0: 오늘 첫 곡 Kings of Convenience의 I'd rather dance with you 였습니다. 오프닝 사연을 들으시고 이 정도 팩이면 1등하고도 남겠어요. 온 식구가 즐거운 경험했길 바랍니다. 아랫동네는 비가 온다는데 피해 없길 바라고 윗동네는 더위 조심하셔요. 3891님의 네. 아유 진짜 예 혹시 들으셨다면 사연자분 어머님이든 네, 결과 알려주시면 반가울 것 같고 비가 오는군요 남쪽에는 오, 오늘 아무튼 상암동 기준으로는 햇살이 엄청 아침부터 따갑습니다 예 광주는 비가 내리는 화요일 아침이네요 라고 8459님 아 그렇군요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데 서울은 이따가 비 올래나? 오늘 아침 2일차 청취라고 김연희님 반갑습니다 음악으로 시작하는 하루 힘이 납니다 하셨는데 웰컴 드링크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3일제약, 롯데렌탈,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주식회사 두드림 SNC, 현대해상 화재보험,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함께 할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1544-8777
7: 티긋티긋 무조맨
8: 티어실원스야
7: 딱 한 번만
8: 티어실원스야
7: 싹 한 번에
8: 티어실원스야
7: 무조맨
8: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9: 자 따라해보세요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2: 4만원
9: 재고관리
10: 이카운트 ERP
9: 4만원 생산관리
12: 사업성공
13: 함께해요
9: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3: 이카운트
9: 가입비 부가세 별도
14: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0: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네. 원곡 작곡가는 이탈리아의 뮤지션 안젤로 브란두아르디. 제목이 바니타 디 바니타. 헛되고 헛되도다. 근데 여기서의 어떤 아이들의 목소리로 이거 듣고 있는데 그냥 미소가 아유 너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심각한 노래를 아 진짜 이 5171님이 아이들이 막 발구르고 손뼉치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미소 짓게 되셨다고. 다 똑같은 마음이시죠. 멜로디가 끝날 듯안 끝날 듯 마트리오시카 인형 같네요 라고. 3781님 그 양파처럼 계속 안에 나오는 저절로 파이팅하게 만드는 느낌이라고 7403님도 소감을 전해주셨어요. 자, 0620님 어제 청도가 너무 더웠는데 아침에 빗소리로 깨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청도. 그렇군요. 남쪽은 확실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난 나만 작다고 얘기해도 이렇게 한쪽은 쨍쨍하고 한쪽은 비가 오고.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이쪽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망설이지 말고 형편될 때 글 보내주세요. 자, 옥상 달빛입니다.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김범수의 사랑이라 하자.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이어들었어요. 햇빛은 따가운데 발라드가 덥지 않고 포근하네요. 오수진님. 지금 보니까 익산에는 아직 비가 안 온대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까지는 지금 상암동처럼 좀 볕이 강하고 조금 더 아래부터는 또 대구에도 비가 온다고 하시고 자, 뭐 예, 그런 상황입니다. 9150님 중학생 딸이 몇 달 전부터 기다리던 체육대회 날인데 비가 와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등교했어요. 반장이라 야심차게 현수막도 제작했는데 아유 저런 운동장 대신 체육관에서 진행되겠죠? 더위를 많이 타는 남편은 오늘 서울 출장이고 낮 최고 기온 33도라는 말에 겁을 잔뜩 먹고 갔어요. 오늘 우리 식구들은 각자의 온도가 다 다르네요 라고. 그렇구나. 아이고. 네, 뭐 체육관에서 하더라도 네, 또 시작되면 금방 파이팅하게 돼 있으니까 네, 다치는 사람 없이 또 좋은 성적 응원 드리고요. 아들이 간밤에 덥다고 우통 벗고 선풍기 틀고 자더니 이거 배 아픈데 그러면 아침부터 기침하고 아이고 등짝 스매싱 한 대 날리고 빵 한 조각 먹이고 약 먹여서 학교 보냈어요. 0606님 아니 덥죠 사실. 예. 예. 근데 선풍기 또 그렇게 자다가 이제 체온이 식으니까 그럴 때는 배도 아프고 또 감기 조심해야죠. 5, 6월 감기는 아시죠? 네. 자, 이어서 에드 시런의 목소리입니다. The A-Team.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0: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금요일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N's. 자, 오늘 뭐 아침에도 뉴스에서 많이들 다루던데요. 작년 10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과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치맥 회동이 있었죠. 아주 떠들썩해서 그 치킨집 일명 성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안에 제2의 치맥 회동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아침부터, 네, 어제부터 전해졌어요. 젠슨 황이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고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네, 한국을 찾는다. 이번에는 성수동 쪽에서 삼겹살과 소맥을 곁들이는 삼소 회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소식인데, 현재 초대된 분들이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 등등. 기존 AI 반도체를 넘어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 만남이 또 반도체와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중고차가요, 인터넷에서 쉽게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허점을 노린 다양한 사기 수법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자기 차도 아닌 남의 차를 매물로 올려놓고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이 그렇게 많았다는데, 아, 이게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 중고차 플랫폼에 차량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을 악용한 건데요. 왜 그렇게 시작을 했을까? 아무튼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6월 3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시작이 되는데요. 개인이 인터넷으로 남의 차를 판매하려면 미리 차의 소유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또 중고차 판매 플랫폼에서도 꼭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된다고 하니까, 자, 온라인에서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 이런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다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와 미국,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를 하고 있죠.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홍역이 퍼져가지고 비상이래요. 특히 지금 한국팀도 멕시코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을 텐데 멕시코에만 확진자가 만 명이 넘어가지고, 아, 이거 큰일인데요. 홍역은 38도 이상의 발열 증세와 홍반성 발진, 또 기침, 콧물이 주요 증상인데, 호흡형 감염병이라 환자와 접촉하게 되면 한 90% 이상 감염될 만큼 전염력도 강한데요.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하면 또 90% 이상 예방도 가능하다니까, 야, 우리 선수들, 아니 뿐만 아니라 모든, 아무튼 뭐 축구선수 아니라도 안 걸려야죠. 이게 더 이상 이게 퍼져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현재 월드컵 최다 우승국은 5회에 빛나는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최다 출전자는 바로 이 선수인데요. 26경기를 뛰었대요, 월드컵에서만. 자,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축구의 신으로 불리고 있죠. 리그 우승은 물론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 선수상 수상,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까지 뭐 그냥 다 했어요. 그냥 축구 선수를 할 것 다 한 이분. 예. 이분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그대로 이분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종합 간장 세트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쉽죠? 네. 제이슨 브라즈의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A Beautiful Mess.

비가 오는 남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분위기가 차분해지셨을 것 같아요. 제이슨 브라즈의 A Beautiful Mess. 오늘 월드컵에 26경기를 뛴 최다 출전자이자 축구의 신, 축구로서 그냥 다 했어. 네. 다 한 이분은 누구입니까? 때문에 들려드린 힌트송이었어요. 바로 리오넬 메시. 리오넬 빼고 메시만 적어주신 분들도 모두 정답으로. 자, 4970님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 것까지 보고 늦게 자가지고 다음날 지각까지 했는데 후회 안 해요. 라고. 자, 예. 그래서 4970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축구를 잘 모르는 저도 메시 뛰는 거 보면은 와 하고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라고. 2368님. 예,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아르헨티나 메시 이전에 마라도나라는 또 전설이 있었고요. 희한해요. 참. 네. 이상훈님. 제가 조기 축구회에 메시로 통했었거든요. 아유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찾는지 그냥 이제 더 어리고 잘하는 후배들이 들어와가지고 왕관은 넘겨졌는데 그냥 아유 그냥 그리운 시절입니다 그냥. 아 조기 축구회 메시 네, 동네마다 다 한 분씩 계시죠. 네. 자, 종합 간장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 2368, 이상훈, 5437, 6472, 정주우님 소소하지만 축하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아침 가족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한로로의 목소리예요. 사랑하게 될 거야.

빅나티의 안녕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48분이 방금 지났고요. 내일 새벽에 올해 첫 바다 수영 하려고 하는데 오, 대단하십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으니 살짝 자신이 없기도 하고 3.5km 완주 이거 뛰기도 힘든 데를 성공하기를 응원해 주세요 하고 3123님 그나저나 지금 남쪽 지방에는 다 비가 많이 오던데 대회 캔슬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언니 생일입니다. 언니는 엄마랑 용인에서 저는 양주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익선동으로 데이트하러 가고 있어요. 아, 차 안에서 문자 주셨네요. 0864님. 뭐 즉흥형인데요. 오늘만큼은 코스 짜놓고 두근두근 50이 넘도록 엄마랑 언니 셋이 데이트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요. 아유, 사는 게 바쁘니까. 언니한테 특별한 생일이 되기를 하셨어요. 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선물 제가 항상 2부 끝날 때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작가님들과 상의해서 언니 선물도 하나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자, 6월 둘째 날 화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 마지막 곡 보이존의 No Matter What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요. 잠시 후 3부 오늘 생각난 노래로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6: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7: 어? 여긴 어디지?
5: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6: 다녀오겠습니다.
7: 어? 토끼다.
6: 길을 잃었어.
7: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5: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8: 집에 데려다 줄게.
7: 누구세요?
5: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7: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5: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FM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지금 중부지방은 좀 뜨겁고요. 남쪽에는 비가 오는 지역이 많은 그런 날 날씨 안 타는 뮤지션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케니 로긴스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이분 국내에서는 More We Try라는 곡이 그 발라드가 큰 사랑을 받았죠. 근데 이분은 정말 장르를 안 가리십니다. 예전에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또 빛나는 Footloose라고 하는 아주 신나는 댄스곡이 있었고 또 그 유명한 예, 그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그 비행기 탑건 거기에 비행씬에 나오는 Danger Zone이라는 노래, 그건 또 완전 락이죠. 예, 이렇게 장르를 오가면서 수많은 히트곡을 발매한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오늘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약간 도시적인 팝 뮤직입니다. Heart to Heart, 마음에서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 뭐 이런 제목의 곡인데요. 자, 케니 로긴스, 변화무쌍한 뮤지션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0: 케니 로긴스의 Heart to Heart. 케니 로긴스 노래들은 언제나 80년대로 마음이 이동하는 것 같아요. 탑건 중학생 때 극장에서 봤는데 오프닝 항공모함 씬에서 데인저 존 나올 때 엄청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1993님 맞아요. 뒤에 깔리는 연주도 한 몫을 하네요. 좋습니다. 1374님 그죠. 이 시대 때 뭐 풍성하죠. 뭔가 마이클 맥도날드의 DNA가 느껴지기도 하면서 진짜 변화무쌍한 네, 케니 로긴스. 근데 가성이 정말 너무 매력있죠. 엠브로시아 아틀란타 리듬 섹션 이런 느낌이 납니다. 권순호님. 맞아요. 이렇게 약간 퓨전 스타일의 재즈풍의 팝 한때 엄청 인기가 많았었고 그때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나왔었죠. 네, GRP라는 레이블도 큰 사랑을 받았었고요. 자,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그레이논, 키움증권,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브람스 안마이자,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와 꾸며드릴게요.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검색하세요.
1: 일반 식품 광고.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전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솔직히 맞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I think of you. 코디 심슨이라고요. 수영선수 출신의 아주 미남,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 호주 출신 뮤지션인데 얼마 전 들어온 소식에 녹음실에서 너무 열심히 노래를 녹음하다가 성대 근육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부디 잘 완쾌하기를 바랍니다. 라다디라는 곡이었어요. 6월이 되니까 진짜 여름이네요. 오늘 처음으로 반팔로 출근했습니다. 1104님.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실내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 겉옷이 필요한 때도 있으니까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우리 집 남매 중학교

학교도 가고 이제 방을 만들어줘야지 계획했는데 드디어 이사 갈 여력이 돼서 요즘 집 보러 갔는데 기분이 묘합니다. 아이들 좋아할 생각에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라고. 5353님, 아유, 가족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뭐 엄마 아빠 아이들 다 좋은 거죠. 부디 딱 모두가 행복해할 만한 그런 좋은 집을 꼭 만나시길 응원 드리고요. 평소에는 출근 때문에 주말에 가끔 듣다가 지금은 수술하고 병가 중이라 오전 시간에 라디오 들으니까 힐링이 됩니다. 물론 수술도 잘 되었습니다라고 1551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쾌차하시고요. 왠지 오늘 아침이 듣고 싶어서 갑자기 틀었어요. 신은주님, 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청곡,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에, 진짜. 심규선의 목소리입니다.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줄 건가요?

아침부터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오웬 목소리 들으니까 위안이 되네요. 김수정님. 아, 다행입니다. 한 뮤지션, 한 가수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진짜 그렇게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는 거 귀한 일이죠. 작은 사랑, 오웬의 목소리였고요. 아들이 친구랑 어제부터 대구에서 부산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첫날은 청도에서 자고 아침에 비 온다고 박스 쓰고 걸어가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총 130km 정도 걷는다는데 무사히 잘 도착하길이라고 0869님 청춘입니다. 네, 하필 또 비가 와가지고 근데 기억에는 더 오래 남겠죠.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옛날 조상님들 말도 없이 그냥 걸어서 그 참 진짜 이웃 마을 가는 것도 한나절은 걸렸을 테고 그 어떻게 다 연락을 하고 사셨을까. 예. 자, 이미진님이 남편이 인도에 한 달 동안 출장을 가셨는데 이제 일주일 좀 넘었대요. 근데 지금 가신 곳의 온도가 38도. 아휴, 냉방시설이 없는 공장에서 일해서 걱정이라고 하십니다. 아, 한 달 돌아오는 날까지 정말 건강 조심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고요. 네, 미진님도 힘내세요. 셀린 디온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Power of Love.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6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가수 유민, 에일리,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 신선자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성인 기저귀를 갈다가 놓쳐 찍찍이 부분이 찢어졌다. 부직포 재질이라 쉽게 떨어져 나갔다. 값도 비싼데 투덜거리며 테이프를 덧댔다. 너덜너덜 덜렁덜렁 마음에 들지 않는다. 휴. 엄마한테 미안하단 말보다 아 이게 또 왜 이래? 짜증의 말이 먼저 나왔다. 이틀 밤을 새고 막내와 교대하는 날. 마음이 막 흔들리는 날에는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될 말이 수시로 잘못 나오곤 한다. 참으려고 해도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재채기처럼. 엄마 돌보는 일인데 왜 이러지?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거울을 이리저리 돌려본다. 얼굴이 화끈하다.

아, 간병을 뭐 잠깐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긴 시간 고생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른 보살피는 일이 뭐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이 당연히 힘드시죠. 또 부모님은 항상 내가 기대는 대상으로 존재하셨으니까 역할이 바뀐 것에 적응이 쉽진 않으실 겁니다. 자, 마음과 다른 소리가 자꾸 나오는 날 그냥 게시판에 그런 감정들 툭 버려주세요. 고단함도 미안함도 그냥 여기에 두는 거죠. 6월 2일 화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오늘 문득 너에게 신선자님의 이야기와 함께 들려드린 샌디 로퍼의 트루 컬러였어요. 이 은희님이 쉽지 않죠. 뵙고 싶지 않은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일, 짜증이 나는 일,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는데 핑계대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라고. 1320님, 고단함 속에서 깊은 사랑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셨고, 마음이 삐그덕거리는 날도 있죠. 0202님, 그니까요 여러분, 그런 날 진짜 여기 오늘 아침 문자 게시판 이런 데다가 하고 싶은 말 남겨주세요. 요즘 중학생 아들이 푹 빠진 노래인데요. 1995님이 야, 그러니까 정말 이 노래는 사실 너무 아름다운, 그죠? 뭐 멜로디도 선율도 화성도 그렇지만 노랫말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마 세대불문 더 오랫동안 사랑받을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빠진 중학생 아들님께, 뭐 지금 학교에 있느라 못 듣겠지만 비가 유독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고 지금 엄마도 더 듣고 싶어 하셨네요. 뭐 제 노래 들려드릴게요.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에.

애청자분 아드님 덕에 유재하님 곡을 듣네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란님. 비오는 하늘, 해가 쨍한 하늘, 모든 하늘과 참 잘 어울리는 곡이죠. 라고. 그쵸. 날씨 안 타죠. 20대 초반에 워크맨에 테이프 끼워서 듣고 다닌 기억이 이 나이 되어서도 여전히 울컥합니다. 박혜화님. 이수영님. 그래서 우셨어요? 유재하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 아, 예. 자, 분위기 조금 바꿔서 유경희님, 일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IOI의 갑자기 준비했어요.

0: 2177님이 어제 시댁에서 호박 따는 거 도와드리고 잔뜩 가져와서 반찬이 다 호박입니다 그러면서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기름 냄새 하도 맡았더니 상큼한 게 땡긴다고 레몬트리 신청하셨는데 호박 요리 진짜 잘하시네요. 맛있게 드시고요. 네, 듣고 계시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자, 오늘 끝곡 리얼 그룹, 네, 스웨덴의 아카펠라 팀이죠. 댄싱 퀸의 주인공 프리다가 피처링한 더 리얼 그룹의 버전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전주미입니다. 아이오아이의 신곡 갑자기에 가사를 쓸 때 멤버들에게 지난 10년간 뭘 느꼈는지 물었어요. 공통적인 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멤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혀있는 도로 위 수많은 차 중 하나라는 가사를 완성했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한 발짝 멀리서 나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면 그 고민이 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짐도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1: 와,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중세 영어에 햅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우연, 운명, 행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행운이 눈앞에 왔을 때 드는 생각이 있죠.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햅이 지금의 해피라는 단어가 된 거라고 하네요.

행복은 꼭 거창한 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순간, 예상하지 못한 선물처럼 찾아오는 건가 봅니다. 오늘도 그런 작은 행운 하나 여기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놀러 오신 행복한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일 화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펄 윌리엄스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중세 영어 햅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해피, 행복한이란 단어가 됐다고 이야기해봤는데 영어 단어에는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대 로마에서는 이 소금 솔트가 귀해서요. 군인들한테 소금을 살수 있는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봉급을 뜻하는 셀러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아까 해피,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이렇게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게 그때 행복함을 우리가 느끼곤 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매일 아침마다 평일에 뉴스투데이 강원 아침 뉴스를 진행하고 브런치 카페 라디오를 진행하러 오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셀프 메이크업을 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붓기가 잘안 빠져서 조금 통통하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잠도 아주 꿀잠 잘 잤는데요. 상쾌하게 일어났는데 붓기도 없고 또 평소보다 메이크업도 잘 되고 머리도 예쁘게 잘 묶여서 그냥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뉴스를 진행하고 지금 브런치 카페 스튜디오까지 잘 왔습니다. 이렇게 행복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 거창한 일도 아닌 것, 소소한 일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뜻밖의 얻었던 소소한 행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나 또 신청곡 있으시면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편하게 마음껏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야기도 좋고 듣고 싶으신 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오늘의 뮤지션 연주하자 병준아와 함께하는 라이브 카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듣고 싶으신 노래, 또 오늘 라이브 카페 초대 손님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샵 1133으로 보내주세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다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8: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8: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9: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0: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해피, 해피의 어원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9079님, 해픈도 같은 어원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이 해픈이 발생하다는 뜻이잖아요. 저도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해, 우연히에서 온 단어로 해픈도 추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 좋게 발생이 돼서 또 기분이 좋아서 해피가 되었다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네, 9079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7811님 오늘 1등 출석 체크하셨네요. 연디 하이파이브라고 하시면서 오늘 포니테일 잘 됐다고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머리가 조금 잘 된 것 같네요. 네, 지금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만나볼게요. 9856님께서 오늘 날씨에 황가람 노래 미치게 그리워서가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일하는데 너무 즐겁다고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네, 미치게 그리워서 황가람의 노래 바로 띄워드릴게요. 오늘 업무도 화이팅 하세요.

0: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에 초대 가수 모시고 라이브 카페로 함께합니다. 보컬과 작사를 맡은 정현주님 그리고 작곡과 연주를 맡은 유병준님과 함께하는 어쿠스틱 밴드 듀오 연주하자 병준아 팀이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연주하자 병준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브런치 카페 청취자분들께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카메라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유병준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이쪽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연주하자 병준아에서 병준을 맡고 있는 네, 유병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현주님.
2: 안녕하세요. 저는 연주하자 병준아에서 연주를 맡고 있는 정현주라고 합니다. 저는 작사랑 그 노래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연주하자 병준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어떻게 이 듀오를 결성하시게 된 건가요?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2: 아,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희는 대학교 동기고요.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 좀 가깝게 지냈다가 추구하는 음악관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병준이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같이 활동을 해보자라고 해서 결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그럼 같은 대학 나온 동기이자 친구이신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0: 오, 그래도 그러면 같이 음악을 전공하신 거일 텐데 수많은 동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다고 느꼈을까요?
1: 사실 뭐 많은 쟁쟁한 분들이 있었는데 네. 연주가 일단 그냥 딱 봤을 때 노래를 너무 잘하고요. 네. 그리고 뭐 연주도 고맙게도 제가 이제 하는 뭐 제가 기타도 치고 피아노도 치고 곡도 만드니까. 그리고 뭐 굳이 장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 둘 다 가요를 되게 좋아하고 약간 되게 대중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공감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고 그런 쪽에서 결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합주도 같이 해보고 제가 뭐 연주가 어디 노래하러 가면 제가 반주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같이 팀을 좀 하게 됐습니다.
0: 우리 아까 11시 전에 리허설을 같이 해봤는데 네. 그때 프로의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대화를 하니까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오늘 라디오 라이브는 처음이신 걸까요?
1: 네.
0: 그러면 네. 방송 첫 출연이신 건가요?
2: 예전에 코로나 때 라디오에 뭐 이렇게 저희 노래를 틀어주시고 저희 사연 소개해주시고 막 이런 적은 있는데 저희를 소개해주신 적은 있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나와보는 건 또 처음이라서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둘 다.
0: 그러면 긴장이 당연히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두 분이 나이는 그럼 몇 살이신가요?
1: 저희 99입니다. 28.
0: 오, 제가 98년생이어서 저랑
2: 진짜요?
0: 네 또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두 분이 추구하는 예술관이 친구 같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거라고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구 같은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요?
1: 제 생각에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굳이 뭔가 해석할 필요 없는 노래? 그냥 딱 들었을 때 듣자마자 그냥 이런 음악이구나. 그러니까 좀 뭐 단순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1차원적이기도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좀 녹아들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보자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여러분 지금 연주하자 병준아 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연주하자 병준아 팀한테 궁금하신 것들 있으신 분들은 브런치 카페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 채널에 놀러오셔서 샵 11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되는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습니다. 또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연주하자 병준아들한테 연주하자 병준아 팀한테 궁금하신 거 물어보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주하자 병준아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간 팀명인데 이 팀명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2: 저희가 막 그냥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저희과 선배 언니가 그냥 이렇게 해 해서 던져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줄여 부르면 약간 연병이잖아요.
0: 연병.
2: 네,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언어 유희처럼 저희가 좀 유쾌한 걸 좋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우리랑 결이 맞는다 해가지고 짓게 됐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공연 가서 설명하면서 뭐 이러면은 사실 연주하자 병준아 누가 봐도 병준이고 연주고 그쵸? 싶으니까 저희 소개도 잘 되는 것

0: 받고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추천받아서 짓게 된 이름입니다.
1: 너무 잘 지어주셨는데 그분한테 한턱 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연주하자 병준아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연, 라이브 공연 같은 거는

0: 그렇게 약간 고정적으로 하게 된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그럼 오늘 라이브 무대에서 소개해 주시는 것처럼 아까 긴장하셔서 살짝 인사를 조금 샤이하게 하셨잖아요.
0: 네.
1: 한번 라이브 무대라 생각하고 그렇게 재밌게 인사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2: 처음부터 하나요?
1: 네, 카메라 안 보셔도 됩니다. 네.
2: 아.
1: 네, 지금 오늘의 뮤지션 연주하자 병준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연주하자 병준아에서 병준이를 맡고 있는 유병준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연주하자 병준아에서 연주를 맡고 있고 노래하는 정연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아, 기회를 다시 드렸는데도 아직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너튜브 댓글에서 두분안 싸우냐고 김영빈 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두분 같이 함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 뭐 알게 된지 저희가 20살에 대학에서 알았으니까 안 지는 8년째고요.
1: 이 결성하신 지는요?
2: 결성한 지뭐한 4, 5, 4, 5년 정도 됐는데 뭐 그냥 약간 저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흔한 남매 같은 그냥 이제
1: 안 그래도 김영민 님께서
2: 네.
1: 너튜브 댓글에 남매같이 닮았다고 보내주셨는데 두분 그럼 싸워보신 적은 없으세요? 4, 5년 동안.
2: 그러니까 싸운 적이 많다는 뜻입니다.
1: 아, 진짜요?
2: 네. 남매 같다는 뜻이지. 싸운 적이 많다는 건데.
1: 싸워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끈끈함이
2: 아,
1: 있으신가
2: 그럼요.
1: 보네요.
2: 네.
1: 또 오늘 우리 연주하자 병준아 팀은 어떤 음악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2: 저희 소녀라는 곡인데 저희 자작곡입니다. 네, 저희 자작곡인데 저희가 아마 팀 만들고 처음 썼던 곡이고요. 아직 발매가 된건 아니지만 저희가 팀 만들고 처음 우리가 만들었던 곡이고 이 소녀라는 곡은 이제 되게 정이 많고 웃음 많은 한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생각해서 곡을 만든 건데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 그런 소녀지만 속으로는 이제 되게 걱정거리도 많고 불안도 많은 그런 소녀에게 뭔가 우리가 손을 내밀어 주자 이런 식으로 제가 쓴 곡인데 이제 사실은 뭐 그게 저희 스스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만든 곡입니다.
1: 첫 자작곡이시라는
2: 네.
1: 말씀이시네요. 그럼 우리 연주하자 병준아의 첫 자작곡인 소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라이브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들려주세요. 네, 연주하자 병준아의 소녀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연주하자 병준하의 첫 자작곡. 네, 소녀 함께 듣고 왔습니다. 김영민님께서 너튜브 댓글에서 노래가 사랑스럽다고 남겨주셨네요.
2: 아, 감사합니다.
1: 그리고 예전에 슈퍼스타K에 나왔던 슈퍼스타K 2개월 느낌이 난다고 이렇게 현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지금 오늘의 뮤지션 브런치카페 오늘의 뮤지션 연주하자 병준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주하자 병준아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1133으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2부에서 또 연주하자 병준아의 자작곡과 커버곡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4: 와우
3: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연주하자 병준아 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0449님, 숲속을 걸으면서 듣고 싶은 노래라고 아까 소녀 할 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시면서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다고 매력 보이스에 빠져듭니다. 너무 좋다고 화음이 예술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0449님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아까 남매 같다고 하셨는데 성격이 그럼 두 분 비슷하신가요?
1: 저희가 네 MBTI로 따지면 아예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성격도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막 엄청 막 자주 싸우진 않거든요. 근데 크게 몇 번은 싸웠는데 그래서 잔다툼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르니까 저는 그거에서 되게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를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성격은 많이 다른 편이지 않나 싶어요. 네.
0: 그럼 뭐 작사 작곡 이렇게 자작곡도 같이 하시는데 그럼 음악적으로는 작업하실 때 부딪히는 점은 없으셨어요?
2: 일단 저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의견이 대립한다고 하면 네. 당연히 그런 게 아예 없지는 않은데 저는 그게 막 그렇게 부딪히는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고 네 그냥 최대한 중간 지점을 항상 잘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럼 약간 부딪히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건강한 의견을 나누는 그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분께서는 이제 음악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하루 일과는 요즘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2: 하루 일과 일단 네 저는 일단 지금 저는 일단 강릉에서 왔고요. 네 강릉에서 지금 음악 학원 강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에 제 음악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연주랑 같이 음악하는 것도 있고 다른 또 이제 팀 분들이 또 계시는데 그분들이랑도 같이 팀 이뤄서 뭐 공연 가끔 다니고 음원도 이제 작업해서 앨범 내고 제 개인 연습도 하고 네 그렇게 그냥 음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0: 네 지금 그럼 정현주님은요?
3: 저는 열심히 음악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고 한데 잠깐의 제 휴식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저도 학원 강사로 출강하고 뭐 작업하고 공연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그 뭔가 잠깐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도 잘 다니던 거 그만두고 쉬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강원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쿠스틱 밴드 듀오 연주하자 병준아 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음악을 다시 청취자분들께서 들어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3: 이 노래를 제가 저희가 둘 다 되게 좋아해요. 유재한님의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인데 뭔가 저희는 항상 그 친구 같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로를

0: 주고 뭔가 그냥 누구나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을 쉽게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에 대한 뭔가 피드백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되게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둘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재하님의 가리워진 길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준비되셨을까요? 그럼 바로 라이브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연주하자 병준아가 들려주는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지금 바로 함께 하실게요.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연주하자 병준하의 가리워진 길 지금 커버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이 명곡을 불러주시다니 이렇게 현님께서 너튜브 댓글에 유재한님이 하늘에서 흐뭇해하실 것 같다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지금 오늘의 뮤지션 연주하자 병준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은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 라이브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혹시 두 분 방송에 나오셔서 우리의 음악을 들으려면 어디로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0: 아, 저희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저희 노래 아니면 공연 소식 이런 것들을 인스타에서 좀 편하게 접하실 수 있고, 그리고 노래는 보통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멜론이나 뭐 이런 음원 사이트에도 저희가 발매한 곡들이 두 곡 정도 올라와 있고 준비 중인 곡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멜론 이런 음악 사이트에도 연주하자 병준하 검색해 주시면 저희 노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2: 그럼 음악 사이트와 뭐 너튜브 인별그램에 연주하자 병준하라고 검색하면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네, 다 그렇게 이름 저장돼 있어요.
2: 네, 그리고 강원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어쿠스틱 밴드 듀오라고 제가 소개를 청취자분들께 해드렸는데, 그럼 강원도 곡

0: 곳곳에서 라이브 무대를 하시고 계신가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이 라이브 소식을 접하는 것도 인별그램 같은 데서 할 수 있을까요?
2: 네.
0: 아, 이제 곧 예정되어 있는 라이브 무대 혹시 있을까요?
3: 지금은 네.
1: 지금은 아직
3: 없습니다.
0: 네. 아쉽네요. 오늘 있었으면 네. 홍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지금 오늘의 뮤지션 연주하자 병준아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신청곡이 한 곡 있습니다. 적재 그리워 듣고 다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0: 네, 연주하자 병준하의 신청곡 적재 그리워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오늘의 라이브 카페 뮤지션 연주하자 병준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브런치 카페 애청자분들이 라이브 무대를 한곡더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그 곡을 듣기 전에 방금 우리 병준님한테 메시지가 딱 도착했어요. 우리 병준님이 강릉에서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학부모님께서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나 봅니다. 두 분께서 신기해하셨는데 오늘 방송 출연한다고 하셨을 때 그래도 친구들이랑 가족들한테는 소식을 알리셨을 거 아니에요. 주변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1: 일단 긴장하지 말고 하고 라는 반응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대에 사실 방송을 나가서 너무 아쉽다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 링크도 이렇게 따로 보내줬더니 너무 좋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많이 주변에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0: 네, 지금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연주하자 병준아, 강원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쿠스틱 밴드 듀오입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거나 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연주하자 병준아까지 검색하셔도 바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셔서 확인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고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 병준님께서는 방송 나온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2: 저는 그 원래 오늘 이제 만나기로 했었던
3: 다른 어떤 같이 또 다른 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이게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못볼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누나분들이신데 뭐 약간 막내 뭐 아기 이뻐하는 것 마냥 잘 하고 오라고 계속 이렇게 다독여주셔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냥 조금이나마 힘을 좀 얻었죠.
0: 네, 지금 연주하자 병준아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병준님 마이크를 지금 조금 늦게 올려서 소리가 살짝 약하게 처음에 나갔던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이 마지막 곡 들어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이 노래는 저희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뭐 앞으로 어떤 노래를 더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 이제 졸업 연주회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이제 병준이랑 같이 쓰게 된 도시라는 노래이고요. 저희의 첫 발매곡이기도 한데 네. 노래 소개
0: 네.
1: 잠깐 드려도 될까요?
0: 네,
1: 네.
0: 도시는 어떤 내용의 노래일까요?
1: 제가 너무 뭔가 무기력하고 사실 음악이라는 게 되게 막막하고 뭔가 현실감 없고 성공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이랬을 때 제가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뭐가 됐든 지금 노래하는 게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너가 언젠가는 뭐든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한테 좀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자 썼던 노래여서 좀더 애정이 가는 노래입니다.
0: 그러면 우리 연주님한테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자 썼던 노래이기도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은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럼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1: 네.
0: 연주하자 병준하의 자작곡입니다. 도시 라이브로 지금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주하자 병준하가 라이브로 불러줍니다. 도시, 바로 들어보시죠.

0: 네, 연주하자
1: 감사합니다.
0: 병준아의 도시 듣고 왔습니다. 두 분이 같이 부르시는 이 제자리여도 제자리 걸음이어도 괜찮을 거야.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는데 뭔가 지금 현 상황에서 고민이 많은 분들한테도 많은 위로가 되는 노래일 것 같아요.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나눠봐야 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해 주셔도 좋고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연주님부터 해주실까요?
2: 네, 저희 강원도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속 진짜 곳곳까지 좀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를 만나셨을 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앞으로의 저희 음악 생활도 조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쁘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병준님.
3: 네, 저희 이야기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더 앞으로 멋지게 잘 성장하는 그런 저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어쿠스틱 밴드 듀오 연주하자 병준아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3: 감사합니다.
0: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라이브 카페 코너에서 강원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대 뮤지션 연주하자 병준아 팀과 함께 해봤는데요. 두 분의 자작곡도 들어보고 커버곡까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곡으로 신승훈의 러빙 유 띄워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후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국밥이나 칼칼한 찌개 먹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유독에 뜨겁거나 이 매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콧물이 줄줄줄 흘러서

한 손에는 숟가락, 한 손에는 휴지 들고 바쁘게 훔쳐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소개팅,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자리에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신경 쓰이는 게 한둘이 아닌데요. 오늘 아침 의학 전문가들의 발표를 보니까 이게 절대 부끄러워할 일도 내 의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증상의 정식 명칭은요, 바로 미각성 비염이라는 질환인데요. 원인을 알고 보면 참 신기하고 사소합니다. 보통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침샘을 자극해 입에 침이 고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각성 비염 환자들은 코 점막의 감각신경이 남들보다 지독하게 과민해서 침샘만 자극해야 할 신경이 코 분비샘까지 세트로 냅다 두드려 깨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입에 침이 고임과 동시에 코에서는 콧물이 쏟아지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음식을 다 먹고 나면 거짓말처럼 뚝 멈추는 게 특징인데요. 만약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다면 식사 30분 전에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코 스프레이를 미리 칙칙 뿌려두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밥 먹을 때 콧물 흘린다고 눈치 보면서 휴지 아껴 쓰셨던 분들, 당당하게 이제는 내 신경계에 활발한 상호작용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6월 2일 화요일 정원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호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 오빠차.

0: 시키나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0: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이 뜨끈한 국밥이나 좀 칼칼한 뭐 짬뽕, 찌개 이런 음식을 드실 때 딱 항상 한 손에는 젓가락 혹은 숟가락, 한 손에는 휴지를 들고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집에서 편하게 먹을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 소개팅이나 혹은 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자리에서 이 콧물 때문에 야, 이 신경이 많이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요. 내 의지의 문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전문가들의 발표를 보니까 정식 명칭이 또 있네요. 미각성 비염. 야, 비염이 사실 제일 고통스러운데 미각성 비염도 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알게 되네요. 근데 원인이 신기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거나 냄새 맡으면 보통 침이 고이는데 미각성 비염 환자들은 코 점막의 감각신경이 과민해서 코 분비샘까지 세트로 침샘 플러스 콧물까지 두드려 깨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맑은 콧물이 쏟아지는 불상사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뭐 이게 나는 왜 이럴까? 이 원인이 뭐지? 하셨던 분들 미각성 비염이었다 라고 또 정보를 드립니다. 2904번님께서 바로 태클 들어옵니다. 소개팅에서 누가 국밥을 먹어요? 그것은 후디죠? 하셨는데요. 맞긴 해요. 예, 누가 사실 칼칼한 음식이나 뭐 뜨끈한 음식, 뭐 뚝배기 소개팅에서 많이들 안 가죠. 보통은 이제 무난한 음식으로 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처음 만날 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만날 때는 충분히 뚝배기로 향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항상 뭐 찬 음식이나 미지근한 음식만 먹는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만약에 나는 너무 상대가 마음에 들었는데 상대가 저는 근데 순댓국도 좋아하는데 라고 해서 제가 아는 또 맛집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가야 될 수밖에 없기도 하거든요. 그때 콧물, 예, 이 미각성 비염을 호소하면서 다른 곳으로 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고 1419번님 짝짝짝 후디 친구랑 맛있게 마실게요. 커피 쿠폰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또 선곡 퀴즈 당첨자셨군요. 일괄 또 발송이 된 모양이고요. 또 그리고 3855번님께서도 후디 출석 체크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문자창 여전히 열려있는데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뭐 출석 체크, 신청곡, 그리고 또 오늘 오프닝 주제였던 이 미각성 비염, 이 비염과 관련된 소위 썰 있으시다면 같이 한번 풀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을 또 준비했고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피처링 이재훈의 오아시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아이콘의 왜왜왜 why 준비했습니다.
15: 와, 여름이다! 막 이래.

0: 아이콘의 왜왜왜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2904번님께서 또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콧물은 안 나오는데 햇빛 보면 재채기가 나와요. 다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도 일부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햇빛 보면 간질간질 참을 수가 없지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요거는 햇빛 알레르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재채기가 나오시는구나. 저는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주변에 제 친구들을 보면은 국밥 좋아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30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국밥 먹을 때 땀이 그렇게 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제가 한번 그 친구를 유심히 밥 먹는 걸 봤었는데 분명히 그러지 않았던 친구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거의 손수건을 이제는 들고 다녀야 되는 정도로 흘리면서 먹더라고요. 이게 뭐 비염하고는 사실 좀 다르긴 하지만 땀도 야 이것도 뭐 미팅 자리나 소개팅에서 큰 걸림돌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소개팅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음식 메뉴 선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뭐 썰고 그리고 잡고 뼈를 뜯어야 된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성공률이 확 낮아지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아재가 되어간다?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아 그게 또 하나의 징표인가요? 예, 손수건을 들고 다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 메뉴는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씩 조언을 구하고 확인을 구하고 체크도 받고 그러는 게 제일 성공률이 높아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산이 레이나 목소리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달고나 오랜만에 또 들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노래 띄워드립니다. You ready for the summer, girl?
1: Yeah.
0: Let's get it.

사니레이나 달고나 듣고 오셨습니다. 7269번님, 후디 저도 커피 쿠폰 잘 받았답니다. 9,000원 상당이라고 하셨는데 만원권이 와서 1,000원 번든요. 하하, 잘 마실게요. 감사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도 그 제가 발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9,000원 상당이라고 저도 공지를 받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만원권, 이야.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러면 기분 더 좋죠 사실. 예, 1,000원 번 느낌. 맛있는 것도 드시길 바라겠고. 벌써 근데 1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날씨에 좀 이렇게 선선하면서도 너무 한낮에는 쨍쨍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늘 들어오면 또 날씨가 좋다라는 소리도 입에서 나오고 그래서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이 노래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동률 씨 피처링 이소은 씨 욕심쟁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 또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도 런치 퀴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선물도 함께 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부에서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동률 피처링 이소은 욕심쟁이 띄워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우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11: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자는 소방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과거 식당에서 접시를 닦던 손

생성용 AI 시대의 판을 바꾼 세계 시총 1위 기업 NBD땡의 창립자이자 CEO인 이 사람. 최근 방한 소식과 함께 전 세계 최초 토크쇼 출연 무대로 국내 예능 프로그램인 유키즈 온 더 블럭을 선택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젠슨 황, 2번 마크 저커버그, 3번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자, 오늘 요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쉽게 또 맞히실 수 있을 텐데요. 1번 젠슨 황, 2번 마크 저커버그, 3번 일론 머스크. 정답 보내주시고요. 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힌트 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 송입니다. 아이보리 코스트의 닭튀김이라는 노래를 준비했고요. 아, 왜 닭튀김이 힌트냐? 작년 10월 치킨 회동으로 한번 또 화제가 된 적이 있는 이 분이거든요. 얼른 보내주시죠.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아이보리 코스트의 닭튀김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과거 식당에서 접시를 닦던 소년에서 시작해 현재 전 세계 생성형 AI 시대의 판을 바꾼

또 땡비디아의 창립자이자 CEO인 이 사람. 최근 방한 소식과 함께 전 세계 최초의 토크쇼 출연 무대로 국내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 원더블럭을 선택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젠슨 황, 2번 마크 저커버그, 3번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또 맞춰주고 계신데 7269번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네요. 우리 MZ DJ 후디, 내일이 선거 날이라 휴문데 라디오는 생방인가요? 녹방인가요? 궁금해 궁금해 보내주셨거든요. MZ DJ, 저한테 이제 휴문 날은 꼭꼭 쉬는 DJ다라고 또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일 생방입니다. 내일 또 개표 방송도 있기 때문에 거의 방송국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예, 오전부터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또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젠슨 왕, 2번 마크 저커버그, 3번 일론 머스크. 얼른 맞춰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렸던 힌트송이 그래도 꽤나 좀 효과가 있는 모양인데요. 다시 한번 드리면 작년 10월쯤 치킨 회동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힌트송도 역시 치킨송을 준비했고요. 장미요관이 부른 마성의 치킨, 이 노래를 두 번째 힌트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장미여관의 마성의 치킨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이분이었습니다. 1번 젠슨 황이었고요. 전 세계 최초로 이 토크쇼 출연을 하는데 그 무대로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인 유퀴즈 온 더 블럭을 선택해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젠슨 황 씨가 가죽 재킷이 거의 뭐 트레이드마크인 인물이기도 하죠. 작년 10월에는 치킨 회동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 회동 역시 딱딱한 회의실을 좀 벗어나서 홍대 인근의 삼겹살집이나 또 성수동의 핫플레이스 식당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격식을 따지지 않는 소통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 젠슨 황 CEO, 이번에도 이 젠슨 황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하고요. 작년에 10월 이 삼성동 치킨집에서 뭐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등과 진행했었던 소위 깐부 회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 깐부 회동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한 프로젝트 전반에는 작년에도 이 회동을 설계했었던 장녀 이 메디슨 황 이 땡비디아 수석 이사가 다시 한번 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정답을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7475번님, 칼국수 먹고 왔어요. 다음에 오시면 칼국수 추천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1번 젠슨 황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칼국수였는지 뭐가 들어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긁어서 싹싹 드신 것 같은데 거의 뭐 바로 공양을 하셨거든요. 확실히 밥은 이렇게 먹어야 맛있죠. 근데 칼국수가 보통 국물이 있어서 이렇게 싹싹 긁기가 좀 어려운데 대단하십니다. 저 한수 배우네요. 또 그리고 4429번님, 정답은 2번 마크 저커버그. 오답을 보내주긴 하셨지만 좋은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노래 선곡들이 좋아서 듣게 됐는데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또 강원 MBC 정호의 희망곡이더라고요. 정호의 이 시간 정이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하시면서 또 기분 좋아지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노래 선곡이 좋다고 하셨는데 또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가 봐요. 앞으로도 또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9832번님께서 정답은 젠슨 황.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퀴즈 정답 보냅니다. 하시면서 오랜만에 오신 것 같긴 하거든요. 저한테 호디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4월 12일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의 생신이셨는데 늦었지만 축하해주세요. 엄마 사랑합니다. 보내주셨거든요. 호디는 아닙니다만 제가 진행한 지가 이제 거의 약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후디가 그래도 축하해드릴게요. 어머니 생신 한 두 달 정도 지나긴 했지만 축하드리고요. 또 DJ가 바뀌었다는 점 이 멘트 오랜만에 하네요. DJ가 바뀌었습니다. 또 그리고 1940번님, 문제는 못 들었지만 찍어봅니다. 젠슨 황, 최근에 유명한 사람이면은 이 사람이죠. 라고 쓰려고 하는데 힌트가 나오네요. 히히 하시면서 정답도 맞춰주셨고 또 0489번님, 8790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셨습니다. 1번 젠슨 황. 또 그리고 2337번님, 젠슨 황. 이분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에 잠깐 주식했었는데 제 성격상 주식이랑은 친해질 수가 없어서 지금은 안 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100만 원 정도 벌긴 했습니다. 주식은 그냥 돈이 아주 많아서 이 돈 다 잃어도 된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가 나을 것 같아요 보내주셨는데 문장마다 점점이 많거든요. 마음고생 좀 하신 모양입니다. 젠슨 황. 그러니까요. 여기 성

0: 성격상 주식을 하면은 오히려 삶에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현생에 집중 못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손 떼셨다고 하니까 예,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7804번님, 1번 젠슨 황. 방한 소식에 주가가 종말이지 들썩들썩합니다. 좋은 소식 많기를 더 기대하게 되어 하셨고 또 그리고 1563번님께서도 마인드가 일반인들과는 사뭇 다른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또 젠슨 황 맞춰 주셨습니다. 또 9709번님께서도 초보 농부 사과 적과 중입니다. 덥지만 재밌네요 하시면서 1번 맞춰 주셨네요. 자,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답을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문자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젠순왕 보내주셨던 7640번님, 2185번님께서도 치킨은 K치킨이 최고죠 하셨는데요. 그쵸. 작년 10월에서도 10월에 참 회동을 어디서 했느냐가 거의 두 번째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어느 치킨 브랜드냐.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브랜드가 사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브랜드마다 대표하는 메뉴도 있고, 근데 맛없는 건 또 없고, 그래서 야, 이 치킨 경쟁은 대단하다.

생각도 들면서 역시 K치킨이다. 예,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7812번님께서는 닭튀김 이거 좋아하는 노래인데 라디오에서 나오니까 반갑네요. 가사가 진짜 찡해요 하셨는데 이 닭튀김이란 노래를 좋아하시는군요. 아이보리 코스트 또 힌트송으로 들려드렸었는데 자 가사는 잘못 듣긴 했습니다만 가사가 찡하군요. 제목은 닭튀김인데 약간 반전 매력이네요. 또 그리고 0114번님, 4122번님, 젠슨 황, 1563번님께서는 3번 일론 머스크. 아, 땡입니다. 또 그리고 5313번님, 1번 하시면서 젠슨 황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두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요, 1007번님, 그리고 970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화요일 코너죠. 상중하 뮤직 퀴즈. 오늘도 재미난 퀴즈들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채연 리포터도 지금 대기 중인데 잠시 후에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씨가 부릅니다. 연애 띄워드리고요. 잠시 후에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4: 콘서트 늦겠다. 뚫자.
5: 뭐라는 거야?
3: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6: 어? 내 가방.
5: 두고 왔어?
6: 아, 사람 많다.
3: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6: 야, 왜 안 와?
3: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6: 아, 오늘 재밌었다.
4: 와, 이거 봤어?
6: 야, 뭐해, 빨리 와.
3: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6: 뭐야?
3: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1위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아니 분.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0: 노래만 듣고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히는 시간 상중하 뮤직 퀴즈.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상중하 뮤직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마다 난이도가 각각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점점점 문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난이도 상 문제까지 맞힐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김채연 리포터 오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6월에 또 첫 번째 화요일에 네. 오셨습니다.
1: 네.
0: 2904번님께서도 오늘 3부 첫 곡이 여전히 아름다운지 또 토이의 노래로 출발을 했는데
1: 네.
0: 째요운 여전히 아름답지 보내주셨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정말 그 전국에서 김채연 리포터를 째윤이라 부르는 사람은 유일하다.
1: 그렇습니다.
0: 라고 또 해주셨었는데
1: 째윤 너무 근데 좋아요.
0: 째윤
1: 듣기 좋습니다.
0: 입에 좀 감기긴 해요. 약간 좀 프랑스 말 같기도 하고
1: 째윤
0: 째윤. 근데 오늘 또 이 째윤 김채연 네. 리포터가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전해야 할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1: 네. 네,
0: 속상하기도 했는데 전해야 할 또 메시지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제가 이제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0: 어허이.
1: 정의의 이제 리포터를 그만하게 됐습니다.
0: 예, 소위 이제 때려치기로 하셨는데
1: 아니요 그건 네. 아니고
0: 후디가 잘 못해줬나요?
1: 아닙니다. 후디님 네. 너무 잘해주셨고요. 다음 주가 그래서 마지막 방송이라는 거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0: 그래도 뭐 이제 그만하게 된 그 배경에는 좋은 일로 인해서
1: 그렇죠.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또 일을 하게 돼서 이제 정희랑은 잠깐 이별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또 시청자로서도
0: 네.
1: 애청자로서 정희와 또 함께 하겠습니다.
0: 자주 또 찾아주시고
1: 네네. 문자도 자주 보낼게요.
0: 네. 상중하 뮤직퀴즈와 또 청취자로서 정답도 보내주시고
1: 그렇죠.
0: 물론 선물 받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도 문자 참여도 활발하게 해주시면서
1: 그럼요.
0: 김채연 리포터하고는 2025년 4월 거의 중순부터 함께 했거든요.
1: 맞아요.
0: 1년하고도 한 두 달 정도가 됐는데
1: 그러니까요.
0: 어떠셨어요?
1: 네. 저는 1년이 너무 빠르게 간 것 같고 매주 화요일마다 정이 오면서 되게 좋은 에너지 많이 얻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정이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약간 아쉽기는 한데 또 아까 말씀드렸다듯 스치 애청자로서도 함께하면서 또 좋은 에너지 계속 받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또 이게 또 광고 나갈 때 저하고 이제 김채연 리포터하고 얘기를 했어요.
1: 네.
0: 지금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전할 거다라고
1: 네.
0: 하니까 김채연 리포터가 뿌행했거든요. 뿌행하셨는데 제가 거기서 했던 말이 왜 그러시냐.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법이다.
1: 약간 너무나도 냉정하게.
0: 냉정하게.
1: 네.
0: T처럼 얘기를 했는데
1: 그렇죠.
0: 제가 F예요.
1: F세요?
0: F, 저 F예요. F지만 일부러 이럴 때는 T처럼 얘기를 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야지 또 이렇게 감정 섞이지 않고 깔끔하게
1: 맞습니다.
0: 인사도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3631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좀 읽어주시죠.
1: 아, 네. 이제 정의에서 채연 리포터 목소리 못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서글프다고.
0: 어허이.
1: 네. 저도 많이 슬픈데 그래도 이렇게 또 슬프다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렇죠. 또 이게 영원한 이별이 아닐 겁니다.
1: 그럼요.
0: 뭐 춘천에 이렇게 잠깐 들렀어요 했는데 그때가 마침 후디가 생방하고 있네?
1: 그럼요.
0: 그러면 그냥 여기 급습하시면 돼요.
1: 급습 괜찮을까요?
0: 네, 쫓겨나실 수도 있는 확률이 한 15%긴 하지만
1: 꽤 낮네요.
0: 네, 85%로는 그냥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또 방송할 수도 있다.
1: 급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또 그리고 역시나 기쁜 일로 항상 떠나시니까 잡을 수는 없어 유유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잡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기쁜 일로 결국에는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또 김철 리포터하고는 다음 주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틈틈이
1: 그럼요.
0: 네, 떠나기 전에 궁금했던 점이나 이런 질문들이 있으면
1: 네.
0: 또 보내주시면 또 김채연 리포터가 친절하게 답을 해줄 겁니다.
1: 맞습니다.
0: 보내주시고요. 자, 화요일 코너 상중하 뮤직퀴즈 오늘도 출발해 봅니다. 첫 번째 난이도 하 문제 노래를 먼저 들려드릴 텐데요.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노래 또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첫 번째 노래는 이상한 사람 준비했습니다.
0: 이상

0: 이상한 사람.
1: 네.
0: 노래 제목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1: 맞습니다.
0: 자,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죠.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 하 문제 노래 나갑니다.

0: 장중화 뮤직 퀴즈 난이도 하 문제 첫 번째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제목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곡이었고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청취자분들의 이 반응을 좀 보면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1: 네, 지금. 그러게요.
0: 그리고 저도 이 가수를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상한 사람이라는 노래에서는 이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기가 좀 어려운 곡인 것 같긴 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이분의 매력은 아무래도 좀 중저음?
1: 네.
0: 그리고 뭔가 그냥 한국어 노래인데 팝송 같은 느낌이 들고
1: 맞아요. 되게 재즈풍. 감미로운 느낌? 네. 맞아요.
0: 그리고 뭔가 재즈한 느낌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자, 힌트를 좀 더 주시죠.
1: 네, 이 가수는 귀를 녹이는 매력적인 동굴 저음으로

0: 사랑받는 가수입니다. 2010년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 시즌2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등장부터 훈훈한 외모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많은 팬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분 음악만큼이나 진심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냉면입니다. 특히 평양냉면 마니아로 유명한데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냉면 감별력을 보여주며 냉물리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이처럼 음악 활동 외에도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1: 누구일까요? 자, 가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4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힌트 좋다 하시면서 이제야 정답이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0: 네.
1: 첫 번째 노래로는 이상한 사람을 들어봤는데 두 번째 노래, 이 노래는 뭐 대표곡이죠, 사실.
0: 대표곡입니다.
1: 네, 어떤 노래 또 준비하셨을까요?
0: Falling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1: Falling.
0: 네.
1: 이분의 매력이 드러나는 곡인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리고 저는 사실 이분의 너튜브를 좋아해요. 보시나요, 혹시?
0: 네, 저도 그 너튜브 중에 뭐 땡트럴 파크라고 해서 네네네. 이분이 이렇게 버스킹처럼 노래하시는 그게 있는데
1: 뭔가 그 스피커를 메고 마이크 하나 들고
0: 그쵸.
1: 공원에서
0: 그렇죠. 그 콘텐츠를 자주 보고는 합니다.
1: 네. 최근에는 그 콘텐츠가 올라왔더라고요. 베를린에 가셨는데
0: 맞아요.
1: 베를린에서 그게 있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이 있대요. 근데 거기가 입구에서 거절당할 확률이 입장 불가를 당할 확률이 60%래요.
0: 오, 꽤 높네요.
1: 그래서 이분이 그 너튜브 채널 제작진하고 함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야, 그런 저는 콘텐츠를 보고 너무나 재밌어서 너무나 좋아하는 또 분이기도 한데
0: 네.
1: 자, 이분을 맞춰주시죠. 두 번째 힌트송 Falling 지금 띄워드립니다.

0: 폴링 듣고 오셨습니다. 상중한 뮤직퀴즈의 난이도 하 문제.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누구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 존박이었습니다.
0: 야, 존박 씨.
1: 네.
0: 사실 무한도전을 통해서 그 인상이 강렬했거든요.
1: 맞아요.
0: 그러면 성이 존이냐 박이냐.
1: 맞아요. 그걸 정준하 씨가 얘기했었나요?
0: 맞아요.
1: 그쵸.
0: 그래서 왜 이름을 박으로 지었어? 박이로 하면서.
1: 맞아요.
0: 거기서 뒤에 나왔던 대화도 웃겨요.
1: 뭐죠?
0: 그러면은 박찬호, 찬호박은 성이 찬이고 이름이 호박이냐?
1: 맞아요, 맞아요.
0: 예, 나왔던 그 대화들. 그래서 실제로 존박 씨 너튜브 채널이
1: 네.
0: 이름이 존이냐 박이냐일 거예요.
1: 맞습니다.
0: 네, 너무 재밌고.
1: 그때 네. 참 그 되게 훈훈한 외모신데 그 예능에서 보여주셨던 약간 허당이?
0: 그러니까요.
1: 그런 게 네.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0: 그 어떤 특집이었는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1: 네.
0: 존박 씨가 차에서 내려서 약간 기자들이 막 들이닥쳐서 마이크를 대는 그런 몰래 카메라가 있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당황하고 그냥 들어온 반면 존박 씨는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해서 뭔 줄 알고 사과하는 거야? 해서 그때 한창 화제가 또 됐었는데
1: 너무 착하셔서
0: 네.
1: 그게 또 재미로 이어진 것 같아요.
0: 와,
1: 그 착한
0: 그러니까요.
1: 성격이.
0: 너무 재밌었는데
1: 네,
0: 존박 씨가 매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자 청취자분들께서도 존박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문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답을 보내주신 청취자분들도 조금 있었어요.
1: 네.
0: 9832번님,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또 그리고 케이윌, 폴킴. 아, 하지만 정답은 존박이었고요. 그리고요.
1: 네. 1215번님, 존박 너무 좋아요. 2010년 오디션이라니. 그때는 지금의 남편과 연애 중이었는데
0: 와우.
1: 지금은 옆에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0: 와우.
1: 그때 그 남자친구 맞는데 세월이 야속하네요. 그래도 사랑해 내 남편 하면서 고백까지 해주셨습니다.
0: 마음만은 여전하시네요.
1: 오.
0: 16년이 지났지만.
1: 그러게요.
0: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사랑이죠.
0: 사랑 변하지 않습니까? 사랑 안 변해요?
1: 사랑
0: 네.
1: 안 변하는 사랑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0: 명언 하나 던지고 이제 다음 주에 가시려고.
1: 네.
0: 자, 8612번님 전이잖아요. 존박. 또 5707번님 존박 노래 너무 좋아요. 사랑합니다. 특히 네 생각이라는 노래 들을 때마다 설레요. 이런 좋은 문제 가지고 온 정희 짱 따봉드립니다 하셨는데요.
1: 네.
0: 김채원 리포터가 존박 또 노래 잘 가져온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또 그리고요.
1: 또 3631번님은 정답 맞춰주시면서 처음 들어봐서 컨닝 좀 해봤는데 노래들이 참 좋네요. 펄링의 가사처럼 저는 시간을 되돌려서 작년 크리스마스로 돌아가고 싶은데 두 분은 되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나요? 보내주셨습니다.
0: 작년 크리스마스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네요. 3631번님은.
1: 크리스마스.
0: 왜죠? 왜 크리스마스로?
1: 그러게요.
0: 이유가 궁금하기도 한데 김채원 리포터 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1: 저는 작년 이맘때쯤.
0: 작년 6월로.
1: 딱 정이 시작할 때쯤.
0: 왜요? 왜요?
1: 그냥 작년에 참 재밌게 처음 이제 방송 참여하면서 즐겁게 보냈던 것 같아요.
0: 아, 지금은
1: 그래서...
0: 별로고?
1: 지금도 너무 좋지만.
0: 네.
1: 그래서 작년 1년을 좀 한 번 더 다시 살아보면 어떨까?
0: 야,
1: 싶은데
0: 방송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현 리포터가 저는 돌아갈 네. 수 있다면
1: 네. 언제로
0: 오히려 8살
1: 엄청 네. 과거로
0: 완전 과거로
1: 왜요?
0: 그때만큼
1: 네.
0: 행복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1: 아, 8살 초등학생 네. 때만큼
0: 그냥 그날 그 하루의 목표 자체가 목표라는 것도 없고
1: 네.
0: 그냥 노는 거.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약간 뽀로로처럼 살았던 거 같아서 그립긴 합니다. 또 그리고 3208번님. 존박이네요. 너무 설레게 하는 이상한 사람. 또 맞춰주셨고. 또 8418번님께서는 김철 리포터 다음 주에 간다고 하니까
1: 네.
0: 이렇게 아쉬운 날 퀴즈 맞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유유유 하시면서 정답을 안 보내실 줄 알았거든요.
1: 네.
0: 뒤에 정답 존 점 박점.
1: 예. 정답 중요하죠. 맞춰주신
0: 확실하게
1: 거.
0: 보내주셨어요.
1: 에이. 좋습니다.
0: 혹여나 오타날까봐 제대로 보내주셨고 그리고요.
1: 네, 2904님께서는 차세계 아시냐고.

0: 차세계
1: 물어보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지금 몇 주째 지금 차세계 질문하고 계신데 김채연 리포터도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엔 정오의 희망곡 지금 가족들 다 몰라요.
1: 한번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0: 찾아봐야 되는 존재인 겁니다. 네. 그리고 9856번님 칼질하다가 듣고 문자 날립니다. 정답은 존박이요. 칼 조심하시고. 또 그리고 9394번님께서는 박명수. 갑자기 박명수. 박명수 씨는 아니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요. 8612번님 그리고 442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중하 뮤직키즈 3부 또 난이도 하문제 김채연 리포터와 함께했는데요. 잠시 후 또 4부에는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선물과 함께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6: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7: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6: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4: 아빠!
5: 엄마!
8: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10: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상중하 뮤직 퀴즈 4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채원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4부에서는 두 번째 문제죠. 난이도 중문제. 노래를 이번에도 띄워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김채연 리포터의 힌트가 준비가 돼 있죠.
11: 네, 제가 노래 내용을 영화 줄거리처럼 소개하겠습니다.
10: 네.
11: 네, 어느 뜨거운 여름날 주인공은 다시 그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혹시 지난 여름에 봤던 그녀도 왔을지 궁금해하는데요. 여기저기 둘러봐도 부서지는 파도 소리만 들리죠. 뚱보 아이스크림 아저씨에게 혹시 그녀를 보셨냐고 물어보는데요. 기억 속 그녀는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으로 물들인 머리였습니다. 주인공은 지난 여름 그녀를 따라 머리도 노랑 브릿지로 염색까지 했는데요. 수줍었던 그녀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과연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 작년에 봤던 그녀도 왔을지 궁금해하며
11: 네.
10: 올해도 바다에 들른 거죠?
11: 그렇죠.
10: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 아저씨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11: 네.
10: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가수 이름을 저희가 먼저 공개를 해드리죠.
11: 네, 가수는 박명수 씨입니다.
10: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0: 조금 전에 박명수 씨라고 누가 정답을 보내주셔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뭐지? 싶었거든요.
1: 네.
0: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청취자분들께서 첫 멘트 듣자마자 이 노래가 생각난다 하시면서 제목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지금 띄워드릴게요. 제목을 맞춰주시죠.

0: 바다의 왕자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네, 박명수 씨의 노래였는데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 바다의 왕자였습니다.
0: 아, 근데 이 바다의 왕자라는 노래가 뭐 박명수 씨의 최대 히트곡이기도 하지만
1: 그렇죠.
0: 이런 내용인지는 몰랐네요.
1: 아. 이 둘이 나중에 결국 만납니다. 가사를 보면은
0: 네?
1: 마지막 후렴 부분쯤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가 나를 찾아

0: 왔다고
1: 오?
0: 만나는 스토리거든요.
1: 와.
0: 굉장히 운명적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1: 만약에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0: 네.
1: 같은 날 가는 게 확률이 높겠죠? 작년과
0: 1년 똑같은 날.
1: 똑같은 날짜?
0: 그러지 않을까요?
1: 근데 또 평일일 수도 있으니까.
0: 근데 뭔가 무서울 것 같아요.
1: 왜요?
0: 그러니까 1년
1: 네.
0: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1: 그쵸.
0: 다시 만날 날을?
1: 네.
0: 아, 그만큼 로맨틱한 건가 생각이 들다가도.
1: 접근 방법에 따라서 약간은 좀 호러물이냐,
0: 그쵸?
1: 로맨스냐로 갈릴 것 같긴 한데,
0: 네.
1: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0: 중요한
1: 것 같기도 하고.
0: 걸로.
1: 그리고 쌍방이니까,
0: 아,
1: 뭐,
0: 쌍방이니까.
1: 로맨스죠. 근데 한 명만 왔다면 호러물이고, 그렇습니다.
0: 네.
1: 자, 정답은 바다의 왕자였고요. 문자 소개 좀 해주시죠.
0: 네. 3631번님, 여름이 다가오는 만큼 바다가 생각나는 요즘 잘 어울리는 노래네요. 노래를 찾아보니까 무려 2000년도에 나온 노래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네요.
1: 2000년이면 또 김태현 리포터가 태어나기 전.
0: 그렇죠. 2년 전.
1: 2년 전입니다,
0: 네.
1: 무려. 2140번님. 듣는 순간 멜로디가 떠오르네요. 정답은 바다의 왕자. 또 9430번님, 7611번님, 8736번님께서도 바다의 왕자 맞춰주셨고요. 그리고요.
0: 네, 7475번님 바다의 왕자 맞춰주시면서 오행시를 준비하셨습니다.
1: 오행시요?
0: 네.
1: 제가 그럼 운을 좀 띄워드릴게요.
0: 네.
1: 바.
0: 바다다.
1: 다.
0: 다 같이. 풍덩.
1: 의.
0: 의리.
1: 왕.
0: 왕 맞춰보려.
1: 자.
0: 자, 쉬자라고 보내.
1: 7475번님께서 오행시. 그래도,
0: 네.
1: 한이 정도까지만, 절반만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냥 거의 이 정도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0: 약간 의식의
1: 맞죠. 예, 의식의 흐름대로 던지신 것 같긴
0: 흐름으로.
1: 한데,
0: 네.
1: 감사드리면서.
0: 네.
1: 또 그리고 0328번님, 4500번님, 5313번님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바다의 왕자. 또 그리고 8210번님께서는 일부러 오답을 도전합니다 하시면서, 오답, DJ DOC의 여름 이야기입니다. 정답이 바다의 왕자인 걸 알지만 하시면서, 이 정도면 그냥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신 것
0: 그러니까요.
1: 같기도 하고.
0: 네.
1: 자, 그리고요.
0: 9832번님, 며칠 전부터 바다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계곡 아니면 바다, 이번 주에는 꼭 가야겠네요. 힐링하세요. 보내주셨고요. 6940번님, 정답 맞춰주시면서 박명수 씨 노래도 잘하고 꾸밈없는 애드립 개그까지 끼가 넘치고 재밌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1: 네, 또 그리고 그 K본부 라디오를 지금도 DJ로 활약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저는 그 라디오를 프로그램을 참 좋아해요. 네,
0: 그래요?
1: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0: 저몇번본적 있는 것 같아요.
1: 그게 또 이제 아무래도 무한도전 함께 있었던 멤버가 패널로 게스트로 나오면은
0: 그쵸.
1: 와, 너무 이 케미가 재밌기도 하고.
0: 네.
1: 저는 가장 최근에 봤던 그 패널 게스트가 김장훈 씨. 김장훈 씨랑 강균성 씨 나왔을 때 봤거든요.
0: 네.
1: 와, 케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0: 너무 재밌나요?
1: 너무 재밌고. 한번 보시길 또 추천드리면서
0: 네.
1: 당첨자 한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 중문제 당첨자는 9727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상중하 뮤직 퀴즈 이제 마지막입니다. 난이도 상문제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노래를 듣고 노래 제목, 가수 이름 둘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을까요?
0: 네, 이번 퀴즈의 주인공은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당당함과 상큼함을 함께 몰고 왔던 걸그룹입니다. 슈퍼스타, 원모어 타임 등 발표하는 곡마다 인기를 끌며 멤버들의 탄탄한 실력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여성 그룹이죠. 오늘 퀴즈의 곡은 이 그룹의 3집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짝사랑을 시작한 소녀의 설레는 마음을 아주 귀엽게 표현한 곡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자 후렴구의 핵심인 이 문장을 부르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짝짝짝 하고 박수 세 번을 치게 되는데요. 박수 세 번을 부르는 이 귀여운 곡의 제목과 가수 둘다 맞춰주세요.
1: 네, 제목과 가수 둘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0: 네.
1: 난이도 상 문제고요. 또 김채연 리포터가 지금 주신 힌트가 이 박수 소리, 박수 세 번. 이게 좀, 큰 힌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이제 그룹 이름도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0: 네.

0: 여성그룹이다라는 힌트를 김채연 리포터가 또 드렸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힌트송을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난이도 상 문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요?
1: 정답은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였습니다.
0: 아,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이 노래는 사실 뭐 다른 후배 가수분들 뭐 10cm도 그렇고
1: 맞아요.
0: 리메이크를 많이 한 곡이어서 워낙에 멜로디는 익숙하긴 해요.
1: 노래가 참 귀여워요.
0: 네.
1: 너무 귀엽고 제가 최근에 그 이 주얼리의 한 멤버셨던 서인영 씨 너튜브를 자주 챙겨보고 있거든요.
0: 아, 요즘에 조회수 상당하던데요?
1: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서인영 씨 유튜브 보다 너튜브 보다가 이 노래가 잠깐 나왔을 때 아, 이거 소개해드려야겠다 해서 메모해놨었거든요.
0: 맞아요. 뭐 슈퍼스타,
1: 그쵸.
0: One More Time. 이 노래를 근데 막 이때 당시 히트했을 때는 못 들으셨죠?
1: 잘 몰랐던
0: 텐데.
1: 것 같아요.
0: 네.
1: 더 추후에 나중에 알게 된 느낌이 강하고
0: 최근에 아셨죠?
1: 원모어타임은 원래 알고 있었는데
0: 네.
1: 슈퍼스타를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0: 네네.
1: 근데 노래가 좋아서 요즘

0: 또 슈퍼스타 잘 듣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게 요즘에는 역주행이라는 단어도 잘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너무 많아서.
0: 너무 많아요.
1: 역주행되는 게 너무 많아요.
0: 그러니까요. 요즘 들어서 더 약간 예전 뭐 2000년대
1: 맞아요.
0: 감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1: 저는 요즘에 에픽하이밖에 안 봐요.
0: 에픽하이.
1: 에픽하이 노티브밖에 안 봐요.
0: 재밌나요?
1: 저는 너무 재밌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뭐주 컨텐츠가 어떤 거죠?
1: 그냥 서로 험담? 그리고, 예, 싸움? 투컷 씨하고 타블로 씨가. 근데 너무 재밌게. 그러니까 무한도전으로 뭐 얘기 나와서 비유하면은 하와수처럼 너무 재밌으시고, 근데 거기 안에 또 서로가 갖고 있는 애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3인조 힙합 그룹이 어떻게 그렇게 잘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볼수 있는
0: 그러니까요.
1: 콘텐츠인 것 같아요.
0: 예전에 이렇게 유행했던 이런 가수분들이 너튜브 통해서 요즘 계속해서
1: 네.
0: 계속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부분이 또 순기능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그 예전 명곡들을 또 체얼리포터처럼 2000년대생 분들이 듣고 너무 좋은데?
0: 너무
1: 해서
0: 좋아요.
1: 다시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문자 소개를 해보면요. 3631번님. 아, 정오의 희망곡 체어리포터 참 좋았는데 가지 마세요. 보내주셨어요.
0: 저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내쫓는 줄 알고. 네.
0: 아닙니다. 제가
1: 네.
0: 이제 스스로 나가는 거긴
1: 아, 스스로
0: 한데.
1: 두 발로? 두 발로.
0: 네.
1: 아, 또 그리고 7865번님, 9394번님, 주얼리, 니가 참 좋아. 제가 1등인가요? 하셨는데, 아니요. 5등입니다.
0: 네.
1: 5등이셨어요. 아, 근데 그래도 빠르게 보내주셨거든요.
0: 네.
1: 아깝고요. 또 그리고요.
0: 0231번님, 주얼리 니가 참 좋아. 투표 사무원으로 추천돼 교육받으러 갑니다. 한표꼭 행사합시다. 보내주셨고요. 2543번님, 5313번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1: 네, 또 그리고 3423번님, 4500번님, 1024번님, 9724번님도 주얼리, 네가 참 좋아. 엄마가 옆에서 박수 치면서 알려주셨어요. 히히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0: 1438번님, 3448번님, 주얼리 니가 참 좋아 맞춰주시면서 여름이면 생각나는 노래예요 맞춰주셨고요. 6940번님, 정답 주얼리 니가 참 좋아. 아까는 너무 아쉽게 당첨이 안 됐지만 이번에는 꼭 한번 당첨돼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 네, 또 그리고 3423번님은요. 설명 듣자마자 바로 알았네요. 그리고 이쁘지도 않은데 이거 따라하면서 깜찍한 척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보내주셨거든요. 에이, 또 이렇게 겸손하신 분들이 많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깜찍한 척이 아니라
1: 깜찍.
0: 깜찍하셨을 겁니다.
1: 깜찍 그 자체.
0: 그쵸?
1: 네, 또 그리고요.
0: 7269번님, 오늘 정답을 많이 외치네요. 다시 정답, 주얼리의 니가 참 좋아합니다. 노래가 참 좋아 보내주셨고요. 5313번님은 니가 참 좋아는 맞춰주셨는데 가수분이 아리아즈.
1: 아리아즈
0: 아쉽습니다.
1: 땡입니다. 주얼리였고요. 자, 이 밖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당첨자 한분 선정해 뒀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7: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 정호의 희망고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상중한 뮤직 퀴즈.

0: 난이도 상 문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3448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6월 2일 화요일에 또 함께 하셨는데요. 네. 김채열 리포터가 다음 주가 결국엔 또 마지막 방송이다.
1: 그쵸.
0: 라는 점을 알려드렸는데 청취자분들께서도 가지 마세요.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1: 네. 저도 이제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마음이 많이 좀 싱숭생숭한데 다음 주가 마지막인 만큼 더 좋은 노래 가져와서 마지막 방송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또 그리고 장난스럽게 얘기하긴 했지만 네. 뭐 이렇게 춘천에 들르면 네. 오세요.
1: 와서 진짜요?
0: 급습해서 같이 뭐 방송하고
1: 좋아요.
0: 그럴 수 있으니까 네. 또 청취자분들이 무엇보다도 기다리실 것 같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예. 2904번님께서도 다음 주에 필참해야 함 또 보내주셨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네. 또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겠고 또 그리고 또 최근 일이기도 하죠. 김채연 리포터가 그 미스 춘향 나가서 네네. 또 활약하고 있을 때 응원들 많이 보내주셨었거든요.
1: 맞아요. 네. 제가 그 한 청취자분께서 사진을 만들어주신 약간 포스터처럼
0: 2904번님이
1: 네, 2904번님께서 응원 포스터를 만들어주셨는데 그때 당시 대회하고 있을 때 받았거든요. 네.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0: 거의 뭐 울 뻔했다.
1: 진짜 네. 그때가 참 힘들었는데 네. 그거 보면서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눈물은 안 났나요?
1: 눈물 한 방울 흘릴 뻔 했는데
0: 흘릴 뻔?
1: 이제 연습 중에 흘리면 안 되니까
0: 아, 또 이렇게 메이크업 지워지고
1: 눈이 부을까 봐
0: 아, 붓기도 하고
1: 네, 참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재미난 시간을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네,
1: 고맙습니다.
0: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레드벨벳의 다시 여름 헬로우 선셋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생방으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일당을 버는 일자리마저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 바글바글 모인 사람들 중에 일할 사람을 고르는 기준은 의외로 이런 거였다고 해요. 어이 거기 그 웃고 있는 사람 일로 오세요. 일 잘하게 생긴 것보다 중요한 건 그 힘든 와중에도 빵긋 웃는 태도, 그걸 봤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뚱한 표정으로 뚱한 얼굴들 사이에 끼어있는 게 그 더운 날씨보다 더 갑갑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많이 웃읍시다. 본격적인 여름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상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6월 2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Leftover QTG의 When You Are Smiling 듣고 오셨습니다. 0606번님. 맞아요. 저는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를 주는 긍정적이고 잘 웃는 동료들과 더 친하게 지내요. 아님 내가 더 힘들어. 그래 맞아. 이게 옆에서 계속 인상 쓰고 맨날 힘들다고 징징대고 그것도 뭐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나도 같이 우울해지고 막 힘들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웃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백진아님. 두댕이 출석해요. 단독 진행 2주년 D-Day 1일이라 미리 축하합니다. 수많은 청취자들 중에서는 잘 웃는 청취자를 더 뽑아주시나요? 그러면 있죠. 그러면 있죠. 예. 저는 항상 이렇게 그 무대 위에 오르는 사람이잖아요. 무대 위에 오르면은 진짜 저는 그 저를 보고 웃어주는 사람만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럼 나도 기운이 막 솟아나. 없던 이상한 초인적인 힘이 막 생기더라고요. 우리 두댕이들이 항상 제가 뭔 말도 안 하는데도 저 시덥지 않은 개그 하는데도 이렇게 웃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정은님, 그래서 제가 크게 웃고 싶어서 두대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웃을 일만 있어요. 예, 여러분들, 스마일링. 개구리 뒷다리. 자, 오늘 또 두 대가 빵끝 웃게 해드릴게요.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사연 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 맞다. 아까 그 정말 희망곡에 나비 씨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아, 나비 씨가 정말 정말 여러분 진짜 살목지보다 더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요. 둘째가 더 아프대요. 저도 제왕절개 해야 되는데 둘째가 더 아프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거 나비 씨만 그런 거죠? 나비 씨만 아팠던 거겠죠? 다른 분들도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영어 퀴즈쇼. 나락찬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막상 들을 땐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워서 자기 전에 그냥 이게 빵 터집니다. 시간차 웃음 체험하고 싶으신 분 지금부터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요. 두 대 문자 파리 두 문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가 두 대 안영미 진행 2주년 기념 주간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찰떡같이 같이 어울리는 주제 골라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떠들어볼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야 되는데 자 웃으면서 우리 광고주님들 맞이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또 잘 웃는 연예인 또 누가 있을까? 물론 김현정 언니도 있죠. 근데 남자 중에서 또 누가 있나 했더니 아 우리도 김국환 씨가 있었네. 예, 그 버전으로 갈게요.

아, 3일재양님도 오셨어요. 멕시카님, 롯데렌탈님, 아, 뭐 좋은 일 있냐고요? 아니, 제가 이 라디오 한 지 이제 2주년 됐고 해가지고. 아, 웃으면서 맞아드리면 좋잖아요. 모빌 코리아 윤활류님, 알레스 아우토님, 빙그레님, KB 국민은행님,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이님,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님,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광고주님들. 아이고, 이러다 애 나오겠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0: 이렇게 산책해 놨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Take that as a sign. I said, girl, you on my side.
2: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799번님 영미씨 덕분에 어이가 없어서 따라 웃어요. 맞아요. 이게 누군가가 그냥 억지로 웃어도 아, 뭐야 저 사람 참 하면서 이렇게 참 하면서도 나도 웃게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봅시다. 82 메이저의 쌀

4809번님. 아, 둘째 제왕 수술이 더 아파요. 영미, 마음의 준비하세요. 후배아리, 아, 아!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문자로 지금. 아, 이게 둘째 제왕이 아프다는 말들이 더 많네요. 응? 홍수연님, 전 둘째가 훨씬 안 아팠어요. 제왕하고 다음날 바로 돌아댕겼는데요. 첫째는 41살, 둘째는 43살에 나왔어요. 어, 정말요? 어, 진짜요? 어, 아, 그래, 케바케겠지, 그쵸? 그런 거겠죠? 안 아플 거라고 믿어요? 0641번님, 포도밭에서 알 솎기 중인데 점심 먹고 당 스파이크가 튀어서 서서 졸다가 다리가 꺾였어요.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게 일어나십시오 좀 외쳐주세요. 아, 저도 와, 원래는 혈당 스파이크 이렇게까지 안 올랐는데 오늘 점심으로 저희 엄마가 매생이 칼국수 해주셔가지고 그거 먹었더니 칼국수 먹었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와, 오는 동안에 근데 라디오 하니까 확실히 하하하하 웃고 났더니 깼어. 자, 일어나십시오! 같이 웃읍시다! 0814번님, 영미 이모, 저 학원 가기 싫었는데 참고 갑니다. 힝. 2시 30분까지 가야 돼요. 아,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 사는 거 힘들지? 근데 그거 알아? 학교 졸업하면 더 힘들 거야. 그냥 지금 기계처럼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정해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아, 나 진짜. 아, 그리고 요즘 보니까 초등학생들 진짜 학원 너무 많이 보내던데 우리 그 저기 엄마 아빠들 학원 좀만 좀 줄여줍시다. 박종욱님, 아침에 생긴 베개 자국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얼굴에 남아있네요. 혹시 얼굴에 물을 묻히면 시든 상추가 살아나듯 좀 괜찮아질까 싶어서 분무기로 뿌려봤는데 아, 소용이 없네요. 세월이 야속해라고 했는데 아, 제가 그래요 요즘에. 저 항상 자기 전에 ASMR 듣느라고 줄 있는 이어폰 있잖아요. 요거 꽂고 항상 자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그 뭐지? 조커처럼 아니 저 빨간 마스크처럼 입이 찢어져 있어. 근데 이게 안 없어져요. 아, 나 참 이거 어떡하면 좋냐 정말. 우리 저기 콜라겐 좀 먹어야 되나? 1811번님. 전 애견 미용사인데요. 지금 안영미 언니랑 너무 닮은 강아지가 왔어요. 너무 신기해요. 얼굴털 미니까 더 닮았어요. 라고 하셨네. 아, 닮았다. 우리 딱콩이랑도 닮았어요. 눈과 눈 사이가 어떻게 된 거야? 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잖아.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비비의 신곡 나왔어요. 범파.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안영매 영어 퍼펙트 100% 내우기 포토킹 퀴즈쇼. 낮에 시절 영어 공부 아래 따라 사실 하경사. 헬리슨 보이스 앤 걸스 지금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60초 안에 다섯 문제 중 네 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 한 사람 누굴까?
1: Hello, nice to meet you, 영미. I'm fire girl.
0: Fire girl.
1: Yeah.
0: Oh, so hot girl.
1: No, it's my mind fire.
0: Ah, mind fire.
1: Yeah.
0: 아, 오케이, 오케이. You 요즘 홀릭. What 홀릭?
1: My holic is go to the sea, ocean.
0: 아, ocean?
1: Yeah.
0: Wow! What ocean? What ocean?
1: In the 강원 고성.
0: 아, 강원 고성.
1: Yeah.
0: 강원도 쪽 강원 아일랜드 오션.

0: 예.
1: 베리베리 에메랄드 컬러.
0: Sure.
1: 베리베리 클리어 컬러.
0: 예.
1: 유 오션을 라이크하는 리즌 있어요?
0: My mind water lake.
1: 아, water lake.
0: 네. I want water.
1: 아, you want water.
0: Water.
1: Water. 네. 그러니까 유가 지금

0: 예. 자, 투데이 퀘스천. Very, very easy peasy.
1: Very, very easy.
0: Yeah, you trust me?
1: I trust you.
0: Yeah, okay, okay. 자, 퀘스천. Let's go. Go. 나무 이름이요. Five East Tree.
1: 오동나무.
0: Okay. 노래 제목입니다. Man Hang Train. 행은 한강입니다.
1: 남행열차.
0: Okay. 지역 이름이에요. Father In. Father In.
1: 아빠 안.
0: 그걸 한자로.
1: 부안.
0: Okay. 자, 속담이에요. Catch neck bell on.
1: One more time.
0: Catch neck bell on.
1: 아, 고양이 목에 바늘 달기.
0: Okay. 일어나십시오. 자, 일어나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투데이 이지 퀴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역시나 나를 믿고 가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다 들리잖아요.
1: Thank you.
0: 와, 나이스. 자, 자, 이제 자기소개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이들 고등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예. 화가 많아서 예. 파이어걸인 파이어걸입니다.
0: 아,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저기 방송에서 한 말은 좀 삭제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학생들 너무 학원 많이 보낸다. 학원 좀 줄여라 라고 했는데 아, 학원 가야지.
1: 아, 그렇죠. 저 그럼, 생계 유지를 좀 아, 해야
0: 그럼요,
1: 되니까.
0: 그럼요.
1: 그럼요. 약간은.
0: 그러면은 입시 또 학원을 하시니까 더 열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설마 영어 네. 선생님은 아니시죠?
1: 아, 아니죠. 저는 한 국어 선생님입니다.
0: 아, 국어 선생님. 선생님. 아, 그래요. 예, 티처. 제가 국어를 좀 잘했습니다. 아직도 한국말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영어는 좀 등하시하고 있는데 네. 어때요? 좀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네. 학생들이 좀 집중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1: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네. 다 못해요.
0: 아, 기본적으로 다 모두가 못한다고 네. 생각하면 되고.
1: 아, 그러니까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에. 아이들이 학원에 오는 이유는 잘하고 싶어서라고
0: 그렇죠, 그렇죠.
1: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는 횟수에 관계없이 두 번, 세 번을 그냥 공짜로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이들이 뭐가 안 된다 싶으면 예. 될 때까지 자꾸 늘어지는 타입입니다.
0: 그러면 막 이제 네. 학생들이 말 안 들을 때 있잖아요. 진짜 말 안 들을 때, 들을 게 안 들을 때.
1: 네.
0: 이때 진짜 막 한 대 그냥 탁 때리면 안 되지. 아, 혼내고 네. 싶을 때 있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어떻게 참으십니까?
1: 아, 참지 않고 살짝 귀에다가 가서 욕을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약간 육두문자로 욕하면.
1: 이 아이들이 안 듣게 그 아이만 들을 수 있게 네. 귀에다가 살짝 해주고 네. 옵니다.
0: 사사삭 하면 이제 그 네. 친구가 뭐라고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1: 아니요.
0: 그럼 뭐라고 해요?
1: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0: 그 다행이다. 반사라고 안 해서 다행이다.
1: 요즘 애들 착해요.
0: 네, 착하죠?
1: 네, 맞습니다.
0: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은 없는 거죠?
1: 그렇죠.
0: 자, 6299번님께서 영어 퀴즈인데 영어보다 한자랑 한국어 많이 나오니까 국어쌤이 더 많이 잘 맞추신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1: 아, 영미언니가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맞추십니다.
0: 자,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혹시 이 시간을 빌어서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1: 얘들아, 원래 성적은 하루아침에 오르지 않는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잘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를 거야. 그럼 네. 걱정하지 마.
0: 응, 걱정하지 마. 네. 자, 저희가 기본 선물 비타민 무기질에다가 성공하셨으니까 블랙박스 보내드릴 거고요. 신청곡도 바로 들려드릴게요. 요거 신청하셨네요. 로지 바다가자. 진짜 바다를 좋아하시나 보다. 요거 네, 바로 맞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들의 손가락만 있다면 영미는 언제까지고 놀 수 있어? 두 대의 문자파리 두 문파. 보면 생각지도 못한 걸 알게 될 때가 있죠. 두 대만 해도요. 노노노 덕분에 맛집 저장에 가는 사람, 그리고 하경사 듣다가 나이트 쉽갱 밤 양갱인 거 깨닫는 사람, 처음 듣는 노래 얻어가는 사람까지 정말 많은 걸 알게 되거든요. 오늘 이런 것들 한번 공유해봅시다. 두문파 오늘의 주제, 두 대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대를 통해 알게 될 상식, 음식, 뭐 사람은 물론이고 플레이리스트 1번을 차지한 노래와 뭐 소소한 깨달음까지 지난 2년 동안 두 대를 듣다가 뭐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이렇게 뭐 상식적인 라디오는 아니지만.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릴게요. 제가 먼저 털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두 대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아, 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었구나. 왜냐면 그 전에는 제가 MBC 라디오, 에헤 라디오부터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최욱 씨랑 같이 했고 그 다음에는 또 뮤즈 오빠랑 같이 했었는데 저는 반드시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나 혼자서 못해, 절대 못해 이랬는데 예, 없어도 되더라. 아이, 없으니까 더 잘 되더라.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두 대기들이 알게 된 것도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사연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시스타의 나 혼자.

시스터의 나 혼자 듣고 왔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의 문자파리 두 문파. 오늘의 주제 두 대를 들으면 알게 된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9040번님. 아, 의정부에 가면 뱀용학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뱀으로 들어갔다 용이 돼서 나온다는 학원. 진짜 저도 왜 근데 의정부에 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뱀용학원을 몰랐을까. 이름 자체가 이렇게 독특한데. 0049번님. 학영사가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아세요? Get out of my face. 이거 완전히 외웠잖아요. 능숙한 발음으로 읊조리면 제가 되게 영어 천재 된 것 같은 느낌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Get out of my face. 이거 진짜 저도 이게 입버릇처럼 계속 우리 청취자들한테 외쳐가지고. 아니 근데 다들 그러더라고. 아니 청취자한테 Get out of my face라고 외치는 DJ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게 제가 무식하니까 용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손선영님. 난 학영사에서 레츠미가 생선 가자미라는 게 완전 대박 안영미 천재라고 했습니다. 전 제가 레츠미라고 설명했었는지도 몰랐어요. 가자미. 예. 이제 웬만하면은 다들 우리 두댕이들은 안영미어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아시죠? 학영사 계속하다 보면 알고 있던 영어 상식도 없어진다는 거. 머리가 진짜 퇴화가 돼요. 퇴화가 돼서 진짜.

미국 가잖아요. 말 한마디도 못하게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7564번님. 두 대 들으면서 알게 된 건 나는 그리 야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거요. 캐캐캐캐. 그렇죠. 예, 많이 겸손해지죠. 그리고 저 또한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는 것도 느껴요. 우리 두댕이들이 더 세더라고. 근데 섹시메시 했을 때 진짜 보니까 더 세. 더 강력해. 7283번님. 영미 누나의 X는 실존하지 않는다를 배웠습니다. 영미 누나의 상상연애 늘 잘 듣고 있어요. 아 이건 진짜 나는 나중에 제가 이건 난 저는 책으로 낼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왜 지금 쉬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뭐 그냥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예, 예. 언제가 또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으니까. 1804번님 2시에 데이트 들으며 알게 된 거 남녀가 헤어지는 이유가 참 다양하다. 찌질했던 이유도 다양해서. 그쵸. 나의 엑스 이야기 듣다 보면은 진짜 아 내가 그동안 나 나름대로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연애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난 되게 무료한 연애를 했구나. 되게 재미없는 연애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너무 재밌어. 연애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5987번님 두 대 듣고 알게 된 거요? 김원준의 쇼가 야한 노래였다는 거.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글쎄요. 저는 쇼보다도 모두 잠든 후에 사랑할 거야.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 아 우리 원준 오빠도 안영미 못지않은 섹시 맵시 DNA가 있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게 됐죠. 두 대를 통해서. 자 이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두 대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알고 보면 섹시 맵시 한 곡 김원준의 쇼 듣고 올게요.

네, 김원준의 쇼에 이어서 한해 문세윤 피처링 추이의 비행기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 문자파리 두 문파. 오늘 주제는요. 두 대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연 계속 볼게요. 4101번님. 두 대가 착상 맛집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2세 준비 중인 제 동생에게 두 대 소개

0: 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라고요. 동생아 너무 조급히 생각 말고 기다려보자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두 대가 착상 맛집 맞죠. 왜냐면 그동안 진짜 착상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유독 많았어요. 저희가 진짜 무슨 신기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 기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맹신하세요. 두 대 들으면 뭐 착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웃으면서 들으시라고 제가 말하는 거니까요. 진짜 4101번님 말씀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한번 기다리면서 두 대 들어주세요. 3064번님 노노노에서 노중훈 작가님이 종로병원에서 처방받아서 탈모 모약 처방받고 머리털 났다는 거요. 남편한테 추천해줬잖아요. 그래 맞네. 저희가 뭐 여행 코스만 짜주는 게 아니라 이거였네. 아 탈모도 저희가 상담을 또 해드렸었네. 정말 별별 얘기 많이 했죠. 0124번님 학영사에서 ECPG를 배웠는데 외국 영화 보다가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반가워서 소리 지를 뻔. 저도 영화를 보고 있는데 ECPG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도 와 영화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건데 막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학영사 하면서 모르는 영어도 그래 알게 되긴 한 것 같아요. ECPG 확실히 알게 됐어요. 6447번님 남극 전문가님 전화 연결했을 때요. 한국 겨울이 남극보다 추울 때가 있다는 거. 내복은 한국에서만 입고 남극에서는 안 입으신다는 거. 초등학생의 궁금증 덕에 하나 배웠습니다.
1: 맞아요.
0: 오히려 남극이 한국보다 따뜻하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저희도 깜짝 놀랐었죠. 그리고 펭귄이 몇 초마다 한 번씩 존다 그랬죠? 그 몇 초마다 계속 존다. 4초마다 한 번씩 존다. 이것도 우리 처음 알게 돼가지고 그 어느 날 제가 얼마 전에 그 아쿠아리움 가가지고 펭귄을 봤는데 저도 이제 딱콩이한테 아는 척하게 되더라고요. 저 친구들이 이제 곧 졸 거야 이러면서 막 저도 막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김정우님 두 대 들으면서 세상이 커피 한 잔 얻어먹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 웬만큼 열심히 해서는 안 되네요. 세상에 그러니까 공짜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많이 좀 보내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하라고 적극적으로. 자 이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이것도 다 준다는 게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우님 혹시 모르니까 좀만 기다려요. 자, 두 대를 들으면 알게 된 것 사연 계속 받고 있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의 문자파리 두 문파 두 대를 들으면 알게 된 거 사연 쭉쭉쭉쭉 오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은실님, 영미씨가 아, 소피가 마려운 소피마르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또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게 방광이 재방광이 아니네요 진짜. 중간중간에 좀 자주 갔죠. 자 6519번님 영미언니가 방땡꼭지 광고하고 싶어하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요거는 제가 전부터 계속 제가 어필했는데 왜 안 시켜주는 거예요 도대체. 아 참 제가 뭐 페이가 센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안 쓰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낫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치.
4: 콘서트 늦겠다. 뚫자.
5: 뭐라는 거야?
3: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6: 어? 내 가방. 두고 왔어?
5: 아, 사람 많다.
3: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6: 야, 왜 안 와?
3: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6: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려.
3: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6: 뭐야?
3: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두 대의 문자파리 두 문파 오늘의 주제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 거 사연 받고 있죠. 1142번님 저는 학영사 들으면서 영미 언니가 생각보다 한자를 잘하는구나 하는 걸 자주 느껴요. 파더가 부 이스트가 동 뭐 요 정도는 알아야 퀴즈 맞히겠더라고요. 롱은 항상 장으로 됩니다. 장. 길장. 예. 제가 약간은 이게 말이 학영사지. 거의 한자 퀴즈예요. 한자 퀴즈. 아, 그래서 아까 국어 선생님한테 유리했나 보다. 항상 다른 식자층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원어민도 그렇고 이렇게 식자층 선생님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늘 탈락했던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0321번님 영미님은 커피도 가슴으로 쏜다는 걸 알게 됐지요. 그런 분 있죠? 뿌르르르 따콩따콩따콩따콩. 3961번님 두 대 오프닝 듣고 마음에 새겨둔 말이 있어요. 업보에는 시차가 있을 뿐 오차는 없다. 누가 저 힘들게 할 때마다 그 업보 조만간 간다 생각하면서 견뎌요. 맞아요. 저도 오프닝 하면서 알게 되는 말들이 참 많은데 근데 요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차가 있을 뿐 오차는 없다. 자, 이렇게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 것들 계속 보내주세요.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두 대 들으며 알게 된 단어부터 저 안영미에 대해서 알게 된 것, 뭐 머리를 대행 울렸던 깨달음까지 다 봤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려요. 자, 그럼 사연 받는 동안에 저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0: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미카 피처링 퍼렐 윌리엄스의 Celebrate 듣고 왔고요. 두대 문자파리 두문파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 거 사연 받고 있죠. 한번 쭉쭉쭉쭉 또 볼게요. 6694번님 두 대의 사연이 소개되려면 구남친이 사기로 뉴스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사연 진입 장벽 높드라 두 대. 너무 웃겼죠. 야, 네 전남친 나온다. 그 봤는데 뉴스에서 사기죄로 들어가고 있었어. 아, 정말 제가 그동안 했던 연애는 정말 시시한 연애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정도 나와야 돼요. 3060번님 나의 엑스 이야기 들으면서 오래 사귀면 키스할 때 입술이 고무 빠킹처럼 느껴질 수 있구나.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고무 빠킹도 전 진짜 두 대 통해서 알았어요. 고무 빠킹이 뭐야 그랬어요. 제가 몰라가지고 김희석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 두댕이들이 나는 제일 재밌어. 그 나는 저는 정말로 라디오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자, 같이 수다 떠는 기분이라서. 권영훈님, 원래 대기업 방송 듣다가 여기 중소기업으로 옮긴 지 1년 됐습니다. 꼭 대기업이 최고가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도 나한테 잘 맞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아유, 진짜. 뭐, 아, 물론 대기업도 훌륭하죠. 근데 다양하게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기업도 너무 오래 들으면은 맨날 똑같아. 사연 다 똑같다고. 맨날 똥방구 얘기만 하잖아요. 아직도 그쵸? 우리 중소기업으로 오세요, 여러분! 박효정님, 노중호 작가님과 정용환 아나운서 얼굴을 검색해서 알게 됐어요. 아, 뭐, 그랬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노중호 작가님. 노중호 작가님이겠죠, 그쵸? 우리 영한 아나운서는 지금 사진 보면 끼깔난데. 노중호 작가님은 목소리만 들으세요. 제일 잘생겼어. 목소리만 들으면 최고야. 박소라님, 다른 건 차치하고 언니가 배미향씨 잘 따라하는 거 알게 됐는데 요새 왜 자주 안 해줘요? 아, 해줘요. 내 웃음 버튼인데. 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툭하면 좀 자주 써먹은 것 같아가지고 또 이제 매일 들어주시는 두댕이들 입장에서는 좀 질리실까봐 그래서 조금 자제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따가 그럼 들려드릴게요. 박성은님, 우리 영미님 전남친 참 많은 걸 알았죠. 인기쟁이 영미 언니가 왠지 좋아할 것 같은 노래 신청해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요거를 배미향 선배님 버전으로 해야겠다.
1: 네, 버블 시스터즈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비처럼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중에 하나쯤은 아, 저도 좀 개 타고 싶은데요. 요 놈 잡았다 요 놈. 아, 제가 엉뚱한 데 잡았네요. 아,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자, 이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 것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버블 시스터즈의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버블 시스터즈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와에 이어서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두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두대 문자파리 두문파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거 많이 오고 있어요. 배울 게참 많은 두대 중. 9996번님 안영미 씨는 다산 적약용 발음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DJ 놀리는 게 이렇게 재밌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아 저는 정말 이 조롱받는 게 이렇게나 재밌다는 걸 저도 알게 됐어요. 두 대를 하면서. 항상 그래서 그전에는 늘 완벽해 보이고 싶고 여러분들 모르셨죠? 저 완벽주의자인 거. 늘 완벽해 보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 정말 자책도 엄청 하고 채찍질을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두 대 하면서 아 오히려 우리 두댕이들은 내가 실수하고 뭔가 좀 잘못했을 때 뭔가 좀 구멍을 보여줬을 때 그거를 더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도 정말 많이 많이 내려놓고 많이 많이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가. 5332번님 영미 언니는 본인 일에는 극 F고 남의 일에는 극 T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본인은 꼭 본인 일에만 흘리더라. 눈물을 꼭 본인 일에만 흘리시더라 라고 하셨는데 저도 두 대 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진짜 아 내가 선택적 F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되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 읽으면서 아 내가 남의 일엔 진짜 공감 못 해주고 있구나 저도 알게 됐습니다. 8763번님 금요일 게스트 김인석님은 여기저기 아프다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김인석 선배랑 같이 일하면서 가래토시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지금 많이 골골하거든요. 이것저것 몰랐던 병명들도 알게 되고 뭐 족저근막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자율신경실조증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아 난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플까 잔병치료 이렇게 많이 할까 했는데 아 이게 김인석 선배님처럼 나이가 또 더 들고 나면 더 많은 병들이 또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2304번님 두 대 들으면서 사람은 늘 맨정신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미 누나랑 전화통화 됐을 때 제가 전날 숙취로 힘들어서 텐션이 너무 낮았던 거 두고두고 후회해 라고 하셨는데 그쵸. 예, 맨정신일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맨정신에 텐션 있을 때가 진짜 찐텐이다. 찐텐. 그리고 전날 그러니까 숙취로 왜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여자 연예인이랑 전화통화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3134번님 오프닝에서 언니가 말해주셨던 상추 먹고 졸리려면 몇백 장은 먹어야 한다고 했던 말이요. 이젠 그냥 아무거나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 온 거구나 합니다. 덕분에 요즘 점심시간에 쌈 맘껏 싸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우리가 아까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어. 그리고 사람은 또 믿고 싶은 것만 또 믿게 되고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야채 실컷 많이 먹읍시다. 최현정님 연예인도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영미 씨도 육아에 힘들어서 머리 안 감고 모자 쓰고 안 씻고 하는 걸 보고 아 동지구나 아, 같은 인간이구나 해서 더 친근하고 좋아요. 예, 근데 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육아하기 전에도 안 씻었습니다. 그래서 뮤즈 오빠랑 같이 했을 때 뮤즈 오빠가 저보다 제일 더 예뻤어요. 항상 좋은 냄새 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

고요.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 것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저희는 추의 고백 듣고 올게요.

김치의 고백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 문자파리 두 문파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 거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정지원님, 전 사연자 중에서 사비나 씨를 잊을 수가 없네요. 지금도 미니에 계시죠. 개명했는데 우연히 마주친 구남친이 눈치 없이 야 계좌야 정계좌 불렀다는 사연 듣고 웃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비나님 이렇게나 이름이 이쁘신데 본명을 저희가 다 알게 됐죠. 전 국민이 알게 됐죠. 계좌야. 5235번님 예전에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듣고 알게 됐어요. 버스 뒷좌석에서 아무리 숨어서 키스를 해도 기사님한테 전부 싹 다 보인다는 걸요. 코 파는 모습도 다 보인다는 거 듣고 깜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보여. 그리고 다 알아요. 그 기운으로 다 알지. 그리고 뒷사람 앞사람도 다 알아요. 쪽쪽거리는 거 다 알죠. 9459번님 청취자 뺨을 때리는 DJ도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방황하던 청취자가 탕자처럼 돌아오면 어디 갔었어 정신 차려 하면서 찰싹찰싹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유 그냥 자 생각보다 전화 여러분이 두 대를 통해 알게 된 게 많습니다. 광고 후에 계속해서 4부에서도 이어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0: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0: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왈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두댕이들 사연 계속해서 볼게요. 아 지금 구정계자 씨, 현 사비나 씨가 오셨네요. 사비나님 아, 잊어주세요 제발. 잊고 싶어. 잊고 싶은데 이름이 너무 셌어요. 계자야 이게 너무 셌어. 아 7582번님 식자층을 알았죠. 처음에 무슨 충충하길래 방송에서 왜 이리 벌레를 찾나 했더니 똑똑한 사람들을 뜻하는 좋은 단어였더라고요. 일단 저는 식자층 아닌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두대가 진짜 식자층 분들이 정말 많이 듣는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의외로 식자층 분들 그리고 초등학생 분들이 많이 듣는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이우성님,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랑 차 타고 가면서 같이 두 대를 듣거든요. 우리 딸한테는 샌디 이모보다 영미 이모가 더 웃기다는 걸, 더 많이 웃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라인이에요. 약간 초등학생들 단순한 거 좋아하잖아요. 똥방구 뭐 또는 나의 엑스 이야기 또는 뭐 섹시 맵시? 그러니까 단순한 거. 박효정님,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 대를 같이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위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진짜 우리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해서 진짜 아, 나 내 직업이랑 잘 안 맞는다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얘기했을 때 아, 이렇게 떡을 팔아서 빵을 사 먹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아 고소공포증이 있는데도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많은 걸 깨닫게 됐죠. 4121번님 두 대 들으며 알게 된 건 생각보다 노산 엄마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50대인데 임신했다는 두댕이 소식 듣고 엄청 기분 좋았어요. 저도 기운 주세요 파이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노산도 많으시고요. 다둥이도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초산이 이렇게 많진 않고 보면은 다 둘째 임신했어요. 셋째 임신 준비 중이에요. 뭐 요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뭐 어떻게 저도 뭐 둘째 낳고 셋째고 미친 거죠. 잠깐만요. 아, 제 딱히 때려서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자, 박영준님. 두 대를 들으며 알게 된 것 중에 최고는 영미 DJ가 라디오 두 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예요. 김기도 형님 때부터 들어왔지만 출연료를 깎는다고 해도 DJ를 하겠다는 분은 영미 DJ가 처음입니다. 그럼 출연료 자진삭감 하시고 오래오래 해주세요. 잠시만요. 저 한 번만 더 때릴게요. 미쳤었구나. 제가 무슨 말을 했었죠? 악기가 쉬었었나? 제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제가? 출연료가 깎여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 근데 미쳤었나 보다. 이때 뭐에 쉬었어서 그랬나 봐요. 조만간 퇴마 의식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나가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싸이의 연예인.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싸이의 연예인 그리고 클릭비의 100점 무패까지 듣고 왔습니다. 두 대를 통해 알게 된 것들 한 시간 동안 떠들어도 끝이 없어요. 두 대가 이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배움의 전당이에요. 정수아님, 살면서 생업을 접으라는 말도 두 대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도 자기 라디오 들으라고 접으라는 말은 진짜로 처음. 그래도 너무 좋아요. 아니 왜냐면 가끔가다 이렇게 뒷북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 끝났는데 샷다 내렸는데 아 뭔데 뭔데 하면서 들어보시는 분들 꼭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서 생업을 접고 들으시라고 했는데 아 진짜로 생업을 접으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같이 먹고 살자고요. 정은혜님, 집을 팔려면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완전 쏠쏠한 정보 땡큐. 그쵸. 이렇게 집을 내놨는데 집이 잘 안 나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서 이렇게 집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 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위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좋은 냄새, 커피 냄새, 그리고 빵 굽는 냄새 이런 거를 풍기면 그래도 이 집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점 저희가 꿀팁 알려드렸죠. 그리고 이게 기쁜 부동산에서 알려주셨어요.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해서 기쁜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듣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1974번님, 길거리에서 영미 언니 만나면 아는 척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동안 연예인은 모른 척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관종 영미 언니는 다르다. 알아봐주면 좋아해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무조건 알아봐주면 좋아요. 안효미 씨 아니세요? 알아보면 너무 좋아. 쭈뼛쭈뼛 되시는 것보다 저는 그냥 다가와 주시는 게 전 너무 좋아요. 그게 편해요. 2707번님. 두 대 듣고 깨달은 거. 엄마에게도 혼자 깔깔 웃을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 아이들 없는 차 안이 이제는 제 전용 라디오 힐링실입니다. 아, 그래 맞아. 진짜 이게 참 남성분들은 화장실이 가장 아늑한 공간이고 그래서 화캉스라고 하죠. 화캉스. 가장 아늑한 공간이고 우리 엄마들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아직 이제 물론 주차장에는 도착을 했지만 이렇게 들어주는 거 라디오 듣는 게 이게 유일한 힐링이다. 라캉스라고 해야 되나? 예, 라캉스. 이런 시간이다라는 거 알게 됐죠. 2884번님. 영미님 사실 더블 DJ 하실 때랑 다시 혼자 오셨을 때도 처음엔 안 들었어요. 저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듣다 보니 따숩고 정 많고 눈물 많은 영미님이 너무 좋아져서 이젠 2시만 되면 꼭 찾아들어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둘째 순산하시고요. 꼭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그러실 수 있어요. 예, 저라는 사람이 그동안 보여준 게 있는데 당연히 선입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안영미 하면 또 뭐 맨날 뭐 야한 얘기만 하거나 뭐 맨날 라디오에서 오바만 하다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 저도 사람입니다. 그거는 무대 위에서나 또 캐릭터를 입었을 때나 제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고 저 본연의 안영미는 다르다는 거 우리 찐 두댕이들은 다 아시죠?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두 대랑 인연이 깊은 우리 언니 노래죠. 서문탁 우리 타기 언니 3인곡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0: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 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7: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7569번님. 아, 근데 영미씨 오늘 마지막이에요? 지금 고별방송 같은 분위기인데 아니죠? 그니까 오늘이 그러니까 왜 한 거냐면은 자 라디오 DJ 된 지 지금 2주년 돼가지고 축하 파티 하고 있는데 고별 방송이라뇨. 그리고 아까 그 문자로 영미 씨 영미 씨도 둘째 낳으세요라고 하신 분. 하, 이거 언제쯤 돼야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응? 언제쯤 돼야 우리가 좀 잘 맞을 수 있을까? 이렇게 안 맞네. 두덩이랑은 좀 안 맞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좀만 더 해야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직은 손발이 좀 안 받는다. 자,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광고주님들은 잘 맞겠죠. 예, 배미향 씨 버전으로 갈게요.
8: 안녕하세요. 배미향입니다. 슬림웨이 다이어트,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포스코 ENC,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IS 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이카운트와 함께합니다. 우리 광고주님들 제가 너무 사랑해요.
6: 정선미님, 언니 저를 언니 기사에 가서 댓글도 달고 막 그래요. 사랑해요 우리 영미 언니. 감사합니다. 댓글 다실 때 이것도 좀 첨가해 주세요. 안영미 둘째 이제 곧 나을 때 됐다고. 그리고 아직 두대 예, 고별 방송 안 한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자 우리 두댕이들 저도 사랑해요. 내일도 배움의 전당 두대에서 또 한 수 배워 가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 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까지 5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6월 12일 오후 5시 30분 동해 종합경기장에서 초청 가수 유민, 에일리, 나태주, 김연자, 김용빈의 축하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개회식이 마련됩니다. 43개 종목에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FM for you.
2: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보기 싫은 게 있으면 눈을 가리면 되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으면 입을 닫으면 됩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있어도 우리 귀는 늘 열려 있어서 들을 수밖에 없죠. 신은 왜 우리에게 이 닫을 수 없는 귀를 주셨을까요?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골라 들을 게 아니라 정곡을 찌르는 쓴소리도 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요? 당장은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더라도 그 속에 숨어있는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귀로 들어온 쓴소리를 녹여낸다면 한 뼘 더 성숙해진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Mumford & Sons의 Begin Again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케이님, 신이 우리에게 귀를 두 개 주신 이유는 항상 오바를 들으라고. 아, 진짜 모범생이다, 진짜. 네, 오늘 칭찬받은 케이님 또 칭찬해요. 여러분은 칭찬, 뭐 쓴소리 이런 걸 잘 하시는 편인가요? 또 잘 들으시는 편인가요? 쓴소리에 대해서, 쓴소리. 잘 하시는 편인지 잘 들으시는 편인지. 이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이제 뭐 솔직하다, 직설적이다, 나는 뒤끝없다, 약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고, 반대로 이제 또 잘 듣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반론을 제대로 이렇게 굳이 뭐 트러블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진짜 귀를 활짝 열어두고 다른 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쓴소리를 잘 들으시는 편인지 여러분은. 근데 점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쓴소리 점점 듣기 싫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노력해야 된다. 네, 제 얘기입니다. 이 신께서 두 개의 귀를 주신 이유는 마음대로 닫을 수 없는 귀를 두 개나 주신 이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며 살라는 의미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소리들도 귀 담아서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 아름다운 소리 가득 준비했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죠.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오늘도 함께 할게요. 1, 2부 순서 오늘 여러분 사용한 신청곡 함께하고요. 3, 4부에는 오늘 다음 시간 두용 씨 오시는 날이죠.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과 한 분 더, 특별한 초대 손님 한 분과 더 오늘 스튜디오를 찾아주십니다. 익숙한 분이신데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또 악기와 함께 오늘 3, 4부 또 특별한 연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그죠? 이게 쓴소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낙화님 되게 잘 들으실 것 같은데 느낌상, 아니면 이렇게 뒤에 이게 데스노트 쓰시나? 어쨌든 좋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발견해서는 여러분 쓴소리가 없죠. 예, 모두가 참 좋은 이야기 나눈다. 2시간 함께하죠.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창 샵 2943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죠. 인터넷은 mbcg.co.kr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는 공간, 저희 MBC 강원영동 홈페이지입니다. 들어와서 또 두루두루 구경해 주시고, 또 유튜브 오셔도 저희 스튜디오 모습 보시면서, 특히 오늘 라이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면 후회한다. MBC 강원영동 채널 들어오시면 현재 라이브 스트리밍 맨 위에 딱 하고 나와 있다. 많이들 찾아주십시오. 하하호님께서 문자료가 많이 줄었다. 어쩐지 요즘 문자 수신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예. 채팅도 좋고 하지만 여러분 문자도 잊으시면 안 된다. 예. 우리의 비밀 연통은 다 문자로 연결된다. 샵 2943번 잊지 마시고,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문자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자, 화요일 오후의 발견 출석 체크 시작합니다. 대전 오바리님 오늘도 선출체 근무 중이시군요. 오늘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다고 오늘도 퇴근 후에 찾아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을게요. 달콤설탕님께서도 은밀하게 오늘 접장 도착하셨나요? 접선 장소. 서울 강원 오바리님도 매일 출첵 성공 중이시죠. 까만꼬막님 안목 다녀오셨어요. 뷰도 참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바다의 윤슬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아이 눈부셔. 이천택님 반갑습니다. 일찍 찾아주셨고요. 개구쟁이 악마님 1등으로 입장해 주셨다. 어림없다. 아니 3시 48분은 진짜 어림없지. 밤 12시에 주시는 분도 계시는걸요. 이제 유독 개구쟁이 악마님께만 굉장히 쓴소리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 애정이다. 아시죠? 낙하님도 오셨습니다.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4시에 만나요. 아, 네, 앞서가셔. 지금 공기계라 그러죠. 네, 전화번호가 없는 공기계로 유튜브 보시고 쓰시는 전화기로는 문자 쓰시고 아주 훌륭하다. 모범생의 표본이다. 케이님 당연하죠. 내일도 생방으로 여러분 모실게요. 잊지 말고 찾아주시고요. 북바이님도 일찍도 찾아주셨고 잠자리님 고맙습니다. 잊지 말자까지 아주 굉장히 부지런한 우리 잠자리님. 쿰팡님 그래서 짬뽕 드셨어요? 못 드셨어요? 골드마운틴님 사투했으니 푹 쉬어야겠습니다. 사전투표하신 골드마운틴님 내일 쉬시다가 4시에 찾아주시면 됩니다. 국정쌤 이제 가평으로 출발하신다고요. 1시간. 예, 묵묵부답이어도 이해하겠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요. 아치님 자동차 괜찮나요? 갑자기 엔진 과열이라는 빨간 경고가 뜨고 막 경고음이 들려서 활짝 놀라 정비공장 오셨다고.

오, 다른 경고등보다 엔진의 경고등 들어오면 진짜 막 불안하지 않아요? 별일 아니기를 바랍니다. 밤새안녕님 고고! 아, 요즘 이제 컨셉별로 다르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짱짱님 도와주시고. 겨울사랑님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신 지 이틀째라고 하시네요. 6월부터 뭔가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처음엔 잘 모르죠. 네, 나도 모른다. 주변 사람들도 모른다. 네, 차차 익숙해질 거다. 파이팅! 0423번님 보내주신 선물로 맛있는 빵 사고 남은 건 주말에 팥빙수 먹으러 가기로 했어. 남았어요? 어떻게 남지? 두 번 가는 거 좋다. 아, 이제 팥빙수를 파나요? 오, 왠지 빵이 맛있으니까 팥빙수도 당연히 맛있을 것 같다. 저도 한번 가보려고요. 여름엔 팥빙수죠. 아, 빵 정도 가야 남편분도 이제 오발 함께 하시는구나. 자, 주변에 아, 오후에 발견 이제 뭐 내 친구도 같이 듣고 우리 옆지기도 같이 듣는데 이렇게 또 홍보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 오늘 또 드릴게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둡니다. 탱크님 신청곡 듣고 올게요. 김광진 동경소녀.

김광진 동경소녀 전해드렸습니다. 탱크님 신청곡이었는데요. 오늘 회사 후배 서황 씨의 아드님이 첫 생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아, 돌떡을 돌리셨나 봐요. 그래서 점심 먹고 역시 떡은 후식으로 먹어야죠. 밥 잔뜩 먹고 떡도 먹어줘야 속이 든든하다. 서황아 아들 건강하고 반듯하게 잘 키워라 하시며 노래 또 신청해 주셨습니다. 첫 돌. 요즘은 근데 이렇게 참 돌떡 돌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돌잔치도 조금 줄었다고 하잖아요. 예전만큼 이렇게 막 주변에 막 알리면서 막 잔치를 한다기보다 이제 가족들끼리 이렇게 하는 좀 문화가 많이 생겨서 괜히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반갑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그런 정을 좀 느낄 수 있다. 너무 있는 사람 같다. 돌떡을 돌리신 우리 서황 씨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요. 포르테나님 반갑습니다. 문자로도 참여를 하시나요? 문자창에 닉네임이나 뒷번호를 알려주시면 이제 빠르게 이제 포르테나님에 대한 개인정보를 좀 머릿속으로 확 돌려볼게요. 예, 오늘 3, 4부 우리 다음 씨 두용 씨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두 분의 악기는 이제 기존대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우리 또 특별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한 분이 더 오시죠. 의진 씨, 예, 베이시스트 정의진 씨가 오늘 함께하시는데 정의진 씨가 오늘 또 새로운 악기를 연주를 또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그 악기는 3, 4부에 짠 하고 공개가 될까 세팅이 안 돼 있거든요. 의진 씨가 들고 올 거라 여튼 그때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까망님. 그리고 오늘 까망님은 일이 없으셔서 오랜만에 집에서 식사를 하셨대요. 점심을. 어젯밤에 갑자기 생선조림이 먹고 싶어서 아침에 시장 가서 고등어를 사와서 이걸 이렇게 했다. 야, 진짜 부지런하시다.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집 제가 주말에 갔거든요. 맛있던데요. 근데 일단은 사실 우리 사장님께 죄송한데 비주얼은 까망님 고등어조림이 훨씬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주소 좀 공개해 주시면 언젠가 한번 찾아뵙는 날이 있겠죠. 고맙습니다. 까망님. 그리고 오늘 그러세요. 0100번님이셨구나. 반갑습니다. 기억할게요. 포르테나님. 좋아요. 쭈군들밤님 오셨는데 뭔가 이 사전에 문자를 받으면 챙김을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100통 보내드릴까? 100통? 좀 미리 사전 투표를 해서 내일은 좀 쉴까 싶어요. 아이들은 벌써 내일 뭐 하지? 자기들끼리 계획 세우기 바쁘네요. 몇 살 친구들이에요? 귀엽네. 뭐 하지 우리? 뭐 사러 갈까? 아이들은 뭐 이런 뭐라 해야지 문구점 같은 데 왜 무슨 예술 상자 그런 거 있잖아요. 미술 상자 같은 그런 데 가면 이제 하루 종일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도 다 그랬었는데 귀엽군요. 내일 저희 생방송 하니까요.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심하신 분들. 예. 사전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 저도 올해는 지금 이번 선거는 내일 이제 본투표 날 투표를 하려고 내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인 1투표 하시고 내일 오후에 우리 생방송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자고요. 소시적 앨리스님 오셨는데요. 내일 쉰다고 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멘탈 잡고 리디랑 2시간 함께 달려볼게요. 신나는 체리 필터 낭만 고양이 듣고 싶어요. 벌써 지금 엉덩이는 집을 향해 소시적 앨리스님. 자, 퇴근 시간까지 우리 잘 견뎌야 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차리필터 낭만고양이 전해드렸습니다. 하양늑대님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25분 늦어서 유튜브로 25분 뒤로 돌려 드릴게요. 저 이거 좀 비춘데? 여기 끝난 후에 앞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들으시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계속 분명히 생방송인데 계속 뒤늦게 들으시는 느낌이잖아요. 2분도 아니고 25분. 저는 비추. 일단 지금 함께 하시고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함께 하시고 25분 앞에는 오늘 방송 6시 이후에 듣자. 하양늑대님. 오랜만에 선물 좀 챙겨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네. 이사 가셨어요? 궁금합니다. 되게 멀리 가신다 그래가지고. 개구쟁이 악마님 게스트가 여잔가요? 보라를 가야 하나? 제가 여자란 얘기했어요? 여자분이란 얘기했었나? 아무런 단서가 없었는데 아무런 얘기를 심지어 제가 성함도 얘기했는데 여성분으로 생각하셨나? 이름이 의진 씨, 정의진 씨. 약간 또 그 중성적인 이름인 것 같기도 하네요. 괜히 또 얘기하고 보니까 남자분입니다. 예. 오해 없이 또 바로 말씀드려야지 남자분 베이시스트. 글쎄요, 마침 이분이 고등학교가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분이 그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시면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3430번님 오늘도 찾아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후를 정리하며 오벨 듣습니다. 좋은 음악 많이 부탁드려요. 저희도 좋은 음악 신청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430번님 생일은 잘 보내셨어요? 여름에님 안목항에서 시원한 파도 소리 들으며 시원한 아아 한 잔 하고픈 오늘 출첵합니다. 약간 말줄임표가 오늘 많이 지치셨는데. 자, 오늘 2부 순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 계속 함께 할게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인터넷 mbc.co.kr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유튜브 창도 열어두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주곡 전해드리고 저는 2부 순서 다시 돌아올게요.

0: 좋더라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 지역이 그립다고요.

도토리님 신청곡이었어요. FR 데이비 Words. 오랜만에 띄워드렸습니다. 오바렛의 Words Count Easy, 노마드님. 오늘 출근하자마자 궁둥이를 붙인 지 1분도 안 돼서 팀장님 호출이 있었어요. 아, 완전 무섭. 수첩 들고 뛰어가더니, 넵! 팀장님! 바로. 그려져.

수첩에 딱 챙겨가지고 뛰어갔더니 저만 주고 싶었다고 몰래 선물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어? 오늘 하루 종일 인류애가 충만합니다. 팀장님 사랑해요. 빅뱅의 거짓말. 혹시 우리 팀장님도 오바리일 수 있으니까. 네. 빅뱅의 거짓말. 아니 근데 그 팀장님 그때 그분 아니에요? 그 노마드님 퇴근하시는데 차가 자꾸 따라왔던 그 팀장님 아닌가? 신정욱 빅뱅의 거짓말. 예. 0707번님 오셨습니다. 리디 저 정말 신기한 일 있었어요. 지난번에 리디가 제 사연을 읽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뒤 며칠 있다가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모 라디오에 사연 보낸 적 있어? 알고 봤더니 조카가 미술학원을 다니는데 거기 원장님이 학원에 오바를 틀어놨나 보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역시 세상 좁아요. 좀 좁죠. 네, 좀 좁습니다. 저는 심지어 미술학원이라는 단어에서 응? 혹시 어? 우리 오바리들 중에서도 이제 미술학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그랬는데 왠지 느낌이 아닐 것 같아요. 여기는 어쨌든 우리 원장님 사랑하고요. 항상 이제 주변에 널리 후배 발견 많이 또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0707번님도 질 수 없다. 네. 부탁드릴게요. 귀엽네요 조카. 네. 그럼 이모 뒷번호를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사연에 우리 조카가 등장했었나 그때? 어쨌든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발로 대동단결되는 거죠 뭐. 땅콩님 오셨어요. 저희 엄마 오늘 우리 남편이랑 같이 그 어떤 뭐 지인분의 네, 부고가 있어서 장례식장을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테이프를 잘라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면서 왜? 물었더니 봉투에 붙이신다고. 아 저도 진짜 파워 제의 중에 하나인데 아 그 경조사 봉투에는 테이프를 붙인 적은 없었거든요. 아 약간 또 배워야 되겠네요 이것도. 그렇군요.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어머님 건강은 괜찮아지셨나요? 이제 다 퇴원하신 거예요, 땅콩님? 다행입니다. 또 참 이제 비행 거리가 원체 멀다 보니까 또 이제 돌아가실 때도 그 이제 대구로 돌아가실 때도 참 걱정이 좀 됩니다만 늘 항상 밝으신 우리 어머님이시니 예, 크게 걱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 잔디윤희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내일 선거날이네요. 딸아이와 함께 가려고 사전투표 안 했어요. 그치 사전투표날 우리 친구들은 학교를 가니까 본투표날만 야, 너무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아 7살 아 아직 좀 많이 남았다. 어쨌든 조기교육이 중요하니까 예. 모두 투표합시다 하시면서 태양의 신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 오늘 신청곡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신곡을 또 전해드리는 주말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저께 전해드렸던 곡들을 또 많이 청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IOI 노래 들을까요? 갑자기 최근 발표한 신곡이 어마어마하게 신청곡을 많이 주고 계세요. 지난 주말에도 만나봤지만 한 번 더 띄워드리죠. 이어서 태양 노래까지 같이 만나볼게요. 잔디윤희님.

요즘엔 두 아이 학교 시간과 방과 프로그램 수업이 달라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오늘 이 따가운 햇살에 움직이니까 벌써 한여름에 더위가 겁이 납니다. 요즘에 차 탈 때, 약간 막 수치에서 숨 막힐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더 더워지면 어쩌나 진짜 그 생각을 하는데 와, 3991번님 진짜 라이딩 하신 우리 부모님들 진짜 대단하십니다. 파이팅입니다. 3991번님. 예, 올 여름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파이팅. 아, 유재맘님도 사전 투표하셨군요. 초등학생이라서 둘째는 같이 못 들어가고 기표소에 셋째와 넷째만 데리고 이렇게 또 진짜 조기 교육이다 이거는. 예. 그리고 아... 아이고 1025번님 출첵합니다. 조금 전에 외출복 갈아입다가 강제로 팔을 소매에서 이제 빼시다가 어깨에 담이 와서 한동안 아파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예전엔 유행에 맞춰 옷을 사 입었는데 이제는 내 몸에 편한 옷을 찾게 된다. 1025번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다 진짜. 말만 들어도 너무 서글프다. 저도 엊그제 무슨 옷이었더라? 약간 이제 옷을 갈아입다가 귀찮아서 그거는 약간 귀찮아가지고 할 수 있어 뺄 수 있어 약간 이러면서 옷이 찢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뺐었거든요. 하, 진짜 담까지 왔으면 얼마나 속상해. 1025번이 지금 괜찮아지신 건가요 지금? 몸에 편한 옷. 예. 아, 근데 우리 계속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왜 담이 왔을까? 내 원인을 또 따져보면서 아 운동이 부족했구나. 나 스스로를 다그칠 수 있도록 1925번님 힘내십시오. 담 따위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아유 서글프네 진짜. 아 여름애님 약간이 말줄임표에서 그게 느껴졌어요. 우리 리디 역시 제 문자만 봐도 제 컨디션까지 척척이네요. 감동입니다. 맞아요. 저 너무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하자니 생각보다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나 살아있구나라는 생존감이 저를 간혹 설레게 돼요. 힘들지만 뭔가 설레기도 하고 잠깐 이제 눈 떴다 감으면 생각이 자꾸 바뀌고 그러시죠. 뭐 하나 성취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잠도 줄여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 이렇게 인간관계도 조금 소원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참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또 그 이후에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성취해냈을 때 그 어떤 뿌듯함은 아, 뭐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죠. 여름애님 힘내세요. 이렇게 좀 지치고 힘든 순간 이렇게 저에게 말줄임표 가득한 문자 주십시오. 우리 또 설레는 마음을 서로 교감할 수 있다. 힘내세요, 여러분님. 달콤설탕님은 내일 아이들과 투표하고요.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놀고 들어올게 획입니다 하시며 뭐 드시러 가실 건가요? 그리고 2569번님 반갑습니다. 예천에서 경북 예천에서 듣고 계신 거예요? 어머, 처음으로 문자를 주신 새싹분입니다. 쪽파여왕이시라고. 라디오 들으면서 쪽파 종구 뽑아요. 너무 덥네요. 노래 틀어줘요 하시며 약간 이제 살짝 낯가림과 함께 그래도 약간의 그 인사는 좀 남겨야 됐고 이런 느낌인가요? 2569번님 쪽파 여왕님 반갑습니다. 예. 아 이제 또 더위가 또 길어지면 너무 지치실 텐데 노래 듣고 싶으실 때 지치실 때 찾아주십시오. 4시부터 6시 함께 할게요. 개구쟁이 악마님께서 제이홉 노래 청해 주셨거든요. 미구엘 함께 했습니다. Sweet Dreams. 달콤하게 듣고 오죠.

아이오아이의 신곡 갑자기 띄워드렸고요. 역시 태양의 신곡이었죠. Live Fast, Die Slow 전해드렸습니다. 3991번이 미디 화요일에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7: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아, 게스트분들과 이렇게 사이좋게 소통 중이었어요. 까방이. 예, 오해하지 마시고. 자, 2부 끝곡 벌브입니다. Bitter Sweet Symphony 띄워드리고요. 저는 5시에 오늘 새로운 느낌으로 또 재즈 공연 준비해서 우리 게스트분들과 돌아올게요. 특별 게스트, 우리 스페셜 게스트분 함께 하신다는 거 3, 4부 기억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시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 성장 진단.

0: 진단 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 관리까지 강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1: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건즈 앤 로지스 스윗 차일드 오브 마인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 3부 첫 곡이 좀 길었죠 여러분. 오늘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스튜디오 상황을 아마 지금 다 보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얼마나 분주하게 예, 움직였는지 좀 다 여실히 오늘 다 들통났다. 오늘 스튜디오는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 함께하는 코너 다함께 두용두용 3, 4부 순서 준비되어 있는데 특별한 손님이 또 한 분 찾아주셨어요. 알았어요 두용씨. 예. 조금만 기다려줘요. 얘기하고 싶어. 연주하고 싶어가지고. 특별한 손님이 한 분 더 찾아주셔서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악기 사이즈가 더 컸다. 그래서 갑자기 좀 동선이 막 바뀌느라 엄청 분주하게 좀 움직였는데 예, 상황을 예, 궁금하신 분들 이제 유튜브 오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건이 안 되신다면 귀로만 들어주셔도 오늘 굉장히 풍성한 사운드가 나올 거다. 예, 평소와는 조금 다른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문자창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고요. 그리고 유튜브 창은 MBC 강원영동 채널 검색하시면 지금 스트리밍 중이기 때문에 바로 상단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하시면 영상 같이 보시면서 오늘 연주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광고 듣고 우리 세 분 바로 만나볼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

0: 를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디벤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아니

피해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오늘 스튜디오는 조금 더 풍성해진 모습과 풍성해진 사운드로 찾아뵙습니다. 김다함, 송두용의
1: 함께
2: 두용두용.
0: 아, 여러모로 바쁜 오늘 3, 4부입니다. 예. 자, 우리 두 분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3: 아, 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0: 네. 우리 다음 씨는 오늘 약간 좀 포즈가
3: 본의 아니게 마이크 길이가 짧아서
0: 그래서요. 네. 네, 맞아요.
3: 잠시 여러분들께 더 가까이.
0: 네. 좀 부담스럽다.
4: 그 소개팅 왔는데 살짝 네. 남자만 적극적인 모습.
0: 아, 적극적으로 네, 그런 모습. 오늘 다가와 있네. 네. 네.
3: 여러분들께 한번 적극적으로 네, 대쉬해 보겠습니다.
4: 곧 팔꿈치 아프다 할 것 같긴 한데. 아,
3: 네. 아, 벌써 아파요.
0: 아, 어깨 조심해 주세요. 우리 네, 피아니스트. 네, 네, 네. 예. 자, 우리 두용 씨.
4: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0: 네. 노래방 온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마이크 갖고.
4: 아, 세, 세, 세, 세. 1, 2, 3. 아, 네. 노래는 못합니다. 네,
0: 두 분 잘 지내셨어요?
4: 네, 잘 지냈습니다. 네,
3: 잘 지냈습니다.
0: 오자마자 오늘만 이제 동선이 잠깐 변동이 좀 네. 생겨서 바쁘게 움직였는데 해냈다.
3: 아, 역시 우리 리디와 함께라면
4: 뭐든지
3: 두려울 게 없다.
0: 네. 아, 너무 힘들었다 정말. 예, 건젠로지스가 살렸다. 6분이 살렸다 오늘.
4: 어, 근데 정확히
3: 선곡이
4: 맞더라고.
3: 완벽했어요. 예, 선곡이 정말.
0: 아, 네, 왠지 오늘 긴 노래를 좀 네. 올려두고 싶더라고요.
3: 아, 그래? 예. 어떻게 또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0: 그랬고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한 또 손님이 한 분 더 찾아주셨어요.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와.
5: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어, 네.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청취자분들께.
5: 아, 네, 저는 베이스 연주하고 있는 정의진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의진 씨가 저희 오후에 발견을 이제 종종 찾아주셨어요.
5: 네.
0: 제가 언제 마지막 나오셨나 이제 생각해봤더니 작년 크리스마스 특집 때.
5: 아, 맞아요.
0: 네.
5: 아,
0: 그때 우리
3: 기타.
0: 맞아요.
4: 아, 맞네. 어,
0: 그때 우리 용국 씨랑
4: 예, 가까이 마이크 좀 대고.
3: 아, 죄송합니다.
4: 자세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3: 무게가 아, 돌아가면. 네. 네.
0: 장용국 씨, 신지혜 씨, 또 이재선 씨와
4: 맞아요.
0: 함께.
4: 아, 와, 다 기억하시네요. 네.
0: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또 찾아주셔서 더 반갑습니다. 딱 반년 만에 오셨어요, 진짜.
5: 이게 너무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은데요.
0: 그죠.
5: 네네.
0: 이제 조금 더 텀을 좀 줄여서 자주 뵈면 어떨까?
5: 아, 아니,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항상 달려올 준비가 됐습니다.
0: 아, 진짜요? 왜 우세요?
4: 오늘 좀 힘들어하신 것 같은데. 오늘 좀 힘들어하셔서.
3: 약간 지금 목소리가 어색해요.
0: 아니, 그
5: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0: 예, 그 약간 연주자의 그 상황 모든 이제 조건 옵션들을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해둔다고 했는데. 제 예상보다 악기가 훨씬 더 커서 네. 지금 공간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위치를 좀 빠르게 바꾸느라 우리 베이시스트 의진 씨가 조금 오늘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연주를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0: 그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리얼 드럼을 설치를 해서 여러분께 사운드를 같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또 라이브에 대한 욕심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분 더 이제 같이 해서 좀 더 색다른 소리를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제 두 분이 우리 코너지기 두 분께서 같이 또 섭외를 해주셨습니다.
3: 네. 뭐 사실 저희 이 그림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워낙 또 올해 또 합을 맞춰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네. 또 이렇게 또 특별하게라고 하니까 또 되게 이게 어색한데
4: 네. 여기선 특별하죠.
3: 그렇죠.
4: 또 여기 자리에서는 특별하고 네. 네. 네. 다른 공연에서는 또 자주 뵐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네. 저희 셋이 모이는 게
0: 이름이 네. 있잖아요.
4: 맞아요.
0: 아,
4: 네. 얘기할까요? 네.
0: 아니 뭐
4: 뭔가
0: 아니,
4: 오늘 뭔가
3: PPL 갖고
4: 아 PPL 네. 아, 그보다 오늘 또
3: 조심스럽게
4: 또 정혜진 씨의 또 오늘 또 주인공이니까.
0: 네, 맞아요.
4: 네, 살는데 네. 김다함 트리오의 네. 김다함
3: 베이스의 정혜진,
0: 네. 네.
4: 드럼의 네, 송도영입니다.
0: 네, 이렇게 세 분이 참 각각의 네. 활동도 참 바쁘지만 이렇게 세 분이 사실 거의 뭐랄까 가장 오래된 활동 팀 아니에요?
3: 네,
0: 그렇죠.
3: 사실. 진짜 횟수로 치면 16년도부터 했으니까 16년도 말
4: 맞네요.
0: 17년이네. 네.
4: 제가 저는 16년도에 이제 같이 강릉 오면서 만나게 됐고 네. 사실 다음 씨는 좀 1년 먼저 왔고
3: 네, 저는 네. 15년도에 의진 씨를 그때 처음 뵈가지고 네.
0: 의진 씨가 가장 형님이시죠?
4: 그렇죠.
0: 네. 어때 누가 막내죠? 그럼 두용 씨가
4: 네, 제가 막내.
0: 두용 씨가
4: 네.
0: 막내고 형님이 보실 때 우리 꼬맹이들 어때요?
5: 이 친구들이 평소에 네. 하는 행동들을 여기에서까지 할 줄 몰랐는데
3: 무슨 말이야?
4: 무슨 말이에요?
3: 아, 잠깐만요.
4: 네. 저희 지금 굉장히 진중하고
3: 스스로
4: 객관화하면서 지금 행동을
3: 그렇게
5: 재밌네요.
3: 네. 네.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0: 라디오가 항상 이렇게 좀 뭐랄까 진솔한 방송이다
3: 그렇죠.
0: 보니까 매체이다 네. 보니까 두 분이 가식적인 모습이면 좀 더 어색했다. 네. 그래서 참 좋다. 네. 이렇게 갈게. 더 이상 안 돼.
3: 아,
0: 네.
3: 아, 알겠습니다.
0: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4: 마무리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다.
0: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예. 자, 다 함께 두용두용. 우리 오늘은 다음 씨 두용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정희진 씨와 함께 하는데 정희진 씨가 이제 베이스 원래는 베이스 연주를 하시는 베이시스트잖아요. 근데 네. 오늘 조금 다른 네, 특별한 악기를 가져와 주셨어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5: 네, 굉장히 특별한 악기고요. 하여튼 제가 일렉 베이스 연주를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콘트라 베이스 연주를 한지 이제 좀 되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미숙하고 어쨌든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4: 갑자기 얘기하시다가 왜
3: 편하게 하시면 돼요. 편하게.
4: 어떤 얘기 하실 거죠?
0: 네. 네. 네. 그렇죠. 제가 앞에를 그럼 조금 너무 갑작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앞에 살짝 설명을 드리고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진 씨가 원래는 일렉 베이스를 연주를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이 콘트라베이스를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두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진 씨가 요즘 이제 클래식 공연 등등에서 이 콘트라베이스를 같이 연주를 하시는 걸 이제 많이 봤다 해서 오늘 좀 특별하게 무대를 꾸며보자 해서 저희가 섭외를 드렸고 네, 이 커다란 악기로 오늘 짊어지고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콘트라베이스 악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연주 소리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이제 시작해 주시면 돼요.
5: 네. 알겠습니다.
4: 어떤 악기죠?
5: 이 악기가 참 제 키보다 일단 크고요.
3: 그러니까요. 네.
4: 거대합니다, 진짜.
5: 진짜 거대해서 네. 여기 오는 게 항상 짐을 마치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아요. 약간 고난의
0: 그렇다.
5: 길.
0: 네. 아까 들어오실 때 진짜 네. 그 느낌이 있었어요.
4: 참고로 모태 신앙이시기 때문에. 네.
5: 약간 절뚝절뚝거리면서 오는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네. 하여튼 콘트라베이스의 역사에 대해서 좀.
0: 네, 좋아요.
5: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3: 좋습니다. 네.
5: 이 콘트라베이스 혹은 또 더블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말 그대로 저음을 담당하는 악기죠. 자, 이제 1920년대 네. 이전에 항상 초기 재즈에서는 네. 원래 저음을 담당하던 게 튜바라는 악기였어요. 관악기였는데 네. 그때는 보통 야외에서 행진하거나 그럴 때 보통 연주하는 그런 네. 브라스 밴드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좀 무겁고 들고 다니기 힘든 콘트라는 보통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녹음 기술도 좀

0: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악기의 저음을 좀 고스란히 받지를 못해서 네. 이제 그때는 콘트라베이스가 많이 재즈에서는 쓰이지 않았고 자 근데 1920년 이제 후에 네. 재즈라는 게 원래 야외에서만 했다가 이제 실내 클럽 문화로 들어오면서 네네 드럼 킥하고 리듬을 밀어주는 이제 콘트라의 매력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아 이제 야외에서는 좀 이제 편리하지 못한 악기였기 때문에
0: 그렇죠. 행진을 못하니까
1: 네, 대중적이지 않았는데 이제 재즈 공연이 실내로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대중들에게 익숙한 악기가 네네. 됐다는 얘기죠.
0: 이때 저도 사실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이게 콘트라베이스 주법 중에 이제 슬랩이라는 주법이 있어요.
1: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0: 약간 줄을 뜯어가지고 이 지판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뜯는 주법이 있는데
1: 그걸 슬랩이라고 하고
0: 네네. 네. 아니 보통 일렉 베이스 악기에서 슬랩을 최초로 시작했다고 보통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콘트라 베이스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게 목적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콘트라 베이스는 말 그대로 생존을 하기 위한 왜냐하면 내 소리가 네. 드럼 소리하고 관악기 소리에 그때는 앰프가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묻히게 돼 있거든요.
1: 네.
0: 어떻게든 묻히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 거죠.
1: 네. 아, 약간 서글픈 역사가 좀 있네요. 네.
0: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콘트라베이스가 이렇게 줄을 뜯으면서 이제 그런 타격 음하고 같이 이제 연주를 했던 그런 주법이 그때 처음 생겨났고
1: 이게 지금 1920년대 후반 얘기인 거죠.
0: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1940년대에 올라와서 이제 앰프가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비밥 이런 장르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네. 단순하게 박자만 딱딱딱 맞추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코드를 끊임없이 짚어가면서 약간 걸어가듯 연주하는 이제 워킹 베이스가 이때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됩니다.
1: 그럼 이제 그 연주를 오늘 만나볼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러면 우리 연주곡을 먼저 전해드리고 네,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볼까요? 첫 곡 어떤 노래 만나볼 수 있을까요?
0: 첫 곡 이제 칼라블레이의 로운스라는 곡인데요.
1: 네.
0: 이게 제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좀 전형적인 재즈 콘트라베이스의 느낌이 어떤 걸까 생각했을 때 좀 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그런 그 소리의 질감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일렉 베이스의 좀 차가운 뭐 전자음보다는 이제 현이 울리는 그 나무 소리하고 또 피아노의 그 몽글몽글한 소리하고 그 드럼에서 브러쉬로 하는 좀 샥샥샥 거리는 그런 스치는 소리가 섞이면 좀 따뜻하고 재즈만의 좀 세련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1: 기대가 됩니다. 이 칼라블레이의 로운스라는 곡은 되게 유명한 곡이잖아요.
0: 아, 예, 유명하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잔디밭이라는 이제 뜻인데 이게 복잡하지 않고요. 잘 들어보시면 멜로디가 굉장히 단순하고 그래서 좀 기교 없이 현란한 기교 없이 그냥 툭툭 이렇게 피아노가 툭툭 얹어놓는 그런 느낌이고 네. 거기에 콘트라를 입혀서 네. 좀 더 따뜻한 느낌으로 네. 예, 이렇게 연주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콘트라베이스를 오늘 스튜디오에서 직접 여러분께 연주 소리를 전해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창 오셔서 같이 이제 연주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음악 감상을 해주시면 더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연주 잠시만 죄송해요. 그 제가 두 분 다음씩 멘트 좀 해주실래요?
2: 그 제가 아까 앞에서 계속 정신사납게 왔다 갔다 했던 게 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 피아노가 너무 제 뱃속에 배 앞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네, 급하게 좀 조정 좀 하고 있었습니다.
1: 아 그러셨구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녹음을 하려고 세팅을 잠깐 좀 바꿨어요.
3: 좋습니다.
2: 네. 실시간 녹음까지
1: 당연하죠.
3: 더 잘해야겠다.
1: 귀한 라이브이기 때문에
2: 이렇게 박제를 연구 박제를
1: 네, 그럼요. 네. 유튜브에도 박제, 저희 그렇죠. 시스템에도 박제. 아, 네.
3: 좋습니다.
2: 도망갈 수 없어.
1: 네. 자, 다시 분위기 잡고 이제 네. 예, 재즈 연주 들어가겠습니다. 세 분의 연주 만나보죠.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청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0: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5: 바쁘다 오늘. 예. 네. 자, 첫 곡 카블레이의 Loans를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라디오로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실 때 광고로 넘어가서 페이드아웃이 아마 됐을 거예요. 연주가. 그래서 뒤에 전곡을 원하신다면 유튜브 영상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고 계셨던 분들은 전곡을 다 들으셨고.
6: 너무 네. 좋다. 네. 이게 유튜브에 또 다행이네요. 네.
5: 저는 해서. 좀 정신없지만.
6: 아 그렇네요.
5: 굉장히 정신 바짝 차려야 네. 되지만 어쨌든.
7: DJ세요? DJ. 올렸다 내렸다가. 바빠. 돌렸다가 이제.
5: 그래서 두 분의 이제 토크가 조금 기댈 때가 필요하다.
7: 아. 기댈 때가 없으셔가지고.
5: 사연 좀 소개해도 될까요?
7: 네네. 죄송합니다. 네.
5: 3991번님 저녁 준비하다 멈췄어요. 조용히 음악만 듣고 싶었습니다. 귀 기울여 들으니까 좋은데 광고. 아 광고 3991번님 이거 유튜브로 다시 보시면 전곡 끝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님 음악이 좋아서 격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갱 아저씨님 오셨는데 대박 이거 지금 제가 차 시동 켜다 깜짝 놀랐는데 요즘에 휴대전화로 연동해놓고 최근 듣고 있었던 곡이거든요. 아~ 라이브에,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흘러나오니
8: 배우신 분. 난
5: 아, 요거 알면 좀 음악을 좀 좋아하는 분으로 네. 갈까요? 네, 음악을 좀
6: 음악을 배우신 분.
5: 재즈를 좀 좋아하는 분 이렇게. 그리고 아 개구쟁이 악마님 와 여기 늘 마시던 걸로 한 잔 주고 옆 테이블에도 다 같은 걸로 한 잔
6: 같은 걸로 한 잔
7: 저희도 한 잔 좀 그러면 네.
5: 많이 해보신 거고 이제 땡이야 땡구님께서도 와 뭔가 진짜 고급진 스테이크를 썰어야 할 거는 파인다이닝에 오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또 주셨고요. 꽃다님께서는 볶음우동에서 지금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오발 연주 들으니까 멋진 레스토랑에 있는 것 같다. 고급진 저녁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며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7: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5: 너무 너무 멋진 연주다. 그쵸? 그 되게 아유. 되게 사람이 우아해지는 그런 느낌 아세요? 노래 들으면서?
6: 야, 이게 그 그러니까 약기 자체도 뭔가 끌어안고 딱 연주하는 그러니까요. 그 연상을 주는 악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더 남자다움도 있으면서
7: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6: 그게 좀 있어요 확실히.
7: 이게 사실 그 베이스라는 악기가 네. 대중분들에게는 생각보다 그 생소한 악기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6: 맞아요. 네.
7: 근데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6: 필요해요.
7: 이제 베이스라는 악기를 정말 짝사랑할 수밖에 없는
8: 그쵸.
7: 악기 입장에서는 네. 진짜 그래요. 없으면 안 되고. 무조건 있어야 되는 진짜 그런 악기. 네.
5: 기분 탓인지 오늘따라 네. 유독 다음 씨가 조금 여유로워 보이는 건 베이스가 그쵸? 들어와서
6: 자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5: 지금 그래요?
7: 지금 자세도 약간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6: 지금 약간 네. 여유로운 자세 같아서 그런가?
5: 연주가 항상 이렇게 되게 분주한데
6: 정확하신데.
5: 네. 근데 이제 베이스가 이제 딱 받쳐주니까
7: 아 너무 좋죠. 네. 제 왼손이 쉬어도 돼요 조금. 다른 걸 해도 되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원래 베이스라는 악기가 가지는 그 역할이 있는데 네. 그거를 또 이제 저랑 두용 씨랑 둘이서만 할 때는 이제 제 왼손이 그걸 무조건 해줘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자유로워졌다. 자유를 얻고 오히려 더 제 피아노 본연의 그 연주에 이제 좀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게 또 베이스의 악기의 매력이죠.
5: 오늘 의진 씨 또 이렇게 특별히 찾아주셨는데 늘 이제 일렉 베이스 연주하시는 모습만 보다가 오늘 또 이렇게 컨트라베이스를 소중하게 안고 네. 연주하시는
8: 소중합니다,
5: 모습을
8: 네.
5: 봤는데 중간에 눈을 완전 이제 감고 집중을 해서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8: 아 그랬나요?
5: 저도 모르게.
6: 저도 모르게. 취했네요. 취했어.
7: 의진 씨가 되게 좀 약간 좀 잠잠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훅훅. 이게 또 매력인 진짜 이
5: 나도 모르게 그만 눈을 감고 연주했다.
7: 그렇죠.
8: 네. 전혀 몰랐어요.
6: 전혀 몰랐어요.
5: 근데 이제 일반 그 일렉 베이스랑은 조금 다른 게 프렛이라고 하네요 기타에.
8: 네네 프렛 쇠 막대기가 네. 붙어 있죠. 맞아요,
5: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이고 이거는 어떻게 그런 문지를 해요?
8: 일단은 이게 음을 하나씩 짚어.

0: 가면서 네. 그 자리를 외워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콘트라베이스가 이제 클래식 악기들이 다 그렇죠. 플랫이 없는 악기들은 이제 처음에 배울 때 항상 네. 음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자리를 계속 감각으로 익혀야 되고 에, 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일렉 베이스는 플랫이 있는 악기들은 네. 그 칸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음정이 변하지 않는데 이제 이런 악기들은 손가락을 조금만 각을 틀어도 네. 이제 음정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음정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악기인데 아. 근데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슬라이드의 그 뽕 한 소리
1: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0: 이게 좀 들리나요? 이런 이제 비브라토 소리 그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죠. 콘트라베이스가 저도
1: 그러니까 이게 일렉 베이스로 이제 시작을 하신 연주자인데 처음에 네네. 이제 이거를 배우실 때는 그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0: 지금도 좀 헷갈리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스티커는 붙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2: 가이드 스티커가.
0: 예, 요즘 애기들 바이올린 배울 때 여기 스티커 잔뜩 붙이죠.
1: 맞아요, 맞아요.
0: 저도 붙여요.
1: 밴드 이렇게.
2: 애기다
1: 아, 베이비셨네. 와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악기의 덩치만큼이나 다른 악기를 포근하게 품어주는 콘트라베이스다.
2: 정확하네요.
1: 우드로님.
0: 아유 감사합니다.
1: 까망님께서는 어릴 때 바이올린을 배우셨대요. 근데 음 자리에 이제 점 찍어놓고 연습했었다.
0: 맞아요.
1: 네. 그런 얘기를 또 주셨습니다. 아 일렉트릭 아치님께서는 일렉 기타 중에서 일렉 베이스 중에서도 프렛리스가 있어요.
0: 네 그런 것 플랫이 일부러 없앤 악기가 있어요. 콘트라베이스의 느낌을 좀 더 주기 위한 일부러 빼는 거죠.
1: 일렉인데도?
0: 네네네.
1: 그럼 소리는 조금 어때요? 소리가 다른가?
0: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유의 뽕 하는 슬라이드 소리 그리고 비브라토 그런 것들을 일렉 베이스에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1: 오늘 되게 뭐랄까 좀 새로운 악기를 이제 가까이에서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음악이 좀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창 통해서 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는데
2: 뽕 하시니까 네.
1: 예, 자 5420번님께서 아 이제 퇴근하시는 이제 차에 타셔가지고 앞선 연주곡을 지금 놓치셨지만 두 번째 곡이 있습니다. 예, 5420번님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4815번님께서는 아 맞아요 퇴근길 뭔가 더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 함께 두용두용 우리 다음 씨 두용 씨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의진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곡을 전해드려 볼까요?
0: 아 네 두 번째 곡은 이제 All of Me라는 곡인데 이게 저번 주에 한번 연주를 했었더라고요.
1: 네.
0: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베이스가 빠진 연주는 사실. 반쪽짜리이죠.
1: 아 되게 생각보다 되게 단호한 부분이 있으시구나.
0: 네, 단호합니다. 베이스 네. 없이는 이제 네.
2: 아. 어디 베이스 없이 아.
3: 지금 의진 씨와 조금만 가까워지시면 네. 이제 더 멋진 모습 보실 수
1: 있어요. 의외 뭐 거의 네. 항상 오시면 출연하시면 말씀이 손에 꼽으셨는데 네. 자 오늘
3: 저희 둘이 있기 때문에 네. 아. 확실히 달라요. 편안함이.
1: 아 되게 다른 악기들을 품는 악기인 줄 알았는데 약간 이제
3: 거칠어서 갑자기
0: 없으면 안 돼요. 베이스는 아. 꼭 있어야 되고요. 일단. 네. 베이스 없이 이렇게 아무튼
1: 네 두 번째 곡은
0: 네, 이번 곡 저번 주에 들려드렸던 올로보미를 똑같이 네. 이제 또 할 건데 네. 이번에는 베이스가 또 있으니까 또 다른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제가 생각했던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전형적인 또 베이스의 재즈 베이스의 느낌은 뭘까 생각하다가 네. 역시나 워킹 베이스이죠. 워킹 베이스가 계속 걸어가듯이 뚝 네. 둥둥둥둥 약간 이런 식으로 묵직하게 튕기는 소리를 딱 들으면 아 이건 재즈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의 좀 베이스의 상징적인 연주 방법이죠. 그래서 이 올로브미는 좀 매직하게 밝고 신나는 이제 전형적인 스윙 곡입니다. 네. 스윙 곡이고 근데 이제 가사가 원래 가사가 있는 곡인데 가사가 사실 좀 약간 어떤 가사냐면 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으니 나에겐 남는 것이 없다 라는 약간 이별의 애절함 같은 가사가 있어요.
1: 네. 근데 네. 좀 리듬은 조금 더 경쾌하고
0: 네네,
1: 좀, 멜로디도 경쾌한 네, 네.
0: 메이저 키에 밝지만 네. 이런 가사는 좀 약간
1: 상반된
0: 네,
1: 느낌이,
0: 상반된 느낌이 네.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 이제 반쪽짜리 연주였

0: 잠이 안 와.
1: 네. 먼저 제 반쪽 먼저 들어보고 가시죠. 반쪽짜리. 네. 아. 이런 거 이제 워킹 베이스라 그러거든요.
2: 어. 관에서 이제 원래.
1: 네, 이거를 이제 리얼 베이스로 하면 어떤 소리인지 또 한번 간단하게 가르쳐. 한번.
3: 너무 좋죠. 네. 네. 네. 간단하게 뭘 어떤 거.
1: 아,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그냥 바로 할까요?
0: 네. 이 워킹 베이스를 예, 하면 진짜 베이스 연주로 하면 어떤 느낌이 오는지 세 분의 연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 김다함, 송두용, 정희진이 들려주는 All on Me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4: 헤드 먼저 가고 저 솔로 하고
0: 네.
4: 나 솔로 하고
0: 그래요. 예. 어, 그럼 준비되셨죠?
4: 네. 네.
1: 한번 해봐요. 한 두 세.
2: 오케이. 1, 2, 1, 2, 3.

0: 리얼 재즈였어요 지금 진짜로 저희
1: 황홀하다.
0: 저희도 정말 리얼 진짜 재즈라는.
1: 너무 멋집니다. 그 뭔가 이렇게 연주자들을 네. 보면서 이렇게 같이 연주를 들으니까 막 같이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2: 네 이게 재즈의 매력이죠 사실. 그 정말 연주자들의 어떤 그런 즉흥적인 네. 이런 요소에 같이 관객들이 함께 네, 또 그걸 느끼면서 보는 게 되게 재즈의 매력이죠.
3: 진짜 리얼 즉흥이었습니다. 진짜.
1: 아 정말
3: 중간에 서로 서로 이제 얘기 잠깐 잠깐 살짝 얘기해도
2: 눈빛으로
0: 그렇지만 통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연주로 통했습니다.
1: 아니, 우리 두용 씨가 말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는데.
0: 아 근데 이게 또 재즈의 매력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네. 또 재즈의 맛이잖아요. 즉흥적으로 네. 서로 이제 눈빛으로 교환하면서
3: 네. 눈빛은 이제 별로 통하지 않았지만 이게 사운드가 서로 소리를 들으면서 반응을 하는 거죠.
0: 에피소드가 많아요. 제가 항상 드럼 베이스가 많이 주고받아서 제가 막 얘기를 합니다. 네. 중간에. 그럼 나중에 연락을 카톡이 와 있어요. 그때 뭐라 한 거야?
1: 아 연주 다 끝나고.
2: 나 뭐 잘못했어?
0: 너 그때 뭐라 한 거야?
3: 뭐라고 뻐끔뻐끔 거라고.
0: 근데 이제 저는 그러죠. 아 연주로 받아줬다고 이제 항상.
1: 아 의진 씨 약간 워딩이 좀 재밌네. 너 뭐라고 뻐끔했니?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아. 문자들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네. 즐거운 퇴근길을 더욱 즐겁게 해주는 연주, 고급진 오발, 공방해요 김다음 트리오. 아 진짜. 그리고 반갑습니다. 매직 카펠라이드님 오셨는데 재즈 좀 듣는다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서울 종로 3가 예, 땡땡 상가 라이브 재즈바 온 것 같다. 너무 멋집니다 해주셨고요. 의지님 인터뷰 하실 때 토크 하실 때도 힙합 댄스 배틀 보는 것 같았는데 이번 연주 보면서 어디 덤벼봐 하는 그런 느낌이셨대요. 까마귀께서 동의하십니까?
3: 네 일단 베이스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2: 그러니까 지금 네. 사실 저희도 좀
3: 저는 몰라... 베이스를 홍보하러 왔었기 때문에
1: 저희 아 충분했다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베이스
0: 솔로에서 당황했습니다. 네.
2: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어요. 안 끝내시더라고요.
1: 와,
2: 네.
1: 와 아, 네. 리듬감이 진짜 확실히 다르다고 베이스가 들어오니까 이런 맞아요. 얘기도 또 주셨고 특히 이번 곡은 이제 아침에 되게 경쾌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다. 네. 하지만 이별곡이라는 거 네. 아이러니하게도 네. 이런 얘기 또 주셨고요. 노트북으로 지금 듣고 계시대요. 그래서 아. 너무 아쉽다고 이럴 때 이제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좀 연결해서 들으시면 그나마 좀
3: 네. 훨씬 풍성한 소리가 들릴 거고
1: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우리 재즈 러버들이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우리 오가리들 중에 근데 지금 너무 황홀하다고 진짜
0: 저주하겠네요. 아,
1: 개탄 하루라고 오늘 이런 말씀도 또 주셨고 네. 심심한 여행가님 재밌네. 가실 때 전단지도 좀 뿌리고 가세요. 그래야 이제 매주 전화 간다고. 예. 아, 네. 재밌는 분도 오셨습니다. 약간 이런 얘기도 왔어요. 영국산 잔디가 양탄자처럼 깔려 있는 곳에서 남녀가 사뿐사뿐 춤을 추는 장면이 그려진다.
2: 야, 이런 디테일한 상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1: 저도 좀 놀라워요. 네. 이분은 진짜 항상 이렇게 댓글 네. 주실 때 저도 좀 놀랍습니다.
2: 너무 디테일하시죠.
0: 시를 많이 읽으시죠.
1: 학원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드론님. 네. 그리고 와 지금 퇴근길에 이게 웬 재즈냐 지금 놀라셔서 방금 들어오신 분들은 깜짝.

0: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의진 씨 좀 가끔 이렇게 좀 조인 해주시나요?
1: 네, 저는 불러주시면 네. 진짜 언제든지.
0: 약간 올 당황하신 준비가... 것 같은데.
2: 아 근데 오늘 뭔가 회포를 다 푸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뭔가.
0: 아 그래요?
2: 네.
0: 아.
2: 하고 싶었던 네. 얘기를 연주로 많이 또 보여준 것 같은데요. 좀.
0: 이게 그 김다음 트리오로 이제 연주를 하시면 네. 일렉 베이스도 하시고 콘트라도 하시고
3: 네.
0: 하는 거예요.
3: 네 맞아요.
0: 요즘엔 그럼 이 콘트라 베이스 연주가 더 많으신가요? 어떻게 돼요?
1: 네 굳이 따지자면 콘트라가 일렉 베이스 올해는 일렉 베이스 연주를 생각해보니까 별로 해본 적은 없네요.
2: 저랑 같이 콘트라 네. 연주를 네. 두 번 해요 또 올해. 아. 그래서 엄청 어려운 곡을 하게 되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0: 공연이
2: 있어요.
0: 언제예요?
2: 언제죠? 6월 10. 한 번은 이제 일단 지나갔고 6월 저기 20.
0: 6월 20일.
2: 네, 6월 20일 때 네. 공연장 얘기해도 될까요?
0: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2: 무료죠.
0: 무료예요.
4: 무료 공연.
0: 네, 무료 그러면 공연. 시간과 장소 마음껏 네. 얘기하셔도
2: 아,
0: 됩니다.
2: 그래요. 네. 네. 뭐 작은 공연장 다녀서 또 네. 멋지게 또 피아노도 연주할 거고.
0: 다음 씨가.
2: 네. 그리고 콘트라도 할 거고. 네. 드럼도 할 거고.
0: 6월
2: 20.
0: 20일.
2: 토요일.
0: 토요일. 네. 시간은요?
2: 여기가 5시에 합니다.
0: 5시에.
2: 왜 저만 알고 있죠? 두 분 다.
0: 17시에 6월 20일 토요일 17시에 이제 세 분의 연주를 또 이제 작은 공연장 단에서 무료로 여러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2: 다른 분과 함께.
3: 이게 조금 네. 정확한 상황을 설명드리면 저도 그렇고 다 이제 객원 연주로 같이 가는 건데 이제 저는 사실 한 곡밖에 안 하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의진 씨랑 두용 씨가 이제 그 피아노 치시는 그 선생님의 공연에 이제 객원으로 함께. 네,
1: 아티스트
3: 공연.
1: 분들이 좀 네. 많이 옵니다.
2: 맞아요.
0: 우와, 네. 너무 재밌는 공연이겠는데요. 네. 6월 20일 토요일.
3: 네. 네.
0: 메탈 키드님께서 중요한 말씀 주셨다. 그동안 소외받던 우리 베이스와 드럼을 네. 재평가돼야 된다.
1: 옳소.
2: 맞아요. 옳소.
0: 자, 그러면 두 분의 변을 한번 잠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마무리할게요.
5: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0: 자, 오늘 김다함, 송두용의 다 함께 두용두용 스페셜 게스트 정의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소외받던 베이스와 드럼은 재평가돼야 된다. 이 얘기 어떻게 우리 드러머 생각은 어떠신가요?
2: 드럼은 그나마
0: 그나마
2: 모션, 그러니까 뒤에 있어서 네. 조금 소외되긴 하는데 네. 그나마 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좀 퍼포먼스성이 큰데 네. 이건 바로 베이스로 가야 돼요. 이 얘기는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 네. 베이스는 아무래도 말씀하시겠어요? 네.
1: 예, 평소에 받는 이제 그런 모함들이
3: 오명.
1: 예, 예. 아무리 소리를 키우고 키워도 베이스는 이제 안 들린다.
3: 예. 일단 그 전에 그 자꾸 네 줄짜리 기타라고.
2: 맞아요. 예,
3: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듣죠. 네 줄짜리 기타.
0: 약간 좀 긁히는데, 예. 그죠? 제가 들어도 살짝 긁히는데.
3: 큰 우크렐라.
2: 큰 우크렐라라 그래가지고.
1: 슈퍼메가 우크렐레.
2: 맞아요. 그 한때 무슨 그런 밈이 있었습니다.
0: 네. 그럼 이제
1: 밈이 많습니다 이게.
0: 그 아까 저희 이제 스튜디오 얘기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를 꾸미면서 여러분 미국의 이제 NPR 그 방송국에서 하는 타이니 데스크가 있다면 네네. 이제 대한민국에는
3: 우발.
0: 오후에 발견 이 타이니 데스크
3: 오발 데스크
0: 네 오발 데스크가 네. 있다. 약간 네. 오늘 세 분의 조합을 제가 모시면서 약간 좀 그 부심이 좀 있었거든요.
2: 그래요?
0: 이 세 분의 연주를 라이브로
2: 감사합니다.
0: 여기 타이니 데스크 느낌으로 한번 딱 전해드리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네. 오늘 중심에 딱 그 콘트라베이스가 무게를 딱 잡고 있으니까 그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요.
2: 중요하죠 진짜.
0: 어떻게 좀 종종 조인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언제든지 와서 예. 뽐내고 가겠습니다.
0: 자주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딩이 아주 네. 예, 콕콕 찌르는 게 있네요. 네. 예, 좋습니다.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하고 뭔가 오늘 다음 씨와 두용 씨의 토크가 그간에 비해서 조금 비중이 확실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2: 네. 네.
3: 오늘 또 위해서 네. 형님을 위해서 네. 한번 제대로 비워봤습니다.

0: 아니 너무 답답하셨을까 봐.
1: 아니요. 네. 드디어 음악 얘기만 한 것 같아요.
0: 아 저도 그쵸? 좀 그 생각했어요.
1: 저희 지금 하면서 오늘 음악 얘기밖에 안 했네.
0: 아 그래서 큰형님이 중요하다. 네, 예, 우리 큰형님 오셔서 또 종종 무게 잡아주시면서 음악 얘기 한번 집중할 수 있도록 예 도와주십시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이진 씨.
2: 아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각각 짧게.
2: 아 네 오늘 연주 너무 즐겁게 했고요. 앞으로도 베이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안 들린다라고 뭐 안 들리진 않겠지만 네. 이어폰 꼽으면 잘 들려요. 아. 평소에 음악 들을 때 핸드폰 듣는 것보다는 이제 차량과 이어폰과 이런 걸로 들으시면 더욱더 좋은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용 씨. 네.
1: 이어폰도 인이어로 들으시면 더 잘 들리고요. 베이스가
0: 예. 이렇게 귀 살짝 누르시면 더 잘 들려요.
1: 더 잘 들리게 들어주고 네. 드럼 또한 저 다음 주부터는 또 가끔 여기 얘기해 주신 거에 드럼 오늘 조금 잔잔하게 연주할 것 같다 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0: 활발하게
1: 다시 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고 많으셨고요.
3: 네. 아 사실 제일 저희 중에 이 제일 왜소하셔가지고 저렇게 큰 악기를 들고 네 늘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이렇게 제대로 회포를 풀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좋고
4: 뭐 어르신
3: 아니 뭐 아니,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1: 그러니까 왜
3: 노인 공연이라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아무튼 네 너무 오랜 또 이렇게 함께 셋이서 할 수 있어 너무 좋았고요.
0: 네. 네 저도 뭐 오늘 다음 주 왼손이 조금 많이 편안해 보이 오른손에 집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두 번째 곡에서는 예, 그 모습이 아주 또 좋았다. 네. 네.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에밀리 킹의 디스턴스인데요. 다음에 전곡 전 또 전해드리는 시간 예 준비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3: 김다함,
1: 송두용,
2: 정의진
0: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3: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1: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문화 비평가 수전 손택은 문학을 여권이라 부릅니다. 세계 문학에 다가간다는 것은 국가적 허영심, 속물근성, 강제적인 편협성, 어리석은 교육, 불완전한 운명, 불운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문학은 광활한 현실로, 즉 자유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이다. 문학뿐 아니라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 예술의 여러 장르는 모두 여권 역할을 해냅니다. 예술이 아니어도 우리들 마음에 뜻하지 않은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는 많은 것이 여권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자주 여권을 들고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정말로 아름다운 것들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 수잔 손택의 안내 없는 여행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려고 여행을 나섰어. 방에서 벗어나 광활한 현실로 나와야 모든 아름다운 게 문득 눈에 보일 겁니다. 자,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팝음악계 거장들 다섯 분이 모여서 결성한 프로젝트 밴드입니다. Traveling Wilburys. Handle with Care 들었습니다. 아, 진짜 거장들이죠. 예, 지금 세상 떠난 분들도 이제 계시고 톰 패티, 로이 오비슨, 밥 딜런, 조지 해리슨, 그리고 일렉트릭 라이드 오케스트라의 제플린. 네. 트래블링 윌베리스, 핸들 윗 케어. 이윤나 씨가 와 아저씨 퇴근 후에 맛있는 라떼 마시러 카페에 들러서 듣고 있어요. 커피도 맛있고 음악도 신나고 너무 좋네요. 예. 아니 카페에 가면은 카페에 틀어놓은 음악이 있잖아요. 그걸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아니 뭐 감사하긴 한데 예. 고맙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3일 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IS 동서, 도드라만돈,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포스코 ENC에서 함께합니다.
1: 티켓 무조 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 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2006년에 재수하면서 MP3 플레이어로 백캠 들을 때 골라즈 필굿 잉크 이거 노래 들었는데 41살이 돼서도 듣고 있네요. 오, 김정원 씨. 야, 20년 전이네. 2006년이면. 골라즈의 필굿 잉크 들었습니다. 블러의 데이먼 알번이 주도하는 예, 밴드예요. 고릴라즈 필굿 잉크. 야, 이 노래를 청해 주신 분이 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 3036번 예. 초등학교 4학년 하윤수입니다. 아빠를 통해 알게 된 노래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고 야 근데 초등학교 4학년 하윤수 군 앞에 인천에 살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팬 초등학교 4학년 하윤수입니다. 오호. 야, 인천 유나이티드 팬이에요? 축구 구경 많이 갑니까? 뭐 작년에 2부리그에서 있다가 야, 윤정환 감독 이 1부리그로 승격시켰잖아요. 저도 뭐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는 좋아합니다. 예. 뭐 팬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뭐 다 좋아하니까. 예. 인천 유나이티드의 또 외국인 선수들이 아주 뛰어난 선수들 있잖아요. 무고사, 뭐 제르소 이런 선수들. 와, 잘해요. 예. 3036번 하윤수 학생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자, 고릴라즈의 Feel Good Inc. 들었고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충북 제천에서 신청하셨네. 7326번. 자, U2, With or Without You.

Where somebody's watching me. 아, 이 노래 이거 마이클이 부른 줄 몰랐습니다. 이진숙 씨.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는 아마 이 노래 틀 때마다 마이클 잭슨 얘기를 했을 텐데. 예. 락웰은 저 모타운 레코드 사장 베리 고디 주니어 아들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U2의 With or Without You. 7503번입니다. 예. 학교 기숙사에서 공부하면서 듣고 있는데 공부가 잘 되네요. 예. 포기하지 않고 더 강해지고 싶어요. 7503. 그래서 이 노래 신청하신 거예요. 켈리 클락슨 Stronger.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6: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동해시에서 2026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가 펼쳐집니다. 라벤더로 부케, 향주머니 등을 만들어보는 라벤더 클래스와 드림 벌룬쇼, 키즈 상상 드로잉, 야간 싱잉볼 명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낮에는 라벤더 정원과 에메랄드빛 호수를, 밤에는 빛과 음악이 어우러진 야간 프로그램까지 가족,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향기로운 라벤더와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한 무릉별류천지 라벤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0: 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1.8도까지 올라서 올해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겨우 6월의 시작인데 한여름 날씨를 만나고 있는데요. 선거날인 내일도 매우 덥겠습니다. 서울 32도, 대구도 32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 지방은 25도에서 27도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차 흐려져서 오후에 소나기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충북, 또 남부 내륙에 최대 40mm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이쪽으로 나들이 가신다면 소나기 소식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모레 4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국지성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일교차가 또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누나가 썼다는 글을 읽는다. 문장은 반듯하고 문법에도 어긋남이 없고 문맥도 매끄러운데 이상하게 잘 읽히지 않는다. 왜 그럴까? 최근 교수신문에서 손수호의 칼럼쓰기 강의를 읽게 되었는데 대학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는 필자에게서 그 이유를 전해들었다. 문장도 고르고 어휘도 풍부하고 논증 구조도 안정적인데 글쓴이가 가진 특유의 비틀림이나 정서적 울림이 없는 글. 글 자체는 너무 잘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오히려 아무 흔적이 없는 느낌. AI 탓이다. 손 교수는 AI 시대의 글쓰기란 주제로 칼럼을 쓰기 위해 칼럼의 첫 부분을 자신이 직접 쓰지 않고 AI에게 쓰도록 시켰다. 그랬더니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AI가 스스로 그랬단다. AI가 글을 쓰는 시대의 첫 번째 변화는 특유의 무색함에서 비롯된다고. 중립적으로 흘러간 글이 꼭 영혼이 빠진 문장 같다는 소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철수는 오늘 누구나 마술 램프를 손에 든 알라딘처럼 AI를 부리는 즐거움에 중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일에 숙달되려면 오랜 수련을 거쳐야 하는데 AI를 손쉽게 부리게 되면 오랜 연습에 바치는 수고와 시간이 우스워진다. 다들 쉽고 빠른 길을 택하지 길고 험한 길을 헤매고 싶어 하지 않는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만은 절대 못한다. 자기 경험의 해석이다. AI에는 추억도 없고 상처도 없고 열망도 없다. 그런데 인간이 직접 쓴 문장에는 이상한 매력이 있다. 약간 불완전해도 살아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진짜다. 우리는 진짜에 반응한다. AI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이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사람과 기계의 경쟁이 아니다. AI가 글을 대신 써주는 시대가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가 왔다. 이 결론의 글도 AI가 썼다고 한다. AI는 사람 편을 드는 듯 친절하게 글을 썼지만 이쯤 되면 인간의 조력자가 아니라 주인공 행세를 하는 느낌이 든다. 한때는 질문과 판단만은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줄 믿었건만 갈수록 그 믿음조차

차 흔들린다. AI 시대가 기회인 것은 맞지만 그건 위기, 위험한 기회여서 더 조심스럽다.

영화 알라딘 사운드트랙에서 윌 스미스 프린스 알리 들었습니다. 예. 알리에서 L 빼면 AI예요. 네. 아니. 아 그래서 이 노래 튼 건 아니고요. 아 근데 정말 글쓰기에 있어서 AI의 역할 이런 것들 실감나죠. 근데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아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음악계에서 현역으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뭐 후배들 중에도 보면 AI를 이제 음악을 만드는데 편곡하는데 이런데 많이 참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AI가 부른 노래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 얼핏 들으면 진짜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와, 거의 완벽한 것 같은데 얘들이 하여튼 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예, 원래 인간의 목소리가 자연스러운 건 음정이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음정이 불안하지 않아요, 인간은. 예. 현악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들 너무 완벽한 음정을 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아 얘들이 음역대가 인간의 음역대를 한계를 넘어서거든요. 밑으로도 막 엄청나게 저음으로 내려가고, 근데 저음으로 그렇게 내려가면 사실 중음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남자 가수로 따지면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음역이 있잖아요. 얘는 혼자서 바리톤부터 테너까지 불러요. 아, 이거 안 되는 거죠, 원래. 부자연스럽죠. 뭐 여자 목소리로 하면 예, 소프라노부터 알토, 뭐 메조 소프라노 다 되는 거죠. 무조건 다 돼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20세기의 음악 한 곳이 아 좋습니다. 그 제가 1970, 80년대에 이제 90년까지 음악했으니까요. 그 음악 한 것들을 막 들어보면 와 어떤 음악은 저 음정이 나간 것도 있고 연주하다 삑살이 난 것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런 대로 지금 들어보면 좋더라고요. 예. 완벽하지 않아서 엉성해서 예. 아, 윌 스미스 프린스 알리 아, 진짜 좋아했던 배우인데 윌 스미스 아, 근데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와 폭력을 행사한 뒤로 그 뒤로 거의 영화계에서 나온 걸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 스태프들이나 감독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캐스팅을 더 이상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모르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는데. 자 6시 42분 12초 막 지났습니다. 황수정 씨가 청해 주신 세르지오 맨데스 Never Gonna Let You Go.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큐레큐레 큐레.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볼.

0: 산지키웠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전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자, 뮤지컬 한편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이 피리 부는 사나이예요. 지금 듣고 계신 곡이 피리 부는 사나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싱어, 송라이터 송창식의 노래 20곡을 가지고 뮤지컬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그러죠. 맘마미아 같은 거죠. 피리 부는 사나이, 고래사냥, 담배가게 아가씨. 야, 히트곡이 진짜 많거든요. 네. 자, 6월 12일 금요일에 시작이 되는군요. 8월 2일 일요일까지

국립정동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캠프 청취자께는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 티켓 드립니다. 10분 선정해서 두 장씩 보내드릴 거예요. 자,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아, 퀴즈부터 내야죠. 자, 송창식 씨는 솔로로 이렇게 엄청난 히트곡을 내기 전에 듀엣을 했었어요. 듀엣 시절에도 뭐 괜찮았죠. 자, 이 듀엣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휴대전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 티켓 두 매씩 보내드립니다. 뮤지컬 피리 부는 사나이.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자, 1, 2부 끝곡은 스티브 바이의 기타 연주곡 For the Love of God 200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너무나도 올바른 답도 여럿이 우겨대면 틀린 답 쪽으로 따라가게 된다. 유명한 실험이 있죠. 한쪽 막대기가 반대쪽보다 훨씬 긴데 나 빼고 다 아니라고 몰아가면 끝까지 이쪽이 길어요라고 생각을 유지하는 비율이 25%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때 우겨대던 다수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저 사람 말이 맞아요라고 지지해주면 끝까지 답을 지켜내는 비율이 100%로 올라가더라. 많이도 아니고 딱 한 사람만 지지해주면 올바른 답을 지킬 수 있다. 딱 한 사람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1: 와, 이거 봤어?
3: 야, 뭐해, 빨리 와.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형적인 블루스로아 그랬죠. 음흠. 나중에 뭐 업헌드 다운사이드 같은 아주 큰 히트곡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정재윤 씨가 청해 주셨네. 고맙습니다. 오션 컬러 씬, The Riverboat Song. 자, 배출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신한수 진행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주식회사 그레인온,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오션 컬러 씬. The Riverboat Song 들었습니다. 오션 컬러 씬의 초기 작품이에요.

0: 전화.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신의 안수 진행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십니까.
5: 네. 투표는 다 하셨나 진짜?
6: 아, 네.
7: 네. 지난주에도. 네.
6: 아,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만나서 네. 사전 투표를 아, 했었죠.
5: 저만 안 했었구나.
6: 네네네. 네. 그때 그랬죠.
7: 내일 하시 당연히 뭐 당연히 하시겠죠. 뭐 네.
5: 했는데요?
7: 아 이미 하셨습니까? 토요일날.
5: 토요일에 했습니다.
7: 아하. 저는 금요일에 했는데요.
5: 아 그래요?
7: 네. 하루 빨랐네.
5: 하루 일찍 해가지고 뭐. 야 근데 토요일에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상암동 주민센터에서
7: 네네, 보통.
5: 많이 했거든요. 예. 와서. 근데 이번에 처음 토요일에 하느라고
7: 예.
5: 여의도 주민센터에 가서 하는데
7: 그러셨겠죠.
5: 깜짝 놀랐습니다.
6: 왜요?
5: 원래 이 상암동 가서 할 때는 자기 저 구역 내에 투표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
6: 아, 네네.
5: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엄청 줄이 밖에까지 서 있었거든요.
6: 네.
7: 보통 그렇죠. 상암동은 직장인들이 네. 많으니까.
5: 야, 그러니까. 근데 네. 요번에 여의도 갔는데 네. 한쪽은 줄이 길고 한쪽은 그냥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네. 당연히 이쪽인 줄 알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 권역내는 요쪽입니다. 네. 그쪽에 줄이 쫙 서 있던데.
7: 아마 아. 토요일이어서 그랬을 겁니다.
6: 네,
7: 토요일에는 아무래도 여의도에
6: 많은데.
7: 직장인들이 빠지니까 이게.
5: 아무튼 뭐 그랬다는 얘기예요.
7: 네. 오래 기다리셨겠네요. 그런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5: 뭐가 궁금합니까?
7: 왜냐면 이제 스타시잖아요. 제가요? 연예인이시잖아요.
5: 제가요? 제가 무슨 스타예요?
7: 그렇다. 아니,
5: 스타, 옛날 스타. 아니, 예, 예스 예스.
7: 그냥 저는 못 느끼는 감정이야. 그런 줄에 네. 서 계시면 어. 좀 신경 쓰이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5: 아 요즘 마스크 하고.
7: 아니 마스크 써도 누구나 안 되니까. 너무 개성 있는
5: 아니.
7: 그 페이스시라서
5: 마스크 하고. 시침 쭉 대고 있으면 아 물론 뭐 알아보시는 분들도 네네. 꽤 있으시지만
6: 네.
5: 요즘에는 또 웬만하면 그렇게 특히 여의도가 아는 체를 잘 안 하십니다. 옛날에 여의도 MBC 때도 마찬가지죠.
6: 네네네.
5: 그 점심 먹으러 밖으로 다녔잖아요.
6: 네.
5: 그래도 그냥 이렇게 아 연예인이네 뭐 아 배철수다 이렇게 속으로만 얘기하시고 티를 안 내세가.
6: 요즘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기도
5: 그러니까,
6: 하고요.
5: 그러니까 뭐
7: 네.
5: 괜찮아요.
7: 네네.
5: 아, 당신도 이제 셀럽이라 돌아다니면 아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7: 아, 전혀 없습니다.
5: 아 그래요?
7: 제가 저를 알아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음악바에 갔을 때 그나마 네, 음악바에 갔을 때 하는데 저 이제 음악바도 잘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5: 네네. 네,
7: 맨날 집에만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5: 네.

0: 그 축구 국가대표팀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의 첫 번째 평가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일단 저는 제가 이 얘기를 또 그 고지대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경과를 얻었다. 사실 뭐 상대팀이
0: 고무적이다.
1: 네. 그 트리니다스 토바고가 워낙 약체니까요.
0: 워낙 약체는 무슨 워낙 약체? FIFA 랭킹 102위인데 102위가 약체야?
1: 약체죠. 예, 그런데 약체니까 저희가 뭐 당연히 압도하는 경기를 했었고 그런데 저는 사실 뭐 고지대에서의 적응이 사실 우리 높은 산 좀만 올라가보면 아시잖아요.
0: 예, 예. 예,
1: 얼마나 힘든지.
0: 그럼요.
1: 예, 그런 거라는 측면에서는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FIFA 랭킹이라는 걸 무슨 절대적인 걸로도 다들 생각하시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1: 그렇죠.
0: 1위하고 100위하고 붙어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 그 스포츠는 그럴 수 있죠. 네,
1: 축구는 특히 발로 하는 스포츠라.
0: 그럼.
1: 네.
0: 아니 그 뭐 그렇게 될 거면
1: 부정확하니까.
0: 월드컵은 뭐하러 합니까? 그냥 FIFA 랭킹 1위 팀한테 월드컵 주고 그럼 되지.
1: 그런데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부다페스트랑 똑같더라고요. 트리니다드 토바고가요.
0: 트리니다드 앤드 토바고더라고요.
1: 예. 네, 두 개의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그냥 트리니다드 토바고.
0: 그 옛날부터 알았는데 저는. 네,
1: 전 무식해가지고요.
0: 매번 자기가 굉장히 유식하다고 늘 자랑하지 않았나요?
1: 저 유식하다고 제 입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0: 많이 하던데 또 우리 박소영 작가한테도
2: 유식이라는 단어만 안 썼을 뿐이지 그 단어를 피해갈 뿐이지 많이 티를 내시긴 하죠.
0: 그죠.
2: 다른 방식으로
0: 신혜림 작가에게도 아유, 티를 많이 내는군요.
2: 그럼요.
1: 아, 신혜림 작가랑은 대화를 안 하니까 저 거짓말입니다.
2: 네?
0: 아, 대화를 아예 안
1: 하죠. 네네네.
0: 배신연수에서 하는 대화가 제일 긴 거예요?
2: 아, 그건 사실이긴 한데요. 예, 예, 예. 앞으로도 계속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0: 아, 특이한데. 네. 자, 그러면
2: 네.
1: 오늘 대표님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0: 목요일에 그 또 평가전이 있잖아요.
1: 네. 네? 있습니다.
0: 어디랑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1: 네네네. 엘살바도르.
0: 엘살바도르.
1: 엘살바도르.
0: 이 사람이 남의 국가를
1: 혀가 꼬였습니다.
0: 엘살바도르를. 네.
1: 엘살바도르와 이제 또 고지대에서 평가전.
0: 아, 그래서 우리가 네. 원래 매달 첫 번째 목요일에 네. 이 팀이 다 모여서 점심 먹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 그 금요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 예, 금요일날 저 논문 1차 심사 있어서 저는 빠지겠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당신이 빠지는 건 뭐 괜찮습니다.
1: 그래서 송명석 PD, 김경욱 작가님, 박소영 작가, 배철수 DJ에서 네 분이서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0: 그러면 지금 베스트셀럽이 워낙 점점 바빠지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 과연 다음 개편 때도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가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1: 네. 아, 저 논문 그러니까 6월 말에 다 끝납니다.
0: 신혜림 작가는 금요일 점심에 약속 있습니까?
2: 아, 없죠.
0: 아, 그러면 신혜림 작가가 대신
2: 그럼요. 언제든지 달려올 걸로.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금요일에 참석하세요.
2: 알겠습니다.
0: 그래가지고 우리가 베스트셀럽이 언제 어느 때
2: 네.
0: 아, 제가 진짜 끝까지 함께하려고 했는데 선배님하고 아니, 더 이상 이제 바빠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럴 네. 때는 우리가
2: 네.
0: 아, 우리도 대안이 있다. 우리도
2: 아.
0: 플랜 B가 있다.
2: 아하.
0: 우리가 3백으로 4백으로 나갈지 모르지만
2: 네.
0: 우리도 대안이 있다.
2: 아. 제가 무기인 거군요.
0: 그렇죠.
1: 무기가 좀 약하네요.
0: 아니 충분한데 이 정도면.
2: 아, 제가 왜 대화를 안 하는지 알겠죠.
1: 아니, 뭐 제가 약간 저 참고로 6월 말에 이제 드디어 논문 다 끝나고요.
0: 네.
1: 그 다음 달부터 한가합니다.
0: 안 한가할 것 같아요. 자,
1: 안 한가하긴
0: 한데. 허재혁 씨가 네. 야, 신 작가님이 본격적인 축구 캠프에 적응하리라 결심하신 듯.
2: 오늘 저의 뭐 결심이 좀 느껴지셨나요? 좀 평소와 똑같았다고 생각했는데.
1: 그런데 벌써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저희 축구 캠프.
0: 아, 그래요?
1: 네네.
0: 다음 주부터 시작이요?
2: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괜찮잖아요.
2: 네네네. 네. 근데 그 제가 이번 평가전을 보진 않았지만 5대 0으로 이겼다는 결론은 봤습니다. 네.
0: 그러면 목요일 평가전은 꼭 보고.
2: 제 목요일에 되게 바쁠 예정인데요. 어떻게?
1: 좀 전에 안 바쁘다고 좀 전에 얘기했는데
0: 얘기들이
1: 30초 만에 말을 받고
2: 축구 볼 시간은 좀 없고 점심 먹을 시간이 있어서
0: 자, 뱃셀럽이 얼마나 유명

0: 아주 있잖아요. 안정현 씨. 배 작가님 드림 시어터 공연 갔을 때 맞습니다. 지하철역 내려가는 길이라 인사는 못했지만. 네. 다 알아본다니까 이제.
1: 저 다음 주 토요일은 DMG 페스티벌 갈 거거든요. 네. 제 사인 받고 싶으시면 DMG 페스티벌 오시면 됩니다.
0: 사인이 있어요? 이거 봐, 셀럽이잖아. 사인이 있어, 사인이.
2: 그러네요. 네.
0: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신 작가님은 또 영혼 없는 아, 오 하신다. 0476번. 네. 자, 음악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영혼 있게 음악 얘기하겠습니다.
0: 네네.
2: 아, 요즘 진짜 딱 이 시간에 해질녘이면 한강 가가지고 좀 여유롭게 있으면 너무 좋은 날이더라고요. 네. 이 음악을 1969년에 닉 드레이크가 매일 아침 케임브리지 강을 건너면서 그 강을 보던 일과가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주변에서 추측하는 음악입니다.
0: 네네.
2: 리버맨이라는 음악.
0: 리버맨. 오늘,
2: 네. 그런데 오늘은 닉 드레이크 원곡이 아니라요. 브라질 가수 세우 조르지 버전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세우 조르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70년생 브라질의 가수이자 또 배우인데요. 굉장히 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10대 때부터 10살 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타이어 샵에서 다양한 직업을 좀 전전하다가 1989년에 이제 브라질의 군인으로 1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0: 군복무하고
2: 군 생활이 도저히 나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전역을 그냥 하고 나서 그때부터 좀
0: 브라질은 뭐 전역을 자유자재로 하는 모양이죠. 잘 안 맞는데 전역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역이 되는 거예요?
2: 네, 지원 입대했다가 그냥 그만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브라질은 저 징병제가 아니군요.
2: 네, 그렇겠죠.
1: 모르겠습니다. 전 뭐 브라질 쪽은 전역으로.
0: 그 알아야지. 브라질이 징병제인지 모병제인지도 모르고
1: 브라질이 축구 잘하는 건 아는데
0: 아 정말 그거 좀 보사노바 음악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
1: 보사노바 음악 보사노바 얘기할 수 있습니다.
2: 군인의
1: 역사 바로 가능합니다.
0: 아, 평론가는 다 알아야지. 보사노바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1: 징병제를 알아야 된다.
0: 당연히 알아야죠. 네네네. 그래서 아, 이 인간들이 군대 갔다 오느라고 이 음악 데뷔가 좀 늦었네.
1: 잠깐 딴 얘기 해도 됩니까?
0: 그럼 아니,
1: 지금 말씀하시는
0: 늘 하셨는데 뭐.
1: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틀스가 1960년대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요. 196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징병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0: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최전성기에
1: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0: 군에 갔잖아요, 군에.
1: 네.
0: 어? 군에 가느라고 그게 좀 끊겼어요.
1: 네, 그게. 그래서 끊길 뻔했는데 사라져가지고요. 비틀즈가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0: 아, 네. 그러니까 이게
1: 죄송합니다.
0: 그 저 평론가의 자세가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니까. 자, 브라질.
2: 네.
0: 브라질은 모병제로. 모병제 확실한 거죠? 아니, 세우 조르지의 그 사례를 보면 모병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2: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한 3년간 노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
2: 그러면서 그냥 나는 음악을 해야겠다. 어릴 때부터 삼바와 브라질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러면서 이제 클럽을 다니고 뭐 밴드를 결성을 하고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음악을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0: 잠깐.
2: 네.
0: 하동균 씨가 브라질은 징병제인데 면제받기가 쉽다고 하셨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2: 네. 제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0: 브라질 이거 우리 해결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2: 아, 그렇군요.
0: 예, 브라질 병역제도 핵심 정리 이런 게 나와 있네. 아하. 이 뭐야? 이 음악 얘기하시죠.
2: 네.
0: 음악 나가는 동안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어요.
2: 네. 자, 네. 제가 너무 큰 숙제를 갑자기 전해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좀 힘들게 음악 생활을 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고요.
0: 네네.
2: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음색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본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색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본인이 그 표현하고 있는 음악에서 자신이 살았던 어떤 그런 인생이라든가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뮤지션입니다. 지금까지 8장의 앨범을 냈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 8번째 앨범이 나왔는데 건데 이 앨범 자체도 이제 기본적으로 삼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음악들도 있지만 네네.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약간 R&B라든가 락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음악들도 다양한

0: 다양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리버맨이라는 노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그 닉 드레이크의 원곡을 굉장히 잘 매력적으로 소화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맥이 피처링을 했는데요. 이 세우 조지가 음악 활동을 시작했을 때 맥 에게 굉장히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노래 전에도 둘이 같이 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이번에도 같이 협업을 했는데 두 사람 목소리 조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특히 세우 조르지의 그 아주 깊이 있는 저음에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1: 자, 원래는 브라질은 징병제 국가지만 징집 대상자의 95.5%가 군 면제를 받는 나라인데요. 사실상 모병제에 가깝다.
2: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1: 이게 뭐 저 AI한테 물어본 것 같은데. 네네. 저 음악 나가는 사이에 네. 배순탁 작가가
2: 저요?
1: 저 브라질 대사관에 전화해가지고 또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2: 예예. 예.
1: 브라질어 또 되잖아요.
2: 브라질어. 포르투갈어요?
1: 오브리가또 물어보잖아요. 안 돼요?
2: 네, 저 영어, 중국어만 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 자, 그럼 세우 조르지 피처링 백의 리버맨 듣겠습니다.

0: 멋진데요. 예. 세우조르지 피처링 백 리버맨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네.
0: 역시 남자는 저음이야.
2: 레너드 코엔.
1: 사실 세우조르지가 좀 유명해진 게 그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 그렇죠. 스티브 지수와의 해저 생활이라는 작품인데 거기에서 데이빗 보이 음악을 다 포르투갈어로 유명한 것들 스타맨, 라이프 온 마스 비롯해서 레벨 레벨이라든가 그런 노래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때 좀 화제가 많이 네네. 됐었어요.
0: 예.
1: 네, 이 목소리로 부르는 편안한 데이빗 보이도 참 매력 있습니다. 네.
0: 그 시간이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요.
3: 네네.
0: 배순탁 씨는 그냥 뭐 축구 얘기나 더 하다 가시죠.
2: 네. 저는 제시와의 슈퍼블룸 가져왔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0: 아니,
2: 올해 최고의 앨범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실제로.
0: 제시웨어.
2: 네. 영국 앨범 차트 2위까지 올랐고 그 시절 그 전성기 시절의 디스코를 다시 소환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곡은 좀 이따 들어보시고요.
0: 네네.
2: 축구 얘기 뭐 할까요?
0: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잘 봤습니다. 네. 다만 그 아스날이 이제 한 골을 넣고
0: 네.
2: 그 뒤에 너무 수비 위주로 갔는데 사실 그 마음을 이해해요.
0: 음흠.
2: 한 골을 넣고 단판 승부고 하니까
0: 네.
2: 이제 그 감독이 특히 아스날이 수비가 강한 팀이거든요.
0: 그렇죠,
2: 기본적으로.
0: 그렇죠. 예.
2: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건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 파리 생제르맹 같은 지금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팀에게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보지 않나 싶습니다.
0: 그 이강인 선수는 왜 추천 안 시켰을까요?
2: 그거 제가 다음번에 전화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도록 하겠습니다.
0: 스페인어 됩니까?
2: 그분이 영어를 할 줄 아실 겁니다.
0: 아,
2: 예, 예. 감독님이
0: 아니야 파리 생제르맹 감독이니까 프랑스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2: 아 근데 그분이 이제 스페인 분이시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스페인어 안 되고
2: 네.
0: 당신이 안 되잖아 스페인어가
2: 프랑스어도 안 되는데요?
0: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가시고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두 분 고맙습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내일 투표하러 가실 때 시원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많이 덥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32도로 평년보다 5도나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오늘 비 때문에 낮더위가 좀 덜했는데 내일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게다가 내일은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오후에 강원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40mm 정도의 많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0: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호남에는 짙은 안개 조심하셔야겠고요. 지금 태풍의 영향으로 해상 날씨가 좋지 못합니다. 남해상에는 올해 첫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파도가 높으니까요.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아, 좋은데요. 네. 제시 웨어 슈퍼 블룸 들었습니다. 자, 7시 35분 25초 막 지났습니다. 7907번으로 아, 이날 이 방송 들으시고 그때 사연 보내신 거구나. 저도 한

항상 비행기 탈 때면 멋진 햇살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앉습니다 하고. 네. 그래요? 그래서 해바라기 신청하신 거예요? 오, 포스트 말론, 스웰리, 선플라워.

네, 마틴 게릭스 피처링 맥클모어 그리고 패트릭 스톰프. 패트릭 스톰프는 폴아웃보이의 보컬리스트. 서머 데이스 들었습니다. 650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야, 근데 오늘 낮에 진짜 완전 여름이던데. 낮에 야외 활동을 좀 했는데요. 와, 지금 뭐 6월이니까 이제 여름이죠. 예. 서머 데이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포스트 말론 스웰리 선플라워였고요. 자, 7시 41분 44초 막 지났습니다. 이지용 씨가 청해 주신 Acting Monkeys No. 1 Party Anthem. 1, 2, 3.

0: 아, 막히는 퇴근길 한복판에서 너무 좋아하는 제네비브의 노래가 나와서 행복하네요 하고 0807번으로 예. 이번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도 공연했죠. 제네비브의 베이비 파우더 들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악팅 망키즈의 넘버원 파티 앤썸.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놀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도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캐멈 롱 굿바이입니다. 5878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내일은 지방선거의 날. 네. 투표는 하는 게 좋겠죠? 성관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수호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IOI 전주미입니다. IOI의 신곡 갑자기의 가사를 쓸 때 멤버들에게 지난 10년간 뭘 느꼈는지 물었어요. 공통적인 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멤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혀있는 도로 위 수많은 차 중 하나라는 가사를 완성했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한 발짝 멀리서 나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면 그 고민이 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짐도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MBC FM for you.
1: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5: 콘서트 늦겠다. 뚫자.
6: 뭐라는 거야?
1: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6: 두고 왔어?
5: 아, 사람 많다.
1: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5: 야, 왜 안 와?
1: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5: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6: 야, 뭐해, 빨리 와.
1: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1: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이 소변을 참으면 집중력이 높아질까? 곤충 잠자리가 검은색 묘비에 끌리는 이유. 가십을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주로 언제 거짓말을 하는가? 살면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이야기지만 이를 진지하게 연구한 사람들에게 매년 이그 노벨상이 주어집니다. 고정관념을 깬 괴짜들의 이색 실험을 독려하는 차원인데요. 괴짜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어느 교수 역시 세상을 향해 엉뚱한 질문을 자주 던지라고 말합니다. 99%의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이상한 일로만 보겠지만 나머지 1% 안에서 뭔가 발굴해낼 수 있다면서요. 엉터리면 어떻고 틀리면 또 어때? 재밌잖아. 이게 괴짜들이 세상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조금만 달리 보면 세상은 꽤 흥미로운 곳일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2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라이즈의 Fly Up이었습니다. 엉뚱한 질문을 품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괴짜처럼 세상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로 별밤 열었고요. 이수미님이 이그노벨상 알아요. 저는 직관형 MBTI N이라 상상을 많이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기상천외한 방식의 상상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0: 그 뇌 구조가 참 부럽기도 해요. 안에 틀이 굉장히 자유로운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냥 마치 도시 정비 됐듯이 익숙한 길을 찾아서 생각 회로가 고정이 되기 마련인데 그 틀로부터 끊임없이 자유로워지려고 상상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생기는 그런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3, 4부에는요. 독보적인 컨셉으로 자리매김 중인 다국적 그룹 엑스러브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9시부터 1층 가든 스튜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오늘은 어떤 하루였는지 기쁜 일, 자랑하고 싶은 일, 속상한 일 뭐든 좋습니다. 별밤에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려 있고요. 또 영화 예매권 선물 드리고 있죠. 전 세계가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 토이스토리 5가 6월 17일에 개봉하는데요. 이번 얘기는 토이스토리만의 정서와 감성을 계승하면서도 변화된 시대의 흐름과 고민을 반영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줄 거라고 합니다. 극장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문자로 성함 써서 신청해 주세요. 다섯 분께 예매권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포스코 ENC,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3일제약, 슬림웨이 다이어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긋지긋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3: The last time we talked, Mr. Smith, you reduced me to tears. I promise you it won't happen again.

미카의 그레이스 켈리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부모님들 어땠는지 볼까요? 4988님께서 5년차 캐디입니다. 오늘은 2라운드하고 지금 퇴근 중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아이들과 맛있는 저녁 먹고 싶습니다. 아유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침 거 하나랑 또 막 오후 거 하나 하셨나 보네요. 어떻게 뭐 괜찮은 팀 만나셨습니까? 가끔 되게 속세기는 팀들도 많이 있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앞으로 좀 날씨도 더운데 좀 알아서 착착 잘하고 진행 빠른 팀들만 걸리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허나원님, 번아웃 온 취업 준비생입니다. 요즘 잠도 밀려오고 아무것도 안 해도 피로한데요. 방금 낮잠 들었을 때 제 애착 인형이 저한테 덕담을 해줬네요. 귀엽고 아기자기한 꿈을 꿔서 괜히 힘나요. 세상 이렇게 안쓰러운 상황에 이렇게 귀엽게 자기를 구원하는 나원님. 아, 약간 그 토이스토리 속 캐릭터 같은데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애착인형 이름이 뭐예요. 아이고야, 그 빙봉 얘기가 생각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제가 참 좋아했었던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빙봉. 그래요, 그 애착인형이 나원님 이 그 마음 에너지를 쫙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꿈속에다가 쫙 이렇게 쏴주나 봅니다. 다시 한번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쉴 때는 한번 팍 쉬어줘야 됩니다. 안세령님께서는 6살 아들이 하원하고 놀이터에서 뛰다가 넘어져서 눈 옆이 쓸렸어요. 우는 아들 달래서 병원 다녀오니 이 시간이네요. 놀라고 아팠을 아들, 오늘을 계기로 조심하면서 놀아야 된다는 걸 배웠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엄마인 저도 피난 거 보고 많이 놀라고 속상했는데 아들 앞에서 티도 못 내고 있어요. 세령님이 훨씬 더 놀라셨을걸요. 예, 일단 어릴 때 제가 넘어져 본 경험은 그냥 깜짝 놀라고, 그런데 이제 잘하신 게 엄마나 어른들이 놀란 걸 보고 그때부터는 진짜 공포가 오거든요. 근데 그냥 엄마가 그렇게 크게 놀래지 않고 그냥 나의 안위만 걱정해주고 탁탁탁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해주면 괜찮은데, 그죠, 이게 나는 아직 내가 어떻게 다쳤는지 못 보는 상황이니까 아주 담대하게 잘 하셨습니다. 자, 노래 또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 실시간 얘기랑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카더가든의 팀 401.

카더가든의 팀 401에 이어서 어제 나온 50/50의 신곡이에요. Like a Bubble 들으셨는데 노래 진짜 믿고 듣는 50/50네요. 너무 좋네요. 7336님, 대장부엉, 드디어 제가 살아가는 여름이 저기 지평선 끝에서 반쯤 상체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이번 여름엔 별밤 부엉이들도 조금 더 행복하기로 해요. 신청곡은 50/50 신곡 Like a Bubble이라고 보내주셨는데 9681 김영준님도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상체만요? 제가 볼 땐 지금 뭐 발목 이상 다 와서 심지어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얼굴을 저한테 가까이 지금 내밀고 있는데요. 예, 낮 기온 보면은. 나중에 이제 꼭 끌어안고 있겠죠. 함께 우리가. 여름. 제발 날 놔줘 해도 우리를 꽉 안고 있겠죠. 진나리님. 남편 출장으로 5살 아이와 시카고 온 지 4일 차예요. 여긴 새벽 6시인데 시차 적응 실패로 블럭 장난감하고 있어요. 재유라 두 달 잘 지내보자. 아이고 먼 데서 접속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시차 적응 실패를 대비해서 사두신 건가요? 그렇다면 아주 센스 있는 장난감인데요. 홍영표님, 저는 리듬 체조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회반 수업이 이제 끝나서 항상 별밤 들으며 퇴근하는데요. 집에 쌍둥이를 남편 혼자 보고 있어서 항상 퇴근길에 마음이 급해요. 그래도 별밤이 있어서 퇴근길이 심심하지 않네요. 영표님, 저희 사촌 언니가 리듬 체조 학원 운영하고요. 지금 리듬 체조 국제 심판인가? 뭐 나름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혹시 구나연이라고 진짜 옛날 사람이긴 해요. 이제 뭐 아주 뭐 너무 옛날이라 뭐 거의 뭐 독립운동했을 때쯤 이러나 저보다 3살 많으니까. 아 근데 저희 사촌 언니 제가 많이 놀리지만 아주 자랑스럽게 학원 잘 운영하고 심판일도 잘하고 계시는데 왠지 반갑네요. 리듬 체조. 이은나님 꼭 금요일 저녁 느낌입니다. 저녁으로 감자탕에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먹고 저녁바람 맞으며 산책 중입니다. 딱 좋아요. 안효섭 칼리드 썸띵 스페셜 신청합니다. 그죠 뭔가 왜 이렇게 쉬기 전날 같이 했더니 아 실제로 내일이 쉬는 날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 선거날이에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이번에 본투표 해야 돼가지고 왠지 이게 항상 사전투표만 해버릇하니까

내일 혹시라도 못하게 되면 큰일이야 이런 마음에 아 다음부터는 사전투표 놓치지 말아야지. 아무튼 내일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고요.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신청곡 기다리면서 안효섭 칼리드의 썸띵 스페셜 듣고 2부로 올게요.

0: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직장인 시절엔 시계바늘이 퇴근 시간에서 1분만 지나도 짜증이 났다. 어쩔 수 없이 야근해야겠다는 사장님의 말씀엔 인상부터 찌푸려지면서 얼른 집으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땐 사장님이 마치 나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보였다. 그렇게 싫다 싫다 소리를 하면서도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에 감사함을 모르던 철부지 시절을 지나 퇴사 후 내 일을 시작한다.

하게 됐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매일 밤늦도록 가계부를 밝히며 일을 하고 주말에도 누가 시킨 적 없는 근무를 나서서 하고 있다. 모든 무게를 혼자 감당하는 자리에 서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그 시절 사장님이 홀로 회사를 경영하며 견뎌야 했을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말이다. 사실 이렇게 돈 걱정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묵묵히 회사에 출근하는 아내 덕분이다. 고맙고 든든한 한편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하기도 하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내 일을 하고 있다는 즐거움이 뒤섞인 나날들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간다.

신승훈과 김고은이 함께 부른 해, 달, 별, 그리고 우리였습니다. 강지원님, 너무 좋은 노래네요. 김고은님 목소리일 줄이야. 고맙습니다. 아, 고맙긴요. 박효정님, 너무 사랑하는 노래인데 오늘 더 반갑네요. 이 노래는 진짜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좋다 하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이 베테랑 뮤지션, 가수, 가창자가 비가수랑 같이 콜라보를 했을 때 그 비가수의 톤과 파워에 맞춰가지고 그 불러주는 그 베테랑스러운 그 음색. 와, 김고은 씨 노래 진짜 너무 잘하는데, 아무튼 신승훈 씨가 평소랑 다른 발성과 그런 거 부르면서 둘이 너무 예쁜 왈츠를 추는 것 같잖아요.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자, 아무튼 갑자기 노래 얘기로 빠졌지만 오늘 안녕들 한가요 사연도 너무 감동이었죠. 윤상태님 얘기였고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내일을 하는 즐거움이 뒤섞인 고민 많은 나날입니다. 오늘 하루가 완벽히 무탈하진 않았지만 이 길 위해서 진짜 안녕을 찾아가는 저를 언제나 응원해주는 등대 같은 별밤과 대장봉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저야말로 너무 감사하고요. 상태님 정말 너무 그 견고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어른의 모습 같았어요. 이게 읽는데 이게 내가 어떤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세상이 보이고, 그러면서 과거에 나를 잊지 않고, 아, 그때 나의 시선은 이랬었구나 라고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유로운 선택의 기반에 또 누군가의 도움 또는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마음을 되새기는 그런 마음 너무 완벽해요. 6882님, 내가 사장이면서 과장이고 팀장이자 대리의 인턴 그리고 알바까지 하는 1인 자영업자는 너무 공감합니다. 주말이랑 공휴일이 어딨어요? 내일도 당연히 가게 문 엽니다. 아유, 고생 많으세요. 이왕 여시는 거 바글바글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진짜 고객 입장에서 그 가게들은 사장님이 매일매일 직접 나오시는 거랑 안 나오시는 거랑요, 물맛이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식당의 물맛이 달라요. 그 콩나물 줄기의 탱글탱글함이 달라. 이상해요. 아니, 그 뭐 그냥 우리가 자영업 안 해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탁탁탁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하게 그 사장님이 매일 나와 있는 가게와 그렇지 않은 가게가 다릅니다. 사장님들 모두들 화이팅 하십시오. 자, 윤상태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안녕했거나 안녕하지 못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별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기다리며 존박의 네 생각 들을게요.

준박의 네 생각 들었는데요. 아 너무 재밌게 어저께 사연 보내신 분이 오늘도 사연 주셨는데 이게 데일리 라디오 할 때 이럴 때 너무 저는 흥겹더라고요. 9714님인데요. 어제 군대 간 남의 아들 편지 내용 끝내 못 들은 박진희입니다. 다시 듣기로 드디어 들었네요. 사나이의 편지를. 대장봉 덕분에 다 같이 웃을 추억 만들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사전투표 했기에 내일 아들 승우 입대 기념으로 시어머님 친정엄마 모시고 총 6명이서 태안으로 놀러갑니다. 아이고 진희님 진짜 제가 이거 이게 어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읽어드렸는데 아까 그 뭐라고 했어요? 편지 내용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사나이의 편지 했는데 사연 읽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못 들었어요. 그 부분에서 지금 지하철이라 하셔서 제 세 번째는 솔직히 진희님도 눈치채셨지만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를 자 이번에 들으셨지만 이렇게 장난쳤거든요. 그랬었는데 중요한 부분 두 번이나 놓치셨던 아무튼 우리 진희님 오늘도 와주셨군요. 심지어 다시 듣기까지 챙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 온 가족이 도란도란 화목하네요. 예,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어저께 좀 장난쳐서 예, 그러기도 했으니까 답답하셨을 텐데 김상태님 이나님 안녕하세요. 신혼여행 다녀온 지 2주 된 새신랑이에요. 아직도 그 시간에 묻혀 살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도 꿈에 취해 출근해야 할지 에펠탑 구경 가야 할지 헷갈려서 한참 헤매다 정신 차렸네요. 그래도 오늘 하루 재밌고 힘차게 일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저도 다녀왔어요. 거기를 신혼여행지로 프랑스를. 그래서 그

때는 둘다 예산이 적으니까 조금 약간 좀 힘들게 다녀왔었거든요. 비행기나 숙소나. 그래서 우리 나중에 돈 벌면 다시 오자 했는데 막상 좀 여유로워진 지금 아, 거의 비행이 너무 오래 걸려. 난 그렇게 오래 비행기 못 타겠어요. 절대 못 가고 있어요. 참 세월이라는 게 이렇군요. 힘차게 나머지 주간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5863님, 올해 첫 국가 유산 수리 현장에서 방진복을 입고 문화 유산 보존을 위해 열심히 세척 작업을 하고 왔습니다. 힘들었던 하루를 뒤로 하고 별밤 들으며 바나나 먹고 있는 이 시간이 참 좋네요. 이 더운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 유산 우리가 뭐 가끔 여행지나 뭐 이렇게 구경하러 가서 볼 때마다 그렇게 근사한 상태인 것은 항상 이렇게 땀 흘려서 그 모습을 지켜주시는 5863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듣고 올게요.

0: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메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메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0: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7278님이요. 퇴근길은 늘 설레네요. 좋은 풍경, 좋은 노래 덕분에요. 이런 감성을 유지한 채 환갑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맞네. 저도 저 인생 목표 같은 거 없는데 환갑쯤에 어떤 감성, 노래 하나로 기분이 달라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감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그런 어른으로 나이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한번 삼아보겠습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AJR의 The Good Part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태풍. 6월은 여름철 자연재해를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 집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실시간 기상 상황에 귀를 기울여야 하죠. 침수 위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비상시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이나 옹벽, 축대 주변에 균열은 없는지 미리 살피는 꼼꼼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철저한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난은 예방으로, 안전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세요.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별밤 초대석 오늘의 초대 손님 모셔올게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Walk it.

0: 반짝반짝한 의상과 메이크업, 눈길을 사로잡는 퍼포먼스, 중독성 있는 음악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그룹을 모셨습니다. 오늘 별밤 초대석은 K-POP 최초의 젠더리스 아이돌 엑스러브와 함께할게요. 엑스러브 여러분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엑스러브입니다.
0: 반갑습니다, 여러분.
3: 반갑습니다.
0: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러브의 리더 그리고 프로듀서 우무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엑스러브의 둘째 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5: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까지 진출해버린 우렁찬 목소리 엑스러브 현입니다. 반갑습니다.
6: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스러브의 멋있는 막내 하루입니다.
0: 멋있는 막내 하루 씨까지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별밤 청취자 부엉이들, 저희들 애청자들 닉네임이 부엉이에요.
7: 부엉.
0: 원래 저희가 밤 10시부터 12시까지였거든요. 아~ 비록 지금은 8시라 밤이라고 하기엔 좀 초저녁이지만 그래서 부엉이들인데 저희 애청자들은 부엉이들 그리고 팬분들은 이불
7: 맞아요.
0: 맞습니다. 분들도 환영 인사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규리님께서 엑스러브와 별밤 만나 너무 기대됩니다.
8: 저희도 기대됩니다.
0: 그리고 푸딩님이 너무 이쁘다. 누가 누군지 콕 집어주세요. 전부?
7: 전부?
0: 그리고 HG님이 너무 떨려. 팬들이 더 떨고 계신가 봐요.
1: 저희도요.
0: 왜요?
1: 저희가 사실 정말 그 엄청난 소규모의 회사 직원분들 식구들이랑 저희들끼리만 그냥 정말 작은 꿈으로 시작돼서 정말 진짜? 약간 진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0: 그렇구나.
1: 조금씩 이렇게 음악방송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라디오도 출연해보는 날까지

0: 정말 아직도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와.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면서 우리끼리 야 많이 컸다.
1: 아, 세상 당연하죠. 야 아무튼 진짜로 스스로 읽어낸 기적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군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하고 가시면 되니까 떨리면 떨리는 대로 그것도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니까 네. 네, 안 떨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네. 네,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오늘 가든 스튜디오에 응원해주신 팬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번 마이크 열어 드릴 테니까 인사 더 적극적으로 나눠 보세요.
2: 들려?
3: 들리나 오바.
0: 예. 와. 우리 별밤 나왔다.
1: 별밤이다.
4: 영광입니다.
2: 와줘서 고마워.
4: 진짜 이브 와줘서 고마워.
0: 오늘은 엑스러브의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
1: 오시는 것도 아니면서 또 이렇게 마치 아직도 그냥 어디서든 새싹 같은 에너지를 또 발산해 주시는 게 엑스러브 매력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프레젤님께서 오늘 무대 너무 이뻤다고 해주셨고 헤이즐님이 1위 후보 진입 축하해요.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음악 방송 더 쇼에 1위 후보로 올랐는데 이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0: 네. 네.
2: 처음.
1: 안 울었어요?
0: 이미
1: 해야 오나?
0: 아까 얘기를 들을 때부터 이미 대기실에서 사실 우리끼리 막 난리가 났는데 근데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그 음악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세 곡을 한 회에 세 곡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유닛 곡도 하고 타이틀곡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을 접했을 때는 유닛 네. 무대가 남아 있어서 사실 좀 엄청 무대 때문에 떨려 있어서 지금 어느 것에 좀 떨려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1: 맞아, 그랬군요. 아무튼 네. 엄청 또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K-POP 최초의 젠더리스 아이돌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혹시 모를 또 아직 낯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약간 간단하게 탁 우리는 이런 그룹이야 이렇게 기억하면 돼 라고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저희가 젠더리스 젠더프리라는 이 방향성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길을 선택하고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현대의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남녀노소 불문 자기가 좋아하는 아름다움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자기의 개성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혈액형도 있었고 뭐 별자리도 있었고 MBTI도 있었던 것처럼 네. 밖에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내뿜는 데 있어서는 남녀 두 가지로만 나누기에는 우리의 개성들이 너무 다채롭고 아름답지 않나라는 생각에 더 다양한 표현을 가져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유의미한 일단 그 그룹의 이 아이덴티티 자체에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대중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인간을 그냥 그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학습 효과까지 좀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0: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막
1: 특히 이렇게 TV에 특히 아이돌 분들은 보면은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렇게 막 화장을 많이 하기도 하고 어떤 여자는 또 굉장히 머리를 짧게 자르기도 하면 뭐 저 사람의 성별을 되게 구분하고 싶어서 되게 답답해 하시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제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연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김미미님께서 엑스러브가 저의 삶의 낙이에요.
5: 낙이래요.
1: 연중무휴 활동하셔야겠는데요.
0: 열심히 하겠습니다.
4: 열심히 하겠습니다.
1: 1968님께서 진짜 멋있어요. 라고 또 예, 각종 찬사들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엑스러브는 데뷔 2년 차.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이 업계에 조금씩 익숙해질 때쯤이 아닐까? 아직은 체력보다 열정이 앞설 수 있는?
0: 네, 어때요? 저희가 아직 작년 1월에 데뷔를 해서 지금 2년 차라는 것도 사실 잘 실감이 안 나고 저희가 워낙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바삐 계속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나 활동해왔는지를 지금 아직 뭔가 계산을 할
1: 안 되죠?
0: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 여러분들 진짜 스포하자면 이게 10년이 지났을 때는 뭐가 좀 이제 내가 이제 10년 차 아이돌 선배 보면 좀 되게 여유롭고 그럴 것 같잖아요. 네. 10년이 지났다라는 게 보통 이렇게 안 믿겨지고 그냥 1, 2년 차 때 느낌 같은데 10년이 지나 있대요. 앞으로 마음에 준비하시고 네. 그래서 20년 차쯤 되면 그때 이제 여유라는 것

0: 생기고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갈 것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제 10년을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저는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꼭 살아남아서 진짜 멋있는 무대 계속 보여주고 계셔야 됩니다. 10년 생각보다 짧고요.
1: 네.
0: 하실 수 있죠?
2: 그럼요.
0: 할 수 있어요.
3: 살아남겠습니다.
0: 예, 꼭 살아남아 주시고요. 자, 우리 그리고 현희님 유독 이제 우렁차고
3: 네.
0: 그리고 혼자만 혹시 썬텐을 하신 것처럼
3: 네, 맞습니다.
0: 예, 그런데 우리 현희 씨에 대한 소개글이 저한테 적혀 있는데
3: 네.
0: 아, 우리 그리고 놀랍게도 우무티 씨가 멤버를 다 실제로 모았어요.
2: 네.
0: 아, 어떻게 그랬는지 그것도 놀라운데 현 씨의 영입 이유는 반드시 아이돌을 해야 하는 피지컬이라서 그랬다.
2: 피지컬이 저의 첫 만남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요. 저희가 이제 각자 다른 회사에서 연습생을 하고 있었던 때였고 그리고 그냥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연습생 친구를 통해서 그냥 쉬는 날에 같이 쇼핑하고 할 때 아이스크림 먹자고 해서 아이스크림 샵에 자기 친구도 근처에서 같이 만나도 되냐 해서 그때 아이스크림 샵에서 처음으로 현이를 만나게 됐는데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긴 코트에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있는 누가 봐도 연습생인 그런 친구가 이렇게 우뚝 서 있길래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저는 이 친구를 보고 와 그냥 뭐 그냥 아이돌 하려고 태어났네 하고 생각했던 첫인상이 되게 깊었던 것 같아요.
0: 현 씨 어때요? 네. 이런 평가. 사실 내가 좀 그렇긴 해요.
3: 감기가 무량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듀서님. 열심히 자기 관리하겠습니다.
0: 그래요. 누가 봐도 아이돌상 천상 아이돌상인데 그 나머지 멤버들은 어떤 뭐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4: 저는 누가 이제 봐도 아이돌 상인가요?
2: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이제 나머지 이제 루이랑 하루 같은 경우에는 저와 함께 이제 그 전에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서바이벌 방송에 같이 출연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방송 출연 전부터 저는 이러한 그룹을 기획하고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저만의 웹툰 만화처럼 이렇게 그리고 스토리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두 친구를 보고 그들의 무대를 보면서 저는 위에서 와 괜찮다 내가 투표를 할 상황이면 투표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루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릴 적부터 이제 무용 전통 무용을 전공했던 친구라서 진짜 너무 돋보였거든요. 그 연습생들 사이에서의 그 비율과 그 춤선이랑 그 아름다운 손짓들이 너무 저한테는 아름답게 보여서 저는 이 친구는 정말 이런 아름다움을 내뿜을 수 있는 컨셉이 아니면 데뷔를 해도 되게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 막내 친구는 연습생 생활 없이 바로 서바이벌에 투입됐던 친구였는데 근데 저는 정말 첫 무대를 보면서 그 눈빛이 절대 무대를 안 서본 애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한테 되게 큰 임팩트가 있었었어.
0: 아니 이제 놀라운 거는 우무티 씨 이제 애초에 그 제작자로서의 재능이 그걸 보면서 보통 쟤 잘한다 뭐 이러고 보지 누가 저 친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키우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 안 보는데 어떻게 또 아주 운명적인 네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앨범 얘기 좀 나눌 텐데요. 두 번째 EP 앨범이고 앨범 이름은 I, God 입니다. 총 7곡이 실려 있고 리더이자 프로듀서인 우무티 씨가 대부분의 곡을 직접 만드셨죠.
2: 네.
0: 자, 그리고 이 곡 작업은 이 그 전부터 틈틈이 해오던 것들이 모여서 앨범 발매가 됐나요? 아니면은 이번 앨범 만들어야지 하고 쫘르르르 작업을 하셨나요?
2: 저는 조금 특이하게 원래 이제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그리다 보니까 저는 먼저 이제 그림과 이 비주얼적인 부분을 먼저 잡고 그리고 제가 뽑고 싶은 이 비주얼에 맞는 음악을 만드는 데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각이 조금 더 저한테 중요한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먼저 어떤 비주얼과 어떤 컨셉과 어떤 스토리를 하겠다는 게 우선적이고 거기에 맞는 음악 장르와 이제 사운드가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타입이어서 근데 저는 또 이제 이 그룹 활동을 하면서 매일 이제 작업 하는 공간에서 앉아서 이제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런 컨셉이 잡히면 이제 저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프로듀서님들께 일단 되게 디테일하게 제가 영감 받은

0: 곳, 그 영화면 영화, 그리고 왜, 그리고 어떤 장르의 음악, 그리고 어떤 소스와 악기가 사용됐으면 좋겠고, 이 곡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고, 곡 구성이랑 송폼이 약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그리고 사진들이랑 이렇게 이미지적인 사진들이랑 드리면 1차적으로 이제 비트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이제 제가 아 이분이랑 이분이 딱 제가 원하는 걸 이해하셨다 하면 이제 딱 잡고 이제 같이 이거를 만들어 보아요 하고, 제가 이제 바쁘면은 줌 미팅으로도 하고 아니면 전화로도 하고 아니면 제가 녹음해서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1: 야, 홍은지 씨가 그러면은 싫은 소리도 꽤 잘 해야 되는 그 롤인데 하세요? 이 부분 건 아쉽게 됐어요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아 요거는 이런 부분인지 아쉬웠어, 왜냐면은 그런 거를 또 다 해야 되는 게 프로듀서잖아요. 이거는 좀 이 부분 별로니까 이렇게 좀 고쳐야겠다. 네, 그런 거 잘 하시는 거죠?
0: 엄청 잘 합니다.
1: 아, 또 현희 씨가 옆에서 봤을 때 네. 그런 거 잘해요?
2: 진짜 너무 잘하고
3: 저희 항상 쉬고 있을 때도 무태원 계속 노래를 계속 듣고 선곡하고 계속 그냥 샤워할 때도 계속 노래를 듣고
1: 진짜?
3: 수정하고 샤워하면서도 여기는 막 이렇게 막
1: 거짓말
3: 하고, 진짜요.
1: 샤워하면서 그 방수해요?
0: 제가 진짜요? 이제 진짜 이제 좀 급하거나 과할 때는 제가 진짜요? 이제 받은 데모곡 들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는데, 듣다가 근데 갑자기 이게 당장 지금 뭔가가 느껴지면은 제가 이거를 까먹을까봐 그래서 바로 물을 닦고 그래서 거기다가 메모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 부분을 이제 바로 이제 그 막 음성으로 이제 손이 젖어 있으니까 그 음성 마이크를 눌러놓고 이제 이 부분 이렇게 해서 그 텍스트화를 시켜서 바로 보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1: 진짜 상시 그 뮤즈로서의 뇌가 열려있는 분인 것 같고 이런 우무티즈를 위해서 숙소에 여기저기 녹음기를 놔요. 아무 데서 그냥 띡 누르고 그냥 녹음해버릴 수 있게. 오, 진짜로
4: 괜찮다.
1: 자, 괜찮다. 아무튼 그래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은 Solve라는 곡이고요. 일단 어떤 노래인지 이번에 좀 컨셉이 꽤 확실하게 나온 것 같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0: 저희 이번 타이틀곡 Solve는요, 일단 어떠한 장르라고 말하기에는 좀 많이 화려하고 한편의 판타지 영화 같은 노래인데요. 많은 악기들이 서로 만날 것 같지 않는 악기들도 섞여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얹어진 멜로디들도 굉장히 화려하고 반복적이지 않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 노래에 되게 일단 화려한 후렴구와 그리고 다양한 이런 벌스 구성과 그리고 이제 고음 파트들과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어릴 적부터 K-POP 팬이었는데 요즘 이제 계속 K-POP 곡들이 조금씩 짧아지고 브릿지 구간도 날아가고 이런 맞아. 아쉬움을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서 이번에 꼭 저희의 이런 핵무기 같은 현희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냥 이제 그냥 질러라 파트도 만들고
1: 질러라 파트
0: 그렇게 한번 시원하게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우리의 매력을 좀 내뿜을 수 있는 그런 화려한 노래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노래였습니다.
1: 좋습니다. 진짜 제대로 엑스러브를 즐길 수 있는 곡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멤버분들은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021님께서 10년 만에 좋아하게 된 아이돌 멋진 모습 늘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루이양 루이군님은 서브 독특하고 신선해요 라고 미리 감상평 보내주셨습니다. 김선아님, 별밤에 엑스러브라니 오늘 설레서 잠을 못 자겠어 라고 눈물 이모티콘과 함께 보내주셨고요. 자, 이제 네 분은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봉이들은 라이브 감상평과 함께 엑스레이 오빠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남겨주세요. 청해 들어도 뭐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귀여운 거 하고 계세요. 네, 전의를 다진 것 같고요.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엑스레이 오빠의 Serve.

0: 진짜 너무 매혹적이었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와, 진짜 이 스탠딩 라이브에서 이런 끼를 내보이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요. 여러분이 정말 타짜군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와, 김영준 님도 우와 하셨는데, 우와. 아니, 일단 아, 음악 너무 내 스타일이고.
1: 아, 그래요?
0: 약간 옛날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는데 롤러코스터라고 혹시 아세요?
3: 아,
0: 아세요?
3: 저는 압니다.
0: 아세요?
3: 네, 저는 압니다.
0: 롤러코스터라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국 진짜 약간 애시 재즈라는 장르 음악하는 너무 세련된 음악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분들 음악에서 느끼는 그 쓸쓸하고 세련된 느낌이 싹 나면서 야 세상에 야, 계속 저 진짜로 계속 소름 끼쳤어요. 지금 모공 완전 살아있거든요. 저? 야 지금 각종 외국어로 해외 팬들이 반응을 보내가지고 지금 다 해석이 불가능한가 봐요. 예, 네, 좀 영어 공부 좀 이럴 때를 위해서 착실히 해두시라고요. 아, 예, 예, 와우, 예, 요게 많고 X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 Everyone's dancing!
2: Everyone's dancing!
0: 아니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이 거의 없으셔가지고 우리 루이 씨는
2: 네.
0: 약간 사람 좀 약간 환장하게 하는 좀 어디서 배우셨어요? 본인이 알죠? 아 내가 좀 사람을 네. 한 몇 초면은 반항기 할 수 있다. 이거 뭐 본인에 대해서 알죠?
4: 저게 이제 그 무대 올라가면은 이제 확 와. 약간 그 무대 너무 좋아해서 와. 그래서 이제 확 눈빛도 달라지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 무용을 했었어서 그 이제 어머님께서 어머님 안무가였거든요. 아, 무용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께서 그냥 올라가서 이제 너가 프로다. 너가 표정을 확 달라져야 된다. 이제 약간 이런 거는 조금 많이 가르쳐주셔가지고
0: 깜짝 놀랐습니다. 그 흡입력이 네 분이 각

0: 색다른 매력이 나오는데 진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우리 엑스러버 하면 원래 퍼포먼스가 예술입니다. 근데 오늘은 핸드마이크를 써야 돼가지고 안무를 다 안 했어요. 요번에 이 보깅 안무. 뭐 이렇게 손을 뭐.
1: 맞아요. 맞아요.
2: 맞습니다.
1: 맞습니다.
2: 아, 맞습니다.
0: 뭐 전 잘 모르겠지만. 그 반응이 뜨겁다고 하는데 이 여러분 원래 보깅 뭔지

0: 제가 땄거든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한테 알려줬는데 그때는 저희는 진짜 다
1: 진짜?
2: 뮤비만 봐도 뮤비까지만 해도
1: 아, 근데 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0: 뮤비 보면 저희 항상 아쉬운 점 되게 많았는데 그랬다 봐야지? 보니까
3: 이렇게 되어 있어.
0: 그래서 저희 이제 연습도 많이 하고 이제 복인 수업도 받았거든요.
1: 어렵구나.
0: 이게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결처럼
1: 복인에 제일 포인트는 뭡니까? 뭘 잘해야 그 멋있는 그 되게 딱 굉장히 좀 고요하면서도 그 부드러운 느낌을 내는 포인트는 뭐예요? 코어?
2: 뭔가? 일단 복인 장르 자체가 이제 물론 엄청 강렬한 파워풀한 그런 스타일도 있지만 또 한 장르가 이제 완전 소프트한 댄스가 한 장르인데 이번에 저희 선택한 건 이제 소프트한 복인인데 여기서 이제 핸드 퍼포먼스가 되게 중요한데
1: 맞아.
2: 근데 이제 이거를 막 팍팍팍 이렇게 때리면은 이게 이제 좀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마치 그냥 물방울이 떨어진 것 마냥 조금 그냥 되게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가야 되는 마치 구름처럼 쓰는 게
0: 봤을 때 힘이 안 들어가는데 힘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는
1: 아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되죠? 코어?
3: 코어도 그렇고
0: 안에
4: 완전
0: 이렇게 숨
1: 여러분들
0: 우아하게 해야
4: 된다.
2: 모든 앵글
1: 횡격막에 힘 딱 주고요 여러분들. 네. 올더타임님이 복잉 배우기 비하인드 궁금해하셔서 조금 물어봤지만 우리가 듣는다고 알겠습니까만은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니까요 엑스러브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문자와 미니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초대석 K-POP의 판도를 뒤집고 있는 젠더리스 그룹 엑스러브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팬분들, 아, 여러분들 단단히 걸리셨는데요. 지금 좀 전에 네 분 지금 각자 끼 부리는데 특히 지금 보니까 루이, 나, 아나인가요? 네, 두고 계시는데 나 팬한테 부리는 끼 중에 제일 농도가 높은 거를 진짜 루이 씨한테 특히 봤어요. 다른 분들은 되게 귀엽게 하는데 진짜 그렇게까지 치명적으로 하면 잠은 어떻게 자라는 거죠?
2: 와, 괜찮다.
1: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와, 진짜
3: 자지 마요.
1: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자, 젠더리스 그룹 엑스러브를 향한 멋진 또 사연인데요. 4416님이고요. 출장 중에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엑스러브와 조우했습니다. 제 나이 60이 넘었는데 엑스러브 멤버들의 의식과 음악에 대한 열정 그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엑스러브의 팬입니다. 와. 아,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이 엑스러브를 조금 알아가면서는 이렇게 내가 나이가 들면서 좀 이렇게 뇌 안에가 뻣뻣해지거든요, 생각이. 그게 좀 더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에 반했다라는 것도 좀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고요.

5739님은 이번 앨범도 전곡 너무 좋아요. 소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곡이 다 좋다는 우리 엑스러브의 새 앨범. 지금부터는 수록곡 같이 들으면서 좀 더 얘기 나눌게요. 별밤에서 얘기 나누고 싶은 곡들 세 곡 골라와 주셨는데 첫 번째 곡 들려주시죠.

0: 완전 또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의 매력을 보여주죠. 힙라는 곡이고요. 이게 유닛곡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누구의 유닛곡입니까?
1: 저와 현희 형의 유닛곡입니다.
0: 아, 맞네. 딱딱 둘일 것 같아요.
2: 네, 좋았습니다.
0: 그래요. 앨범 구성할 때부터 이건 아무튼 또 이 프로듀싱은 작사는 세 분 다 참여하셨지만 프로듀서가 먼저 이렇게 둘이 유닛을 좀 시켜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3: 맞아요. 저희가 그 해외 공연 돌면서 저희가 이제 곡수가 많지 안 왔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끼리 유닛 무대로 다른 선배님들 노래를 커버를 하고 그렇게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참에 그냥 우리의 유닛 무대를 그냥 우리 곡으로 해보자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0: 아, 우리 안에서 유닛 하는 거 너무 멋있는 아이디어예요. 오무티 씨는 어릴 때부터 좀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남달랐나요? 좀 약간 네. 독특한 아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3: 네.
0: 어떤 식으로?
3: 좀 많이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심지어 한참 클 때까지도 제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엄마도 맞다고 계속 해주셔가지고
0: 진짜일 수도 있죠.
3: 네, 그래서 계속 엄마가 맞다고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고 그래서 저는 약간 뭐랄까 어릴 때 약간 되게 갇혀 사는 분들 보면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냐 하면서 어린 우무티가 그렇게 좀 네 그런 적들이 많았어요.
0: 우린 풀어줘야 다 살다 보면 자꾸 갇혀요. 근데 진짜 외계인들 같긴 해요. 약간 제가 아까 광고 나간 동안 얘기했는데 딱 이제 판타지 게임 속 캐릭터들 누가 봐도 네. 나중에 엑스러브 게임이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요 노래 이제 그 하는데에 두 멤버들은 이게 그룹으로 퍼포먼스 할 때와 달리 조금 더 파워풀하거나 어떤 다른 매력으로 탁 이렇게 모드가 바뀔까요? 스위치가?
1: 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네. 생각해요? 딱 이번에 나는 어떤 나다?
1: 우리 듀엣 곡 할 때는 약간 멋을 보여주는 느낌을 좀 더 센 것 같은데 우리 엑스러브 전체로 할 때는 아름다움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우리 듀엣 곡 할 때는 멋을 조금 더 집중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정확하네요. 와, 그게 또 자유자재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도 엑스러브만이 또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일 것 같아요. 현 씨는 어때요? 난 여기서 좀 그룹에서 할 때보다는 조금 색다른 멋. 그게 어떤 멋일까요?
4: 아, 저는 조금 더 무게감을 조금 더 묵직하게 이 노래에서 들려고 했고요. 조금 더 눈빛부터도 약간 조금 더 약간 매섭고. 약간.
0: 진짜 매섭게 완전 달라지네요. 눈 이렇게만 해도 네. 왜냐면 현 씨가 눈 있고 외국인 같이 눈썹이랑 눈 사이가 이렇게 좁은 거 있잖아요. 외국인들 눈이 그렇거든요.
4: 네.
0: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확 달라진다.
4: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땡큐.
0: 크게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팬들이 보는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4: 맞습니다.
0: 어떻게 현 씨랑 그리고 두 분이서 할 때 요거 하는 둘이가 더 좋다라는 반응과 뭐 그런 게 혹시 따로 있나요? 요거 하는 거에 대한 유난한 반응.
1: 근데 다 좋아해 주셔서 네.
0: 다 좋아하긴 뭐.
1: 계속 다양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도 너무 재밌고 네, 무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리고 두 분 여기서 가사에도 참여하셨던데 재밌었어요? 작사 참여하는데 어땠어요? 프로듀서가 또 시켰나 봐요. 가사 참여하라고 맞아요?
3: 아니 처음에는 현이가 원래 이제 자기가 꼭 한번 제가 작사를 하는데 자기가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나도 뭐 그 전문적인 것보다 느낌대로 하고 있는 거라서 알려줄 수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해봐 그러면 그냥 해보고 채택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해봐
0: 그치.
3: 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썼는데 거기서 이제 뭐 하루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자기 파트를 좀 하고 했는데 전체 전반적인 건 다 현이가 좀 크게 다 했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조금 그 주제 선택과 이제 이 전체적인 틀만 잡았고 최종 컨펌만 했을 뿐이지 거의 다 본인들이 그렇게 완성한 거라서
0: 야, 또 우리 프로듀서 우무티가 나머지 멤버들도 이렇게 이 참여형 아티스트로도 육성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까지 혼자 샤워하다가도 곡 쓰고 이렇게 살 수 없어요.
3: 맞습니다.
0: 네, 이게 좀 나눠 가져야 됩니다.
3: 같이 합시다.
2: 같이 합시다. 같이. 네. 루이도 화이팅. 루이도 노력할게요.
4: 화이팅.
0: 루이도 다음에 방문할 때는 루이의 또 가사 비하인드 꼭 듣고 싶고요.
2: 저 열심히 하니까 단어라도 넣을게요.
0: 카트님이요. 힙스 내 최애라고 하루랑 현이 진짜 멋있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들려주세요.

0: 딱 누구 유닛인지 여러분들 저 느낌이 옵니다. 엑스탄시라는 곡이고요. 우무티 그리고 루이의 유닛 곡입니다. 아 이제는 저도 이제 느낌이 오네요. 딱 이거는 두 분 엘프족들. 게임에 이제 엘프라고 하거든요. 약간 요정. 엘프를 맡고 있는 우무티 그리고 루이 유닛인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당연히 우무티 씨 아이디어로 출발했을까요?
1: 네.
0: 어떤 느낌을 해야겠다, 작정하고 뭔가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1: 이번에는 사실 타이틀곡 만들면서 함께 만들어진 노래였는데요. 이 곡 자체를 무조건 유닛곡으로 하겠다는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타이틀을 만들면서 이렇게 두 개 서브랑 이 곡이 같이 뽑아진 상황이었고 그냥 저랑 루이는 뭔가 이번 타이틀곡에 저는 안무 장르를 보깅으로 처음부터 잡았기 때문에 이 무드를 조금 가져갈 수 있는 곡으로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이 노래가 탄생해서 이 노래를 원래 이제 단체곡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이 곡은 약간 완전히 저와 루이가 한번 쫙 꽃 피우듯이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냥 뒤에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0: 아 그래요. 완전은 이제 진짜 한 앨범에서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맛볼 수 있나 싶을 만큼의 조합인데요. 이렇게 이 멤버들을 탁 이렇게 저렇게 조립을 해나가는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딱 어울리는 곡도 잘 뽑아내는 것 같고 헬레나님께서요 My ears are so proud. 내 귀가 너무 자랑스러워라면서 네, 뭐 엑스러브가 아닌 본인의 귀가 자랑스럽다라고 예,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그 보깅 아까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 4부로 넘어왔었는데 두 분이 그래도 조금 더 보깅은 좀 더 강한가요? 어때요? 왠지 느낌은 엘프 둘이서 보잉이 더 강할 것 같고 이쪽으로 힙합 간 그런 폼이 더 나는 것 같은데 어때요?
1: 근데
0: 그렇지도 않아요.
1: 지금 이 착장이 방금 그 힙한 유닛곡을 지금 우리가 유닛곡 상태로 지금 와서
0: 그런
1: 한데,
0: 거죠.
1: 근데 저희가 타이틀곡 할 때 여기 이거 하루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보깅 그리고 현이도 약간 뭐야? 처음에 할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현이가 뭔가 이렇게 유연하고 섬세한 춤을 많이 춘 걸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아니에요. 되게 잘해요. 되게 잘해요.
0: 조금 이 움직이는 라인들이 좀 남다르긴 하고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약간 팔 조금씩만 움직여도 이게 이 팔들이 완벽하게 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이 근육 이 선이 쫙쫙 보이잖아요. 그거는 이 그만큼 근데 여기 이것보다 더 커지지도 않고 하지만 어느 정도 라인 잡혀 있게 그게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딱 엑스러브로서의 몸을 관리하는 그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한 명이 갑자기 벌크업을 한다고 너무 스키니해진다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비주얼이 중요해서.
1: 일단 네타 추구미 자체가 벌크업 스타일이 애초에 아니었던
0: 아니 갑자기 것 같고. 한 명이 막 이만하게 막 마동석 돼서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 아 근데 오, 이제 선배님. 그것도 만약에 본인의 선택이라면
0: 확인하게.
1: 그건

0: 는 터치할
1: 하긴.
0: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입고 싶은 옷들이 보통 다 좀, 왜냐면 저희가 입고 싶은 옷을 딱히 젠더를 정하지 않고
1: 그치.
0: 이제 입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들이 막 이제 다양하고 되게 작은 옷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핏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몸 상태가 딱 제일 적당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 모두가 운동하거나 이렇게 할때 목표도 벌크업 노 그리고 다이어트 노 그냥 유지인 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와, 그치, 넷이 약속한 듯이 선들이 다 패션 모델들처럼 너무 예뻐가지고. 보깅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그런 또 컨셉이 된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곡또 들려주세요.

0: 곡은 완전 다크 엔젤 같은 느낌인데요. Back to Back 이라는 곡이고요. 곡 소개로는 서로가 함께 할수록 더욱 빛나는 엑스러브만의 케미와 시너지가 담긴 곡이다 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 프로듀싱을 했길래 이렇게 곡 소개가 나왔을까요?
1: 일단 이 곡도 굉장히 저는 이제 저희 이불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타이틀 할 정도로 좋은 노래라고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사실은 방금 들어보셨던 것처럼 타이틀곡은 썰브고 약간 복인과 화려함이 강조되는 노래고 그래서 그거 이어진 무티랑 루이의 그 분위기에 이어진 이제 2차 듀엣 곡이 있고 이제 백투백이라는 이 힙합 베이스에 좀 묵직한 노래가 있다면 단체로 그걸 바이브를 이어나가는 이제 힙스라는 듀엣 곡이 있는데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지금 가만히 듣는데 좀 독특한 악기 소리도 들려요.
1: 네네. 여기서 이제 살짝의 약간 깔린 오리엔탈 사운드가 있긴 한데요. 근데 이거를 뭔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넣었다기보다는 초반에 이 곡을 작곡가님이랑 함께 했을 때 일단 초반부터 작곡가님이 주신 데모 곡에 있었는데 어허. 제가 이제 듣고 되게 신기하다. 되게 힙합 곡인 줄 알았는데 은근 배경 사운드가 되게 약간 매혹적인 느낌도 맞아. 주네요 하고 그래서 그래요? 이걸 근데 지금 마음에 드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요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멜로디만 조금 잘 바꿔보자 해서 멜로디 작업만 열심히 집중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되게 오묘해진 새로운 곡이 뽑아진 거죠. 초반엔 진짜 엄청나게 힙합 곡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멜로디도 다시 바꾸고 멜로디컬한 부분도 넣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독성 있는 노래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0: 그 이 훅이라고 하죠? 백 투 백 투 백 투 이 훅을 혹시 관여하셨나요?
1: 네, 저희가 이제 역시. 초반에 다른 훅이었는데 저는 이제 계속 그때 이 곡은 제가 봤을 때 후렴 때는 계속 사람들이 한 번 듣고 잊지 못할 그런 반복적인 단어랑 사운드가 없으면은 아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심플하고 그냥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하다가 한 여러 방안을 좀 주고받고 해서 이게 제일 발음도 그렇고 그 멜로디도 그렇고 수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번에 그냥 이게 나와서 이거다 하고 그냥 그렇게 정했었어요.
0: 너무 신기한 게 보통 이제 아티스트가 프로듀서를 겸하고 있는 경우엔 특히 이렇게 굉장히 좀 예술적인 편인 그룹인데 이 대중성에 대한 그 집착은 이게 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무티시아 또 그게 굉장히 이 제작자로서 마치 자기 사비 드린 것 그 사업처럼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마치 환생한 제작자인가. 전생에 제작을 해서 내가 다음 생엔 직접 아이돌이 될 거야.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감각이 밸런스가 굉장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직 다시 태어나게 해줬어.
0: 그런가 봐.
1: 아직 약간 저는 최대한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추상적인 아이였어서 많은 아트나 이런 좋아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좀 많이 앞섰었어요.
0: 그래서
1: 제가 어릴 때 연습생 할 때는 주변 회사 그런 직원분들이나 관리자분

0: 사람들은 무티 이거는 지금 너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모른다, 이해를 못한다. 그리고 이게 솔직히 너만 멋있는 걸 수도 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해외 가야지. 그거 아 지금은 안 된다. 아이돌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많은 피드백들을 받았었고 그래서 저 그래요. 그렇구나 하고 제가 좋아하는 옷이나 막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 시대랑 맞지 않아. 지금 그거 그리고 너가 지금 보이그룹 연습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아무도 안 해. 약간 이런 거절과 약간 그런 것들 많이 당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너무 저는 특이한 거를 좋아하는 건가? 근데 나랑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나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찾아진 거는 좀 이제 제가 아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건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이걸 시작했을 때, 여기서는 근데 너무 나만의 플레이와 나만의 세상에 빠지면은 이거는 또 다른 길일 것 같아서 중간을 잘 찾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음악은 무조건 좀 사람들한테 새로운 걸 소개하되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 것들로부터 쭉 계속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의 그 미학 자체가 좀 많이 난해하고
1: 새롭죠.
0: 좀 새롭고 어렵다 보니까 음악까지도 그렇게 접근하기 힘든 음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진짜 대단하군요. 예, 여러분들은 10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중심, 어디서도 최근에 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오래 활동한 뮤지션들도 갖기 힘든 이 너무 단단하고 거의 정답에 가까운 그런 중심을 갖고 있어요. 예, 하나 정답이 딱 하나가 있다면 진짜 딱그 얘기하신 그 부분인데 그걸 잡기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와, 진짜 그냥 신비롭기만 한게 아니라 이 프로듀서의 정체성까지도 신비롭습니다. 저도 진짜 너무 놀랐고요. 아, 그래요. 진짜 너무 얘기가 할게더 많은데 다음에 또 놀러 주세요.
2: 그럼요.
3: 네. 불러 초대받은 해주시면 초대받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우리 현희 씨가 그래도 약간 그래도 인간적이라서 좀 다행이다. 나 약간 이렇게 보다가 약간 요정들 같다가 현희 씨 말할 때마다 그래도 남동생 같아. 느낌 엄청 놀래요.
2: 잘한다.
1: 장난꾸러기 느낌 확 들어오는 게. 자, 알리비 ALEEBL님께서 정말 사랑해요. 칠레에서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아까 그리고 저희는 부부가 같이 팬이라는 분도 사연 왔었어요. 40대인데 이불이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진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또 연령대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받으실 것 같고 저는 앞으로 팔로우업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또 팀을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짧게라도 이게 일단 활동 계획은 우리 우무티 씨가 남겨주시고 인사말 짧더라도 한 분씩 꼭다 남겨주세요.
0: 네. 저희가 이번에 뜨끈뜨끈한 저희의 미니 2집 아이갓으로 컴백했는데요. 저희 이번 앨범 정말 저희가 많은 사랑을 담고 많은 열정을 담고 만든 앨범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꼭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안에 정말 보석 같은 노래들이 너무 많고 타이틀이 뭔지도 알기 힘든 저희의 심장 같은 앨범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봐 주세요. 저희의 무대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4: 저희 엑스러브가 진짜 정말 디테일 많은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많이 보시고 퍼포먼스 버전도 많이 보시고 음방 버전 많이 보시고 모든 영상 다 찾아보고 보시면은 디테일 하나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만관 사랑해.
5: 멤버들도 똑같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김이나 작사가님의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으면서 커온 세대인데요. 진짜 너무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로 이끌어준 우리 이불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별밤에 진출했어요. 고마워요. 네, 모두 모두
1: 감사합니다.
5: 좋은 밤 되세요.
1: 자, 하루 씨.
6: 네. 오늘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장소에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와주신 이분들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남은 무대들, 활동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여러분들 시간 딱 맞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긴 얘기는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7: 우리 조금만 더 놀다 가요.
8: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1일 화요일 방송 마칠 시간인데 아, 제 시간 너무 빠듯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 계세요. 이규리님이 마스터피스도 진짜 좋아요 해주셔가지고 엑스러브의 이번 앨범 수록곡 마스터피스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기술의 김창훈, 명혜승,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여러분들은
9: 지금까지
10: 엑스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8: 우리는 내일 마저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전주미입니다. 아이오아이의 신곡 갑자기에 가사를 쓸 때 멤버들에게 지난 10년간 뭘 느꼈는지 물었어요. 공통적인 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멤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막혀있는 도로 위 수많은 차 중 하나라는 가사를 완성했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한 발짝 멀리서 나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보면 그 고민이 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짐도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0: 9시 57분입니다.
1: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0: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2: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3: 에드블루 블루웨일.
4: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5: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4: 에드블루 블루웨일.
6: 금성 ENC.
7: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돌아온 여름이 반가우신가요?
0: 아, 반갑다 말고 두렵냐고 물어봐 주실래요?
1: 어허.
0: 올해 여름 벌써부터 더위가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저도 시작부터 너무 두려워서 두렵냐고 물어봤네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름이 반가운 이유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있죠.
0: 그쵸, 물놀이? 뭐 수박?
1: 으흠.
0: 복숭아?
1: 아우, 그리고 이 에어컨 빵빵한 스튜디오, 겨울에 헤어졌는데 다시 만난 이 여름이 얼마나 반갑습니까?
0: 맞네요, 그렇네요. 여러분도 다들 반가운 거 맞죠? 완벽한 여름이었다를 만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1: 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친친방의 믿을 구석 크래비티 원진이고요.
0: 저는 친친방의 빛 크래비티 형준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2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1월에 DJ에서 6월에 DJ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의 송디 크래비티 형준
0: 함디 원준입니다. 아, 정말 진짜 이 뭔가 본가에 온 듯한 이 느낌, 정말 고향으로 돌아온 이 기분, 그쵸?
1: 그쵸, 뭔가 할머니 집 온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1: 네, 어떻게 지냈는지 또 실시간으로 네.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우리는 어떻게 지냈는지.
0: 뭐 그 사이 저희 이제 또 활동도 있었고요, 그쵸?
1: 그쵸. 그때 1월이었으니까 2월에 팬콘도 상황이 잘 마무리했고.
0: 맞죠, 맞죠.
1: 팬콘 컴백도 해가지고 저희 한번 왔었고.
0: 그쵸, 그쵸, 그쵸.
1: 네, 돌아온 소감이 어때요?
0: 아, 일단은 진짜 정말 너무 이 시간이 그때 너무너무 소중했고 너무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이라고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깜짝같이 다가온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뭔가 이거를 두 번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 할 것 네. 같았어요.
0: 아, 진짜요?
1: 사실 네. 오. 이거 그냥 한 말이고 네. 뭔가 하면 또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 당근팬도
0: 그러니까
1: 꾸준히
0: 우리 계속 들고 있었어.
1: 들고 있었습니다.
0: 그때 이별 선물로 받았었던
1: 맞아요.
0: 이름표랑
1: 네 보내주셨는데 또 5274님께서 송디 함디 계약 축하해 보고 싶었어라고.
0: 아,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1: 네.
0: 또 서영님께서는요, 여름과 함께 함디 송디가 찾아왔네요. 한껏 상큼해진 것 같아요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1: 아,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마 처음은 난장판일 거예요. 사실
0: 그쵸. 다시 좀 기억을 네. 되새김질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감자조림님께서는 네. 함디 머리에 기염 묻었어요. 도대체 어디요?
0: 여기. 제가 아. 이름표를 머리에다가 달아놨어요. 아. 짜잔. 귀엽죠?
1: 네. 네, 노희라님께서 송디 스카프는 액착 스카프인가요?
0: 그러게요. 이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1: 아, 굉장히. 오랜만에 그냥 좀 꾸며봤어요. 친친라 온다고 해가지고.
0: 어허.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친친방에 컴백하면서 네. 여름이 반가운 이유가 뭔지 물어봤었잖아요.
0: 네네네.
1: 함디는 뭐 있어요?
0: 저는 여름이 반가운 이유, 여름 굉장히 일단 개인적으로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물놀이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1: 아, 근데 저는 함디가 물놀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오, 왜 못 보셨지?
1: 뭐 항상 해외에 가면 네. 사실 호텔 수영장이 늘 있잖아요.
0: 아, 그쵸, 있죠.
1: 한 번도 오시지 않으시는 분이어가지고.
0: 네? 그런가요?
1: 네, 저랑 태영이만 맨날 수영을 하지.
0: 어, 그랬나?
1: 네, 물놀이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말만 수영 잘한다고 하지 뭐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0: 네, 옛날에 수영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1: 그럼 이번 여름에 보여주시는 건가요?
0: 아, 그쵸, 한번 가죠. 좋아요,
1: 아,
0: 좋아요.
1: 네, 알겠습니다.
0: 송디는 혹시 여름이 반가운 이유 있어요?
1: 저도 사실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통영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통영의 막내 아들이죠. 또 허경환 선배님 계시고
0: 네네네.
1: 또 축구 선수 김민재 선수님 계십니다.
0: 네.
1: 네, 막내여가지고
0: 짱짱하네 라인업.
1: 네, 라인업이 짱짱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물놀이죠.
0: 허경환, 김민재, 송영준, 렛츠고.
1: 렛츠고.
0: 렛츠고. 좋습니다.
1: 렛츠고. 네.
0: 저 2981님께서는요, 물복 먹을 수 있는 여름 최고라고. 아, 이것도 맞죠. 복숭아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물복 파예요, 딱복 파예요.
1: 아, 저는 그래도 먹는다면 물복이요.
0: 아, 그쵸, 물복이죠. 여러분 혹시 딱복 파 계세요? 나 근데 진짜 딱복 파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1: 어, 밖에 작가님 두 분이 다 딱복 파라고 하세요.
0: 아, 진짜요? 어, 너 어떻게 딱복 파지? 딱복 파가 약간 달달한가?
1: 아, 오랜만에 왔는데 갑자기 멀어질 것 같은
0: 벌써부터 멀어진 느낌.
1: 아, 또 이가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0: 아, 이가 건강을 느낄 수 있다. 어허. 물복 먹으면은 잇몸이 건강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잇몸과 그냥 이천장으로 그냥 뭉갤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물복이 맛있는데 아무튼.
1: 네, 5474님께서
0: 네.
1: 여름만 다가오면 더워서 성격부터 매우 나빠진다는 거 나쁜가라고 하시는데 그쵸
0: 이 불쾌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 하면은 살결만 맞아요. 닿아도 진짜 짜증나잖아요.
1: 진짜 짜증나죠.
0: 짜증나요?
1: 네, 짜증나죠.
0: 여름만? 그 여름만 피하면 돼요?
1: 저는 여름이 제일 짜증나요.
0: 아, 그래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1: 저는 겨울도 짜증나고요.
0: 아, 네.
1: 네, 가을도 짜증나고 봄도 짜증나니까 주의해주세요.
0: 일단 알겠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사실 이걸 기다리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1월 방송 중에 약속을 하나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핑퐁즈 듀엣 무대를 보여주겠다. 올 여름이 가기 전에 라고 했는데 벌써 여름이 왔거든요. 듀엣 어디까지 왔죠, 송디?
1: 거의 다 왔죠.
0: 아, 거의 다 왔어요?
1: 네, 사실 거의 다 왔는데 네. 뭐 그냥 저는 좀 더 빨리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네. 우리 원진 씨가 노래를 끝까지 안 듣고 있다가
0: 네.
1: 네, 최근에 들어가지고
0: 아, 네네.
1: 거의 다 왔습니다.
0: 아, 거의 다 왔다고 합니다.
1: 네.
0: 여러분.
1: 그리고 사실 이제 여름 시작이잖아요.
0: 네.
1: 저희가 친친방 진행하는 한 달 동안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지 모른답니다. 그렇죠?
0: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핑퐁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연도 많이 남겨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저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연습했었죠. 네. 자,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0: 자, 그럼 저희는 광고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신체방과 함께하는 광고주 친구들 출석 부를게요.
1: 3일 제약,
0: 해리즈 하보해,
1: 오뚜기 카레,
0: 미분당,
1: 환인 제약.
0: 이상 출석 체크 완료.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만.

반지착.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볼게요.
0: 하루 언박싱. 자, 8683님입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화요일이다. 하하하. 함디 송디와 여름의 시작을 함께 하게 되었고, 함디 복귀 축하 기념 정수빈 선수가 홈런도 쳐줬고, 중엽시대도 재결합하고, 내일 늦잠도 잘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화요일. 하하하. 라고.
1: 오호, 시작이 좋네요.
0: 좋습니다.
1: 네, 5274님께서 6월에 새로 만나서 반가워요 송디 함디. 저는 그 사이에 중학교 1학년 담임이 되었어요. 중1 아기들 너무 귀엽고 귀여워서 참 좋아요.
0: 아, 좋습니다. 자, 2553님께서는요 오늘 학교에서 반대항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선수로 출전하지는 않지만 친구들을 열심히 응원했답니다. 친구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더 긴장되더라고요. 목이 쉴 정도로 응원한 덕분인지 저희 반이 5강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직접 뛴 건 아니지만 친구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두 분도 누군가를 응원하다가 본인이 더 긴장했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친구들이 남은 경기에도 힘낼 수 있도록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의 신청곡은 크래비티의 점퍼 추천합니다. 함디 송디 6월도 잘 부탁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호호, 일단은 5강 진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오호. 사실 저희도 네. 누군가를 응원하다가 긴장한 적이 있잖아요.
0: 아, 엄청 많죠.
1: 원진 씨는 아무래도 야구에
0: 아, 그쵸, 그쵸.
1: 또 진심이기 때문에 네. 뭐
0: 네,
1: 최근에도
0: 매 순간,
1: 응원하고 있죠 열심히.
0: 네, 지금 최근에도 역전 말로 홈런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수빈 선수가 요새 정말 이 홈런 페이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1: 네.
0: 지금 최근 4경기 3개의 홈런을 치고 계셔가지고요.
1: 네, 원진 씨가 말레이시아로 네. 한국에서 멀리 가니까 잘하더라고요.
0: 그래도 오늘도 그래도 홈런 치셨어요.
1: 가까이
0: 오늘도.
1: 오니까 네. 다음에는 홈 경기장 가서 네. 해도 또 이기면 인정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네. 꼭 직관 갔을 때 홈런 하나만 쳐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빈 선수님.
1: 네, 그러길 바라고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가려고 하는데요.
0: 네, 2553님의 신청곡이었죠. 크래비티의 점퍼 듣고 올게요.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2553님이 신청한 그래비티의 점퍼 듣고 왔습니다.
1: 네, 1102님께서 콘서트 하자 너무 좋아 무한 점퍼 가자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들으니까 또 신나네요. 그렇죠? 얼른 그쵸.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장혜수님께서는요. 네. 점퍼가 은근 여름곡으로 찰떡인 거 아세요? 오. 뭔가 더워서 땀나고 힘든데 열정이 넘치는 곡이라 점퍼 들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1: 안 그래도 또 이번 말레이시아 행사에서 네. 마지막 곡이 점퍼였잖아요.
0: 그렇죠. 마지막 곡이 네. 점퍼였는데 정말 네. 죽을 뻔했어요.
1: 아우, 저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말레이시아가 그래서 근데도 점퍼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말레이시아 그때 계셨던 팬분들께서 너무 잘 즐겨주셨어가지고 네. 네, 너무 좋았었습니다.
0: 네, 뮤님께서는 그니까 한국에서 또 점퍼 해주세요 제발이라고.
1: 아, 그래서 또 오랜만에 또 콘서트에서 꺼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또 드는.
0: 아, 근데 저는 무한 반복은 반대파.
1: 아, 왜요?
0: 아니 무한 반복 한 세 번까지 네. 인정. 근데 네. 30분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날 이 키로가 빠졌어요.
1: 진짜요? 좋은데요?
0: 좋은 거.
1: 좋은데요?
0: 좋은 거죠. 네. 네. 뭐 아무튼 네, 또 하게 된다면 꼭 와주시길 바라고요.
1: 네, 하루 언박싱이 하루 언박싱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식품에서 36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만나볼게요. 이정현님께서 역시 한 달 해봤다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 그런가요?
1: 되게 어디 분석 데이터 약간 연구원 마냥
0: 그러니까요.
1: 지금 역시 한 달 해봤다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 너무 좋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약간 너무 좋습니다. 자, 5273님께서 근데 송디 벌써 힘든가요? 당근은 흔드네요 라고.
0: 힘들진 않고 네. 사실 이 저는 저희가 집에서 당근을 챙겨왔습니다.
1: 아, 네,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제 작가님이랑 피디님께서
1: 새로운 당근을
0: 정말 많이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완전 당근 천국이에요.
0: 그래서 뭘 손이 심심해서 들면 다 당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 기는 안 빨렸습니다, 다행히도.
1: 괜찮죠. 아직 뭐 네. 게스트들이 또 안 계시니까요, 그렇죠?
0: 그렇죠. 근데 이따 장준이 형 오면 모르겠긴 한데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1: 좋습니다. 자, 8236님께서는요 따끈한 어제 일이에요. 친구랑 약속을 잡을 때마다 항상 제가 친구 집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친구는 저희 집 쪽으로 안 와요. 친구가 배려 안 해주는 모습에 서운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0: 저는 네. 그냥 여기서 만나자. 그러니까 전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1: 아, 그쵸, 그쵸.
0: 그냥 뭔가 음흠. 내 쪽으로 더 가까운 데도 아닌 상대 쪽에도 더 가까운 데가 아닌 그냥 딱 중앙에 여기서 만나자 하면 그냥 네, 근데 사실 또 이런 거 뭔가 얘기하면 좀 뭔가
1: 네. 약간 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네. 친구한테 이런 거 얘기하면 네. 좀 너무 좀 그렇죠. 뭔가 속 좁아 보이고 뭔가 쪼잔하고 그런 기분 들잖아요.
1: 약간.
0: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원진 씨는요?
1: 약간 제가 8236님이라면은 뭔가 모르겠어요. 약간 이게 어쨌든 8236님이 가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거를 말하기 좀 애매하네.
0: 왜요?
1: 아무튼 약간 이 뭔가 나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안 해주지를 그냥 애초에 안 바라시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
0: 아, 그쵸. 뭔가 바라고 네. 한 행동이라면
1: 그쵸.
0: 얻었을 때 서운한 감정이 그쵸. 더 커질 수 있으니까
1: 그쵸.
0: 바라지 않고 하는 행동이
1: 차라리
0: 더 좋겠다.
1: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 가주는 사람이야 라는 그 자부심을 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0: 이야, 좋네요. 네. 다음에는 네 잘
1: 한번 형준이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만나자 했을 때 네. 그때 진짜 친구가 아 근데 나 거기까지 가긴 좀 그런데 라고 하면 그때부터 얘 봐라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나는 되게 착한 친구, 난 되게 멋진 사람, 자부심을 좀 더 느끼고
0: I'm queen, I'm king
1: 네. 약간 그런 느낌.
0: 네, 비모님께서는요 네. 아예 둘 다 먼 곳에서 만나버리자.
1: 차라리 솔로몬으로 그냥 네. 어디 그냥 멀리 그냥 좋습니다. 자, 013232님께서는요 아침부터 머피의 법칙처럼 모든 게 꼬이고 팀장님한테 혼나고 언니들 눈치 보느라 자존감이 바닥 끝까지 떨어졌는데요 아파트 돌담 속에 아기 고양이들이 요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 엄마는 무서웠지만 서로 뒹굴뒹굴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기분까지 좋아졌어요 라고 사진까지 또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아이고. 아기다. 너무 아기 고양이다 정말.
0: 정말 귀엽네요.
1: 너무 귀엽다.
0: 아니 근데 아침부터 또 상 뭐지 모든 게 꼬이고 하면
1: 그러니까.
0: 정말 지치는데
1: 그쵸.
0: 그래도 이런 거 보면서 힐링을 하니까 다행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원진 형도 오늘 처음 오랜만에 하는데
1: 네.
0: 말이 많이 꼬이잖아요.
1: 아, 네.
0: 원래 인생은 꼬이는 겁니다.
1: 맞아요. 말이 많이 꼬여가지고
0: 네, 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1: 네,
0: 하면서
1: 이거.
0: 또 힐링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1: 좀 이따 장준 형이 좀 이런 아기 고양이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좋네요.
1: 네, 좋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 형 보고 있네요.
0: 네, 이주현님께서는요.
1: 네?
0: 한디 오빠 감기는 좀 괜찮아졌어요?
1: 아, 많이 괜찮아졌고요. 지금 이제 거의 다 나아가지고 기침만 조금 하고 있는데 예, 네. 열심히 참으면서 좀 말하고 있다 보니까 더 꼬이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0: 시원하게 네. 하셔도 돼요, 중간에.
1: 아, 알겠습니다.
0: 마이크에만 대지 마시고
1: 네, 알겠습니다.
0: 하시면 제가 잘 진행해볼게요.
1: 좋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이제 K-POP 능력평가 이어집니다.
0: 네, 2026년 화제 재결합 반열에 합류할 저희 중엽시대의 중심이자 예능 멤버죠.
1: 네.
0: 골든차일드 장준영과 함께 돌아올게요.
1: 자,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내일에서 기다릴게. 키키의 댄싱 얼론.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부터 K-POP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 Listen and repeat.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0: Hey, don't be shy. Look at the sky.
1: Alright, 시작해볼까요? K-POP
0: 능력 평가.
2: K-POP계의 1타 강사
0: 진진방의 신의 한수
2: 왔다 내 회초리
0: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중엽시대 깔깔 웃음을 담당하는 개그짱 골든차일드 이장주 씨 어서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예예예.
0: 롱타임 노스. 롱타임 노스.
1: 아, 롱타임 노스. 아, 정말 수많은 DJ분들이 네. 오시었다가 가시고 했는데
0: 네네네. 네,
1: 우리 또 다시 돌아오셨네요.
0: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2: 왔죠, 왔죠.
0: 네.
2: 너무 그리웠어요.
1: 네네네. 저도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0: 저 그리셨나요?
1: 아, 그럼요.
0: 아, 네. 기분이 또 좋아지네요.
1: 네.
0: 좋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장준 형은요?
1: 저요?
0: 네.
1: 어, 저 일단 실밥을 뽑았고, 아, 제가
0: 네. 네.
1: 뭐 제주도에서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바닷가에서 자빠지다가 네. 네. 다쳐가지고 실밥도 뽑고
0: 네. 네.
1: 이제 뽑아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0: 아, 좋습니다.
1: 2주 만에 이제 완벽한 발바닥으로 걷다 보니까
0: 아, 네.
1: 아직 약간 조금 이제 걸음마 뗀 느낌이어 살짝 조심이 댕깁니다.
0: 좋습니다. 2890님께서 네. 장준 상무님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하려고 했냐면 장준 선배님과 형에서 꼬여가지고
3: 네. 아, 그래서 상무님
0: 장준에게 됐었어요.
2: 아, 그러면 여기서 호칭을 좀 정하고 가죠.
0: 네.
2: 장준 형.
1: 아, 완전.
0: 아, JJ JJ.
2: 아, JJ.
0: 아, JJ. 아,
2: 뭐 장스타.
1: 아, 예예예. 예, 예. 뭐 예. 편안하게.
0: 장프로 뭐 뭐.
1: 어, 완전 편하게. 예, 예.
0: 좋습니다.
1: 장씨 뭐 이렇게 해도 되고.
0: 어, 장씨.
1: 전 다 편합니다.
0: 좋습니다.
1: 이렇게 아, 또 저희가 네. 그때 중엽시대라는 이제 구름명까지 만들었잖아요.
0: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2: 우리는
0: 중엽시대.
2: 앞으로도
0: 중엽시대.
1: 이렇게 또 잘 네. 지내고 있는데.
0: 네네네.
1: 우리 어떻게 시대 대표님 잘 지내시나요?
0: 아빠 잘 지내고.

0: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중엽 대표님은
2: 아 중엽 어 잘 지내요. 네.
0: 아 진짜
2: 네. 네. 중엽 씨도 잘 지내시고
0: 네네 네.
2: 아시래 네. 대표님도 잘 지내시고 네. 네. 대표님 네. 뭐 최근에 봤어요.
0: 아 그래요?
2: 요새 다이어트를 많이 하셨어요.
0: 아 네.
2: 그래도 머리도 길리고 계시고
0: 시사 사장님은 좀 살 좀 찌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 저희 사장님이요. 네. 아, 잘 모르겠네요.
0: 보셨을 때 항상 너무 마르셔가지고.
1: 네 환영 문자 만나볼게요. 네. 0685님께서 중엽 시대 다니고 내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아 이런 이거 몰라요?
1: 뭐예요?
0: 중엽 시대 다니고 내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시작됐다. 아
0: 이거 몰라요? 알죠?
1: 아 제가 아 CM 송이군요.
2: 그렇죠 그렇죠.
1: 아 원지 씨가 다시 해주세요.
0: 근데 글자 싸 잠깐 중엽 시대를 아, 뭐냐.
2: 원래는 이게
0: 에이, 글자 수가 많아서 중엽 시대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가도록
2: 하겠습니다. 그죠 그죠 그죠.
0: 센서 살짝 부족했네.
1: 네, 아무튼 재결합 너무 환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좋습니다.
2: 네 0864님께서
0: 네.
2: 어 장준이 형 오랜만이에요. 근데 저 자러 갈게요. 저 초 올라서 자야 해서 장준이 형 못 봐요.
0: 네. 아이고 이런. 어 아, 사진까지.
2: 찐찐이.
0: 진짜요?
2: 어머.
0: 어, 어 너무 귀엽다.
2: 야, 아가.
0: 어 진짜 너무 귀엽다. 잘 자요.
2: 야 이거 내 고2 때 태어났는데 이거. 아유 그냥 그래. 야 그래 형이 너 일단 잘 때까지 일단 너 자고도 형이 잘 할게. 그러니까 얼른 잘 자고 아가 어, 이불 꼭 덮어줘라 이제.
0: 그니까
2: 어,
0: 너무
2: 싫으면은 어, 배 아프다.
0: 네. 또 감자조림님입니다. 어 다시 또 찾아오셨어요. 그때도 감자조림이라는 닉네임이 기억이 났었는데 아무튼 자 밤 10시에 느낄 수 있는 낮 2시 감성 그리웠어요 라고 아, 해주셨습니다.
1: 저도 너무 그리웠어요.
0: 아, 그렇죠,
2: 그럼요
0: 그렇죠.
2: 그럼요.
0: 네. 아, 중엽시대가 오늘 여러분들 밤을 또 책임질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스 예스.
1: 네 제1102님께서는 오늘은 또 얼마나 기빨릴까 기대 중이라고 하시는데
0: 어허.
1: 아 살짝 위험해요.
0: 왜요 왜요 왜요.
1: 어, 벌써부터? 감당이 안 되네.
0: 아, 벌써부터?
1: 근데 지금 괜찮죠, 그렇죠. 뭐 프로니까요 이제.
2: 그죠. 뭐 그쵸, 살다 그쵸. 보면 이모저모 다 네. 있죠 뭐.
1: 좋습니다.
0: 네 임혜정님께서는요. 장스타 실파 풀고 2단 협착이 할 뻔 했는데 2단 협착이 했나요? 라고.
2: 오. 아, 아직 무서워서. 아, 지금 네. 진짜 딱 풀자마자 너무 개운해가지고.
0: 아 네. 좋습니다.
2: 이제 딱 2단 협착이를 할라 했는데 못했습니다. 네. 아쉽게.
0: 아.
2: 네. 근데 그래도 조금 걷고 있어요.
0: 어,
2: 네,
0: 또
2: 이제 좀 걷고 있고 네.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운동화도 양말도 신어보고 운동화도 네네네. 신어보고
0: 저희가 이번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스페셜 DJ인데 네. 한 달 안에는 꼭 2단 협착이 보고 가는 걸로.
2: 아 오늘 나갈 때 보여드릴게요.
1: 아 오늘요?
2: 네.
0: 저희에게는?
2: 네?
0: 아, 저 임혜정님께도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
2: 아, 그럼요. 아, 그러니까 나갈 때 네, 저 아, 나갈 화면에서 때? 2단 협착으로 나갈게요.
0: 제가.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오, 좋습니다. 네. 3단은요 라고 네. 근데 아, 지금 너무 결혼하시고 나서 여유가 너무 많으셨어요.
0: 아, 네. 여유로우시신 행복해 보이셔요.
2: 아우 정말.
0: 자 그럼 오랜만에 중엽시대 K-POP 능력평가 시작해볼까요? 선물부터 소개해 주시죠.
2: 좋습니다. 오늘의 선물은요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유 예스. 한 박스 간편식 세트 치킨 스퀘어권 편의점 상품권까지 우후! 굉장히 푸짐하게 준비했으니까 와우. 퀴즈 풀고 선물 받아가세요.
1: 네, 정답 문자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0: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퀴즈부터 가볼까요?
2: 좋습니다. 퀴즈 1교시 가사 빈칸 영역.
0: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짧게 들려드릴 건데요. 그 속에 숨겨진 가사가 등장할 겁니다. 효과음으로 대신 채워진 부분에 들어갈 원래 가사는 무엇일지 맞춰주세요.
1: 그럼 바로 문제 구간 나갈게요. 고추장.
2: 자 여기까지입니다.
1: 네.
2: 네. 자
1: 불미스러운 게 나왔는데.
2: 어, 저도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맞죠?
1: 네 맞습니다.
2: 무슨 짱이죠, 그죠?
1: 네 맞습니다.
2: 아 좋죠. 네. 네. 자 어쨌든 자 이 노래는 네, ATG의 노래인데요. 스파이시하고 좀 특별한 바이브. 과연 무엇일까요? 가사 네. 빈칸에 들어갈 가사는 네 글자입니다.
0: 아 이게 또 한국인 매운맛의 상징이잖아요. 자 송디가 또 매운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네. 친친이 나와서 제가 선언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0: 네.
1: 아, 뭐 자이 품종은 네. 1983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경상북도 네. 청송 지역과 영양 지역의 이름을 넣어서 만든 매운맛의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2: 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자, 그럼 정답 기다리는 동안 정답송이자 힌트송 에이티즈의 바운시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ATEEZ의 바운시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 바로 알아볼까요?
1: 네, 정답은요 바로 청양고추였습니다. 오호! 야, 아 근데 이게 아까 그 네. 정답 가려진 칸에 나왔었던 네. 네. 네, 형준 씨 네. 목소리 고추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매운 걸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2: 아, 네,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1: 아, 그래서
2: 네. 네, 짱입니다.
1: 그죠, 고추장이죠.
0: 네. 네.
1: 근데 아니요. 그러면은 얼마나 좀 매워야지 조금 맛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닭 정도다 아니면은 뭐
2: 아, 그 정도까지 못 가고 아, 네. 그냥 그냥 이제 소스 이 돼지고기 삼겹살 먹을 때 쌈장에 청양고추 이렇게
1: 아 약간 송송하고
2: 그걸 너무 좋아하는 아, 스타일.
1: 약간 그냥 진짜 그 청양고추의 그 알싸함만 갖고 있는 그 매운맛을 좋아하는
2: yes, yes.
1: 확실히 고추장입니다.
2: 아니, 계속 언급을 안 해주셔도 돼요.
1: 아 그래요? 아, 안 해도 돼요 이거? 아.
2: 네, 그냥 청양장으로 하겠습니다.
1: 청양장으로 청양장 네. 청고장 네.
0: 차라리 그게 낫다.
1: 자, 한디는 그럼 네. 매운 거 좋아해요?
0: 저는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
1: 아~ 네,
0: 저는 고추장에 갈 수가 없는 약간 아~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매운 그 고추의 알싸한 맛도 안 좋아하고 약간 그 캡사이신의 매운맛도 별로 안 좋아하고
1: 아~
0: 그냥 매운맛을 못 먹습니다.
2: 우리 장스타는 고추장이신가요?
1: 저는 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잘 먹질 못하는데 좋아요.
0: 아~
1: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뭐 베트남 고추도 있고 캡사이신도 있고
0: 와
1: 네, 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막 되게 힘겨워하면서 먹고 나중에 배 아프고 근데 그런데도 먹고
0: 아~
1: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0: 아~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자 그럼 당첨자 소개해 볼 건데요.
0: 네.
2: 6845님께서 정답 청양고추 노래 가사에 청양고추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여름에 청양고추 들어간

0: 물에 먹으면 딱 좋겠다라고.
1: 물에 맛있겠다.
2: 그렇죠.
1: 장난이다.
2: 아, 맛있겠네.
1: 자, 임수진님께서는요, 정답 청양고추. 제 친구가 송디 고향인 통영 옆인 진주 사람인데요, 청양고추를 땡초라고 하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래요. 송디도 땡초라고 하나요?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저희는 땡초라고 합니다.
1: 땡초가 사투리였어요. 몰랐네.
0: 저도 사투리인지 몰랐어요.
1: 나도 땡초라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2: 맞아요. 근데 땡초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1: 그렇죠.
2: 그렇죠. 김혜정님께서 청양고추, 세 분은 송디의 맵부심처럼 어떤 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맵부심 있었는데 눈물 콧물 빼고 속쓰림을 느끼고 사라졌어요.
1: 부심.
0: 부심.
1: 부심. 무슨 뭐 어떤 게 있을까?
2: 야, 근데 저도 이렇게 좀 맵부심. 어쨌든 제가 먹기는 한다고 했잖아요. 네. 매운 거를 막 그래도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먹는다 했는데. 네. 그 저기 신길동 쪽에 있는 굉장히 매운 짬뽕집이 있잖아요.
1: 아, 네네네.
2: 야, 그건
1: 아니에요.
2: 안 되겠던데. 진짜 뻥을 치고 네. 먹자마자 네. 이게 신체가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1: 진짜
2: 딸꾹질이 나오고
1: 궁금하긴 하다.
2: 땀이 뻘뻘 나고 죽을 뻔했어요.
0: 그 정도로 매운 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1: 아니, 최근에 산책 갔는데 그 이제 햄버거 가게 그게 생겼잖아요. 네. 매운 그 돈가스.
2: 맞아 맞아.
1: 그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 키오스크에서 제가 손으로 계속 이러다가 그냥 안 시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궁금하기는 해요.
2: 근데 그거는 뭐 먹을만해요.
1: 먹을만해요?
2: 먹어봤는데 그건 그냥 오야 맵다 이 정도. 네, 그 정도.
1: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약간
2: 그렇죠.
1: 몸서리가 처지네요. 자, 아무튼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선물로 매운맛 달래시라고 두유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와우.
3: 야호.
1: 네, 장예슬님께서는요, 근데 함디는 마라샹궈 짱이잖아요. 마라샹궈 몇 단계로 드시나요? 이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1단계 1단계로 먹습니다.
2: 아, 1단계로 먹어요?
1: 네, 1단계. 매운맛 1단계, 마라맛 1단계. 근데 최근에는 좀 마라맛을 2단계로 올리고 있는 추세.
2: 얼얼한 맛 약간 그런 것들.
1: 얼얼한 그거는 좀 좋더라고요.
2: 좋죠, 좋죠. 네. 아, 희라님께서 갑자기 먹는 얘기하니까 청양고추에 마요네즈 간장해서 먹태 먹고 싶네요.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1: 이 맛을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2: 그래요?
1: 네, 잘 몰라요.
2: 진짜 이거 최고예요, 진짜.
1: 진짜요?
2: 배 많이 불러서 이제 2차나 3차 갔을 때.
1: 네.
2: 그리고 딱 이제 먹태로 그 청양고추 슬라이스 된 걸 딱 꽂아서 먹는 그 맛이 딱 너무 맛있습니다.
0: 술안주죠?
2: 네, 그렇죠, 그렇죠.
1: 맛을 모르는데 설명만 듣고는 정말 맛있을 것 같은 느낌.
2: 최고예요, 최고.
1: 좋습니다. 형주 씨 이 맛 아세요, 형주 씨는?
0: 저 몰라요.
1: 몰라요? 안 네. 먹어봤죠.
0: 저는 근데 그거 해봤어요.
1: 뭐요?
0: 소주에 네. 청양고추를 잘게 넣어가지고 청양 소주. 맛있던데요.
2: 맛있어요, 그거?
0: 꽤 괜찮아요. 두 번은 안 할 것 같은데 한 번은 해볼 만하다.
2: 생각보다 괜찮다.
0: 생각보다 괜찮다.
1: 쉽지 않네. 자, 민서영님께서는요, 연어회 먹을 때 마요네즈 플러스 간장 플러스 땡초 소스 찰떡 조합이에요. 실패한 적 없습니다라고. 신기하네. 뭔가 마요네즈랑 간장? 마요네즈
2: 간장은 근데 많이 있죠.
1: 그래요?
2: 많이 있죠.
1: 진짜요?
2: 치킨 마요 거기에도 간장 살짝 위에 있잖아요.
1: 그렇네.
2: 약간 그런 느낌.
1: 그런 느낌.
2: 그죠, 그죠.
1: 좋습니다. 그럼 다음 퀴즈로 한번 가볼까요?
2: 좋습니다. 2교시 퀴즈는요, 바로 신곡 영역. 팡팡.
0: 네, 아직 영화가 개봉하지도 않았는데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OST가 있습니다. 바로 1세대 아이돌의 재기를 다룬 코미디 영화 와일드싱에서 발매한 노래들인데요.
1: 네, 특히 우윳빛깔을 자랑하는 원조 고막 남친 발라드 왕자 최성곤을 연기하는 배우 오정세씨가 부른 니가 좋아 라는 곡 중독성이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2: 맞습니다. 심지어 영화 속에서는 무려 38주 연속 음원차트 2위만 기록했다는 설정 때문에 이 감성을 더 건드리는 곡인데요.
0: 제목처럼 네가 좋다는 말만 반복하는 아주 단순하고 중독적인 이 노래. 여기서 바로 퀴즈 나갈게요.
2: 띵동 띵동.
1: 자, 이 노래에는 당신이 왜 좋은지 설명하는 이유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아닌 것은 과연 몇 번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2: 1번 예뻐서. 2번 착해서.
1: 착해서.
2: 3번 웃겨서.
1: 웃겨서.
2: 4번 잘 먹어서.
1: 잘 먹어서.
0: 자, 정답은 과연 뭘까요?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
2: 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예뻐서, 2번 착해서, 3번 웃겨서, 4번 잘 먹어서. 네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1: 자, 그럼 저희는 정답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오정세가 불렀어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최성곤의 네가 좋아해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2934님께서 이 노래 뭐지? 이 기분 나쁜 순수함? 이라고
3: 저 표현을 이길 수 있는 표현이 없을 것 같아요.
4: 맞아요. 네, 약간 음침한 골짜기 느낌. 네.
3: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4: 자, 정답은요 바로 4번 잘 먹어서 였습니다. 네, 잘 먹는 거 이제 물론 좋은데 네. 이 노래의 그 이유는 없었죠.
3: 아, 그렇죠, 그렇죠.
4: 자, 그러면 우리 함송디 네. 두 분은 서로를 좋아하신다면 네. 이유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3: 형준이요? 네가 좋아 귀여워서 아.
4: 귀여워서
3: 네, 귀여워서 좋죠. 네. 형준이
2: 그러면 네가 좋아
3: 뭐 어디로 이렇게 위아래로 훑으세요?
2: 생겨서 좋아.
4: 아, 생겨서
3: 존재해서
2: 네, 존재해서
3: 생겨서 좋아.
2: 그러면 우리 장스타는 우리가 왜 좋아?

0: 좋아. 너네가 좋아.
1: 아, 너네가 좋아.
0: 왜?
1: 오랜만에 봐도 어색하지 않고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좋아.
0: 우리도 네. 좋아.
2: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볼게요. 자, 2148님입니다. 정답 4번. 이 노래 응원법부터 뮤직비디오까지 옆에서 동생이 계속 불러서 전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듣자마자 정답 알겠네요. 정답 맞췄으니 제발 동생 그만 부르라고 중엽시대가 이야기해줘요. 진짜 웃겨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동생 좋아. 노래 계속 불러줘서 좋아.
1: 아 맞아. 이게 그래가지고 요즘 네. 되게 조금 뭐 샤라웃도 받고 그랬다고
2: 아,
1: 하더라고요.
2: 진짜요? 네. 오, 신기하다. 네.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1: 그니까요. 2702님께서 4번. 네. 어 근데 잘 먹는 것도 매력이지 않나요? 네. 근데 적당히가 안 되네요. 다들 아하. 다이어트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요?
2: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 할 때요? 글쎄요. 다이어트 할 때요? 안 하면 죽는다라는 마인드?
1: 그렇죠. 안 함 죽어.
2: 안 함 죽어. 음식 좋아. 좋습니다.
3: 아 다이어트 얘기하니 갑자기 슬퍼지네. 네 노이라님께서요. 4번 잘 먹어서. 송디는 누구보다 아기같이 생겼지만 입맛은 누구보다 할머니 밥상이잖아요. 맞죠? 우리 송디랑 장준님도 확고한 음식 취향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2: 있으신가요?
1: 저는 확실히 밥보다는 면파고요.
2: 아 진짜요?
1: 네 확실히 밥보다는 면파고 그리고 치즈 러버입니다.
2: 치즈 러버.
1: 치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2: 약간 네. 그 되게 치즈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뭐 체다 치즈 이런 건 괜찮은데 네. 진짜 그 꼬릿꼬릿한 치즈들
1: 다 먹어요 저는. 네 뭐 블루 치즈 뭐 이런 거 까망베르 뭐 이런 고르곤졸라 뭐 이런 거 다 먹습니다. 네. 고르곤 치즈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2: 오 네. 좋네요.
1: 치즈 좋아.
3: 아 이거 중독성 있네요.
2: 그니까. 반복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형주 씨는요? 밥빵면 그거 있잖아요.
3: 저는 밥입니다. 오, 무조건 밥이고.
2: 밥파.
3: 네. 뭐 함지는요?
2: 저는 순위를 매기자면 밥빵면인 것 같아요.
1: 아 밥빵면.
2: 밥빵면. 어떠세요? 그럼 면.
1: 저는 아 면밥빵.
2: 면밥빵.
3: 네. 면밥빵.
2: 여기는
3: 저는 밥면빵.
2: 밥면빵.
1: 오, 다 다르네요. 이렇게
2: 다 다르네. 네. 진짜 다 다르네. 신기하네요. 으흠.
3: 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간편식 세트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2: 281님께서 치즈 좋아하시면 브리치즈 김치찌개 도전해보셨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브리치즈 김치찌개가 뭐예요?
3: 상상 안 돼.
1: 김치찌개에 뭐 브리치즈를 넣는 것 같은데.
2: 아 진짜요?
1: 네, 뭐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굉장히 치즈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2: 네.
1: 도전은 안 하는 편입니다.
2: 아우야.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떤 건지. 비주얼이
1: 맛있겠... 근데 왜냐면은 부대찌개에도 치즈가 들어가잖아요. 약간 그 느낌으로 생각하면은
2: 치즈라면 느낌으로
1: 네, 치즈라면 느낌 뭐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치즈 느낌으로 보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2: 아까부터 계속 목이 사라지셨어요. 계속 피하고 계셔가지고
3: 치즈 좋아.
2: 치즈 좋아. 네. 자 참치만 연어님이 자 이쯤 되면 크래비티 치즈 듣죠 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찾으시더라고요. 그 로고송으로 또 치즈 저희 노래 찾아주셔가지고 진짜 치즈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제 풀어봤고요. 퀴즈 남아있으니까 이어지는 3부 더 기대해주세요.
1: 네 그럼 저... 아 나 아니구나.
3: 아 네 접니다. 네. 제 멘트 뺏어가지 말아주실게요.
1: 아 멘트 진짜였어.
3: 네 그럼 저희는 잠깐 크래비티의 치즈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산돈.
0: 아, 강원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친한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희는 스페셜 DJ 크래비티 형준
0: 원진이고요.
2: 저는 골든차이드 장준입니다.
0: 네, 화요일에도 효과 좋은 스트레스 타파 코너 K-POP 능력평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1: 네, 이정현님께서요, 그럼 치즈 두 번 듣는 건가요? 원곡과 로고송 버전이라고.
0: 두 번 듣게 되셨네요. 그쵸?
2: 그쵸.
0: 자, 함두리님께서 돌아온 클망진창이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듣는데도 역시 적응 안 되는 건 똑같네요.
2: 네.
0: 좋습니다.
1: 자, 이어서 퀴즈 하나 더 가볼까요?
2: 네. 좋습니다. 3교시 퀴즈는요, 함송 뒤 두 분에게 내는 퀴즈입니다. 바로 노래방 영역.
0: 오, 그러면 저희가 퀴즈를 맞히는 건가요?
2: 맞습니다. 자, 두 분이 상의를 해서 퀴즈를 맞추시면은 네. 이번 퀴즈 상품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정답자 다섯 분이 아니라 열 분에게 갑니다.
0: 무려
2: 선물 두 배 이벤트입니다. 예. 우리 두 분 자신 있으신가요?
1: 가보죠.
0: 부담되긴 하네요.
2: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가도록 할게요.
0: 네.
2: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 노래방 반주를 들려드릴 건데요. 살짝의 리듬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2: 자, 놀라지 말고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0: 네.
2: 자, 반주 주세요.

0: Aquí.아니 정답이 방금 들렸었는데. 자, 이 노래 제목과 가수 누구예요?
1: 데이식스 선배님의 예뻤어.
2: 아 맞네 맞네.
0: 데이식스 선배님의 예뻤어.
1: 오~
0: 맞습니다.
3: 아 이런 거구나.
0: 네.

0: 이렇게 그냥 반주를 듣고 예, 네. 어느 가수의 어느 노래인지 네. 예, 요건 맞추시면 되는데 네. 이 노래는 데이식스의 예뻤어인데요. 네. 자, 몸풀기였고요. 그렇다면
1: 아, 네?
0: 여기서
1: 뭐라고요?
0: 진짜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맞추셔야 선물 두 배 힌트가 성공인데 조금 전 들었던 예뻤어의 노래방 리듬은 과연 어떤 리듬으로 변환한 것이었을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삼바, 2번 테크노, 3번 힙합, 4번 지루박, 5번 디스코, 6번 차차차.
1: 와,
0: 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2: 자, 그럼 일단은 선물 두 배 이벤트 말고 일단 다섯 분께는 나가는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0: 네네, 그건 나가죠.
2: 아, 일단
0: 네네.
2: 맞췄으니까, 예뻐서 맞췄으니까.
0: 근데 뭐 이왕 맞추신 거 열 분에게.
2: 일단 네. 힙합은 절대 아니잖아요.
3: 힙합은
2: 그렇죠?
3: 절대 네. 아니고 제가 노래방을 좀 다니는 사람으로서
0: 네.
3: 2번 아니면 5번이 아닐까.
2: 그쵸.
3: 싶습니다.
2: 테크노 아니면 디스코인데.
0: 아, 태아님 디.
2: 근데 내가 테크노라는 거를 노래방 기계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 근데 저는 디스코 같아요.
2: 그쵸. 디스코 같죠.
3: 네.
2: 그냥 6분 차차차? 약간 차차차 느낌이긴 한데.
3: 못하게 차차차.
2: 차차차. 차차차.
3: 아, 뭔가 5번으로 가볼까요?
2: 5번 디스코.
0: 디스코로 가나요?
2: 디스코로 가죠.
0: 자, 아, 네. 과연 두 분이 고른 정답은요? 하나, 둘, 셋.
1: 5번 디스코!
0: 자, 그 고른 5번이 디스코가 정답일지 아닐지는 노래를 듣고 와서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 분이 정답 디스코가 맞다면 10분에게 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네, 청취자분들은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0: 아, 이게 사실 예, 뭐 이렇게 정말 가차없이 예, 원래 짤인데 제가 또 중엽시대의 맏형으로서 부탁이니까 네. 네. 아주 조금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PD님 DJ Q. 아, 여기까지입니다. 똔뚜루돈돈.
2: 똔뚜루돈돈.
0: 똔뚜루돈돈. 자,
2: 이거예요? 그거 뭐냐? 공기파 배터리 부족할 때 나는 소리 아니에요?
0: 그죠? 똔뚜루돈돈.
2: 똔뚜루돈돈. 네.
0: 굉장히 짧게 들려드렸는데, 자,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1번 삼바, 2번 테크노, 3번 힙합, 4번 지르박, 5번 디스코, 6번 차차차. 자, 이 중에 어떤 리듬으로 예뻤어의 노래방 반주가 나갔을까요?
2: 네. 김정선님께서 트로트 버전 예뻤어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트로트 버전 없어요.
0: 보기. 네.
2: 정선님 없어요.
0: 애초에 예,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2: 트로트 없어요.
0: 예, 예.
2: 자, 정답 보내주실 것은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3: 그럼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받을게요. 데이식스의 예뻤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네, 정답송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네, 정다영님께서 원곡인데도 문제로 아까 들었던 반주가 들리는 매직이라고.
4: 똥두루동동.
5: 똥두루동동. 자, 김윤희님께서는요, 모르겠어! 라고.
2: 센스 있네요.
5: 아, 그쵸, 그쵸.
2: 야, 역시.
5: 아, 있죠.
2: 자, 그럼 이제 정답 발표해 주세요.
3: 좋습니다. 선물 두 배 이벤트가 달려 있는 문제였죠. 함송디는 정답을 5번 디스코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 답이 맞을까요? 정답은요. 바로 5번 디스코였습니다.
2: 야,
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퀴즈는 총 10분에게 아아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뭐 간단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5: 아, 얘도 확실히 교과서대로 공부하니까 이렇게 정답도 잘 맞출 수 있는 것 같고. 그쵸? 여러분들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하십시오. 아,
3: 네, 이제 두 분이 뭐 자주 가던 뭐 코너나 뭐 노래방이 있나요 혹시? 뭐?
5: 어, 있나요?
2: 저 이름 몰라요.
5: 이름을 몰라요. 집앞 코너.
2: 집앞 코너.
3: 아, 집앞 코너. 집앞 코너 사장님께 한마디 예, 부탁드릴게요.
2: 아, 감사합니다. 매번 이제 네. 조심히 가라고 챙겨주시거든요.
5: 아, 맞아요.
2: 네, 저희가 한 11시, 12시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가는데 또 그때도 한이 인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나이스.
5: 네, 저번에 안경 두고 왔는데 그거 챙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3: 아유, 번창하세요 사장님.
5: 네. 번창하십시오.
2: 자, 그러면 행운의 당첨자 뽑아볼까요?
5: 자, 강은유님께서는요, 함송디 믿고 정답 5번 디스코로 가봅니다. 중이업 시대는 항상 예뻤어. 그게 비록 디스코 버전이라 할지라도 라고 해주셨습니다.
3: 아, 좋습니다. 자, 9267님께서 5번 디스코. 저도 가끔 친구들이랑 놀러가면 바꾸고 부르는데 라디오에서 듣다니 세 분도 리듬 변환 자주 하시나요? 라고. 어떻게 좀 이 버튼 자주 누르시나요?
5: 저는 개인적으로 박수 버튼

0: 버튼 많이 눌러요.
1: 아,
0: 네, 옆에서 부르고 버튼. 있을 때 막 고음 이제 나온다 하면은 박수 이렇게 미리 눌러가지고 네, 박수 버튼 많이 누르고.
2: 저는 오리지널.
1: 아 오리지널.
2: 네, 오리지널. 맞습니다. 우리 장스타는요?
1: 아 저는 너무 이게 갑자기 안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발라드로만 간다.
0: 아.
1: 그럴 때는 살짝 조금 견주를 주죠.
2: 그쵸, 그쵸. 네. 그쵸.
1: 어떻게 두 분은 간점 좀 누르시는 편인가요?
0: 간점이요? 간점 잘 안 하죠.
2: 저도 안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분위기 그냥 쭉 이어가는 스타일.
2: 간점 하시나요?
1: 저는 좀 해요.
0: 아 좀 해요?
1: 네. 왜냐면은 네. 조금 좀 전 발라드들은 네. 이제 시작이랑 간주가 너무 길어요.
0: 길죠. 아, 길죠, 네. 길죠 길죠.
1: 그래가지고
0: 근데 또 이게 코너는 이게 뭐냐.
1: 아 코너는 그쵸.
0: 그쵸. 코너는 간주 좀 파기가 조금 애매하죠.
1: 돈 아까우니까. 네,
0: 좀 네. 30초라도 더 있어야 되니까. 좋습니다.
2: 네, 0821님께서 체육대회 때 예뻐서가 나왔었는데 이번이 고3 마지막 체육대회여서 그랬는지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네요. 네. 세 분은 학창시절 체육대회와 관련된 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0: 체육대회 체육대회
1: 체육대회
0: 저는 그거 도장 못 받아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달리기 도장 못 받아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우니까 그냥 도장 그냥 했다 하면서 찍어주셨던 아,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풍물부였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넓은 운동장에서 이제 이 꽹가리를 치며
1: 네.
2: 이 공연을 했던 기억.
0: 오. 막 이거 돌리면서 이거?
2: 아 그건 돌리지 않았어요.
0: 아, 안 했어요.
2: 초등학생이라서.
0: 아 좋습니다.
2: 네, 우리 장스타는요?
1: 저 비오는 날에 체육대회가 열렸어요.
0: 어
2: 그래요?
1: 근데 그래도 그냥 강행을 했습니다.
0: 네네네네.
1: 코너도 다 자빠졌어요.
2: 그때도 다친 거 아닌가요?
1: 그때도 무릎팍이 조금 나갔었죠 그때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민망했었던.
0: 아.
1: 예, 하필 또 여성 하구분들 많이 모여 있는 곳 앞에서 넘어졌거든요.
0: 아.
1: 그래서 굉장히 그때 좀 민심이 떨어졌었던.
0: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1: 사춘기 소년에게 꽤나 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0: 엄청 신경 쓸 예. 때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좋습니다. 자, 이분들 포함 10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와우, 예스, 나이스.
0: 9267님께서 박수 버튼 인정 저도 눌러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근데 그 진짜 박수가 막 그냥 짝짝짝짝짝짝 이런 효과음이 아니라 막 함성을 와
1: 맞아요
0: 막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네. 그래서 그거 애용합니다. 애용.
1: 네. 민서 형님께서 노래방은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1절만 부르고 끄는 게 국룰이죠.
0: 아하하하. 네. 또 마지막에는 이제 그 되게 긴 노래들 있잖아요.
1: 엄청 긴 노래 있죠.
0: 엄청 긴 노래. 네, 뭐. 10번 하는 그런 노래.
1: 뭐 그 뭐야 대한민국을 빛낸 뭐 위인들 이런 아. 것들도 하고 뭐 동전한입 리믹스 뭐 이런 것들
0: 네. 맞죠 맞죠. 자 한번 퀴즈 계속 달려볼까요?
1: 자 좋습니다. 4교시 퀴즈는요 바로 가수 영역 팡팡.
0: 자 이번엔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최근 미니 6집 활동을 마친 분들이죠. 탑5라는 곡으로 세련되고 절제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동안과는 또 다른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셨는데요.
2: 활동 중에 팬들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응원법이었는데요. 수록곡 V4Vision의 응원법이 아주 신박했다고 해요.
0: 네.
1: 네, 굉장히 어떤 시기였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0: 네.

0: 야, 마지막에는 진짜 뭐 락발라드 수준인데. 네. 브릿지 이후에 나오는 그런 함성 지르는 그런 느낌인데요.
1: 아, 네. 확실히 신박하네요. 이 음원법에 리듬이 들어가 있는데 음성 출처는 이 가수의 곡식 SNS였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힌트도 나왔죠. 바로 멤버의 이름과 이 그룹의 이름이 살짝 공개됐는데요. 과연 이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네,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그런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이 그룹의 노래 V4 Vision 듣고 올게요.

0: 네, Before Vision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의 이름은 무엇인지 네 번째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정답은요 바로 제로베이스 원이었습니다.
2: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바로 만나볼게요. 7559님께서 정답 배로 제로베이스 원이요. 크래비티랑 골드차일드는 활동하시면서 제일 좋아하는 응원법 있나요?
1: 야, 근데 사실 네. 크래비티도 그러고 골차도 그러고 멤버가 네. 많잖아요.
0: 많죠, 많죠.
1: 그래서 팬분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0: 아, 엄청 바쁘죠.
1: 전주나 이제 간주 때 무조건 우리 이름을 다 부르셔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
0: 맞죠, 맞죠.
1: 저는 그래도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진이 때였는데 네. 그때가 조금 활동도 길게 했고 그래서 그런지 뭐 I'm your 진이 뭐 내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되게 그리고 뭐 되게 앨범명이랑 타이틀곡 되게 넣어서 내 기적은 너라고 골든 차일드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0: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희 Poison on my lips 하면 이제 뽀뽀 날려주는 네. 팬분들께서 소리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해주셨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귀여웠었던 것 같고 저희 역시도 멤버가 많다 보니까 박살의 말랑 구정호 이거를 저희도 아직 제대로 못 해가지고
1: 저도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해본 적이 없어요.
2: 네. 저희 그래서 아마 데뷔 그게 브레이크 맞아요. 유스란 노랜데 네. 그거 이후로 사라졌어요. 아,
0: 그렇죠. 네, 한번 그 그루비 때 그거 했었다가 네. 그루비 때 이제
2: 또 영영 사라졌어요. 네.
1: 맞아요.
0: 그렇죠. 아무튼 자 2809님께서는요 정답 제로베이스 원 세 분은 재배해서 키우고 싶은 농작물이 있나요라고.
1: 아 농작물.
0: 농작물.
2: 청양고추.
1: 아 청양고추.
2: 청양고추.
1: 나이스.
0: 청양고추 좋았다.
1: 고추장.
0: 딱 yeah. 좋았다. Yes. 좋습니다.
1: 저 바질.
0: 바질.
1: 바질. 네.
0: 바질. 좋은데요? 오, 저는 그렇다면 저는 물복. 아. 네. 무조건 딱복 되면은 그냥 작가님께 그냥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복만 저는 취급해가지고. 오. 좋습니다. 자, 이분들 포함 정답 보내주신 다섯 분께 편의점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와우.
2: 자 그럼 마지막 퀴즈가 또 있네요. 마지막 퀴즈 갈까요? 네.
1: 좋습니다. 퀴즈 5교시 가사 리딩 영역.
0: 자 지금부터 장준 선배님이 어떤 노래 가사를 읽어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가사를 듣고 해당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2: 네 가수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요. 제목만 맞춰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임효섭님이 장스타님 지금 케이블 영화 채널에 범죄의 전쟁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최익현 씨 성대모사 해주세요라고.
1: 네네네네. 뭐 해보겠습니다. 예. 이 그럼요. 예. 이 내 범죄의 전쟁이 나왔더니 그 목소리 그대로 이 한번 가사 읊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 삐지 주세요. 추억이 있지 자꾸만 이 아련하는 거리잖아. 에? 이 올랄랄라 에? 이 라 에? 이 라라라라라 에? 이 라라라라 에? 이 라라라라라 에? 너 뭔데? 너 뭔데? 에?
2: 자 여기까지
0: 차력쇼다 차력쇼. 와 대단하다.
1: 자 뭐 굉장히 가사가 네. 많았을 텐데 굳이 네. 랄랄라 부분을 주셨네요. 네. 네. 그래도 가수를 들어보면은 조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0: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노래는 최근에 10년 만에 재결성으로 화제였던 IOI의 신곡인데요.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네 제목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고요. 스마트 미니는 무료입니다. 당첨자 중 추첨을 통해 치킨 스퀘어 한 건 보내드릴게요.
2: 그럼 힌트송이자 정답송 바로 나갈게요.

0: 네, IOI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지 마지막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1: 네, 정답은요 바로 갑자기였습니다.
2: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문자 확인해볼까요?
0: 네, 오채원님께서 정답 갑자기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밖에 생각 안 나요 라고. 그렇죠, 원진씨 25번 적었는데요. 뭐죠? 아,
2: 양의지 섬수의 등번호.
3: 등번호. 네,
2: 좋습니다.
1: 자, 그리고 또
2: 네, 1682님께서는요 갑자기 IOI 콘서트에서 형준이 춤춘 거 봤지롱이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이번에 콘서트를 다녀와가지고 네, 전광판에 잡혀가지고 춤추고 왔습니다.
2: 오, 잘 추시던데요. 네, 여기서도 한번
0: 갑자기요?
2: 네, 좋습니다.
0: 네, 이분들 포함 다섯 분께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와우,
2: 맛있겠다. 자, 이렇게 오늘 퀴즈도 다 풀어봤는데요. 오랜만에 저희도 재결성해봤는데 어떠셨나요?
1: 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2: 아, 네. 물론이죠.
1: 편해요, 편해요.
2: 말해 뭐입니까.
0: 네. 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코너 끝곡도 선곡해주세요.
1: 아, 오늘 진짜 갑자기 네. 문득 생각이 들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2: 아, 너무 더워요. 네. 너무 더워요.
1: 그래가지고 또 이제 더운 날에는 이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네. FX 선배님의 핫썸머를 불러봤습니다.
2: 아,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럼 FX의 핫썸머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4: 안녕. 안녕.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원진이 이목구비.
1: 어우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아 깜짝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림연애예술고등학교.
2: 네, 급식도 안 먹어본 송디의 모교입니다. 저희와 함께 한림예고 친구들도 계약을 했을 텐데 과연 어떤 급식을 먹고 있을지 확인해볼까요? 오늘의 급식료 퀴즈 암념입니다.
1: 네, 6월 2일 화요일 오늘 한림예고의 점심 메뉴는 이랬습니다. 카레라이스, 계란국, 돈마호크 가츠, 치커리 샐러드, 배추김치, 그리고 이것.
2: 자, 오늘의 문제, 이것에 들어갈 메뉴를 맞춰주세요. 이것은 과일의 한 종류인데요, 검붉은 빛깔에 동글동글한 열매를 가진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1: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체리온탑 체리, 2번 스윗라 레모네인 레몬.
2: 자,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네, 정답 보내실 때는 간식 선물 받으면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을게요.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샤이니의 At Most.

0: 네일크식 모더라에 이어서 샤이니의 애트모스 듣고 왔습니다. 샤이니의 미니 8집 타이틀곡이었는데요. 몽환스럽고 청량한 하우스 기반의 댄스곡으로 공개하자마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상대방과 함께하는 순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오감을 표현해낸 가사도 샤이니다운 노래였죠.
1: 네, 그럼 네일크식 모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봐야겠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체리!
0: 호호! 네, 그럼 오늘 한림예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카레라이스, 계란국, 돈마호크 카츠, 치커리 샐러드, 배추김치, 그리고 체리였습니다.
1: 야하.
0: 어우, 돈마호크 카츠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1: 오, 발음이 좋으시네요. 어? 카츠.
0: 카츠.
1: 그 츠 발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0: 그쵸, 그쵸.
1: 어, 뭐 근데 급식, 한림예고 급식.
0: 네.
1: 오,
0: 무경험자시잖아요.
1: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0: 맛이 네. 어떨지 모르겠네.
1: 네, 근데 잘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0: 그니까요. 근데 또 카레라, 와우, 카레 하니까 또 이번에 최근 일본 스케줄 갔다 오면서 카레를 사왔었는데
1: 네.
0: 그것도 할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1: 아, 너 뭐 최근에 같이 드시죠?
0: 좋아요, 좋아요. 최근에? 곧? 조만간? 아,
1: 네, 보시오.
0: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8236님 축하합니다!
1: 축하합니다!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정답 1번 체리요. 크리비티의 체리 블라썸이 생각나네요. 전 교사예요. 오늘 학교 현장 체험이었는데 동료 선생님께서 입이 심심하다고 빵을 비 맞고 사다 주셔서 너무 맛있게 얻어 먹었어요. 보답을 하고 싶은데 친친이 주는 쿠폰으로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리고요. 편의점 상품권으로 편의점 상품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까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273님께서는요. 유치원 교사인 친구랑 공원에서 친친 듣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달팽이를 발견하고 유치원 애들 보여준다고 잡고 있어요.
1: 야.
0: 민달팽이라 나뭇가지로 열심히 잡고 있어요. 두 분은 달팽이 키워본 적이 있나요? 라고.
1: 오, 유치원 교사. 안녕하세요, 어머니.
0: 어머니 안녕하세요. 또 소울 그런 거죠?
1: 그렇죠. 저 달팽이 키워본 적 없는데
0: 네.
1: 저는 아무래도 이 촌 출신이다 보니까
0: 네.
1: 달팽이를 습

0: 한나의 달팽이 마늘 그냥 얼굴에 올려두고.
1: 어 진짜요?
0: 달팽이 크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나 그럴까봐 그냥 올려두고 했던 네. 기억이 있네요.
1: 혹시 와 진짜요?
0: 뭐 달팽이에 대한 추억 있어요?
1: 저는 옛날에 이제 집 쪽 이제 뒷산 가면은 이제 또 비 온 다음날 이제 가면은 민달팽이 엄청 많았었어요.
0: 많죠.
1: 그래가지고 그거 잡은 기억이 있긴 해요. 그래서 막 이제 달팽이들 막 되게 느릿느릿하기도 하고 막 눈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내었다가 그거 하잖아요.
0: 똑같네요.
1: 그런 장난 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 구이님께서는 요즘 케이크 가게 가면 체리 케이크랑 망고 케이크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두 분은 둘 중에 어떤 거 더 좋아하세요?
1: 오,
0: 저는
1: 먹어본 게 망고 케이크밖에 없어가지고. 그쵸?
0: 저도요, 먹어본 게 망고 케이크밖에 없는데 근데 요즘에는 왁 소금빵이라고 에이? 유행하는 게 있는데
1: 네.
0: 이 소금빵 위에 딱딱한 초코 같은 게 있어요.
1: 네.
0: 그걸 부수면 안에 망고가 나오는 건데 요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1: 와, 신기하다.
0: 네.
1: 근데 초코랑 망고? 뭔가 안 어울려.
0: 왜요?
1: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0: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1: 진짜? 초코랑 네. 망고가요?
0: 네, 요거예요. 왁부 소금빵. 이게 진짜 요즘 유행이래요.
1: 신기하다.
0: 요즘 유행 이런 거 잘 따라오셔야죠.
1: 아, 그러게요. 진짜 되게 별의별 게 다 있긴 하네요.
0: 네.
1: 자, 1288님께서는요. 송디랑 함디는 콘서트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콘서트 할 때랑 다르게 콘서트를 보러 갔을 때는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저는 이거 진짜 최근에도 보고 왔고 저희도 종종 불러주시면 가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저는 보는 게 그 아티스트의 입장에 대해서 몰입하기도 하지만
1: 네.
0: 저 연출을 하려고 어떤 연습을 했을까?
1: 아, 그쵸, 그런 거 보이죠.
0: 감독님이나 어떻게 맞췄을까를 다 알게 되니까.
1: 그쵸, 그쵸.
0: 그리고 저거 연출 좋다. 다음에 우리 콘서트에도 조금 녹여볼까? 이런 그쵸. 것들 생각해요, 저는.
1: 그쵸, 그쵸.
0: 그런 거.
1: 저도 그런 거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꾸며내셨고 어떤 식으로 연출하셨고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좀 배우러 가는 듯한 느낌으로 보는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즐길 땐 즐기고
1: 네.
0: 이제 배울 거는 쏙쏙 배워오고
1: 네, 네, 네.
0: 저희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또 2702님께서 신생 러비티인데 오늘 알바 마무리했어요. 새벽부터 일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수고했다고 해주세요. 핑퐁즈 화이팅이라고. 신생 러비티래요.
1: 자, 2702님 수고했다고 한번 해드릴까요?
0: 하나 둘 셋 수고했어요.
1: 수고했어요.
0: 네, 5945님께서 6월의 시작을 송디 함재랑 같이 하니까 너무 신나고 좋아요.
1: 네.
0: 6월에 이러고 싶은 게 있나요?
1: 6월에 이러고 싶은 게 있나요?
0: 저는 6월 살짝 근데 6월에 해가지고 좀 네. 애매했던 게 제가 6월 발음을 잘 못해요.
1: 네.
0: 저 6월 발음 잘하기.
1: 아.
0: 그러니까 저는 6월 이게 살짝 애매하게 하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월요일 같은 거.
1: 아, 네네.
0: 그래서 저는 발음 잘 해내게 하겠습니다.
1: 그러면은 그런 거 이제 항상 송디 주시면 되겠다. 앞에 멘트 중에 시작 멘트 중에
0: 그쵸, 6월이
1: 그쵸. 화요일 친한 친구 방송만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때 아마 느리갈 거예요. 6월이 이렇게
1: 느리게 되게 또박또박.
0: 네, 한디는요?
1: 저는요 개인적으로 6월에 아직까지 약간 정확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긴 하지만 좀 네. 좀 세워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사실 우리 친친방이 저희 네. 둘에게 정말 희망입니다.
1: 네.
0: 저희 6월에 홈 프로텍터였는데
1: 네.
0: 저희를 구원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요.
0: 저희의 일자리를 잡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1: 네. 6월 백수 될 뻔했는데
0: 네. 네.
1: 친친방
0: 백수 아니죠. 홈 프로텍터.
1: 홈 프로텍터.
0: 저희는 백수가 아니죠.
1: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친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6월
0: 열심히 하겠습니다.
1: 화이팅입니다. 자, 문자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네, 6월에 듣기 좋은 노래 정락운의 청산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올게요.

서울에 올라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라 모든 게 낯설기만 했던 서울의 삶도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다. 얼마 전 문득 학창시절에 새학기마다 쓰던 장래희망 종이가 생각났다. 생각해보면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되고 싶은 게 꽤 분명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그 종이에 적었던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꿈을 이루고 나니 오히려 그 다음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 여전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새로운 꿈도 계속해서 생겨나지만 처음에 부딪혔던 그만한 에너지가 나오질 않는다. 의욕이 앞설수록 괜히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될까봐, 스스로를 실망시키게 될까봐 일단 나 자신을 의심부터 하게 된다. 이런 게 있는 만큼 이젠 잃을 것들도 있어서일까? 사람들은 꿈이 많은 건 좋다는 거라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다. 그냥 이대로 덜 욕심내고 지키며 사는 게 맞는 건지, 나를 의심하면서까지 더 큰 욕심을 한번 내봐도 괜찮을지.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아, 이제 꿈이 많아서 오히려 고민인 일기였는데요.
1: 네.
0: 처음에 한번 꿈을 이루고 나서 네.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졌지만 두려움도 또 많아지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맞아요. 근데 또 이런 경험이
1: 맞아요.
0: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또 울산에서 올라오신 지 3년 되셨고
1: 그렇죠.
0: 하면 이제 또 새로운 것들에 적응도 해야 되고
1: 맞죠.
0: 이제 어쨌든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거니까
1: 에.
0: 어때요 원진 씨는?
1: 예, 확실히 이미 이룬 게 또 있으셨다고 했으니까
0: 네.
1: 근데 뭔가 계속해서 욕심은 나지만 뭔가 이 이미 이룬 것들이 좀 망가질까 봐
0: 네.
1: 뭔가 그런 새로운 도전을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약간 그래도 꿈을 위해서라면은
0: 네.
1: 계속해서 욕심을 내는 게 맞다 아니면은 그냥 이 이룬 것들에 만족하면서 그냥 계속 꿈은 아쉽게 뒤로 밀어두더라도 그냥 이 안정적인 거를 선택하는 게 낫다.
0: 저는 사실
1: 네.
0: 이 잃을 거라는 거에
1: 네.
0: 아직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요.
1: 네.
0: 그래서 중간에 잃을 게 뭐가 있을까라고
1: 네.
0: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1: 네, 네, 네, 네.
0: 저는 사실 무언가 도전하고
1: 네.
0: 사실 꿈이란 게 있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저는 그래서 그냥 도전에만 너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잃을 거에 생각하지 말고
1: 네.
0: 두려움 이런 건 분명 있지만
1: 네.
0: 도전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뭔가 그 저는 생각한 게 전 최근에 제가 25살인데 이제
1: 네.
0: 저도 18살 때부터 방송을 해왔으니까
1: 그쵸.
0: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1: 네.
0: 아주 어리다고 느낀 게
1: 네.
0: 이 25살이 이제 사회 초년생이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아 나는 아직 뭘 해도
1: 네.
0: 많은 걸 할 수 있는 나이구나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1: 좋아요.
0: 저는 그냥 후회보다는 도전 뭐든지 해보겠다. 그리고 30살? 이렇게 뭐 꽉 잡아도 그때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좀 도전 쪽에 더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싶은 의견인데요.
0: 네.
1: 뭔가 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후회라는 감정이 저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괜히 안 했을 때에서 오는 아 나중에 가서 뭔가 그때 그냥 한번 해볼 걸. 뭐뭐 해볼 걸이라는 그 감정을 별로 안 좋아해서
0: 맞아요. 이 찝찝하게 항상 네. 남아있어요. 마음에.
1: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계속 따라다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저희가 꼭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맞아요. 사실 9962님께서
1: 네.
0: 사실 보내주신 사연만 봐도
1: 네.
0: 야무지신 분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뭐든 잘 해내실 것 같고 본인을
1: 네.
0: 한번 믿어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또 이미 이룬 경험도 있으시다 보니까
0: 네.
1: 성공하는 법도 아시잖아요.
0: 얼마나 대단해요.
1: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9961님께서는요 께는 저희 친친에서 선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교환일기는 모두에게 열려있고요.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적어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1: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0: 친한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 네, 6월 2일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친친방에 돌아왔는데 네. 오늘 어떠셨어요 한디?
0: 이게 또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근육이 기억하고 있고 약간 정말 이 그냥 제 본능이 기억하고 있는 이 느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고 여러분들과 또 이번 한 달 많은 또 추억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송재는요?
1: 네, 저도 뭐 너무 좋고요. 뭔가 이제 이 여름의 시작을 또 여기 친친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네. 또 밤에 또 여러분들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한예리님께서는요, 1월에 핑퐁즈 DJ일 때는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직장인이 돼서 퇴근하면서 들으니까 느낌이 색달라요. 하루하루가 힘겨운 사회 초년생이지만 핑퐁즈와 함께 밤을 보낼 생각에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와, 이런 거 보면 너무
0: 그러니까요.
1: F의 마음을 울리는
0: 너무 또 화이팅이고요. 우리 한예림님께서도 매일매일 저희랑 함께 마무리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희가 그 고양이, 아기 고양이 같은 존재가 그러니까.

0: 아까의 그 아기 고양이 같은 존재가 네.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전학생들과 함께합니다.
1: 네, 친친방까지 후라이 하이 하러 온 아이디 친구들에게 궁금한 점 친친방 SNS에 미리 남겨주시고요.
0: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크리에이티 형준,
0: 원진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예림이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이별에 통보를 하는 거야?
1: 그런 건 아니에요.
0: 아니 그럼 왜 못 나오는지 이유를 말해야 될 거 아니야.
1: 그날
0: 아니에요. 아 얘기해봐.
1: 그날 화투 쳤어요.
0: 화투? 아 예림이가? 뭐 섰다? 고스톱?
1: 섰다요.
0: 섰다? 아 섰다 죽이지. 아니 근데 예림이가 그런 재미를 다 아네?
1: 아 제가 항상 손발이 차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화투표만 딱 잡으면 혈액순환이 쫙 되는 게 정말 내가 미쳤지. 미쳤어.
0: 에이 도박이 뭐 나쁜 건가? 인생이 다 도박이지. 이렇구나. 내가 복수해줄까?
1: 괜히 끼지 마세요. 그 사람들 돈도 엄청 많고 화투도 되게 잘 쳐요.
0: 박수는 너무 찐 부담이야. 오늘 70% 기대가...

0: 최동원 감독의 영화죠. 타짜에서 한 장면, 그리고 장영규의 스코어였습니다. 휘파람 여인. 오늘 들려드린 그 장면에 계속 흐르고 있던 음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혹시 영화 속 등장인물의 이름이 자신의 이름과 같은 분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여쭤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6600번 쓰시는 분, 제 이름이 예림이에요. 제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모두가 자동으로 타짜! 그 타짜의 명대사를 떠올리더라고요. 멋진 캐릭터 연기해 주신 김혜수 배우님 최고! 라고 하셨습니다. 아, 잊지 못하죠. 예림이. 예림이는 어떻게 있습니까? 아, 예림 씨군요. 예림이. 네. 예림 씨 또 있나요? 아, 정말 재밌는 장면이기도 했던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남자는 예림이의 꿰매 빠져. 점점점. 가산을 당진하고 패가 망신을 하게 된다라는 스토리죠. 타짜. 자, 오늘은 이은선 기자의 필수옷이 있는 날이죠. 이은선이란 이름은 어디 나온 적 없나? 영화나 드라마에? 이따 물어봐야겠다. 자, 또 어떤 작품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 번호 8000번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6: 하이엠 솔루텍
4: 1544-8777.
6: 아니,

0: 지긋지긋 무조맨
1: 티어실 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무빙에서 잔나비의 투게더였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OTT 시리즈 무빙. 아까 예림이도 쐈는데 이분이 승자 같은데요. 장희수 씨. 장희수. 저랑 똑같은 이름. 무빙의 고윤정 배우님 이름이 장희수였죠. 초미녀 고윤정 님이 제 이름으로 나오시니 너무 좋았죠. 와. 무려 고윤정. 와. 승. 네. 또 멋진 하루의 전도연 배우님도 희수였고요. 범죄도시에는 글자 거의 비슷한 장이수가 나왔고요. 와, 범죄도시의 장이수와 무빙의 장희수 이미지 차이 무엇? 네, 완전 극과 극이네요. 그런데 언니가 있어요. 장희수 씨 언니가 장희재인데 희재는 국화꽃 향기의 희재. 와, 우리 자매 이름 힙하다 힙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희수 희재. 많이 나오네. 그런가 하면 제가 세윤이란 이름 어디 안 나오나 했더니 최희원 씨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무려 2013년 기사를 검색하셨네요. 드라마 100년의 유산의 배우 이정진 인터뷰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겁니다. 세윤 캐릭터로 중장년층의 니쿤 됐다. 이게 왜 이렇게 기쁘지가 않지? 중장년층이라니. 고윤정 막 앞에서 이러는데, 네. 저는 뭐 박지훈이나 뭐 박보검이나 뭐 이런 분이 연기한 캐릭터는 없나요? 이정진 배우님께는 제가 좀 아무 그 서운함이 없습니다. 예, 이정진 배우님께 서운한 게 아니라 중장년층의 니쿤이라는 말이 이게 아 청년층의 그런 캐릭터면 좋으련만. 아쉽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딘가요? 근데 찾아보니까 김세윤은 아니고 이세윤이었네요. 이세윤. 그리고 예전 그 배우 김세윤 이제 선생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붙여야 될 연배의 배우를 떠올려주신 분도 많은데 아, 그분은 저도 당연히 알죠. LAR이랑. 저 어릴 때 저랑 이름 같은 유명인이 그분이 나오니까 찾아봤죠. 그분 본명은 김창자 세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윤은 예명입니다. 모르셨죠? 그건 제가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년의 유산이란 드라마에 관심을 갖고 이세윤이 나오는 100년의 유산 사운드 트랙을 들어보니 박영규 씨가 부른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뚫어. 가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요. 이은선 기자 만날게요.

0: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감사드려요.
1: 어떤 점에서
0: 길지 않은 네. 시간에 네. 세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를 또 찾아주셨어요.
1: 맞아요.
0: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1: 네, 팽세윤 씨.
0: 와, 팽세윤.
1: 네.
0: 오, 교도관이었다고.
1: 네, 정웅인 배우가 연기하는 네. 캐릭터입니다.
0: 근데 이은선이 없었어요?
1: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은선이란 이름을 가진 캐릭터도 기억이 없는데.
0: 뭐 김은선, 박은선 어딘가 나왔을 것 같은데.
1: 제 이름이 최은선. 캐릭터 이름으로 쓰기에 그다지 네. 인상적인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0: 이거 다 또 찾아주실 거예요. 우리
1: 네.
0: 청취자분들 영화 속에 이은선이면 더 좋고 아니면 은선이란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혹시 기억나시면 바로 제보 바랍니다.
1: 네, 정말 없을 것 같지만
0: 네, 네. 대가는 없습니다. 네. 그냥 이름 불러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1: 미지의 공간 혹은 무의식 속으로입니다.
0: 무지의, 아, 미지의 공간.
1: 네, 네, 미지의 공간 혹은 무의식.
0: 무지가 아닙니다. 네, 미지의 공간 혹은 무의식 속으로.
1: 근데 미지의 대상을 떠올리면 네. 두렵기도 하잖아요. 두려운 그죠? 감정이 먼저인 것 같은데
0: 네.
1: 두려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상을 생각할 때 감흥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0: 그쵸, 기대도 좀 있긴 하죠.
1: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나랑 친숙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나에게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의 안식처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좀 신기한 체험을 하는 인물들이 나오는 그리고 영화를 본 관객들도 결국에는 그 기묘한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영화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미지의 공간 혹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영화들. 첫 번째 작품은 뭐죠?
1: 5월 27일 개봉 케인 파슨스 감독 연출작 백룸입니다.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영화.
0: 그러게요.
1: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이미지 혹은 새로운 인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관객과 접점을 가지느냐의 문제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뭐 할리우드 반응도 그렇고 한국 반응 백룸을 둘러싼 반응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 영화를 설명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면
0: 네.
1: 주인공은 클락이라는 남자고요.
0: 네.
1: 결혼 생활이 지금 다 무너진 상황이죠. 그리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교회 지역에서 가구점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가구점이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생 전반에 있어서 좀 파산 직전의 남자 같은 위기감이 이 사람을 좀 감싸고 있는데요. 어느 날 새로운 공간을 이 사람이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클락의 심리치료사는 메리라는 여잔데 클락이 실종이 되자 그 사람이 남겼던 말들 그러니까 클락이 막 흥설수설하면서 남겼던 그 말들을 단서로 이 사람의 행방을 쫓기 시작한다. 라는 것이 이야기의 줄기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얘기인 것 같고요.
0: 네.
1: 백룸이라 불리는 공간의 실체가 당연히 영화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다만 백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고 인물들은 그 방을 부를 이름을 몰라요.
0: 아, 그렇네요.
1: 네, 그래서 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이 공간을 백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0: 일단 백룸 괴담?
1: 네.
0: 뭐 백룸 시리즈를 원래 알고 있었어요? 이 영화 보기 전에도?
1: 제가 이거를 땡튜브에서 네. 우연히 본 적 있어요. 너무 난리가 난 영상이라고 해서
0: 네.
1: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재밌나? 이렇게 보다가
0: 네.
1: 아 근데 아이디어로 되게 잘 승부했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0: 네.
1: 영상을 한 편 본 적이 있고 제가 지금 오늘 차차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개수가 되게 많은데
0: 네.
1: 그걸 다 보지는 못했고 한 세네 편 정도를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화로 나온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접하고 흥미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인터넷에서 화제

0: 가 됐다는 그 백룸 시리즈나 백룸 괴담을 잘 몰랐어요.
1: 네.
0: 그런데 제가 이 백룸 영화 보고 와서 어떤 영화인지 얘기를 할 때 저 아는 작가님이 둘째가 지금 가장 기다리는 건 토이스토리이고 첫째가 제일 기다리는 건 백룸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 세대에서는 백룸 괴담이 꽤 유명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1: 맞아요.
0: 아는 그 유명한 게 나온다고 하니까
1: 네.
0: 확실히 좀 세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그렇기도 하고
0: 아무래도 이 영화를 만든 네. 감독과 비슷한 세대가 네. 특히 좀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1: 뭐 세대도 그렇고 인터넷 문화에 평소 얼마나 젖어 있는가에 따라서
0: 네.
1: 이 영화에 대한 뭐 기본적인 반응과
0: 네.
1: 그리고 본 이후의 반응도 완전하게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접하고 나서 가장 처음 떠오른 거는 아 이제 전혀 다른 영상 문법을 가진 세대가 온다. 이미 왔다라는
0: 네.
1: 감각이었고 백룸의 세계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온라인에서 퍼져나간 하나의 현상이 영화가 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2019년에 미국의 이미지보드 웹사이트인 포첸이라는 데에 익명으로 올라온 사진 한 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사진에 우리가 그 AI를 사용할 때도 활용할 때도 저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0: 네.
1: 프롬프트를 입력하잖아요.
0: 네.
1: 뭐 사진 이미지를 만들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이미지로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0: 네.
1: 자 그런 식으로 이 게시판의 프롬프트는 무언가 이상하고 불안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를 제출해달라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올린 사진이 어느 상가 내부를 찍은 것이었는데 이 백룸의 공간과 유사해요. 천장에 줄지어 형광등이 쭉 달려 있고 왜 사무실 천장이 이렇게 격자 무늬로 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형광등이 달려 있는 천장에 채도가 낮다 못해서 너무 칙칙하게 느껴지는 그 노란색 벽지만 존재하는 텅 빈 공간. 을 올렸는데 이 이미지가 순식간에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가 막 덧붙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 안에서는 이것을 크리피 파스타라고 부르는데
0: 네.
1: 우리가 보통 복사 후 붙여넣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카피 앤 페이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유래한 속어인 카피 파스타라는 것을 또 변형한 신조어가 크리피 파스타인 거예요. 좀 기묘한 괴담들을 이미지나 또 누군가 이야기에 더 덧붙이고 더 덧붙이고 하는 현상인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사되면서 퍼져나가는 이야기의 덩어리 같은 걸 뜻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 백룸의 케이스는 그런 구전으로 전해지던 속성이 인터넷에서 무한 텍스트 증식으로 대체된 결과를 스크린으로 옮긴 결과값이라고 일단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오픈소스에 가까웠던 거죠. 모두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고 모두가 이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든 케인 파슨스라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0: 네.
1: 2022년에 무료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어도땡 애프터 이펙트 이런 걸 사용해서 9분짜리의 동명의 단편 영화를 유튜브에 공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로 20개가 넘는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영화를 배운 적이 없고
0: 네.
1: 그냥 이 모든 것을 본인의 랩탑 하나로 그냥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0: 그리고 2022년에 16살이었다면서요.
1: 네. 정말 완전히 다 다른 세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0: 네.
1: 텅 비어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데서 역으로 발생하는 저는 압도적인 고립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내가 속해 있는 건지 아니면 나조차 분리되어 있는 건지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주는 그 고립감에 의도적으로 되게 조악하게 만든 그 화면을 결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뭔지 모를 존재에 쫓긴다. 내가 사냥당하는 중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공포잖아요.
0: 네.
1: 그건 실제에서도 뭐 꿈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공포인데 그걸 다 결합한 이 세계관이 바로 백룸 유니버스라는 것이고요. 어릴 때부터 이 감독이 뭐 비디오 게임, 애니메이션, 뭐 땡튜브 등을 통해서 영상 언어를 그냥 아예 내재하고 자라난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2005년생 혹은 2006년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나이가 정말 어린 거죠. 그러니까 아직 20대가 그냥 통으로 남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새로운 시대에 당도한 이 소스가 정말 남다른 전염성과 파급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여러 레퍼런스에서 영향을

0: 받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가장 근접하게는 사가TV 플러스의 세브란스 단절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
1: 맞아요.
0: 시리즈도 아마 이 감독의 뭐 무의식적으로

0: 국내에는 공개가 안 됐는데 옵세션이라는
1: 네.
0: 지금
1: 맞아요, 맞아요.
0: 이분도 땡튜브를 하던 사람이고 20대 감독이죠. 커리 바커라는 감독인데 이분도 옵세션이라는 공포 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할리우드로 거의 박스오피스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렇게 영상 매체를 적극적으로 흡수한 세대가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전형적인 시네마 키즈가 아닌 의미로서의 감독들이 출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땡튜브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대변되는 소셜미디어 영상 문법을 내재하고 자란 세대들이 영화 시장의 문법을 얼마나 바꿔놓을 것인가. 영화 시장 환경을 얼마나 다르게 재편할 것인가가 또 최근 다가오는 아주 가까운 근미래에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저 어릴 때도 우리가 새로운 세대라고 그랬는데
0: 뭐 모든 세대가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1: 그죠. 또 MTV를 보고 자란 네. 세대 또 새로운 세대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듯이
0: 네.
1: 늘 그 시대마다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이제는 땡튜브가
0: 네.
1: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쉬듯이 자신의 삶에 늘 존재하고 있었던 세대가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0: 네.
1: 자, 가장 중요한 그래서 백룸은 뭡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게 원래 제목은 백룸에 또 S가 붙어요.
0: 백룸즈죠.
1: 이게 백룸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0: 네, 그렇죠.
1: 네.
0: 이게 공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아무리 제가 말로 설명을 해도 이게 네.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림이 안 그려질 텐데
1: 그래서 제가 네.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할 수 없이 예고편을 보세요. 말로 하기 힘들어요. 예고편을 일단 그쵸. 보시면 대충 그런 느낌의 그런 것들이에요 라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0: 제 마음을 정확하게 묘사한 대사가 이 영화 안에 있어요.
1: 네.
0: 여기에 개를 본 적 없는 사람에게
1: 네.
0: 개를 묘사한 다음 그려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1: 맞아요,
0: 대사가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이 영화를 설명하고 있는 저의 심정이 지금 딱 그런 마음인데 일단 이 백룸이라는 공간은 아까 설명드린 묘사가 사실 다예요. 끝없이 이어진 그 천장에 막 윙윙윙 소리가 나는 형광등 그리고 노란 벽지로 둘러싸인 미지의 공간인데 영화의 첫 장면은 파운드 푸티지의 고전인 블레어 위치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누군가의 POV, 그러니까 시점 숏으로 그 공간에 들어갔다가 실종된 누군가가 남긴 영상 기록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처음이고 이것은 스포 축에도 못 끼는 게 앞에 5분 정도의 이야기예요.
1: 그래서 네.
0: 이 뒤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백룸의 실체는 그냥 방이에요. 근데 또 다른 방, 계속 다른 방, 방이 이어지는 것이고 여기서 클락이 처음 메리에게 설명하기로는 거의 뉴욕 지하철 노선도 같은 공간이 여기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룸에 들어가면 가구가 쌓여 있거나 뭐 빨래더미가 쌓여 있는 공간도 있고 칸막이가 있는 공간도 있고 저게 문이야 창문이야 싶은 작은 무언가들이 달린 공간도 있고 경사로도 있고 어디론가 절대 이어지진 않는데 계단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계단.
1: 뭐 수영장인지 네. 목욕탕인지 같은 것도 나오고.
0: 맞아요. 네. 정말 다양한 공간이 이 백룸 안에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 이 공간이 발견되는 것은 클락이 운영하는 가구 매장의 지하죠. 이 사람은 클락 선장의 오스만 제국이라는 누가 저 이름을 보고 가구를 사러 가지 싶은
1: 제가 보면서 장사하실 분은 아니야.
0: 네.
1: 감이 너무 없으셔 하는 생각을 그쵸. 했어요.
0: 애초에 이 사람은 건축가의 꿈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정말 그 장사에는 별로 소질이 없는
1: 맞아요.
0: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지하 벽 틈에서 새로운 공간을 희미한 불빛을 보고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저는 왜 의미심장하다고 봤냐면 이 사람이 메리라는 심리치료사에게 가서 늘 듣는 이야기가 익숙한 길을 벗어나세요. 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발견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익숙한 길을 처음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험에서 1차적으로 이 사람이 느끼는 놀라움이 있을 거잖아요.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다는 그 놀라움이 이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는 관객의 반응과 완전하게 일치해요. 이 사람이 처음 보는 걸 우리도 다 처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간은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시간에 제가 8번 출구라는 일본 영화를
1: 네네.
0: 소개해드리면서 이 표현을 썼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없는 인공적인 공간에서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그 이미지.
1: 오히려 사람이 북적북적한 게 우리에게 네.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곳들.
0: 그렇죠.
1: 특히 뭐

0: 쇼핑몰.
1: 맞아요. 대표적으로.
0: 뭐, 예, 지하철역. 네. 이런 데는 늘 사람이 있는데 네. 갑자기 거기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을 때 네. 느끼는 이상한 기분 같은 거.
1: 그렇죠. 네. 그러면 본능적으로 뭔가가 좀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거를 현실 세계 이야기로 풀면 뭐 재난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0: 28일 후의 오프닝처럼.
1: 아,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리미널 스페이스 공간의 그 공포감을 극대화한 장소가 바로 백룸이고요.
0: 네.
1: 저는 이 공간이 너무 다르게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실제하는 집단 실험의 무대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게다가 영화를 보면 이 백룸을 관리하고 연구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 암시를 주거든요.
0: 네.
1: 실제로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억의 재구성이라든지 기억으로만 만들어낸 그 왜곡이 완성한 누군가의 내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능성의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간을 사냥하는 굉장히 고약한 취미를 가진 어떤 존재의 폐쇄적인 미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분명한 설명을 제가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뭐 같다고 생각하냐면 로후샤우 테스트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심리 검사 중에 이렇게 물감을 묻혀서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펼치면 좌우 대칭의 잉크 얼룩을 해석하는 인격 진단 검사가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다층적인 해석을 부르고 각자의 감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로후샤우 테스트의 비유를 일단 하고 싶고요. 분명한 건 나의 실제적인 공포가 아니라 무의식의 공포를 엄청나게 자극하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0: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 보시고 나면 궁금해. 그래서 정답이 뭐야?
1: 네.
0: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찾아 나서시면 사실 답을 구하기 힘드신 게
1: 네.
0: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수학 문제라기보다는 심리 검사에 가까워서
1: 네.
0: 그렇게 보이면 그게 맞는 겁니다.
1: 맞아요.
0: 네.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잘못 봤나? 이거의 진짜 의미는 뭐야를 찾아보는 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거다. 아, 재미는 있겠지만
1: 네.
0: 원하는 답을 얻기는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1: 네.
0: 백룸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일단 이 클락과 메리라는 주인공의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든 아니면 심리적으로든 무너지는 사람들 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단단하게 이렇게 뭘 쌓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화나 책을 인생의 어떤 시기에 접하느냐에 따라 그 감흥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연으로 약간은 좀 무너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안에서 자기만의 것을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것을 영화를 통해서 백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은 계속 바닥 아래로 끌어내려지는 사람들이에요. 클락과 메리는.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간다기보다 계속 내려가는, 침잠하는 이런 상태를 가진 사람들인데 특히 클락 같은 경우는 실패와 분노의 감정을 조절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항상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메리가 이 사람에게 조언하기로는 사람들은 원래 각자 모양대로 삶의 루틴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같은 문제와 해결책을 맴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라는 걸 인지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새로운 길을 못 찾는 사람은 메리예요.
0: 네.
1: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의 어떤 트라우마에 완전히 갇혀 있고 심지어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토템처럼 계속 지니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익숙한 길만 계속 고집하던 사람들이 이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무엇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가 이제 이 백룸이라는 공간과 영화가 가진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공간은 결국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포를 주기도 하고 오늘의 주제처럼 기묘한 방식의 안식처가 되기도 해요. 이건
0: 네.
1: 영화를 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다 통과하고 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거대한 은유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우리한테는 요즘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0: 맞아요.
1: 이미지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나의 기억이 덧대져서 그게 다 왜곡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봤던 건 A인데 이게 정보가 너무 많고 막 이런저런 이미지가 중첩이 되면 결국에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건 한 D, 뭐 E 정도까지 이게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왜곡의 형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섞여 있는

0: 네, 시대에 대한 엄청나게 강렬한 알레고리가 이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걸 함축한 하나의 대사가 또 영화에 등장을 하죠. 이곳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곳이다.
1: 궁금하죠, 여러분? 자, 이 케인 파슨스라는
0: 네.
1: 20살에 이 영화로 장편 데뷔한 이 감독은 또 음악도 직접 만들었다니 참이 친구 뭐지? 자, 케인 파슨스 그리고 이도반 브레멘이 함께한 스코어 핸드프린트라는 스코어 준비했거든요. 이 음악의 분위기가 영화의 분위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음악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바로 이런 분위기의 영화입니다. 백룸에서 핸드프린트라는 스코어였습니다. 이은성 기자의 필소굿, 오늘은 미지의 공간 혹은 무의식 속으로라는 주제로 지금 상영 중인 영화 백룸을 먼저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뭐예요?
1: 무의식 하면 이 감독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돼야 되지 않을까요?
0: 아마 영화를 본 뒤에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싶은 마음도 이 감독이 원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로스트 하이웨이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0: 네.
1: 1997년 프레드의 반응은 그게 누군데?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지? 라는 반응이에요.
0: 네.
1: 그 이후에 집에 정체불명의 VHS 테이프, 요즘은 이거 보기도 힘들죠? 이 테이프가 네. 도착을 하고.
0: 테이프가 도착을 해도 볼 수가 없죠.
1: 아, 그렇죠. 처음에는 집 외관이 찍힌 테이프가 도착을 하고 이후에는 집 내부가 담겨있는 것들이 도착을 하게 돼요.
0: 네.
1: 이건 너무 무섭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본인과 아내가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테이프가 도착한다는 게 너무 무섭죠. 그런데 갑자기 프레드가 아내의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0: 자, 이게 데이비드 림친이다.
1: 그리고 나서 수감이 되는데 갑자기 미스터리하게 사라져요.
0: 네.
1: 교도관들이 이 사람의 감방에 찾아왔을 때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사람이 젊은 자동차 정비공인 피트로 교체되어 있죠.
0: 이게 데이비드 린치입니다.
1: 네, 그리고 그의 자리에 한마디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남자가 나타난 건데요. 피트가 이후로 르네와 같은 외모를 한 앨리스라는 여자를 만나고
0: 네.
1: 두 사람, 그러니까 프레드와 이 피터가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미스터리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최선의 설명일 것 같아요.
0: 제가 좀 궁금한 게 예전부터 웨스 앤더슨의 옷장이 궁금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독들마다.
1: 네.
0: 항상 데이비드 린치의 머릿속이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와, 대체 그 머리 안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걸까. 그중에 한 편이 로스트 하이웨이. 자, 그런데 이 작품은 데이비드 린치와 심리 현상의 만남이라고요?
1: 이 영화가 네. 나온 이후부터 초현실주의 누아르 호러라고 많이 불렸어요.
0: 와, 이름 잘 지었다.
1: 그리고 백룸이 처음 등장했을 때
0: 네.
1: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따라붙을 이름일 것 같은데 백룸이 데이비드 린치 초기 영화에 많이 비견되어서 지금 언급이 되는 중이죠.
0: 맞아요. 리뷰를 보면 린치 네.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1: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뭐 어두운 욕망과 좀 파괴적인 세계관을 다루는 심리 스릴러라는 점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데이비드 린치의 빨간 방이라고 린치가 드물게 남긴 본인의 에세이가 네. 있는데 여기서 언급을 하기로는 실제 사건에 영향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제이 심슨 사건인데요.
0: 네.
1: 이게 1994년에 내셔널 풋볼리그인 선수인 오제이 심슨이 전 아내인 니콜 브라운 심슨과 식당 종업원을 살해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일화인데 이게 한국에서도 화제이긴 했지만
0: 네.
1: 미국 전역에서 얼마나 화제였냐면요. 그 95년에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클린턴 대통령에게 오제이 심슨이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국제사회 네. 엄청난 이슈였던 거예요.
0: 이게 약간 그 외계인이 실제로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 거의 그 정도급의 호기심 같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선고 장면이잖아요.
0: 네.
1: 이걸 1억 5천만 명이 시청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생중계가
0: 네.
1: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너무나 좀 큰 사건이었던 것인데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이 로스트 하이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린치 감독이 이 오제이 심슨을 보고 좀 놀랐대요. 왜냐하면 미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 문제도 없이 골프를

0: 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이 정말로 누군가를 살해하는 짓을 저질렀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삶이 이어질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여기에 결합된 심리학인 용어가 시민성 기억 상실이라는 것인데 이게 공포를 회피하려고 마음이 스스로를 기만하는 현상, 그러니까 기억 상실과 좀 결합이 되는 이런 현상을 섞어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트웨이는 그런 심리 현상에 대한 영화이고, 나아가서 영원한 비밀은 없다라는 걸 지적하는 작품이다라고 린치가 밝힌 바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집착을 했던 대상을 실제로 죽였고 그랬던 사람이 자기의 기억에서 더 젊고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서 다시 같은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둡고 음침한 상상력이고 기억과 왜곡의 재구성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 영화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린치가 여기 안에 나오는 미스터리맨이라는 정말 미스터리한 존재에 대한 아이디어가 실존 인물이든 아니든 초자연적인 인상을 주는 누군가에 대한 느낌에서 비롯됐다라고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꿈을 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느낌이 나아가서 머롤랜드 드라이브를 린치가 만드는데 큰 영향을 줬죠.
1: 로스트 하이웨이하고 머롤랜드 드라이브가 저는 다른 영화인데 늘 이렇게 묶여서 같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약간 짝꿍처럼. 뭐 스피노프 같기도 하고.
0: 그쵸,
1: 뭐 맞아요. 같기도 하고.
0: 짝패 같은 느낌이 있죠.
1: 그런 느낌의 영화 두 편이기도 합니다. 로스트 하이웨이와 머롤랜드 드라이브.
0: 로스트 하이웨이가 그 어두운 한밤의 고속도로를 막 질주하는 그 장면이 앞뒤로 나오는데,
1: 그 차선 계속 지나가는
0: 터미네이터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그 차선의 인상이 그렇죠, 남아있는 그렇죠. 영화죠.
1: 그런데 주의를 주셨습니다. 깔끔한 해석에 뜻을 두지 마시오.
0: 백님도 그렇지만 이 영화는 진짜로 그러셔야 되는 영화 같아요.
1: 데이비드 린치 영화를 내가 깔끔하게 해석해줄게.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
0: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1: 그 사람이 뭐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0: 이 영화가 사운드 디자인도 굉장히 강박적이고요. 좀 전체적으로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나는데, 특히 모든 실내 장면이 어딘가에 내가 계속 갇혀있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설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현실과 꿈의 영역을 없애고 뭐 그 사이를 오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데이비드 린치 영화에만 그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만큼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없고, 관객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혼란에 빠뜨리는 작품이 린치의 영화죠. 그래서 관객이 결국에는 이 주인공인 프레드와 같은 편집증적인 증세가 막 일어날 정도의 상태가 되는데, 그 프레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왜곡된 현실이 또 이 영화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고 악몽 같은 분위기의 어떤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를 반드시 좋아하시게 될 거고요. 영화에서 출연 분량은 정말 몇 장은 안 되는데, 보고 나면 이 미스터리맨의 이미지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작품이 되기도 하죠. 마치 한니발 렉터 같은 느낌의 캐릭터인데,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눈썹을 다 밀어버린 채 나타나는 그 미스터리맨은 기괴함과 과장된 무언가 사이를 엄청나게 오가면서 이 영화의 톤을 만들거든요. 이 연기를 보고 나면 출연 분량은 상관없이 이 사람이 거의 주인공이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을 연기한 로버트 블레이크라는 배우가 이 영화 이후에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것도 참 굉장한 이 영화의 느낌인데요. 어쨌든 데이비드 린치는 미스터리를 설정해놓고 관객을 악몽 같은 미로로 몰아넣는데 정말 탁월한 재능을 지닌 감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포함해서 린치의 영화를 제대로 즐기려면 마음을 그냥 비우고 그냥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1: 혼란스러움이 매력인 영화입니다.
0: 왜냐하면 너무 막 이해를 하고 퍼즐을 짜맞추려고 하다 보면 이 영화가 주는 매력을 다 놓치게 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둡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계관 그대로를 즐기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린치 감독은 평생 명상을 즐겨 했고, 그리고 공식 석상에 설 때나 언제나 정말 단추 하나도 함부로

0: 안 푸르는 정말 깔끔 그 자체의 인상의 사람이었는데 저는 린치 같은 사람이야말로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실생활에서 풀어놓지 못하는 머릿속에만 있는 그 욕망을 영화를 통해서 정말 모두 발산했던 창작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린치 영화를 한 편도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입문작으로 전 적당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뺑놈과 로스트웨이를 좀 엮어서 보신 이후에 네. 린치의 문제작인 뭐 트윈픽스라든지 네. 머롤랜드 드라이브라든지 등등의 영화들로 한번 쭉 진입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늪에 빠지십니다.
0: 네.
1: 네.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데이비 린치의 세계로 들어가면.
0: 네.
1: 자, 오늘은 미지의 공간 혹은 무의식 속으로라는 주제로 상영 중인 영화 백룸 그리고 1997년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영화 로스트 하이웨이 두 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로스트 하이웨이 사운드 트랙에서 올랐습니다. 데이빗 보이의 I'm Deranged. 투표 잘 하시고요. 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0: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말에도 무게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만 또 어떤 말은 바위보다 무거워서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이죠. 새아침이 시작하는 딱 이 시간, 오전 6시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후보자들은 그동안 거리를 가득 채웠던 수많은 공약들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지 않게 그 속에 담긴 말의 무게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동시에 그 약속들이 진짜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건 우리의 몫이겠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3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노래 A Better Tomorrow 였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이죠. 이미 시작됐고요.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투표 마치신 분들도 있겠지만 투표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잠깐 시간 내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고요. 저도 아직 투표를 못했거든요. 이따가 가서 할 예정이니까 우리 꼭 같이 해요. 네, 새 아침 모닝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함께하죠. 오늘 일 쉬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물론 직업의 특성상 그러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 시간 통해서 마음으로나마 함께 도망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0: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전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0047번님, 파주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응급실 간호사예요. 양주에서 파주로 오가며 출퇴근을 하는지라 적지 않은 거리를 달려가죠. 오늘은 저녁 근무여서 아주 여유롭게 아침을 출발합니다 하셨습니다. 오, 저녁 근무인데도 아주 일찍 일어나셨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여유 가지는 거 하루를 시작하기에 최고죠. 근데 이런 말 혹시 징크스일까요? 응급실 가시는 일 별탈 없이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으면 합니다. 출근 잘하시고요. 그 전까지 여유 꼭 누리세요. 2191번님, 부모님 케어를 위해 시골에 내려온 지 3년이 되었네요. 곁에 계시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뵈러 가는 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 따님인지 아드님인지는 안 써주셔서 잘 모르겠지만 최고의 효도를 하고 계시네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또 예쁘게 봐주실까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하실 예정이시죠? 맛있는 한 끼 꼭 같이 하시고요. 또 날씨 좋으니까 어디 잠깐이나마 산책 다녀오셔도 좋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2098번님, 대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40대 아기 엄마예요. 친한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평택으로 일하러 갑니다. 아침 7시 반까지 도착해야 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지런히 준비하고 아기 얼굴도 못 보고 집을 나섰네요. 부탁받은 일이라 절대 늦으면 안 되는데 제발 늦지 않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대전에서 평택으로 가는 게 제가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계산해서 가셨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급하면 탈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차근차근 잊지 마세요. 그리고요, 애기도 오늘은 좀 보고 싶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시간이 빨리 가지 않을까요? 부지런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박상인님, 지난 주말에 계곡에 다녀왔습니다. 공기 좋고 시원하고 날씨도 좋아서 물 위에 누워 하늘을 보니 스트레스가 싹 풀리더군요.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영규도 혹시 최근에 물놀이 다녀온 적 있으실까요? 이 기분 이대로 여름을 기다려봅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와, 저한테 계곡은 정말 한여름에만 갈 수 있는 그런 머리까지 쭉다 써는 시원함이 있는 곳이거든요. 바닷가는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계곡은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춥진 않으셨나요? 벌써 계곡이라니 저는 좀 놀라운데요. 그래도 좋은 시간 가지셨다니 다행입니다. 맞아요. 여름이 성큼 다가왔네요.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들으면서 여름 느껴보시죠.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입니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새싹 청취자이신 0750번님이 러닝하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였어요. 9294번님도 같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2191번님, 2098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6804번님. 영디, 2주 전 발가락을 다쳤는데 드디어 실밥 풀고 완쾌 판정 받았어요. 이제 샤워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불편하지 않게 걸을 수 있답니다. 마음이 너무 상쾌하네요. 제발 올해는 더 이상 다치지 않길 바라봅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근데 2주면은 크게 다치셨나 봐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게 다치면은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돌아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특히 다리나 발 같은 부위는요.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김혜진님은요. 저는 늘 출근 준비를 하면서 미니로 영디를 만났는데요. 월요일 화요일 연차 써서 선거일까지 3일을 쉬네요. 양주에서 서울까지 출근하다가 지금 이불 속에서 듣고 있는데 나 회사 안 가도 되는 거 맞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이불 속에서 들으니 영디 목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려요. 행복합니다. 맞아요. 사람이 꼭 이렇다니까요. 저도 휴가는 분명히 휴가인데, 나 지금 괜찮은 거 맞지? 지금 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안 오는 거, 이거 괜찮은 거지? 싶은 그런 불안함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혜진님도 저랑 같은 마음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3일 동안 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니까요. 잠시 회사 생각은 멈추시고 마지막 연휴까지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6925번님 새싹이시네요. 6월 2일 어제가 제가 지금 직장으로 이직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었어요. 지금 회사는 아침 7시 반 출근, 오후 4시 반 퇴근이라 출근 시간이 예전보다 당겨지면서 테디 방송을 듣던 제가 영디 방송을 듣게 됐는데요. 재밌는 건 퇴근하고 있으면 오후 4시 55분쯤에도 우리말 나들이로 영디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출퇴근길에 친구가 되어주신 영디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이직 적응 잘하고 계신 것 같으네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1주년이었으니까 저랑 정말 친구가 맞는데요. 동기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같은 기간을 보냈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항상 저와 출퇴근을 함께하는 그 기분, 좋은 기분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에너지 가득 드릴게요. 오늘도, 오늘은 쉬시겠죠? 혹시? 그쵸? 오늘은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드릴게요.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듣고 오시죠. Yo man, I don't think they heard you. Won't you tell them what your name is?

0: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여름 노래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날씨입니다. 지방선거일인 오늘도 무척 덥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31도, 춘천 32도, 부산 26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어제 비가 내렸던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기온 더 오르겠습니다.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지겠고요. 하늘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는데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내렸던 비로 남부 내륙에는 새벽 안개가 짙게 꼈습니다. 가시거리 확보될 때까지 안전운전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여름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비 소식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최근 SNS에서 2026년 장마 기간이라면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적힌 글들이 엄청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비가 온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거 기상청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기상청은 이미 2009년부터 장마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공식 예보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현대 기상학에서 장마란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생긴 정체 전선 때문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요. 요즘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장마의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비구름이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면서 비를 뿌리는 게 아니라 좁은 지역에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지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바뀐 거죠. 심지어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그 뒤에 비가 더 많이 내리기도 하니까 괜히 혼란만 줄 수 있어서 예보를 중단한 건데요. 그래서 요즘 기상청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현상 자체를 뜻하는 장마라는 말 대신 기간의 개념을 담은 장마철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장마철이라고 해서 맨날 비가 오는 건 아니니까 그 표현이 더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뿐만 아니라 두세 달 뒤 날씨를 날짜별로 예고하는 건 현재 기상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니까요. SNS에 떠도는 정체 모를 날씨 괴담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기상청의 실시간 예보 잘 챙겨보시면서 여름 날씨에 대비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상청은 2009년부터 장마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공식 예보를 중단했으며 현상 자체를 뜻하는 장마보다는 기간의 개념을 담은 장마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목리의 비의 계절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장마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올해는 장마가 언제부터 시작할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뭐 지자체에서도 대비를 잘 하겠죠.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농사 짓는 분들이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차 갖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미리 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우리나라 날씨가 점점 동남아처럼 스콜성 비가 자주 내리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잘 준비를 해야겠다. 저도 이런 생각했거든요. 피해 없도록 우리 미리미리 잘 준비하자고요.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보시죠.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좀 해보려고 정말 나왔는데요. 아니 글쎄 라디오에서 개똥벌레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6월은 흔히 개똥벌레로 불리는 반딧불이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라는 말이 생각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반딧불이를 만나러 도망쳐 봤는데요. 저는 지금 조명을 끈 숲 체험장에 도착했고요. 저기 반짝이는 뭔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소리 참 정겹죠. 반딧불이는 꽁무니에서 빛을 내는데요. 이 불빛은 암수가 서로를 찾기 위한 대화 수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말씀드리는 순간 저기서 수컷 한 마리가 빛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와, 그리고 풀잎에 앉아

암컷이 그거에 맞춰서 빛을 또 깜빡이고 있네요. 오, 지금 실시간으로 러브라인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재미있는 구경 좀 더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본 반딧불이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속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고사성어의 뜻을 쉽게 풀이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등불을 켤 기름을 살 돈이 없자 여름에는 반딧불이를 모아 불을 밝히고 겨울에는 마당에 쌓인 눈에 반사된 달빛을 조명 삼아 밤새 공부해서 마침내 성공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반딧불이와 관련된 말이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며 공부하는 자세를 일컫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구사일생, 2번 형설지공, 3번 산전수전, 4번 일편단심.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구사일생, 2번 형설지공, 3번 산전수전, 4번 일편단심.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울시티의 파이어플라이 함께 하시죠.

Cause my dreams are bursting at the seams. 아오시티의 Fireflies 듣고 오셨는데요. 반딧불이가 영어로 Firefly예요. 그래서 이 곡 함께 하셨습니다. 정답 알아볼게요. 반딧불이와 관련된 말이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며 공부하는 자세를 일컫는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형설지공이었습니다. 네, 이 형설지공은요. 반딧불이형, 눈설, 갈지, 공공, 공로, 성과, 성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딧불이와 눈빛으로 공부한 노력, 의지가 성과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딧불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딧불이 축제 하는 곳들 꽤 있던데 저는 어릴 때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이렇게 풀밭, 숲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 가보면은 반딧불이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녁마다 산책 나가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어린 시절에도 참 재밌게 놀면서 아 예쁘다 했으니까 지금 봐도 예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숲에서 정말 깜깜한 곳에서 반딧불이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아름다울 것 같기는 해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멀티 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시죠.

이 노래가 흐르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죠. 전지현. 최근에 영화 군체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전지현 씨를 보니까 이 영화가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려던 일을 싹 다 접고 2001년 전지현 신드롬을 일으켰던 영화 엽기적인 그녀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견우74라는 닉네임을 가진 네티즌이 PC통신에 연재했던 인터넷 소설을 영화화한 건데요. 그래서 주인공 차태현의 극중 이름이 견우였고요. 전지현의 극중 이름이 그녀였죠. 뿐만 아니라 명장면들도 참 많았어요. 그녀가 산에서 견우야 미안해 라고 소리치는 장면, 또 견우가 다른 사람에게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이런 걸 지켜야 한다 라고 십계명을 말해주는 장면, 아마 기억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장면들 하나하나 추억하면서 같이 퀴즈 풀어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가 흥행할 당시에는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죠. 연인끼리 신발을 바꿔 신거나 교복을 입고 주민등록증을 들이밀면서 나이트클럽에 가는 장면도 많이들 따라했는데요. 그리고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소나무 밑에 이것을 묻는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이것이 대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촬영했던 강원도 정선에는 이것 공원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극중에서 차태현과 전지현이 소나무 밑에 묻었던 것이자 이것에 해당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국립국어원에선 이것을 기억상자로 순화해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타임머신, 2번 타임아웃, 3번 타임캡슐, 4번 타임슬립.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타임머신, 2번 타임아웃, 3번 타임캡슐, 4번 타임슬립.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좀 더 드릴게요.

엽기적인 그녀 OST 신승훈의 I Believe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극 중에서 차태현과 전지현이 소나무 밑에 묻었던 것이자 이것에 해당하는 말. 정답은 바로 3번 타임캡슐이었습니다. 2001년이면 저는 아직 어릴 때라 교복 입고 나이트클럽 가는 건 못 해봤고요. 하지만 그 타임캡슐 묻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현우야 미안해 이거는 뭐 매일 했죠. 매일. 아, 전지현 씨 이때 정말 아름다웠죠. 지금도 물론 아름답지만 이때 그 청초한 분위기는 아무도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멀티 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어디까지 가시나요?
7: 살아서
9: 잠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희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8832번님.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부터 남편과 함께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지 20년이 다 됐죠. 요즘은 회원이 100명이 넘는 소백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과 함께 건강을 지키고 있네요.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과 좋은 노래 듣고 싶어서 노래 예약합니다. 얼마 전에 영화 마이클을 봐서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부탁해요 하셨네요. 와, 근데 회원이 100명이 넘는 클럽이라고요? 굉장히 큰 클럽이네요. 이 소백 배드민턴 클럽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왠지 소백산 근처에 사시는 것 같은데요. 오, 근데 배드민턴 건강에 정말 좋죠. 유산소도 되고 또 근력 운동도 될 거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는 것 같네요. 오늘도 배드민턴 잘 치고 오시고요. 클럽 분들과 함께 그럼 새 아침 들으면서 이 아침 맞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832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투표 꼭 하시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강원 동부 보훈지청장 최윤정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보훈을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현충시설을 찾아보고

0: 태극기를 개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이 바로 보훈의 시작입니다. 이번 6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1: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1: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올해 첫 수능 모의평가가 내일 치러져요. 학생들은 첫 모의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쉬는 날인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서 열공을 하겠죠. 학생 청취자 여러분들, 이 테디 삼촌이 격하게 응원해요.

내일이 학생들이 그동안 노력을 평가받는 날이라고 하면 오늘은 우리의 선택으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본투표 날입니다. 아이들이 시험지에 정답을 적듯이 우리도 오늘 투표용지에 각자만의 답을 적어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잊지 말고 투표장 꼭 가시고요. 그 어떤 선택을 하시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프로듀스 101 핑미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6월 3일 전국 지방 동시 선거가 있는 날, 아,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FM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제 9회예요. 전국 동시 지방선거 6.3 지방선거인데 지금 시작했죠.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 합니다. 각 지역의 투표장에 신분증을 지참하셔가지고 꼭 가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렇게 쉬는 날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굿모닝 FM 또 찾아와 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반가워요. 오늘 생방이에요. 예, 쉰다고 저는 쉬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화님이 오늘도 무더운 날이 될 것 같지만 농장일 일찍 끝내고 투표도 하고 아이 놀아줘야겠어요. 오늘 날씨가 덥대요. 강지현님이 굿모닝 테디, 저는 일요일까지 휴가입니다. 굿모닝 FM 들으면서 여행도 하고 휴식도 취하려고요. 오울 좋으시겠어요. 뭐 할 건데요? 뭐예요? 여행 어디로 가요? 충분하게 예 쉬시고 충분하게 즐거우신 휴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저런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있죠? 네, 있네요. 출근하신 분들 있네요. 아, 화이팅입니다. 이런저런 장소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함께하는 두 시간 소중합니다. 오늘 좀 특별히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선거날 맞아서 특집으로 꾸며볼 거예요. 1, 2부는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우리끼리 이야기 좀 더 나누는 시간, 아, 이 아침이 귀한데, 이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투표하시고 누구랑 뭐 하면서 보낼 예정이세요?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는 또 뭐예요? 그런 것들 지금부터 다 보내주십시오. 신청해 주십시오. 자, 오늘 3, 4부는요, 오늘의 키워드 뉴스 1시간 확장판을 하려고 합니다. 뉴스를 1시간 하는 건 아니고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1시간 동안 함께 할 건데,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부터 선거에서 사랑받는 선거 유세송 등등 지방선거 관련 이슈들 쫙

0: 살펴보는 특별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몬의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 슬립과 함께합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10: 딱 한 번만
11: 티어실 원스야
10: 싹 한 번에
11: 티어실 원스야
10: 무조맨
11: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2: 자 따라해보세요
13: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2: 회계관리
13: 이카운트 ERP
15: 4만원
12: 재고관리
13: 이카운트 ERP
12: 4만원 생산관리
13: 사업성공
15: 함께해요
13: 이카운트
1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3: 이카운트
1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7시 9분 40초 41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16: 네, 테디 빨간 날 일하는 사람 여기 하나 추가합니다.
0: 화이팅 화이팅.
16: 투표하셨나요?
0: 이제 해야죠.
16: 아, 네. 저도 이따 낮에 갈 생각인데 예. 저처럼 낮에 투표소 향하시는 분들은 옷 가볍게 입으시고요.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늘 맑게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31도, 춘천 32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흐리고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은 5에서 40mm 사이에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또 지금 남부 내륙은 아침 안개 짙게 껴있어서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일본으로 향한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상의 물결이 높아지고 있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6.3 지방선거 날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어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지방선거 날이라서 쉬는 날인 분들이 많으니까 투표하시고 어떤 일을 계획 중이세요? 뭐 누구랑 만나실 거예요? 듣고 싶으신 곡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함께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SG워너비의 더 스토리 듣고 올게요.

SG워너비 더 스토리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성원날을 맞아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만나보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고마워요. 0133번님이 아침 안개를 뚫고 투표하고 왔습니다. 1등인 줄 알았는데 웬걸. 부지런한 어르신들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운동 전이라 씻지도 않은 맨얼굴인데 말이죠. 크크크크. 예, 어르신들보다 일찍 일어나는 건 쉽지 않아요. 예. 아, 많은 분들이 또 투표장을 벌써 향해주고 계시는군요. 3689번님이 쉬는 날 일하는 사람 여기도 있어요. 유유. 투표소 앞에 있는 빵집이라 선거날을 항상 줄 서면서 빵 냄새 맡고 들어오시는 손님들로 바쁘답니다. 사장님은 기쁘겠지만 저는 직원이라서 힘들어요. 하지만 테디와 함께하면서 파이팅 할래요. 파이팅 파이팅. 예. 이렇게 특별히 또 장사 잘 되고 특별히 또 바쁜 날은 사장님이 좀 안 챙겨줘요? 뭐 택시비라도? 아닌가? 아, 미안하다. 아, 괜히 그런 얘기했나? 하지만 덕분에 손님들이 얼마나 또 행복하게 아침 일찍 예, 빵 먹겠어요. 감사하네요. 함께해요 저랑. 전성희님. 오늘은 중1 아들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 서울로 출발해요. 2박 3일간 서울에서 양평, 여주, 충주, 괴산을 거쳐서 청주로 돌아올 예정이랍니다. 그나저나 아침부터 덥네요. 유유 파이팅 하셨어요. 중1 아들 자전거 라이딩이 서울, 양평, 여주, 충주, 괴산, 청주까지 가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뭐예요? 선수신가? 뭐야? 이거 뭐지? 와, 제 주변에는 없어가지고. 예, 어른들 중에서도 이제 전문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아주 장기간 프로젝트로 이렇게 2박 3일 뭐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만, 와, 청소년이 이제 어린이 갓 넘었는데 이렇게 되나? 날씨가 오락가락 할 수도 있으니까 지역별로 또 조심하시고요. 예. 멋진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화이팅! 오. 3991번님. 에어컨 기사님이 9시 방문 예정이라 미루고 미룬 청소 중이에요. 유유. 그래도 원래 출근길엔 굿모닝 FM 딱 20분만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풀로 다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그렇지. 에어컨 기사님 또 남이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봐도 지저분하면 민망할 수 있으니까. 잘 됐네. 잘 됐어. 마음 먹은 김에 예, 청소도 화이팅 하시고 에어컨 청소 이제 하고 나면 조금 무더위가 와도 든든하겠네요. 3991번님이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도영의 샌드박스 예,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이 노래 예, 잠시 후에 띄워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듣고 올까요? 지금 그래요. 도영의 샌드박스 지금 듣고 올 테니까 여러분 오늘 뭐 하시는지 예, 그리고 건네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노래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예요.

굿모닝 FM입니다. 도영의 샌드박스 듣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우리끼리 한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봐요. 자, 5452번님이 일찍 나와서 방울방울 대추 토마토 따고 있어요. 초록 속에서 빨강이들을 찾는 재미에 막둥이가 도와주고 있답니다. 덥기 전에 일 마치고 냇가로 발 담그러 가야겠어요. 오늘도 열일하는 테디, 굿모닝 가족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방울토마토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막둥이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예, 성인이신가?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온 가족이 또 함께 이렇게 업무 마치고 냇가에 발 담그면서 또 국수 말아 드시고 이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멋진 하루 보내십시오. 예,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모두들 화이팅! 8234번님이 전 오늘 투표하고요. SSG 랜더스 필드 간답니다. 오늘까지 지면 14연패인데 선수들이 부디 이겨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하. 이기겠죠. 예.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오늘이었으면 완벽한데. 오늘이면 완벽한데, 그죠? 해보죠, 뭐. 가능하잖아요. 아자아자. 9896번님이 굿모닝 테디, 샐러드 가게 하는 자영업자인데요. 5시부터 나와서 투표 참관인 알바 나왔어요. 잠깐 쉬는 시간이라 문자 보내요. 6시부터 투표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알바 끝나고 또 가게 일하러 가야 해요. 유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일찍도 자영업 하시는데 일찍도 아르바이트로 오늘 특별한 업무까지 보고 계시는군요. 부지런하십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행운과 행복이 따른다고 저는 믿어요. 제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오늘 그런 행운, 행복 따를 거예요. 일단 문자 읽었잖아요. 소개됐잖아요. 심지어 노래도 틀 건데요. 9896번님 신청곡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1: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1: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8: 네, 부지런하고 다정한 테디.
7: 부지런하고 다정한 네. 우리 신지 해리포터.
8: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사람들 별로 없을 때라도.
7: 아니야, 맞는 말이니까 괜찮아.
8: 아,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일단 일어나는 건 힘들지만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운전하는 맛이 또 있죠. 지금 하나도 안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지나시기 굉장히 좋고요. 고속도로도 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조금 있어서 사고는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이천 부근 2, 3, 4차로에서 추돌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천 일대 지날 때 특히 조심하셔야겠고요. 마성터널 부근도 3, 4차로에 화물이 떨어져 있고 부곡 부근은 2, 3차로에서 중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지금 처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곡 일대는 짧은 구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안성 부근에 사고 있었는데 여기 내 사고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외에는 고속도로 모두 수월하게 지나고 있고 서울 시내도 수월한 흐름 이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부 시작됐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날인 오늘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시간 특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9459번님이 작년 5월에 반반한 퀴즈에 참여했던 덕상고 방송반 김도윤입니다. 오, 기억나 기억나. 2008년생이라 이번에 처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 용지가 많아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각 정당 홍보물 꼼꼼히 읽고 가서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하고 왔습니다. 뭔가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저는 또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갑니다. 저는 고3이니까요.

도윤 일로 와. 우리 한번 허가하자. 야, 든든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든든해.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소중한 한 표도 행사하고 또 본인이 할 일도 이렇게 또 성실하게 잘 하고 쉬는 날이니까 놀지 않고 파이팅 하는데 저는 고3이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공부는 하기 싫지.

아 이뻐라. 김명희님이 자영업자라 오전에 투표하고 장사하러 갑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중1 아들이랑 후보들 공약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아들의 의견 적극 반영해서 투표합니다. 후후. 와 멋지다. 이런 경험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도 해야 될 40대 50대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될 딱 세대인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정책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보는 것. 이게 뭐 반드시 어느 편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이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은 이렇게 있는 게 효율성이 있을까? 어때 너는? 오 너무 멋진데요. 와 제 주변에 없는데 명희님 멋져요. 아들도 멋지다. 337 하나번님이 5시 반에 나와서 운동 끝내고 좀 전에 투표하고 집으로 가요. 모든 후보분들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그 마음 잊지 마시고 본인들의 말에 무게도 잊지 마시고 잘해주시길. 오운완 오투완 운동도 완료 투표도 완료. 잘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퀘스트 끝낸 듯 마음이 가볍습니다. 가벼울만 하네요. 하루의 시작 뭐 어마어마하게 완벽한 시작으로 하시네요. 조금 여유 있는 또 힐링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3016번님이 테디 시내버스 기사는 오늘도 일합니다. 버스는 빨간 날이 없으니까요. 아 그렇네. 사실 저는 빨간 날 주말 출근이 더 좋아요. 종로 광화문 지나는 노선인데 평일 3시간 코스가 빨간 날은 2시간 20분까지 줄어서 훨씬 편하거든요. 게다가 공휴일은 돈이 복사된다니까요. 후후. 공휴일 일하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신청곡은 선거 날이니까 소찬이의 야 현명한 선택 부탁드려요. 선곡 좋은데? 3016번님, 기사님 선곡 나이스. 멋진 DJ다. 멋진 PD야. 자, 여러분들 소찬이의 현명한 선택 띄워드립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계속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와, 소찬희 선배. 와, 파이팅 뭐야? 파이팅 뭐야? 현명한 선택. 아,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0001번님. 저는 아침 일찍 투표하고 살아있는 갑오징어 사려고 수산시장 왔어요. 깻잎에 양파에 갑오징어 한점 싸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좋은 하루 맛있게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좋다. 아, 미소 난다. 미소가 나. 예. 갑오징어 쌈을 탁 먹으면은. 그리고 또 수산시장 가면은 그 초장집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자리 맡아서 이제 먹는데 그장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져요. 하, 거기 장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 양파 쫙 다진 거랑, 아, 마늘 다진 거랑 쪽파 싹 다져가지고 이제 된장 싹 맛장 그 해주는 거 있잖아요.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전 광어 먹고 싶어요, 광어. 서보람님이 저는 여유롭게 한주 보내려고요. 이미 투표도 했고 속초 바닷가 보면서 물멍, 책멍 할 거예요. 해안길 산책도 할 거고 밤바다 거닐기도 할 거고 내일 조식도 먹을 거고 누룽지, 오징어 누룽지 순대도 먹을 거예요. 부럽죠? 예!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요. 미안합니다. DJ가 이상한 소리 내는데 미안해요. 그만큼 부러워. 진짜 부럽다. 잘 즐기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인증 사진 해가지고 공유해 주세요. 전다 보니까. 임란 씨가 2년간 취업 준비했던 곳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오늘 투표하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함께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하면서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만큼 아주 많이 먹고 올게요. 많이 먹어요. 아, 너무 축하해요. 너무 축하하고. 야, 2년간 준비했던 곳에 합격 딱그 소식 받은 날. 눈물 났죠, 솔직히. 축하해, 축하해. 5849번님, 오늘 지방선거 날이라 구내식당이 쉬어서 팀원끼리 점심 내기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요. 제가 걸렸어요. 유유. 그래도 메뉴는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정할 수 있어서 그걸로 위안 삼고 있습니다. 오늘 특근 수당 다 날아가게 생겼네요. 유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도박은 하면 안 돼. 도박은. 아, 좋은 날도 있는데, 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아니에요. 거의 리스크가 커. 왜한 사람이 다 내요? 무섭게. 뭐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예, 효율적인 거. 내가 사지만 맛 있고 좀 저렴한 거잘 찾아서 또 기왕 사는 김에 기분 좋게 쏘세요. 3393번님이 오늘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삐뚤어질 거예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들려주세요. 삐뚤어질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러면 나는? 나안 틀어, 이거 안 틀어. 나도 삐딱하게 갈 거야. 오늘 안 틀고? 몰라요, 그냥. 태희 노래 들을까요? 알았어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삐딱하지 마세요. 삐딱하게 듣고 올게요.

삐딱하게 듣고 왔습니다. 지드래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아, 제가 밤 라디오, 저녁 라디오 할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물론 지금 조금 텐션이 높게 이제 시작하긴 하지만 차분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이게 라디오 맛인데 오늘 나는 맛있다. 오늘 라디오 맛있어요.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657번님. 아내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라 새벽부터 출근해서 만 5세 남아랑 아침 식사 중입니다. 모닝빵, 계란후라이, 산딸기, 파프리카, 수박 등 먹고 있어요. 사전투표를 해서 오늘은 둘이 같이 헤어샵 가서 머리하고 만난 점심 먹고 할 겁니다. 독박 육아 화이팅! 다들 투표소 가서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 좋은데요? 남자아이 5살이면 이제 파이팅 점점 올라올 텐데. 독박 육아 화이팅 화이팅. 김명희님이 매번 사전투표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본투표하러 가고 있어요. 배고파요. 아침에 뭐 먹을까요?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종시 산울동 꽈배기 가게 정상 영업합니다. 아, 꽈배기 가게를 또 하시는군요. 아침 뭐 먹지? 아침 뭐 먹어요? 저는 아침 식사 안 한 지 꽤 오래돼가지고 아침에 대부분 삼겹살 먹지 않나? 모르겠어. 배고플 때 그냥 시원한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아침에 삼겹살 추천합니다. 아침에 해가지고 한 입 촥 싸가지고 너무 크게 쌌어. 그래서 입에 넣었는데 침 막 나오는 거 이렇게 닦으면서 이렇게 먹는 거 추천합니다. 후식으로는 꽈배기. 9991번님 오늘 4대가 함께 가족여행 갑니다. 왕할머니 89세 생신기념으로 떠나요. 왕할머니와 작은 아빠 고모들에게 좋은 추억 남겨주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하셨어요. 4대가 함께. 와, 여기 가족들 너무너무 화목하다.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와, 둘, 넷, 여섯, 여덟, 열 가족이에요. 4대가 모였어요. 10명이서 이동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단 한 차로는 못 가잖아. 예, 건강하고 행복

촉촉하게 이렇게 사진 남기니까 너무 좋네요. 나중에 결국 남는 건 사진이더라고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행복하게 보내고 오세요. 4354번님이 테디 오늘 출근했다고 삐뚤어지지 마세요. 같은 베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저 안 삐뚤어져요. 에이, 삐뚤어지면 안 되지 제가. 지고 싶은데 약간 불끈불끈한데 지금. 감사해요. 이렇게 또 다독여 주시니까 정으로 갑니다. 외에도 4385번님, 0083번님, 1300번님 등 많은 분들이 또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안 삐뚤어질게요, 저. 그런 의미에서. 자, 얼마 전까지 여기 있다가 이제 머리 뗐죠? 테이의 같은 베개. 듣고 올게요.

0: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고문의 FM태입니다. 감사한 분들까지 만나고 왔어요. 8304번님이 병원에서 일하는 영양사예요. 지금 아침 식사로 애들한테 목살 구워주고 있는데요. 테디가 삼겹살 얘기하네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안 그래도 그거 보고 있었어요. 지금 예은 PD랑 진짜 고기 먹는 사람이다 하면서 와 애들한테 목살을 구워준다고 했는데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이 그 뽀득뽀득한 그 줄줄이 소세지 있죠. 그거를 일단 12개를 구우시고 목살 눈대중으로 대충 보니까 한 350g 정도. 아이들이 잘 먹네. 아이들이 잘 먹어. 예, 좋다. 너무 좋다. 아침에 고기 구워주는 엄마 너무 좋다. 효도해라 얘들아. 효도해. 자, 7448번님이 6시 투표하러 갔는데요. 어떤 분이 신분증 대신 사진 찍어둔 거 보여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겠죠? 결국 다시 돌아가셨어요. 예, 그 사진으로 신분증 저장을 하셔서 그거 보여주고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그 사진 말고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투표하셔야 돼요. 오늘 지방선거 모두들 소중한 한 표 꼭 신분증 참고하셔가지고 가져가셔야 되는데 요거 다 최기찬 기자님이 유의사항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3, 4부 지방선거 특집 오늘의 키워드 뉴스 1시간짜리 최기찬 기자와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스콧 벨스키는 미국의 유명한 스타트업 전문가인데요. 그가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는 제목에 좋은 기회라고 쓰여 있지 않다. 좋은 사업 아이템은 절대로 한눈에 확 보이지 않는다는 얘긴데요. 물론 가끔은 모두가 바로 와 이거 좋다 이걸 하면 되겠네 싶은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누가 이미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아 보이는 건 빼고 이게 뭔가 싶은 것, 이게 될까 싶은 걸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스타트업 좋은 기회가 된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실록이 우거진 6월의 산은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 하나를 거대한 재앙으로 바꾸기도 하죠. 산행 시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은 잠시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만 챙겨주세요.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나 흡연은 소중한 우리 숲을 한순간의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산림 근처에서 논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죠. 숲이 우리에게 주는 맑은 공기와 그늘,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차례입니다. 머문 자리는 깨끗하게, 산불 없는 푸른 6월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산림 보호,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8: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에너지 위기 경보. 지금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한 전등은 끄고 냉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함께해 주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 에너지 위기 극복에 힘이 됩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강릉시와 함께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9: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젤근젤근젤근 해야 되는데. 아,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오늘 3, 4부는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서 전자하신 분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6.3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부터 선거날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 추천까지. 그런 음식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꼭 필요한 정보만 가요. 아주 흥미진진한 뉴스들을 가득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동서, KB국민은행, 포스코 ENC,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8시 4분 9초 10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지 리포터.
6: 네, 테디 문자랑 미니 보니까 네. 이미 투표 마치신 분들 꽤 많이 보이는데요. 투표의 열기만큼이나 오늘 날도 뜨겁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대부분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광주 31도, 춘천 32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어제 비 내렸던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더 높아진 기온입니다. 날이 뜨거워지면서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에 5에서 40mm 사이의 소나기 지나는 곳 있겠고요. 여전히 태풍의 영향받는 제주도는 날이 흐리겠습니다. 또 동해상에 물결도 높아지고 있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 밀려오는 곳 있어서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아, 오늘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창입니다.
0: 야, 굿모닝 FM 출연한 이래 최초로 한 시간을 책임지는 네. 기자분이 나타났는데 그게 네. 바로 최기창. 아. 아니 처음 시작했을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1: 갑자기 또 목이 아프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침해야 될 것 같고.
0: 우리 처음 만났을 네. 때 기창 기자님 긴장하셔가지고
1: 목소리가 안 나왔어.
0: 목소리가 안 나왔어. 그게 엊그제 같은데 네,
1: 벌써
0: 야, 네. 어느덧 이렇게 한 시간을 책임지는 예 특별한 또 기자님으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1: MBC의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 MBC가 보는 눈이 있다.
1: 네, 공격적인 마케팅인데 뭐 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겠어요?
0: 네. 우리가 저점 매수 제대로 했는지 네, 그렇죠, 그렇죠. 오늘 확인합니다. 8409번님이 우와 최기창 기자님 한 시간 동안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항상 뉴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이런 분들이 많았어. 4803번님도 소개해 주시죠.
1: 기창 기자님 휴일에 반가워요. 뉴스 플러스 맞쟁이 신사 번외 시간인가요?
0: 아, 눈치를 이미 챘어. 우리가 너무 이 키워드 뉴스 전에 전 토크에 네네. 음식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1: 아, 음식 얘기가 또 있습니다.
0: 있어.
1: 주제로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
0: 예.
1: 뭘 먹어야 될지 오늘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0: 오늘만 뭘 먹어야 될지예요? 이 투표 날
1: 특히 투표 날 뭘 먹어야 될지 혹시 제가 또 이제 선거 관련된 거 취재하면서 예. 뭘 먹고 돌아다녔는지를 제가 설명을 꼭 드리겠습니다.
0: 그건 궁금하다. 그건 네. 궁금하네. 투표 날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었구나.
1: 달라요 이게.
0: 아 달라?
1: 네.
0: 알겠습니다. 오늘 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에이 왜 또 우우 하고 계세요? 같이 꼭 알아야 되는 정보들. 오늘의 키워드 뉴스 특별판입니다. 최기창 기자와 한 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마음껏 또 질문 주시면 우리 최기창 기자께서 알려주실 거고 최기창 기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던 분들도 또 기자님을 향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샷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자, 투표는 미리 하셨나요?
1: 저는 이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0: 예.
1: 오늘 무조건 근무를 하거든요.
0: 거의. 아, 그렇군요. 오늘도
1: 네, 출근을 합니다.
0: 출근하시는
1: 물론 제가 지금 라디오 스튜디오 반바지를 입고 왔지만
0: 네.
1: 오전에 좀 쉬었다가 오후에 꼭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투표를 미리 좀 하는 편입니다.
0: 또 궁금한 게 있어. 선거 날에 이제 취재를 하시잖아요.
1: 네, 네.
0: 그럼 이제 패션에
1: 네, 네.
0: 컬러감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아.
1: 아, 이게 저는 이게 좀 해당이 안 되는 게 좀
0: 예.
1: 아시겠지만 저 패션의 일도

0: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1: 어? 아, 그래요?
0: 가장 가까운 옷을 입어요. 아. 손에 잡히는데 가장 가까운 옷을 입기 때문에.
1: 어, 외부에서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않고.
0: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조금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어. 예. 넥타이 색깔을 어. 일부러 튀기 입고 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기자들
1: 아, 누가 봐도 좀 표현하게. 원래 안 입었다가.
0: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특정 정당 색깔처럼 보이는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어느 당을 취재를 하니까 선거 개편 날에 그 넥타이를 메고 오는 약간 정치인처럼 하는 친구들이 아, 좀 있거든요. 이야. 뒤에서 욕을 많이 합니다.
1: 아 그렇구나.
0: 왜냐하면 티가 내면 안 되거든요.
1: 그렇지, 티 내면 안 되지.
0: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좀 자제를 해야죠, 그런 부분들을.
1: 예예. 예. 어 그래도 뭐 늘 그러면 잡히는 거 입고 오시는 거일 텐데.
0: 네네네.
1: 다행히도 저는 뭐 컬러를 본 적이 별로 없네요.
0: 네, 왜냐하면 선글라스를 지금 또 끼고 계셔가지고.
1: 아, 선글라스 때문에.
0: 맨날 선글라스 끼고
1: 있어가지고. 선글라스 안 껴보셨어요?
0: 아주 껴끼긴 했는데.
1: 컬러 다 보여요.
0: 아, 그렇군요. 예.
1: 컬러 다 보여. 네. 그리고 이 선글라스가 아니라 제 돌 수 있는 안경이라니까요.
0: 네, 제가. 알겠습니다.
1: 자, 괜히 질문 하나 잘못했다 또 받았네 또. 자, 오늘 라디오 끝나고 또 출근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라디오 재미있게 또 한 시간 잘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0872번님이 저는 이따가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 야구 보러 갑니다. 기아랑 롯데 경기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제 최애인데 제발 오늘 김도영 선수가 홈런 쳐줬으면 좋겠어요. 김도영 응원곡인 럼블피씨의 스마일 어게인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또 광주 출신이시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기아 응원하시나요?
0: 기아를 응원하는데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에 이제 칭찬을 받았어요. 양승한다고. 그랬다가 팀이 연패를 하는 바람에 자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1: 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0: 네.
1: 0872번님의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럼블피씨 스마일 어게인 이 곡 들으시고요. 최기찬 기자와 오늘의 키워드 뉴스 특별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0: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 듣고 왔습니다. 이제 최기청 기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여기 지인이 또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김현경님이 기찬 기자님 같은 회사 직원이에요. 회사에선 자주 못 보고 봐도 목례만 하지만 라디오 듣고 내적 친밀감에 내심 반갑더라고요. 오늘 라디오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1: 저에 대한 모든 걸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회사 들어가자마자 욕부터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0: 아 그래요? 파이팅을?
1: 네. 파이팅을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부끄럽네요.
0: 아, 네. 그래서 아마 현경 씨가 자주 못 본다는 게 이제 자주 안 보는 게 더 낫다.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또 기자들은 또 회사에 잘 안 들어가고 그렇지, 그렇지. 이제 당직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욕합니다. 예.
0: 아, 외근이 많으시니까.
1: 또. 네네.
0: 욕 줄이세요. 이제. 네. 이거 봐. 이제 유명해질수록 이런 거 다 나온다니까요.
1: 이제 앞으로 속으로 해야 되겠어요.
0: 그래. 네. 아, 뭐 속으로도 하지 마요. 네.
1: 안 할 순 없고.
0: 안 할 순 없어. 네. 자,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주시죠.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서울입니다.
0: 오늘 6.3 지방선거 1위죠. 지역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양당의 최대 승부처는 아무래도 서울이겠죠.
1: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인데요. 서울시장에 나서는 주요 후보로는 성동구청장 출신인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현역시장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20일 이후에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중점적으로 부각됐던 키워드는 이제 안전과 부동산이었습니다.
0: 안전과 부동산 아주 중요한 이슈이죠. 두 후보가 이 키워드들을 가지고 각각 어떤 전략 펼치고 있나요?
1: 이 정 후보는 삼성역 GTX 철근 누락 사태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등을 고리로 오 후보의 서울시정 책임론을 부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플랜카드에도 안전한 서울 이렇게 좀 전면으로 내세운 상태고요. 오세훈 후보는 서울 집값 급등과 함께 전월세 난을 앞세워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부동산 심판론에 선거 프레임을 집중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자신을 찍어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부동산 이슈에서 이제 정원호 후보 측 입장은 어때요?
1: 이게 부동산 이슈의 경우에는 이제 정원호 후보 역시 책임을 오세훈 후보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서울 집값과 전월세 상승 등 주거난 책임을 오 후보에게 돌리고 있고 오 후보가 약속한 주택 공급 목표를 지키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메시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 두 후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서울의 선거 판세는 어떤가요?
1: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이제 30대에서 50대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이게 경기도로 많이 이주를 하면서 서울은 사실 보수화가 꽤 진행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좀 압도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제 이 지역에서의 높은 득표를 바탕으로 서울의 다른 지역의 결과와 유불리를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강남 3구의 표심이 막강하네요.
1: 예전에 좀 사례가 있는데 과거 민주당이 이제 한명숙 전 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맞붙었던 지난 5회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대부분 지역에서 다 이기고도 강남 3구에서 크게 지면서 결국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0: 이게 전례가 있다 보니까 더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근데 앞으로 우리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1: 이게 서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파트 건설에 대한 최종 허가 권한이 사실 국토부 장관들로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서울에서 사실상 가장 마지막 남은 대규모 이제 택지를 뭐 꼽는다면 용산 정비창 부지가 있는데 이 정비창 부지의 주택 공급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주택 공급량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예,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때요?
1: 경기도는 이제 반도체가 핵심 키워드인데요. 경기도지사에 도전한 민주당 추미애 후보,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 모두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을 언급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추미애 후보나 양향자 후보 중에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역사상

0: 처음으로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1: 이야, 그렇군요. 수도권 선거 결과 정말 궁금하고 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영남권입니다.
1: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에서 대규모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0: 이번 선거가 좀 특이한 점이 영남권이 또 승부처로 꼽힌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은 이제 국민의힘 텃밭으로 좀 불려왔는데 이게 좀 경북을 제외하고 양당에 좀 크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1: 그중에서도 부산 진짜 뜨겁잖아요. 현재 부산시장 구도가 어떻게 되죠?
0: 민주당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전재수 의원을 내세워서 공략 중인데요.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해양수산부 이전과 HMM 이전을 완료했다는 것을 좀 언급한 상태고요. 특히 최근에는 정부에서 관련 공공기관이나 관련 기업체의 추가 이전과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을 꺼낸 상태입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현역인 박형준 시장을 앞세워서 수성에 도전 중인데요. 민주당 견제를 위해서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둬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박형준 후보가 가까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박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지지층 결집을 벌인 상황입니다.
1: 예, 부산의 구청장이나 군수 선거 이 분위기는 어때요?
0: 예, 부산의 이제 구청장 선거도 굉장히 좀 관심이 큰데 이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해수부 이전 관련 공약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청장 선거에서는 또 뭐 해수부 본청사 유치, 뭐 AI, 관광 활성화 등 이런 정책들이 좀 비슷한데 좀 세부적으로 다른 면이 있으니까 혹시 부산에서 좀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요걸 좀 비교해서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이제 경남과 울산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현역 시장과 현역 도지사의 어떤 안정감을 내세워서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대구 갑니다. 대구 분위기 어때요?
0: 대구는 이제 사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이 굉장히 유리했던 곳인데 당초 이제 김부겸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된 뒤에 국민의힘도 이제 재정비를 마치고 지지율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김부겸 후보는 이제 대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중도보수층의 민심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 기조를 잡는 중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정용진 회장의 스타벅스 사과와 이에 대한 평가 관련해서 불매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좀 내놓기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추경 후보는 대구에서 상징적인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등에 업으면서 지지율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1: 예,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 선거판에서 뭐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만 준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죠?
0: 그렇습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의 등판을 하는 경우에는 예. 해당 지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반면에 전체 판세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선 부산의 경우 민주당은 해수부와 HMM 부산 이전을 완료했다는 것을 주요 이슈로 꺼낸 상태인데 이 해수부 이제 특히 이제 부산에서 지원 유세 나섰던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해수부가 폐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1: 어허.
0: 아울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등판은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좀 중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는 또 다른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이 매우 중요하긴 한데요.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상대가 결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 상대를 결집할 수 있는 요소로 작동할 수가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들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비슷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1: 어떤 일이 있었어요?
0: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큰 승리를 거뒀는데 유독 부산에서는 조금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전재수 의원을 제외를 하면 이 결과를 두고 좀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이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일부 후보들의 요청을 받아서 지원에 나섰는데 중앙당은 사실 모르고 있었고 이때 이제 부산 지역에 남아있던 문재인 비토 정서를 자극하는 바람에 중도와 보수의 대결집이 부산에서 이뤄졌다는 해석이었던 거고 특히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에서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본투표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그런 후보들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두 전 대통령의 등판이 이게 중도와 진보를 결집하는 정반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뭐 비판도 있습니다.
1: 예, 영남권 선거 판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노래 안 듣고 그냥 바로 가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갈게요. 예, 세 번째 키워드 뭘까요?
0: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변수로 떠오른 호남입니다.
1: 보통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평가받는 호남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0: 이 호남은 보통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0: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이슈가 생기면서 조금 좀 다양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게 대립이 논란으로 김관영 후보가 컷오프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이원택 후보는 그대로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북 민심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김관영 후보는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게 됐고 도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당 후보인 이원택 후보와 비슷한 지지율을 좀 받고 있습니다.
1: 민주당의 텃밭에서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이랑 비등하게 대결할 정도면 이게 이제 보통 일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민심이 이렇게 좀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0: 이게 전북은 이른바 이제 삼중소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 삼중소외는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소외받는다. 영남과 호남 중에서 호남이 소외받는다. 호남 내부에서도 전북이 소외받는다. 이렇게 좀 소외가 세 개가 겹친다. 그래서 삼중소외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게 전북도지사 선거마저 정청래 대표가 내리꽂는 것이냐는 비판 정서를 타고 민심이 폭발을 한 겁니다. 이게 전남도 사실 좀 상황이 비슷한데 광주와 전남이 이제 전남 광주 특별시로 통합이 됨에 따라서 이제 뭐 특별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제 순천이나 광양 강진 등 일부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굉장히 약진 중입니다. 이제 억울한 컷오프를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했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천 과정이 있었고 이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이 여러 군데에서 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전남은 광역의회, 기초의회 등에서 비례대표 선거 향방도 굉장히 좀 중요한 편인데 민주당이 좀 우세를 가져가는 가운데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경쟁이 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이 호남 판세도 예측하기 어렵네요, 진짜.
0: 그렇습니다.
1: 예. 이쯤에서 노래 이제 듣고 오겠습니다. 4부에서 계속 6.3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이어갈 거예요. 유정석의 질풍가도 시원하게 듣고 올게요.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오늘 이래저래 여유가 있는 선거 날입니다. 도로 위는 특히나 여유가 있어서 지금 어디를 가셔도 차들이 많아서 밀리는 곳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고만 조심하시면 되겠는데요. 고속도로도 전 구간이 수월한 가운데 사고 구간들만 혼잡한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이 특히 돌발 상황이 많은데요. 이천 부근은 지금 대형 화물차가 사고로 완전히 가로로 넘어지면서 2, 3,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1차로로만 겨우 지나고 있어서 이천 일대는 좀 많이 혼잡하고요. 이후로 마성터널 부근 3, 4차로에는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부근 지나기 혼잡합니다. 이후로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는 차로 교대하면서 노면 보수 작업이 시작됐으니까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바란 부근 1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가 혼잡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수월하고 수도권 제1순환도로도 전 구간 수월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오늘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특집으로 함께 1시간 동안 합니다. 6.3 지방선거 특집이에요. 관련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키워드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가시죠.
1: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트로트와 록입니다.
0: 트로트와 록. 이 선거하면 유세송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길거리에 진짜 노래 많이 들렸어요. 어떤 노래들이 자주 나왔나요?
1: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가 또 K-팝의 나라이자
0: 예.
1: 흥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도 좀 빠질 수가 없는데
0: 그렇지.
1: 이게 잘 팔리는 선거 로고송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댄스풍 멜로디, 쉽고 명료한 가사, 중독성 있는 반복 후렴구 등인데요. 이제 후렴구나 제목이 후보 이름으로 바꾸기 쉬운 세 글자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갖춘 선거송의 절대 강자가 있는데 장르로 치면 이제 댄스와 트로트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법칙은 이제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민주당의 공식 로고송 20곡 중 9곡, 국민의힘의 12곡 중 6곡이 트로트였습니다.
0: 확실히 트로트가 중독성이 있죠. 예. 선거 때 쓰인 곡 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1: 이 문체부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대중가요로 로고송 사용 승인을 받아간 건수는 약 4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특히 톱10 중 7곡, 톱5 중에서는 4곡이 댄스 트로트였습니다.
0: 후보들의 선택권

0: 최고 인기곡은 뭘까요?
1: 1위는 이제 찐이야였습니다.
0: 영탁이
1: 가수 영탁 그렇죠. TV조선 미스터트롯 결승전에 뭐 미션에서 선보인 메가 히트곡이었는데 이 발표 직후부터 선거에서도 인기가 치솟았는데 찐이야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모두 공식 로고송으로 선정한 유일한 곡인데요. 한 선거구에서는 양당 후보 모두가 찐이야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0: 아, 이건 좀...
1: 이제 그만큼 정치 성향

0: 길거리에서 찐이야 멜로디 진짜 많이 들려요.
1: 이게 민주당 또 특히 작년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를 이끈 그런 로고송 위주로 지방선거 플레이리스트를 짰는데요. 2022년과 2025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선점했던 찐이야를 새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찐이야가 민주당의 중도 표시 중도 보수 표심 공략을 상징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어허, 로고송에도 전략이 다 숨어 있네요. 또 인기곡으로 어떤 노래들 있나요?
1: 또 다른 이제 인기곡으로는 박군의 한 잔에 그리고 박상철의 무조건 이렇게 노래가 있는데 이건 각각 3등과 5등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0년간 이제 선거송 승인 누적 건수 1위를 기록한 게 이제 무조건인데요. 필요감을 우려해서 양당이 공식 로고송에선 제외를 했지만 후보들이 직접 정당을 막론하고 이만한 곡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이 자신의 애창곡이라면서 직접 픽했다고 합니다.
0: 야, 노래 진짜 훌륭하죠, 무조건은.
1: 그렇습니다.
0: 트로트 말고 선거송으로 사용되는 노래도 알려주시죠.
1: 이게 톱5 중 유일하게 트로트가 아닌 락 계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용 건수 2위를 차지한 방금 들으셨던 유정석의 질풍가도인데요. 민주당이 이제 대선 승계곡 1순위 곡이고 민주당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으로 뽑힙니다. 이게 이제 스포츠 경기 응원가나 군부대 위문 공연 등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이 질풍가도는 서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떤 한국판 오프닝 곡이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4년 전 대선에서 갑자기 이 노래를 유세곡으로 틀더니 작년 대선 유세 때도 이 노래를 대놓고 사용을 했습니다. 뭐 다 부를 수 있는 노래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진보 진영의 주제곡이 돼버린 거죠.
0: 올해 갑자기 떠오르는 그 선거송 같은 게 또 있을까요?
1: 이게 작년과 올해에는 또 이제 윤수일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령 곡으로 꼽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20년 동안 이제 이 노래 선거송 승인 건수가 28건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수백 건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근데 좀 이유가 엉뚱한데요. 2024년 말에 발표된 이제 블랙핑크 로제의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에 대한으로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외국에서도 이제 한국식 발음으로 알게 된 아파트가 한국의 주요 정책 키워드가 된 현실을 좀 반영을 하고 있고 아파트는 또 이제 도심 유권자의 최대 관심사잖아요. 요거를 좀 잘 풀어보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이게 저작권 승인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작곡가들이 해외에도 있어서 그리고 또 팔지 않는다라는 그게 있어서 그래서 다른 아파트를 구축 아파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0: 근데 그런 뭐 구축 아파트도 명곡이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나저나 기자님 이제 취재하실 때 유세 현장에서 로고송 너무 이제 자주 들었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0: 이 기회 밖에서 좀 따라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렸던 곡이 있어요?
1: 아, 저 질풍가도. 저도 질풍가도인데.
0: 그런데.
1: 네, 왜냐하면 그게 2년 연속이 아니지 두 번 대선에서 모두 사용을 했던 노래였기 때문에. 지금도 원가사가 잘 생각이 안 나요.
0: 안 그래도 2083번님이 이번에 선거운동 참여했는데 제가 속해있던 후보 응원곡이 질풍가도였거든요. 자면서도 노래가 맴돌고 원래 가사 생각이 안 나고 원곡들은 지금도 선거송 가사만 떠올라요. 유유.
1: 벗어나기 되게 힘듭니다.
0: 쉽지 않지.
1: 네네.
0: 그만큼 또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
1: 이게 또 기자들이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이제 있다가도 이게 노래를 들으면 내적 흥분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어떤 특정 친구들은 후배들은 다 타사지만 그거를 이제 풉니다. 끝나고 이제 노래방 가서 풀어요.
0: 아, 노래방 가는구나.
1: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0: 그래. 또 흥을 풀어야지.
1: 그렇습니다.
0: 뭐 프로 정신 진짜 대단합니다. 흥 참으면서 또 그렇게 앉아서 취재하시는 거 대단해요. 자, 다섯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다섯 번째 키워드는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0: 아, 이거 중요합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오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1: 지난주에 진행됐던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런데 본투표는 꼭 본인의 주소지에서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 전에 선거 공보물과 함께 안내문을 보냈는데 그곳에서는 투표소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인터넷이나 투표소 찾기를 통해서 직접 투표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는데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에는 화면을 캡처하거나 이런 데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이 되지 않고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 투표 용지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총 7장을 받게 되고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8장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와 세종시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4장의 투표 용지를 한 번에 받습니다.

0: 자, 투표를 하러 기표소 안에 들어갔을 때 하지 않아야 할 행동도 한번 짚어주시죠.
1: 이게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특징인데 예. 개인 도장을 가져가서 찍거나 필기구로 찍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렇게 하면은 무효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후보자란을 벗어나서 찍는 경우에도 무효가 됩니다. 특히 이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정당명과 기호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인증샷을 찍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0: 맞습니다.
1: 다만 이제 투표소 건물 밖이나 입구에 설치된 뭐 표지판, 포토존 등에서는 인증사진이 가능합니다.
0: 네, 투표 이제 도장은 거기 구비된 것으로만 찍는 게 인정이 되니까 찍는 건 가져가지 마세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인증할 종이 같은 건 가져가서 찍고 인정하는 건 괜찮아요.
1: 네.
0: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밤에 주요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유독 여론조사 전화 진짜 너무 많았어요. 좀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는데 관련 기사도 쏟아졌던 것 같고요. 여론조사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점 혹시 있을까요?
1: 이게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여론조사고 최종 선거 결과가 아니거든요. 시험으로 치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건데 이게 각 조사마다 이제 오차 범위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그 오차 범위 안에서는 누구도 앞서거나 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간혹 기사를 보다 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특정 후보가 우세하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 무조건 잘못된 기사입니다. 또다시 이제 여론조사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여론조사 방식인데요. 보통 이제 ARS를 활용하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전화 면접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ARS는 듣다가 사람들이 도중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대체로 응답률이 좀 낮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문항 배치, 질문을 구성하는 문장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면 이 데이터 결과값과 뭐 데이터 등도 확인할 수 있고 문항 구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여론조사 업체에서 여론사를 돌릴 때 통신사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돌리는데 알뜰폰 이용자의 경우에 여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 여론조사가 무조건 여론을 다 뭐 증명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0: 여론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여섯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여섯 번째 키워드는 이제 재보궐선거입니다.
0: 일부 지역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 치러집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1: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재보궐선거도 치러지는데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총 14곳입니다. 이 중 이제 핵심 지역은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 을로 꼽히는데 부산 북갑은 3파전으로 치러지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나왔고 무소속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는 직전 소속이었던 국민의힘에서 제명을 당한 뒤에 처음으로 나선 선거가 이제 부산 북갑 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였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때리면서 하정우 후보와 각을 세워왔습니다. 반면에 하정우 후보는 부산 북구 출신이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제 AI 수석을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다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또 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하던 사람이고요. 이 지역이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전재수 후보의 직전 지역구고 전 후보는 이 지역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3선을 하긴 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혼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새 후보가 접전을 벌이면서 승부가 좀 안개 속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0: 예. 또 다른 핵심 지역 있나요?
1: 또 다른 관심 지역은 이제 경기 평택을인데 당초 이제 김재현 진보당 대표가 밭을 갈아왔는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 지역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진보계열 정당끼리 다투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민주당도 김용남 후보를 내세우면서 판이 커졌고요. 근데 평택에는 이제 보수 정당에서도 여러 후보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평택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했던 유이동 전 의원을 내세웠고 뭐 황교안 자유화 혁신 대표도 이 지역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이들 후보들의 격차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유권자가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갔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전망이고요.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사실상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평택을에 투입할 정도로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의 승패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울러 또 이제 사표 심리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제 황교안 후보의 표가 사표 심리에 따라 유이동 후보로 옮겨갈지 아니면 황교안 후보에게 표가 쏠릴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예. 자, 재보궐선거 살펴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63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굿모닝 FM에서는 신축 아파트 마음껏 지을 수 있죠?
1: 그렇습니다.
0: 예,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듣고 올게요.
2: 최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0: 굿모닝 FM태입니다. 로제 브루노마스 아파트 듣고 왔습니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인가요?
1: 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0: 가시죠.
1: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선거날 뭐 먹지입니다.
0: 이제 대망의 네. 먹방입니다. 대망의 먹방. 선거날 쉬는 분들 많은데 그것 때문에 특별히 먹는 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선거날이니까 뭐 메시지 때문에 먹는 게 필요할까요?
1: 일단 이제 제 얘기부터 조금 하고 싶은데 예. 보통 기자들은 당일 근무자가 있고 다음날 근무자가 있거든요. 이제 당일 근무자 저같이 당일 근무자들은 6시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현장 상황을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녁을 좀 일찍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국회가 있는 여의도 특히 이제 서여의도는 쉬는 날 문을 여는 곳이 별로 없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배달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아하. 제가 배달을 시켜서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게 대왕 유부초밥이었습니다.
0: 아, 맛있겠다.
1: 왜냐 이게 간단하고 바로 먹을 수 있고 갑자기 무슨 상황이 생겨도 먹다가 뛰어나갈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선거 날 현장 근무를 하게 되면 대왕 유부초밥을 좀 먹는 편입니다.
0: 아 기자들 밥 먹는 시간도 진짜 불안불안하네.
1: 그렇습니다.
0: 보장돼 있지 않네요 사실.
1: 오늘 개표 방송도 보실 거잖아요. 예. 어떤 거 드실 생각이신지.
0: 저는 개표 방송 보면서 먹을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추천해 주세요. 저 오늘 듣고 네네. 꽂히는 거 가겠습니다.
1: 저는 이제 이게 요새 이제 그 선거 방송이 재밌잖아요. 약간 뭐 재밌는 그래픽도 나오고 맞아요. 스포츠 MBC는, 중계처럼 나오는데
0: MBC는 먹는 거 나올걸요?
1: 네, 그러니까요. 재밌게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야식 추천하는 게 이제 족발, 보쌈 종류입니다.
0: 좋다.
1: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0: 이유가 있어?
1: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뭐 마라탕, 떡볶이 뭐 이런 것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개표 방송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0: 아, 야.
1: 왜냐하면 이게 영상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영상 TV에 보면 밑에 자막으로 그렇지. 결과가 나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0: 그렇지, 그렇죠. 실시간
1: 지방선거는 또 이게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치러지고 그 여러 군데 결과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고개를 숙이고 먹다가 그걸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먹을 수 있는 족발 보쌈류 손가락에 받침.

0: 이렇게 좋다, 먹으면 좋다. 추천을 합니다.
1: 그래 면 국물 이런 거는 숨길 수밖에 안 돼요. 없잖아요.
0: 치킨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뭐 후라이드를 드시면 상관이 없지만 뭐 양념을 드시거나 이러면 틀려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짝 이제 족발을 드실 때 약간의 어떤 새우젓 잠깐 찍어가지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보시면
1: 아, 좋은데? 야 디테일하다. 네. 확실히 다르네요.
0: 아 그럼요. 이게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1: 경험이 다양하니까 네, 그렇죠. 확실히 아, 디테일합니다. 아. 기자시니까 이제 출장 진짜 많이 다니잖아요.
0: 진짜 많이 다니죠. 예.
1: 출장 가서 먹은 음식 중에 의외로 막 이거 너무 맛집인데 혹은 너무 맛있는데 하는 음식 같은 거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0: 저는 이제 보통 이건 회사에서 들으면 안 되는데 예. 아까 회사분이 듣고 계셨다고 좀 당황스러운데
1: 비밀로 해주세요. 현경 씨였나요?
0: 예. 예,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로.
1: 비밀로.
0: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수도권 출장은 잘 안 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1: 아, 왜?
0: 왜냐하면 더 힘들거든요.
1: 하...
0: 이동 거리가 짧지만 버스를 또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래. 1시간 반 정도인데 1시간 반이면 여기서 후쿠오카를 가는데
1: 그렇지. 그래서 효율은 없죠.
0: 효율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이 또 고생했다고 생각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지방 출장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 저는 이제 지면 기자 이제 저는 신문 기자니까 사실 마감 시간만 잘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빠집니다. 다 안 따라가요.
1: 아 그래?
0: 왜냐하면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 일정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감을 잘 하고 중간에 빠져나오는데 그때 이제 몰래 먹었던 음식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1: 좋다 좋다. 네. 지역별로 좀 알려주세요.
0: 이게 좀 부산을 좀 많이 가요. 부산이 또 격전지기도 하고 매 선거 때마다 격전지에서 부산을 많이 가는데 이게 이제 부전시장이라고 있어요. 부전역 앞에.
1: 부전시장.
0: 부전역 그 서면 쪽에
1: 예, 예, 서면.
0: 부전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안에 횟집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회를 쌓아놓고 팔아요.
1: 쌓아놔요?
0: 회를 이제 썰어서 쌓아놓고 파는데 그 회가 갑자기 뭐 이자카야 같은 데서 이제 배달을 가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회를 쌓아놓고 파는 데가 있어요. 막회는 아닌데 뭐 또 쌓아놓고 팔아요.
1: 오 신기해요. 신기해요.
0: 그래서 뭐 소짜리 달라고 하면 소짜리만큼 양을 이제 접시에 담아서 이제 주시는데 한번 이렇게 갔다가 사장님이 되게 아무렇지 않게 소주는 안 드시냐고 해가지고 대선 소주 있잖아요. 예. 그거랑 같이 먹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건 그 사장님이 여성 사장님이 이제 서울 분이셨어요.
1: 서울 분인데 또 어떤 사연을
0: 네네.
1: 또.
0: 근데 이제 남편 분이 이제 부산 분이셔서
1: 그렇지, 그렇지.
0: 남편한테 속아서 부산으로 여기 왔다 이렇게 농담하시면서 회를 더 썰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1: 부산 또 시장에서 먹는 회 너무 좋은데.
0: 그리고 또 이제 광안리 앞에 네. 제가 뭐 상호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밀면집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집이.
1: 유명한 데 아니에요?
0: 요새는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안 유명했는데 여름엔 좀 줄이 서 있긴 한데 거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1: 밀면 좋다.
0: 예, 거기 밀면집이 진짜 국물이 특이해요. 그래서 약간 해장이 되는 밀면이라고 좀 보시면
1: 그런 게 있어?
0: 예, 그 여기서 거의 이거는 좀 10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밀면집.
1: 그렇습니다. 뭐 또 전북, 대구, 순천 다 다녀오셨는데
0: 네.
1: 하나만 말해주세요. 하나만.
0: 하나는 이제 지금은 이제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순천에 가면
1: 순천에 가면
0: 웃장이라는 이제 북부시장이죠. 웃장이라는 웃장이 있는데 그 안에 국밥거리가 있어요. 그 국밥거리 사거리가 있고 그 사거리 코너에 되게 조그만 집이 있어요. 지금도 영업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남편이 10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캐왔던 약초로 국물을 끓입니다.
1: 이야.
0: 그렇게 막걸리랑 같이 드시면은
1: 고기 뭐야? 와 고기 뭔가
0: 이름이 제가 이름은 모르고 지금도 영업하신지 모르겠는데
1: 위치만 정확하게 아는군요.
0: 네, 그 위치만 알고 있고
1: 우장이니까.
0: 지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선거날 먹을 음식 반드시 필요한 정보였는데 저희가 꼭 알아야 돼서 배워봤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
0: 아 그럼요.
1: 자,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은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적어도 선거일 만큼은 뭐 카메라, 조회수, 알고리즘도 힘을 못 쓰잖아요. 동네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소로 향하는 발걸음만 남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닌 유권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아 메시지 좋습니다. 최기찬 기자님 한 줄 평까지 들어봤고 저희 감사분들 만나고 와서 기찬 기자님과 함께 마무리 인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킷.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굿모닝 FM 태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4: 예, 예, 굿모닝 FM 태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서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특집으로 함께 했습니다. 반응이 좋은데요? 천유정님이 오늘 마침 수요일인데 맛쟁이 신사 대신에 기찬 기자님 먹방 방송을 듣네요. 크크크크 하셨고요. 정은정님은 오늘 아침은 삼겹살, 점심은 대왕 유부초밥, 저녁은 족발 결정했어.
5: 좋습니다. 저녁은 진짜 족발 드셔야 돼요. 예. 선거 방송 보실 거면 족발이나 보쌈이 최고입니다.
4: 근데 막국수 안 시킬 순 없잖아요.
5: 막국수를 그래서 안 먹어요.
4: 아, 그건 대단한 결단인데.
5: 왜냐하면 막국수를 먹으면 고기가 들어갈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4: 아,
5: 야, 나름 또 평수가 잘 안 나와요, 위가.
4: 그러면 족발은 저는 크기는 어느 거 시키세요?
5: 큰 거 시켜야죠.
4: 큰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 특대. 대,
5: 가장 큰 거.
4: 특대로.
5: 가장 큰 걸 시키고 위평수를 잘 맞춰가지고 넣으면 막국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막국수 네. 먹으면 또 이게 선거 방송 지나가니까.
4: 대단해. 네. 햄버기에 섹시푸드 흐르고 있는데 이게 이 노래가 기창 기자님의 약간 테마곡 같아요.
5: 아, 제가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4: 좋은데?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맛있게 드시고 또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섹시푸드 계속 들으면서 최기찬 기자님과 함께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버 굿헤이 외치는 거 알고 계세요?
5: 네, 알겠습니다.
4: 예, 같이 외치시죠. 여러분, 해버 굿헤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속초의 푸른 바다를 건너는 작은 갯배에는 육지와 섬을 잇는 줄보다 더 팽팽한 그리움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며 청호동 백사장에 정착한 함경도 실향민들의 터전, 속초 아바이 마을 이야기인데요. 비록 고향 땅은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친 바다와 싸우며 아바이 순대와 가자미 식혜에 고향의 맛과 향수를 정성껏 담아냈습니다. 척박한 모래 땅을 일궈낸 그들의 억척스러운 생명력은 이제 속초를 상징하는 단단한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데요. 파도가 유독 잔잔한 6월의 어느 날, 갯배 위에서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 물결 위에는 그리움을 희망으로 일궈낸 수많은 아바이들의 고귀한 삶이 흐르고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0: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 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이 이른 아침이라는 게 참 좋은 시간이구나 싶더라고요. 예. 한낮에는 기온이 아주 쭉쭉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른 아침 공기는 제법 시원한 맛이 아직은 느껴지더라고요. 뭐 지금이야 이른 아침은 아니지만 혹시 오늘 선거하시고 다른 스케줄 없는 분들 집에서 푹 쉬어도 좋고 나들이를 계획해도 좋지만 예, 그나마 아직은 조금 선선함이 남아있으니까 뭐 산책 삼아서 운동 삼아 동네 좀 걷다가 투표도 미리 해두면 여유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 6월 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